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Union of the Snake, Duran Duran의 노래로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메이플 피칸님이 신청을 해주셔서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노래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노래 소개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 소개 정도만 합니다. 자, 음악 속으로 푹 빠지실 분들 오늘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Earth, Wind & Fire의 Let's Groove, Heat Wave의 Groove Line, 그리고 Madonna Into the Groove까지 Groove 시리즈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Let's Groove, 오즈의 맙소사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Madonna Into the Groove, 이 노래는 황정규 씨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스텔스 청취자입니다 하셨어요. 스텔스 청취라면 보이지 않는, 예. 그러나 신청곡은 해주셨습니다. 보였어요.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의 I Honestly Love You 그리고 에밀로 해리스의 Pledging My Love 소나무 문님이 신청하셨고요. 테미 와인에스의 Stand By Your Man 찰손 브로워슨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올리비아 뉴튼 존 I Honestly Love You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Pat Benatar의 Fire and Ice 그리고 Bon Jovi의 You Give Love a Bad Name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퍼플 오드리님이 Pat Benatar의 노래 신청하셨고요. You Give Love a Bad Name 이 노래는 마놀로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곡이어서 들으셨고요. 5937번으로 저의 셋째 임신 소식을 신랑 다음으로 동준 아저씨한테 전합니다. 한 번의 유산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곧 천사가 와줘서 떨리면서도 너무 기뻐요. 야, 아저씨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로 축하 부탁드려요. 태교도 한동준 FM 팝스와 함께 할게요. 그러셨어요. 와, 그렇죠. 태교는 한동준 FM 팝스입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셋째 진짜 애국자십니다.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태교로 아주 좋은 음악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페리 코모의 And I Love You So, 욜로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폴 앵카의 노래 I Don't Like To Sleep Alone, 이 노래 이지론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페리 코모, And I Love You So.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 팝스. 음악은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한번 풀어보시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위켄드 스페셜입니다. 4214번으로 평택 1311번 버스에서 방송 나와요. 기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셨어요. 아,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고맙습니다. 기사님. 평택 1311번 버스 기사님 감사드립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니까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 음악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Nars Buckley의 Crazy, Bruno Mars의 I Just Might, 그리고 Maneskin의 Begging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Bruno Mars의 I Just Might, 이 노래 제주딸기 산도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Maneskin의 Begging, 이 노래 완두콩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고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Beautiful, 이 노래 노스텔지언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니 브렉스톤의 I Don't Want To, 겨울바다 세븐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엘리 굴딩의 Love Me Like You Do, 이 노래는 7404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마이클 잭슨입니다. Will You Be There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하나님은 당신이 분노하는 거 싫어하니까 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예쁜 감정 갖게 원해요. 감사하는 마음 갖게 원해요. 그래서 내 감정에 그냥 아, 내가 분노하면 안 되지 해서 참아버리는 거죠. 뭉개버리는 거죠. 자, 그냥 참는다고 될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분명히 화를 내는 데는 어딘가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단지 우리에게 감정 조절을 잘 하라는 의미에서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한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분노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한 드라마인데요. 제목 자체가 이미 성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이것들이 어떻게 관계와 사회를 망치는지를 보여주고요.
3: 그럼 한마디로 이 영화는 어떤 영화이다 하면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분노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거.
2: 아니죠. 이 성난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분노에 대한 영화가 아니고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크게 화를 내신 때가 언제였나요? 어떤 이유 때문에 화를 내셨나요? 다양하겠죠.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내가 오랫동안 참기도 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심리적으로 나름의 공격을 하는 것이 분노이고 화죠.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셨어요? 아마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분명 내가 처음에 화를 내려고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이만큼 화를 내면 상대방이 주눅이 든다든지 또는 내게 사과를 할 기대를 하면서 보통 우리가 화를 냅니다. 하지만 막상 화를 내면 상대방은 내가 화를 내면서 했던 이야기들의 허점을 파고들거나 또는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되려 공격하면서 반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화를 냈기 때문에 내 이미지도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죠. 자, 별로 얻는 게 없어요. 화를 내면.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살아갑니다. 개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집단과 집단끼리도 그러고 국가와 국가끼리도 이렇게 분노와 화가 점철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좀처럼 화가 없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화, 분노를 과연 신앙적 측면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요. 드라마 한 편을 선정해 봤습니다. 분노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한 드라마인데요. 제목 자체가 이미 성난 사람들입니다. 2023년에 만든 미국 드라마인데요. 그 다음에 2024년에 미국의 방송에서 아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에미상에서 작품상, 남녀 주연상, 연출상을 비롯한 8개 부문을 수상할 정도로 작품성 그리고 대중성을 인정받았던 작품입니다. 그 때문인지 올해 2026년 4월에도 시즌2가 제작돼서 공개됐죠. 한국의 송강호 배우와 윤여정 배우도 참여해서 화제가 됐던 이 시리즈입니다. 자, 시즌1은요. 한국계 이성진 감독이 이 영화를 연출했고요. 미나리라든지 옥자 이런 영화에 출연했던 한국계 스티븐 연 그리고 아시아계 배인 윌리 웡이라는 여배우가 함께 참여하면서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드라마가 시작하면 스티브 연이 맡은 댄이라는 이 남자 주인공이 그 자살하려고 했던 도구들을 가지고 마트에 갑니다. 환불하려고요. 자살 계획이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캐셔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영수증이 없어서. 그래서 자살도 실패하고 그리고 물건을 반품하는 것도 실패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자동차를 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흰색 SUV가 충돌 직전에 마주하게 됩니다. 화가 났어요. 서로 경적을 울리고 서로 삿대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서로 간에 이 보복 운전이 시작됩니다. 일명 로드게이지라고 하는데요. 이 도로 위에서 서로 간에 분노에 찬 운전을 합니다. 아주 위험한데요. 이 대리가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이때 추격을 하면서 흰색 SUV에 자동차 넘버를 찍어놨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검색을 합니다. 주소를 알아내요. 그리고 본래 데니의 직업이 배관도 고치고 전선도 고치는 집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칠 수 있는 수리공이에요. 그래서 에이미의 집에 가서 벨을 누릅니다. 모른 척하고요. 친절한 이 배관공의 제안에 에이미는 순순히 집을 열어주고 집 곳곳을 살펴보다가 데니가 잠깐 화장실을 이용해도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데니가 그 고급 집인 에이미 집의 화장실에서 너무 유치하게 소변을 여기저기 누게 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에이미가 길길이 화가 납니다. 이미 이 남자가 누군지를 알아챈 거죠. 데니는 에이미를 놀리면서 자동차를 타고 다시 도주합니다. 자, 이때 또 에이미가 데니의 차 번호를 찍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색을 하죠. 알고 봤더니 이 집집마다 수리하는 배관공임을 알게 됩니다. 에이미가 다시 보복에 나섭니다.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악성 리뷰를 납니다. 이 가게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리뷰를 남기기 시작하면서 데니는 피해를 입습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들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에이미와 데니가 서로 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합니다. 에이미는
이 프로필을 몰래 숨겨서 SNS로 데니의 남동생에게 연애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데니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남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정을 맺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뭔가 보복을 가하는 관계들이 시작됩니다.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조그만 불꽃에서 시작됐던 이들의 분노의 전쟁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제1화에서 단순한 자동차 접촉사고에서 끝나버릴 법한 일들이 너무나도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과정을 이 드라마는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이 드라마의 첫 번째 줄기인데요. 이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두 번째 줄기를 같이 보여줍니다. 그것은 두 사람 내면 안에 가득한 상처와 분노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것들이 자동차가 충돌할 뻔한 사건을 토대로 분출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아주 면밀히 보여줍니다. 우선 이 데니의 상처를 보면요. 시작할 때부터 그가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할 만큼 경제적으로 벼랑 끝까지 몰립니다. 그리고 이민사회에서 한인 남자로서 한 집안의 장남으로서 책임감이 무척 강했어요. 그러니까 데니의 삶은 항상 치열하면서 긴장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죠. 이 드라마 중반부에요. 데니가 좀 다른 목적으로 한인교회를 찾아가는데 그 교회에 들어서서 찬양팀의 찬양 예배에 참여하면서 데니가 처음에는 낯설어하다가 찬양 속에서 갑자기 우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크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데니를 보면서 우리 신앙적 표현으로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보다 사실은 데니는 교회의 그 환대하는 분위기, 따뜻한 어떤 안식처 같은 그곳에서 그간의 긴장이 풀리면서 내면 안에 있던 깊은 그 슬픔과 눌려있던 것들이 터져오른 것이었죠. 자, 그러면 에이미는 어떤가요? 에이미는요, 데니와 다르게 미국 사회에서 나름 성공한 여성입니다.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식물 세라피를 운영하는 회사를 이제 막 성장시켜서 기업에 매각하면서 큰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에이미가 치러야 된 대가들이 너무 많았어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남편과 시어머니와 딸에게 늘 좋은 엄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입가가 웃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에이미의 내면 역시 만만치 않게 분노와 스트레스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친절한 미소를 짓는 평소의 모습과 다르게 에이미는 놀랍게도 권총에 집착을 합니다. 이 권총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권총을 통해서 위안을 받는 그런 모순된 행동을 보입니다. 다 이 에이미 삶 가운데 있는 상처죠. 성장 과정에서 에이미는 부친의 외도 장면도 목격했고요. 정말 사랑받아야 될 때 받지 못했고 그러면서도 뭔가 모범생적인 삶을 살아야 됐던 긴장이 에이미 삶에 가득했던 거예요. 막상 부모님께 찾아가서 그때 일을 꺼내고 뭔가 치유를 받으려고 할 때조차도 부모님은 그때 일 얘기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묻어두려고 해요. 에이미는 성공과 행복한 사람의 표준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받지만 정작 내면 안에서는 평안함이 없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이 그런 가운데에서 도로 위에 만나고 터져버렸던 것이죠. 결국 이들의 이야기들은 한 개인이 성격에 좋지 않아서 분노가 폭발한 것이 아닌 그 미국 사회 안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개인과 개인이 짊어져야 되는 무게를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두 사람이 만나면서 터질 게 터졌던 것이죠. 반드시 그 대상이 데니는 에이미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에이미도 데니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단지 그 대상이 서로에게 어느 시점에 만났을 뿐이었던 것이죠. 이 드라마는 그래서 한 사람의 이 분노가 단지 개인의 순간 충동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임을 아주 면밀히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분노를 계속 보여주는 이야기가 시청자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강도가 세지거든요. 욕설도 좀 많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자극적인 장면들이 있어서 이 드라마를 쭉 따라가다 보면 좀 마음에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단순히 분노를 사람들에게 자극하고 뭔가 말초적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님이 이 드라마의 10화의 이 전모가 드러납니다. 9화까지는 너무 시끄러워요, 드라마가. 너무 욕설도 많고 너무 사람들 속에서 이 이야기들이 엉켜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10화에 어떤 사고를 통해서 광야로 내던져집니다. 아무런 운전수단도 통신도 다 단절된 상태로 고립돼 버립니다. 남은 건 두 사람이에요. 처음에 두 사람은 서로 간에 아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두 사람이 서로 전략적인 동맹을 맺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들은 이곳을 빠져나갈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해요. 다름 아닌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먹었던 풀이 독초였던 거예요. 오바이트를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면서 서로 간의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전까지 이들이 가지고 있던 서로의 적대감과 긴장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 혼미한 속에서 대사가 바뀌어요. 에이미가 데미의 말이 나오고요. 데미가 에이미의 말이 나옵니다. 시청자들은 이 두 사람의 말이 합쳐져 나오기도 하는 이 순간을 보면서 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구나로 접어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혼미한 가운데서 이들이 서서히 의식을 차리는데 이때 이들은 9화까지 도시 생활 속에서 그렇게 화려하고 번잡스러울 땐 보이지 않았던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어쩌면 두 사람은 살아서 나가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은 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 없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거든요. 그때 비로소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야기를 건네기 시작합니다. 행복해지기가 왜 이렇게 어렵지? 네 인생이 보여. 안 됐다. 안 숨겨도 돼. 괜찮아. 진지한 이런 대화 좀 자주 할걸. 난 내 모습을 아무도 못 보면 좋겠어. 어디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사람은 움츠러들게 돼. 더 자주 이럴 걸 아깝다. 그래도 한 번은 했잖아. 참 좋다. 자, 어떻게 보면요. 일상에서 사실 이런 대화하면 굉장히 닭살스러울 수 있어요. 좀 민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두 사람이 이런 내면의 대화가 드러날 때까지의 1화부터 9화까지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서사가 쌓이면서 마침내 이 10화에서 광야 한가운데에서 아무도 이제 이 두 사람을 돌볼 수 없는 이곳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회적인 내 개인의 성취의 노력들이 다 허사가 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 그곳에서 마침내 이 이야기를 꺼내게 만들면서 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저거 내 얘기인데 나도 저 얘기 듣고 싶었는데 저 얘기 나도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곳을 통하여서 진짜 대화가 무엇인지 어쩌면 이들이 정말 이 대화를 한 번이라도 들었다라면 이들의 분노가 누구로 들었을 이들이 사회를 향한 긴장이 좀 더 편해졌을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1화에선 정말 만나면 안 되는 원수 같았던 이 두 사람이 어느새 9화까지 전쟁을 치르고 마지막 10화에서 소위 말하는 소울메이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이 속에서 올라오는 얘기를 막았던 그 이야기를 들려줬던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영화를 연출했던 이성진 감독이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이 융의 대사가 10화에 나오거든요. 어둠을 통하지 않고선 빛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런 거죠. 이 두 사람이 깊은
1화부터 9화까지의 깊은 어두움, 그리고 더 본격적으로 광해에 떨어져 깊은 어둠에 들어가자 그들이 그동안 숨겨왔었던, 보려고 해도 보지 못했었던 진짜 빛을 발견하게 된 거죠. 심지어는 그들이 가진 이성조차도 끊임없이 체면을 차리려고 하니까 그 영화적 장치겠지만 그들이 실수로 독초를 먹어서 이성이 완전히 끈이 놓아지는 순간 비로소 내면 깊은 곳에 있었던 이 존재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내 삶 가장 밑바닥에서 듣고 싶었던 무의식 가운데 잠재되어 있던 사랑받음에 대한 욕구, 인정받음에 대한 욕구들이 비로소 발산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서 구출되었을 때 이 에이미의 남편이 실수로 쏜 총에 맞아 데니는 의식불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이미와 데니는 함께 병상에 있게 됩니다. 데니는 의식이 잃은 채 병상에 누워있고 그 옆을 에이미가 간호하듯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 몰라요. 근데 그 옆에서 지켜보던 이 에이미가 마침내 마지막 순간 조용히 데니의 병상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데니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영화는 끝나가는데요. 맨 마지막 시점에 기적처럼 이 데니의 오른손이 에이미의 몸을 감싸는 장면으로 영화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처음 1부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10화에서 이들이 정말 원수에서 영혼의 친구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기적처럼 보이는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에 대해서 마치 이 드라마는 종합 검진을 하는 것 같았어요. A부터 Z까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그 이야기들로 인해 이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누가 화를 낼 때 아 내가 지금 말씀을 어기는 건가? 분내지 말아야지. 또 누가 분내면 화내지 마, 참아 라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냥 참는다고 될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분명히 화를 내는 데는 어딘가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단지 우리에게 감정 조절을 잘 하라는 의미에서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4장 26절의 이 말씀은요. 바로 앞절 말씀과 이 단락이 있는 맨 마지막 절이 합쳐져야지만 이 본뜻이 드러납니다. 4장 25절에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자, 이 말씀은요. 한 사람이 분노할 때 왜 분노를 하느냐?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닌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거나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는 건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하는 거예요. 또는 관계가 손상되는 것들을 감안하고라도 내가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낼 때 당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것들이 관철이 되길 바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화를 낼 때 상대방이 그저 화풀이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의 첫 장면처럼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다시는 안 만날 것 같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화를 낸단 말이죠.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분노는요. 그냥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는 관계와 관련이 있고 분노는 공동체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분노를 하고 있다는 건 그냥 개인이 성격이 안 좋아서 분출한 걸 넘어해서 그 사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얘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나에게 분노한다면 사실 그 깊은 곳에는요. 동일하게 살려달라는 또는 당신과 연결되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의 격한 반응인 거죠. 성경의 진의,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라고 했을 때도 단순히 감정을 착하게 하라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분노하는 거 싫어하니까 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예쁜 감정 갖게 원해요. 감사하는 마음 갖게 원해요. 그래서 내 감정에 그냥 컨트롤만 이것들을 생각해서 아, 내가 분노하면 안 되지 해서 그냥 빨리 그것들을 정당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게 아니고 참아버리는 거죠. 또는 그냥 뭉개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진정한 내 감정 이것들과 대화를 못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 이 분노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에베소서 4장 전체에 드러나 있는 이 공동체성과 관계성 안에서 이 분노가 드러난다는 건 결국은 관계성이 파괴된 하나의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들이 궁극적인 방향인 거죠. 분노는 엄밀히 말하면 관계가 건강하지 않을 때 튀어오르는 관계의 위험신호인 거예요. 우리 지금 위험해 관계가 우리 원활하지 않아. 뭔가 우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에 대한 폭발음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분노가 하나의 율법, 계명으로서만 떡하니 우리에게 던져진 것이 아니고 훨씬 이 관계, 공동체를 온전하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부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요. 분노의 특징은요.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참으라고 한다고 해서 참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표면적으로는 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분노가 우리 안에서 어딘가에서는 씨앗으로 뿌리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분노는 적절하게 관리하고 해소하지 않으면 자라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괴물처럼 커지게 되는 거죠. 마침내 그 분노가 우리를 삼키게도 되는 겁니다. 성난 사람들에 보면 에이미가 왜 이 분노가 해결이 안 됐냐면 남편이 에이미가 어려움을 호소할 때 자꾸 입을 막아버려요. 감사하라고. 그리고 무슨 우리 상담을 찾아가자고. 오히려 에이미가 어려움을 호소할 때 남편이 한 번이라도 들어주면 그러니까 충고식이거나 급박하게 이것들을 긍정으로 돌려버리지 않고 평소의 대화들에서 이런 불편한 대화들이 오가는 것들을 우리가 좀 허락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자꾸 좋은 말로 모든 것들을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몇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누군가가 좀 서운한 얘기를 해요. 또는 불편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꼭 그 중에 신앙 좋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그걸 못 참는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 좋게 모였는데 왜 이래? 그래서 이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냥 이해해. 라든지 화제를 빨리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불편한 얘기를 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되거든요.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을 좀 견뎌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서둘러서 봉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사과를 해야죠. 때로는 용서를 구해야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분노가 싹으로 튀어지지 않고 분노가 자라지 않고 분노가 어느 시점에서 해소가 되어지거나 관리되는 쪽으로 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구성원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눌러버리고 그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참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이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노로 형성되어지고요.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으로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성난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도로 또 사회적인 분위기로 이 성남을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크리스찬들이 사회를 바라볼 때도 우리 교회가 혹시 세상에 우리 교회가 분노 유발자가 되는 건 아닌지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지고 분노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화해의 매개체가 되어지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더 이 분노하는 사회에 기름을 붓고 있는 역할을 하진 않은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정리해볼까요? 비록 저는 이 성난 사람들이 누군가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드라마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1화부터 아주 격렬한 분노가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좀 참으시고 10화까지 꾸준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아, 우리가 이렇게 아프구나.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되겠구나. 어제 만났던 저 사람의 저 성난 얼굴이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내가 풀어야 되는 대화로 풀어야 되는 것들을 방치해서 그런 건 아닐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그 안에 담겨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난 사람들을 단순히 스트레스를 푸는 정도로 보시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들을 한번 공감해보고 주변에 많은 성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판단하고 쉽게 정지하기보다는 조금 더 불쌍히 여기고 친절히 대하면서 나 스스로도 그리고 우리의 이 사회 속에서도 이 분노를 가라앉히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일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한 30년 동안 여러 상담을 찾아온 분들과 만나면서 결코 용서하지 못할 가해자로부터 입은 상처로 고통받는 그들만의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봤어요. 만약 그런 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이중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가해자들로부터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데다가 하나 더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실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또다시 피해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학자이면서 또 상담학자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친구한테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사람은 미워해도 뭐 죄는 미워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이 부담이 돼가지고 입으로는 친구에게 용서한다고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제 마음은 전혀 풀리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내 말에 이제 자유로워졌는데 저는 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뭐 이런 질문인데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이거를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답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그 주님은 용서하라고 이 명령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용서를 못한다면 뭐 안 한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걸까? 이 두 가지 의문점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앞선 이 기독교인들의 질문에서처럼 이 용서는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용서에 대한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즉 이제 7번씩 뭐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말씀은 도합 뭐 한 490번 정도 해라 뭐 이런 의미는 분명 아닐 거예요. 그죠? 오히려 용서의 과정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지난한 일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용서의 여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심리학자 로버트 앤 나이트라고 하는 분이요. 아주 재밌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용서는 선택이다. 이런 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이나 아니면 뭐 종교인들이 용서를 마치 이제 의무나 도덕적인 어떤 명령처럼 여기는 측면과는 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이 용서는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스스로 해소하고 심리적인 건강과 어떤 미래의 소망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 엔라이트는 용서를 이 피해를 준, 가해를 한 사람에 대한 분노와 그런 어떤 판단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감정과 판단을 가질 그 권리를 피해자 스스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의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를 한 상대를 자비롭게 연민으로 심지어는 사랑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는 여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엔나이트는 인간의 어떤 선택으로서의 용서의 과정을 이 네 단계로 4단계가 있다고 소개를 해요. 첫 번째 단계는 이게 첫 번째 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자신 안의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과 대면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단계가 있다면 뭐 아무래도 첫 단추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 1단계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필요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기독교인들이 용서를 어떤 하나의 그 절대적인 명령이나 의무 조항처럼 여기면 일단이 1단계부터 꼬여요. 1단계부터 힘이 듭니다. 화가 나고요.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를 막 미워하는 마음조차 가지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제프리 머피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에게 해를 끼친 그런 가해자에게 내가 원한을 가지는 거 있잖아요. 이건 도덕적으로 정당화돼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소위 어떤 원안의 정당성을 언급하는 건데요. 오히려 나에게 이 해를 입힌 자에게 원한을 가지는 거는 그 사람을 내가 도덕적인 존재로 존중하는 태도라고 설명을 해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 피해를 입힌 그 가해자가 인간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그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묻고 그가 그러지 않을 때는 원한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주장이에요. 만약 우리가 길을 가다가 떠도는 유기견에게 물렸어요. 아니 숲속에서 갑자기 어느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물렸다고 가정해 볼까요? 우리는 그 동물에게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원한을 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개나 아니면 뭐 늑대는 책임감이 있는 어떤 도덕적 행위자로 우리가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 현장에서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수많은 분들을 제가 지켜보아온 사람으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에게나 용서의 첫 번째 단계는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싶은 어떤 그런 원한의 감정을 품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 우리가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과감한 인지적 결단을 하는 단계예요. 그런 결단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주로 이 상담에서는 폭력을 경험한 그런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꺼내놔요. 막 화도 냈다가 막 미워도 했다가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해서 저 같은 상담사가 충분히 어떤 공감해주는 그런 과정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까 이제 1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요. 그러고 나서 뭐 상처 입은 피해자로만 살아온 삶에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시점이 생깁니다. 이제 과거에서 난 좀 나올 거야. 과거의 메인 삶에서 내가 좀 벗어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결단 하나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복수를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복수를 할 수 없어서 포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위해서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그 권리를 내려놓는 과정인 거죠. 제 임상 경험에 의하면 제가 상담했던 분들이 대부분이 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달라져요. 드디어 내가 과거의 내가 아니야. 현재 충실한 삶을 내가 이제는 헤쳐나갈 거야 라고 하는 엄청난 자유를 경험해요. 얼굴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조금 더 상담사와 좀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때때로 이 가해자와 관계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없는, 끊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해자가요. 가족 구성원이에요. 참으로 중요한 친구고 친지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려고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아, 이거 혼자 하기 어려워요. 제가 이제 상담을 오래 이제 해보니까 특히 이제 가족 상담을 해보면 어느 순간 이런 시점이 옵니다. 아, 나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그 아버지가 뭐 엄청난 폭군인 줄 알았는데 직장이나 사회에서 좀 지독한 거절감을 경험하면서 애써 겉으로는 아닌 척, 강한 척, 감춰왔던 지극히 작은 자였음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전문가의 어떤 상담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이 가해자의 폭력을 뭐 스스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라기보다는 가해자와 자신의 관계를 보다 더 좀 큰 그림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로 보는 것이 더 맞는 설명일 것 같아요.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이 가해자와 자신이 어떤 겪은 일에 대해 보다 어떤 깊은 의미 있는 해석을 이제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처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내가 아픈 상처야, 아픈 과거야 이렇게 치부하고 살았는데 이런 의미가 있었어? 새로운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건 상담사가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이 전문 상담사인 저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내담자가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피해자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존자라는 말도 많이 하고 이제 자기 삶의 새로운 개척자로 용기 있게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어떤 단계를 보는데 완전 어떤 해방감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도 이제 종결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엔라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소개한 이 용서의 4단계 여정은 어떤 뭐 매뉴얼이 있어가지고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상담 과정이라고 보기보다는 도저히 우리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과거 경험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이제 좀 현재로, 미래로 성장시키고 싶어 할 때 저 같은 전문가가, 상담사가 동반자로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 어떤 여정을 이렇게 잘 소개한 거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그런 어떤 용서하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상담사는 용서를 단순히 의무 규정이 아닌 어떤 자발적인 어떤 선택의 과정으로 삼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심리학자는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용서를 무조건 빨리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어떤 예수님의 용서의 여정은 결코 한두 번의 어떤 선포나 선언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용서에 대한 오해는 용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나에게 가해를 입힌 사람을 찾아가서 입으로 나 너 용서해 라고 고백하는 행위라고 믿는 거, 이게 좀 가장 큰 좀 오해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의 어떤 이러한 일반적인 오해가 가장 잘 드러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도 계실 텐데 2007년에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용서의 과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주인공 신혜가 실천하려고 했던 그 용서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용서를 그 하늘의 어떤 신적인 명령으로 여기고 중간 과정이 다 생략된 이 성급한 용서가 얼마나 더 큰 아픔을 가져오는지 이 영화는 정말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신의 나이도 참 특별해요. 33살입니다. 33살의 주인공 신혜가 또 이름도 신혜잖아요. 또 뭐 믿으신 자에 사랑의 자니까 또 소망이 빠져 있어. 하여튼 신혜가 이 남편을 잃고 이제 아마 사고로 일어나 그럴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린 아들 준을 데리고 이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이사 오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이 됩니다. 아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혜는 아마 남들에게 좀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자신을 좀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런 태도를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마을 사람 중에 한 명이 신혜가 굉장히 돈이 많은 줄 알고 아들을 유괴하고 돈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유괴 사건을 벌려요. 근데 결국은 안타깝게도 아들 준이 살해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 신혜는 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편입이 되고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영화를 잘 보시면 이 신혜가 이 타지에서 갑작스러운 어마어마한 비극을 경험하잖아요. 아들을 잃고 아주 망연자실 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고통을 겪다가 우연히 마을에 보니까 뭐 치유 집회 뭐 이런 어떤 프랜카드를 보고 오늘 교회의 저녁 기도회 집회에 참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아픔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과 울부짖음이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죠. 조금 전 어떤 심리학자가 소개한 용서의 단계 중 첫 번째 단계, 자신의 분노와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의 대면이 아주 절실했던 때였던 거죠. 영화에 보면 이 신혜는 이 교회에 이 치유 집회 우연히 참석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 그 집회가 그냥 조용한 말씀 집회였다면 신혜는 결코 자신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마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침 그곳에 많은 참석자들이 울면서 막 가슴을 찢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어떤 통성 기도 중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신혜는 다행스럽게도 참석한 막 울부짖는 회중 속에서 자신도 남몰래 자신의 아픔을 목놓아 울면서 꺼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 후에 이 신혜의 용서의 1단계는 첫 단추가 끼어진 듯한데 갑작스레 중단됩니다. 영화에서는 그 다음에는 아무와도 자신의 아픔을 나누는 장면은 전혀 보여지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일원이 된 다음에 막 구역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막 신앙 간증하는 모습만 보여주고요. 막 노방전도 하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아까 제가 1단계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1단계는 자신의 분노와 원한을 충분히 표현하고 충분히 공감받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이 영화에 나타난 신에는 마치 이런 모든 과정을 다 무시하고 바로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명령대로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마음먹고 결단을 내리는 거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아들을 죽인 유기범을 찾아가서 내가 용서를 선포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용서의 완성을 이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행위라고 여긴다면 그런 그 잘못된 환상을 영화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용서가 참 길고 긴 어떤 지난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어쩌면 그런 그 선포로서의 어떤 용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박수받을 만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서의 과정에 대한 좀 임상적인 경험을 조금 갖고 있는 저로서는 이야, 이 장면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아닌데 뭔가 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꼈어요. 제가 신의 교회 구성원이었다면 오히려 형무소로 찾아가겠다고 한 신을 너무 성급해. 그의 성급한 용서를 극구 말렸을 것 같았어요. 더 많이 애통해하고 더 많이 원한을 품어도 괜찮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주변 교인들이 좀 말리는 것 같긴 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래도 이 용서의 완성은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나는 너를 용서한다 고백하는 행위라고 오해를 가졌다면 그런 초신자인 시내가 너무 대단하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하지만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과정을 겪는지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어떤 용서의 좀 선포적인 이해는 용서의 어떤 지난한 과정 그가 겪어야 될 내면의 실을 너무로도 우리가 잘 모르는 태도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앞서 가해자에 대한 원한의 정당성을 주장한 도덕 철학자 논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철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신의 용서 과정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원한을 최대한 숨기고 자신의 존엄성까지 희생시킨 용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급한 용서라고 했을 겁니다.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한 해로운 용서라고 주장할지도 몰라요. 용서의 도덕적 근거는 자기 존중 그리고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타인 존중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철학자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어떤 인간과 짐승의 관계가 아닌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필요한 도덕적 원칙과 질서에 대한 존중이라고 보는 거니까요. 아니나 다를까요? 아들의 살인 부분요 뻔뻔하게도 피해자인 그 신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사과도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이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상대해서 용서를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신의 입장에는 그랬을 거예요. 나만 빼놓고 당사자인 자신은 쏙 빼놓고 하나님과 가해자 둘이서만 서로 짝짝꿍했다고 아마 처절한 소외감과 버려짐의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상담학자들에게 용서의 과정은 아주 기나긴 애도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프 웍이라고 여기는 거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의 어떤 길고 긴 과정 중에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고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수는 어떤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 짧은 33년의 인생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대중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으셨어요. 하지만 처절하게 버리셨습니다. 배신과 유기 경험을 경험하셨어요. 그만큼 용서가 지독히 어려운 과정임을

그러니까 forgiving은 사실은 일부러 이분이 이제 챕터에 forgiving as for grieving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일부러 forgiveness라고 완결형을 쓰지 않으신 것 같아요. ing를 씁니다. 용서하는 과정은 애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for grieving을 얘기할 때 일부러 forgiveness라는 말을 안 쓴 이유도 용서는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되는 완결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용서는 그냥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과정 중에 누구와 함께하고 내가 사실은 누구와 애통해하고 누구와 함께 동반자로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용서는 그저 이 고통을 피하는 부인, 디나이얼이 아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용서해버리고 잊어버리고자 하지만 그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는 이 고통을 직면하고 서서히 회복해가는 길고 긴 여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미량에서 이 시내가 하나님에게 절망을 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요. 신앙을 버린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제 눈에는 아직도 시내는 용서의 1단계 과정 중에 있다고 봤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도 이 용서의 과제는 성급한 어떤 용서 행동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것이 아마 아닐 겁니다. 용서하는 공동체로서의 어떤 신앙 공동체는 반드시 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 그의 어떤 분노와 내면의 상처를 공감해 주는 일, 이게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용서를 그럼 안 하면, 아니 용서를 못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건가요? 저는 한 30년 동안 여러 상담을 찾아온 분들과 만나면서 결코 용서하지 못할 가해자로부터 입은 상처로 고통받는 그들만의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만약 그런 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이중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가해자들로부터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데다가 하나 더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실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또다시 피해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학자이면서 또 상담학자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살아생전 예수가 용서를 절대 의무이자 어떤 명령으로 선포하셨다면 그 이유가 뭘까?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벌하시려고? 예수님은 때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말씀을 간혹 그러면 범법자를 위해 오셨다는 의미일까? 아니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말씀은 당시 아주 엄격한 종교법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거절당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병 있는 동안은 반영구적으로 죄인으로 숨어 지내야만 하는 나병 환자들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을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범주 안에 다시금 모두 품으려고 하는 의도로 아 나는 죄인을 위해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간 기독교 신학이나 종교에서 많이 언급되던 용서라는 주제가 왜 최근 심리학자들, 임상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에게 두루 연구될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태도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주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를 살아내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어떤 꿈, 희망은 거의 꿈도 꾸지 못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결국 용서는 복수하는 마음, 복수하려는 어떤 의지를 내려놓고 용서를 자발적인 선택으로 삼아서 아 그게 내 내적인 치유나 변화에 도움이 돼 무엇보다 내 자신에게 유익해 라는 결론 때문에 용서를 치료적인 어떤 개입의 선택사항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에게 용서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무조건 실천해야 될 절대 명령이자 어기면 큰일 나는 조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용서에 대한 그 말씀도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쁜 소식,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하는 인간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용서의 길고 험난한 과정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반자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인 거죠. 우리의 용서의 과정은 마치 골고다로 가기 전 하나님과 대면하며 울부짖고 의심과 분노를 쏟아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겟세마네 여정이라고 봅니다. 혹시 자신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어떤 폭력적인 가해자가 있다면 그가 도덕적인 주체이기를 어떤 포기한 어떤 흉악한 인간이어서 도저히 끝내 내가 용서가 불가능할 것 같아 라고 여기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떠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 대한 용서는 이제 저는 신께 맡기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용서가 끝까지 힘들다면 저라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 주님이시여,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대신 저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용서를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용서하려는 여정이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용서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투데이 오진숙입니다. 오늘은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의 일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둘러보면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간 초록색 담쟁이 잎들이 부쩍 눈에 많이 띕니다. 이 담쟁이들은 마주친 벽을 탓하거나 주저하지 않고요. 매일 아주 조금씩 한 뼘씩 앞으로 나아가서 결국엔 거대한 벽 전체를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가득 채워내죠. 살다 보면 우리 앞에도 어쩔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는 답답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일도 관계도 마음처럼 풀리지 않아서 막막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 담쟁이처럼 오늘 하루 아주 작은 한 뼘의 걸음이라도 묵묵히 내딛다 보면요. 우리 안의 절망도 어느새 푸른 희망으로 덮여가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이 길을 함께 걷고 있으니까요. 지치기 쉬운 초여름에 여러분의 마음을 푸르게 채워드릴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투데이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스크린으로 돌아보는 투데이 영화 산책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고 같이 한 번 더 시간이 된다면 보고 싶은 그 영화는요. 이 6월의 푸른 녹음이 짙어질 때면 우리가 이렇게 좀 지나온 삶의 궤적이라든지 아니면 옛날의 기억들이 문득문득 그리워지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유행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본질을 좀 묵직하게 건드리는 명작을 준비했습니다.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이죠. 1988년작 아주 유명한 시네마 천국입니다. 아마 거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유명한 영화여서 여러 번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그 영화에 나오는 삽입곡들이 굉장히 또 좋잖아요. 이따가 한 곡 들어보겠지만 이 영화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아버지를 잃은 외로운 소년 토토 알죠? 아주 귀여운 그 소년이었어요. 그 토토가 나오는데 이 마을의 유일한 오락거리인 극장이 있었습니다. 시네마 천국이라는 이 극장을 마치 자기 집처럼 드나들면서 이 토토는 영사 기사였던 알프레도 아저씨와 아들 같은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우정을 쌓아나가죠. 알프레도 아저씨와 이 토토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정말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였는데 그렇게 둘이 아름다운 우정을 쌓아나가다가 시간이 흘러서 청년이 된 토토가 첫사랑에 실패하고 깊은 슬픔에 빠지는데요. 이때 뜻밖의 화재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되는 알프레도 그 슬픈 장면이죠. 토토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고향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향수에 젖지도 말고 내 일을 해라 라면서 아주 모질게 등을 떠밉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인생 선배의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프고도 위대한 그런 사랑의 메시지였는데요. 결국 이 토토는 고향을 떠나게 돼서 결국 로마에 가서 아주 유명한 영화감독으로 성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알프레도가 죽고 나서야 한 30년 만에 고향을 찾게 됩니다. 이 영화 속에서 눈이 멀었던 알프레도가 청년이 된 그 토토의 뺨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돌아오지 말아라, 향수에 젖지 말아라, 내가 고향에 있으면 너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게 된다. 하지만 떠나보면 모든 게 변해 있고 너와 연을 맺었던 그 사람들도 다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이 장면이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순간입니다. 알프레도는 이 자식 같았던 토토가 과거의 어떤 향수라는 달콤한 감옥에 갇혀서 머무르지 말고 정말 나아가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알프레도가 인생은 영화와 다르다, 영화보다 훨씬 힘들단다 이런 명언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편집될 수도 있지만 현실의 삶은 아주 매 순간 치열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고향이라든지 추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멀리서 그리워할 때는 찬란한 천국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안에서 부딪히고 살면 정말 낡고 지치는 현실이 될 뿐이다 라는 것을 이 알프레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이 걸작 뒤에는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좀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는데요. 사실 이 영화는 개봉 초기에 관객들의 외면을 좀 받으면서 상업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원래 초기 상영 버전이 2시간 35분이 좀 넘는 아주 좀 긴 분량이었는데 이 성인이 된 토토가 고향에 돌아와서 첫사랑하고 이렇게 재회를 하는데 결국 또다시 냉정하게 이별하는 과정이 담겨 있어서 그 당시 고객들이 아 이건 너무한다. 너무 쓸쓸하고 무겁다. 이래서 외면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작자와 감독이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첫사랑과의 씁쓸한 후일담을 잘라버렸어요. 과감하게 편집을 하고 알프레도와 토토의 우정, 그 영화에 대한 향수를 중심으로 내용을 압축을 한 거죠. 그래서 약 한 2시간 분량으로 국제판을 다시 내놓게 됐습니다. 이 수정본이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받으면서요. 전 세계적인 기적의 흥행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만약 처음에 그 실패했던 무삭제판 그대로였다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화의 진짜 마지막 메시지는 알프레도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중년이 된 토토가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그 알프레도의 유품을 발견해요. 그게 바로 필름통을 열어보는 그 마지막 5분의 장면인데요. 과거 그 신부님의 검열 때문에 다 잘려 나갔었던 수많은 영화 속의 키스신 그 장면들을 알프레도가 하나하나 이어붙여서 만든 선물이었습니다. 그 화면을 보면서 중년이 된 토토가 아이처럼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시간은 흘러가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만 우리가 순수하게 무언가를 사랑했던 그 기억만큼은 삶을 지탱하는 영원한 천국이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다시 봐도 좋을 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좀 젊은 날, 우리의 찬란했던 그 날들도 조금 기억해보면서 주말에 한번 보실 만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을 추억하고 싶으신 분들 시네마 천국 추천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시네마 천국의 OST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알프레도 아저씨와 토토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같이 갔던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앞만 보고 달리는 많은 분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심리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향성 망각이라는 말인데요. 인지심리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인데 이 사람은 기억하는 능력 만큼 필요하지 않은 정보라든가 감정을 덜 떠오르게 만드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 계속 생각나면 그것도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마치 컴퓨터가 이제 오래된 파일을 정리하듯이 우리의 뇌도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기억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삭제를 정리를 한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망각이라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보호장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어제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서운한 말이라든지 뭐 몇 주 전에 겪었던 속상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몇 년 전에 실패, 상처 이런 것들이 바로 한 시간 전 일처럼 생생하게 만약에 우리 기억에 남아있다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앞으로 나가기가 훨씬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레테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모금 마시면 세상의 근심과 괴로움을 다 잊게 해준다는 그 망각의 강인데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신화 속의 이야기 같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 속에도 이런 작은 레테강 하나쯤이 흐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었던 기억들 조금 흐릿하게 만들고요. 또 새로운 희망은 다시 선명하게 떠오르게 해주는 그런 강이에요. 혹시 지난 주말 아니면 뭐 몇 주 전에 쌓인 피로나 또 풀리지 않는 고민 때문에 오늘 아침에 발걸음이나 마음이 좀 무겁다 이러신 분들 계시다면 이번 주만큼은 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짊어지려고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잊어도 되는 걱정은 조금 내려놓고 또 붙잡지 않아도 되는 그런 후회들은 좀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조금 여유 있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한 주 그 망각의 지혜와 함께 조금 더 가볍게 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데이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열렬히 응원합니다.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요즘에 그 월드컵 시즌을 맞아서요.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그 뿌리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이번 월드컵에도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다수 출전했습니다. 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라성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이런 말들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평소에 이 기라성이라는 표현 자주 쓰시거나 혹은 들어보셨죠? 저도 뭐 쓴 적이 있는데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기라성이라는 게 신분이 높거나 권력이나 명예 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쟁쟁하게 모여있는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우리는 흔히 기라성 같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익숙한 단어 뒤에 참 묘한 그런 비밀이 숨겨 있다라는 것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이 이 단어를 한자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 기라성이라는 단어는 일본어의 흔적이 섞인 독특한 일본어식 조어입니다. 말이나 단어를 새로 만든 거죠. 조어라는 것이 일본 말로 이 반짝반짝을 뜻하는 의태어가 기라기라, 기라기라인데요. 여기에 아름다운 비단을 뜻하는 한자 기라라는 그 음을 빌려서 입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별성자를 붙여서 만든 말이 기라성인데 쉽게 풀어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국립국어원에서는 그 1997년에 이 말을 좀 순화하자. 그래서 빛나는 별로 순화를 해서 쓰자라고 권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3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우리의 입에는 여전히 기라성이 더 익숙하게 감돌고 하는 것 같아요. 빛나는 별 같은 선수 이렇게 말하면 뭔가 어쩐지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 묵직한 맛이 살지 않는 것이어서 그런지 여전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말 중에도 사실 이 기라성 같다라는 말을 온전히 대체할 만한 그런 멋진 표현이 없을까? 그래서 이 국어학자들이 매력적인 대안을 좀 제시했는데 내로라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혹은 한가락하다라는 표현을 제안합니다. 기라성 같은 선수 대신 내로라하는 선수들, 내노라도 아니에요. 내로라하는 선수들, 그리고 뭐 세계 무대에서 한가락하는 전문가들. 어떠십니까? 괜찮지 않아요? 그 들으실수록 우리말 특유의 그 당당함과 깊은 맛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무심코 쓰던 이 우리 그 외래어의 흔적 속에서 우리말에 좀 더 깊은 대안을 찾아보고 또 전혀 달라 보이던 그 두 나라의 단어 속에서 같은 뿌리의 흔적을 발견하는 일, 그 말의 뿌리를 좀 찾아가는 과정은 결국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만약에 누군가를 칭찬할 일이 있으시다면 와 정말 기라성 같은 분이십니다. 대신에 정감 있고 힘 있는 우리 말로 역시 내로라 하는 분이시네요. 라고 한번 건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우리가 좀 자주 쓰는 말 중에 너무 자주 쓰는 말 약속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약속. 약속하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손가락 걸면서 다음에 보자 약속했어 뭐 이런 식으로요. 이 약속이라는 단어도 사실 굉장히 묵직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약속에서 약은 묵다라는 뜻이고요. 이 속도 묵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두 번이나 묶는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서로 서로 이렇게 묶어두는 행위죠. 어떻게 보면 시간도 묶고 마음도 묶고 서로의 행동을 묶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 이렇게 깨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 큰 이유도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히 뭐 시간을 어겼다, 뭐 나와의 약속을 식사 약속을 어겼다 이게 아니라 뭔가 그 나와 이렇게 묶었던 그런 부분들을 그냥 풀어헤친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쓰는 말 중에는 사실 그 말 자체에 굉장히 좀 큰 의미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요즘에 이제 기라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고요. 우리가 자칫 쓰고 있는 말들 중에 뭐 일본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말들 우리 순 한국어가 아닌 바꿀 수 있는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쓰는 경우는 앞으로는 좀 바꿔서 쓰는 것도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이 노래 띄워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투투가 부르는 1과 2분의 1입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축구 보실 때 화면에 잡히는 그 하나, 뭘까요? 물론 선수들도 보겠지만 축구공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선수들 이야기는 많이 하시니까 저는 오늘 축구공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 공에 각각의 이름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만약에 모르셨다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혹시 공인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자로 공변될 공, 인정할 인, 공구자 써가지고 공인구. 쉽게 말해서 FIFA가 해당 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고 승인한 경기용 축구공을 뜻합니다. 이번에 공 보셨어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진짜 갖고 싶던데요. 저도 동네 축구처럼 아무 공이나 가져와서 차는 게 아니죠. 공의 무게도 딱 정해져 있고요. 한 410에서 450g 그 사이여야 하고 크기와 또 원형은 물론 일정 높이에서 이렇게 딱 떨어뜨렸을 때의 그 반발력까지 정밀하게 측정하는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이 월드컵 무대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이 축구공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요. 이 공인구마다 사람처럼 고유의 이름이 붙는다는 사실인데요. 개최국의 어떤 문화, 그리고 시대 정신, 그리고 지구촌의 메시지를 담아서 매번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 중장년층 청취자들의 가슴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공인구 기억나세요? 바로 피버노바였습니다. 열정을 뜻하는 피버와 새롭게 떠오르는 별을 뜻하는 노바가 합쳐져서 축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탄생한 새로운 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한 30년 넘게 이어져 오던 검고 흰 바둑판 무늬 있잖아요. 그 무늬를 과감하게 벗어나서 황금빛 그 바람개비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아주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번에 그 우리 선수들이 직접 차고 달릴 2026 월드컵 공인구의 이름을 혹시 알고 계세요?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트리온다입니다. 스페인어로 세계의 물결, 파도라는 뜻인데요. 이번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 세 나라가 만들어내는 조화 그리고 다양성, 북중미 대륙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력 향상과 또 판정 지원을 위한 최신 기술도 이번에 아주 대거 도입이 됐죠. 아주 정말 날로 날로 기술이 발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역대 월드컵 공인구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인 단풍잎, 그 캐나다 상징하는 독수리, 멕시코, 별, 미국 이 문양이 새겨진 네 개의 패널을 이렇게 열 접착 방식으로 결합을 해서 공기 저항을 아주 최소화해서 만들었대요. 비행 안정성을 높이고요. 그리고 뭐 그 표면에 보면 세 가지 형태의 미세한 아주 나선형 돌기를 적용해서 발이나 아니면 골키퍼 장갑하고 마찰력을 높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슈팅할 때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걸 극대화시켰대요. 이렇게 그 공 내부에 또 모션 센서 칩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저도 이거 알고 깜짝 놀랐는데 이 공의 속도, 궤적 이런 모든 움직임을 정말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정확한 판정을 돕는 그런 아주 훌륭한 축구공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도 또 축복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듯이 월드컵 공인구에도 전 세계의 화합과 열정이라는 아름다운 이런 의미가 매번 새롭게 달린다는 거 이것도 알고 있으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이 노래입니다. 옥상 달빛이 부릅니다. 없는 게

네, 재밌는 노래였어요. 없는 게 메리트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혹시 좀 날씨가 덥다고 생각이 들 때 시원한 뭐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기분 좋게 시작하신 분들 계시죠? 모닝커피를 즐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커피를 드시고 나서 이렇게 마시다 보면은 꼭 애매하게 뭐 한 모금, 두 모금 이렇게 남을 때가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 그냥 이걸 버리느니 뭐 집에 있는 베란다에 있는 화분을 보면서 아 어차피 이것도 식물에서 나올 건데 나온 건데 영양제 대신 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슥 하고 부어버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집에 있는 식물에 커피 남은 거 뿌린 적 있거든요. 좋을 것 같았어요. 약간 영양제처럼 뭔가 그 인터넷 같은 데 찾아봤을 때도 남은 커피를 주면 화초가 뭐 파릇파릇하게 잘 자란다, 뭐 천연 비료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정말 이 식물들에게 주는 커피가 보약이 될까요? 아니면 안 좋은 것이 될까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마시고 남은 그 커피를 화분에 그대로 붓는 것은 식물을 서서히 죽이는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 식물도 아침에 카페인 수혈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 텐데 사실 이 식물이 카페인을 만들어내는 진짜 이유는 뭐 인간을 깨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계에서 카페인은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벌레를 쫓아내기 위해서 식물이 스스로 뿜어내는 일종의 그 천연 화학 무기거든요. 그래서 화분에 그냥 그대로 우리가 먹다 남은 커피를 부으면 이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이 나의 그 소중한 화초의 뿌리를 성장하는 걸 막고 세포 분열을 또 억제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려다가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 커피 액체에는 유기물이 그대로 녹아 있어서 흙 속에서 이렇게 부패하기가 쉽다고 하네요. 그 여름철에 초파리 있잖아요. 작은 것들. 그 초파리가 꼬이고 잘못하면 곰팡이가 피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이 되는 데다가 이 커피가 갖고 있는 약산성 성분 때문에 흙이 산성화되면 식물이 다른 영양소도 흡수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커피에 뭐 시럽이라든가 우유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있는 커피라면 또 삼투압 현상 때문에 아주 뿌리 수분까지 빼앗겨서 그냥 완전히 말라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커피가 무조건 그러냐 그건 아니고요. 방법은 있어요. 액체 커피 대신에 그 커피를 내리고 남은 그 찌꺼기 있잖아요. 내려 드시는 분들 커피 찌꺼기를 활용하시는 건데요. 이 찌꺼기에는 식물 성장에 좋은 질소도 있고 인산도 아주 풍부하니까 이것을 버리기 좀 아까우시면 어떤 분들은 냉장고 안에 이렇게 넣어 두시더라고요. 그 안 좋은 냄새를 좀 흡수한다라고 해서요. 근데 햇볕에 바짝 말린 뒤에 흙하고 9대 1 이하의 비율로 좀 아주 소량만 이렇게 섞어주시거나 아니면 뭐 낙엽 같은 것과 함께 푹 섞여서 뭐 완숙한 퇴비로 만들어서 쓰시면 커피도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시다 드시고 나서 그 남은 커피 그 액체는 그냥 식물에 부지 마시고요. 싱크대에다가 부시고 커피 찌꺼기는 바짝 말려서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혹시 부으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초록이들한테는 맑은 물, 시원한 바람만 선사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가 자칫 위해서 하는 행동이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일 것 같으세요?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뭐 치고받고 싸울 때요? 아니면 얼음장 같은 그냥 싸한 그런 냉전이 이어질 때요? 어떨 때일까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의 인생 수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떠났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서글픈 신호가 있대요. 이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젊은 날에는 참 사소한 일로도 많이 부딪히잖아요. 부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내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남편들께서 계시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어떤 잔소리들을 하세요? 술 좀 적당히 마셔라 막 이런 잔소리, 아니면 아 옷을 왜 이런데 이렇게 벗어놓는 거야? 양말은 왜 이렇게 뒤집어 놓지? 바로 여기 빨래통 있잖아 하면서 잔소리 하잖아요. 잔소리는 아니죠. 사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주말이 되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이상하게 아내가 더 이상 간섭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남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 아내도 성격이 좀 유해졌구나. 아니면 이제야 나를 좀 온전히 이해를 해주는구나 하면서 속 편하게 혹시 안도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고개를 가로 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미워서 떠나는 게 아니라 기대가 없어질 때 떠나는 것이다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상대방이 궁금해지지 않고 내 삶에 아무런 뭐 미칠 영향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이 침묵을 택한다고 해요. 잔소리를 막 하던 그 시절 아내는 귀찮게 굴었던 게 아니라 사실 끊임없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아, 나 아직도 당신한테 난 기대하고 있어. 우리가 조금 더저 좋은 그런 관계로 늙어갔으면 좋겠어. 이걸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애정이 섞인 간절한 어떤 구조 요청이었는데 그 기대의 끈을 마음속에서 어느 날탁 하고 놓아버린다면 사람은 더 이상 화를 내지도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미움조차도 에너지가 있어야 쓰는 법이잖아요. 가장 무서운 건 그래서 이 불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아무런 그 파도도 일지 않는 그 차가운 체념, 무관심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집안이 너무너무 조용해진다.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눈빛이 너무 덤덤하다.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신호인지. 그리고 만약에 느끼셨다면 이렇게 손을 한번 딱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가 없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아, 오늘 하루는 어땠어? 아니면 요즘 당신 마음 좀 어때? 라고 물어보시는 거.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받는 거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침묵이 체념으로 굳어지기 전에 먼저 다가가서 그 마음의 온도를 한번 확인해보는 오늘이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해오라기가 부르는 노래 들어볼까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투데이는 이제 여러분과 인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오석준이 부릅니다.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 치과 시스템에서는 일반 진료를 넘어서 치아 전체를 다시 디자인하고 무너진 구강 구조를 완벽하게 재건하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보철 전문의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이 시간 씹는 즐거움을 되찾아드릴 특급 주치의를 모셨습니다. 보철학 전문의죠. 현재 빔덴탈의 원장으로 계시는 보철 전문의 김효준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치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십시오. 생방송 번호 718-225-1660번, 718-225-1660번입니다. 카카오톡 열려있죠? K-Radio US로 들어오시고요.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www.kradio.us로 접속하셔서 청취하시고요.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로 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AM1660으로 검색하셔서 생방송으로 또 선생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효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살짝 더운데 요즘 괜찮아요? 잘 지내셨어요?
1: 아, 요즘에 네. 좀 비도 좀 지난주에도 오고.
0: 그렇죠.
1: 네. 네. 더운데 네. 덜만 하면 또 이렇게 또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아주 기대되는 오늘입니다. 치과에 대한 상담 또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 치아 좀 잘 타고 나셨어요? 이게 유전적인 것도 있다면서요?
1: 그럼요. 유전적인 네. 것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다행히도 좀 유전적인 게 좀 잘 타고 난 것 같아서.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좀 덧니 나고 뭐 이런 것 빼고는 네. 저는 이제 충치나 잇몸 같은 건 괜찮은데
0: 어, 너무 다행이네요.
1: 그래도 교정을 한번 하기도 했었고.
0: 아, 그러셨어요?
1: 그렇죠.
0: 어, 네. 진짜로 이게 좀 부모님께 살짝 물려받는 부분이 있죠? 네,
1: 감사한다고 이제 연락드려야죠.
0: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약하게 타고 태어났어도 어, 평소에 관리 잘하고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그래도 우리 100세 시대 잘 좀 씹고 살 수 있을까요?
1: 아, 그럼요. 그렇게 해야지.
0: 그렇죠.
1: 그렇죠.
0: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보철에 대한, 보철 전문의에 대한 소개를 좀 했는데,
1: 네.
0: 어, 우리가 보철과 하면은, 아시는 분들께 좀 대략 아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시고.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보철과 전문의로서 보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먼저 그부터 설명해 주세요.
1: 일단은 그 영어로 말하면은, 네. 이제 프로스테릭, 이제, 프로스토돈틱스라고 하는데,
0: 네.
1: 그 우리 의수나 이제 의족 같이 해서 이제 의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아, 네.
1: 그래서 구강 내, 그러니까 입안에 들어가는 네. 모든 것들이 사실 보철에 분류가 됩니다.
0: 들어가는 모든 것.
1: 그렇죠. 오. 그래서 뭐 레진이 됐든,
0: 네.
1: 뭐 크라운이 됐든,
0: 네.
1: 틀니, 임플란트.
0: 오.
1: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수업 과정 중에, 전문의 과정 중에서 그걸 네. 배우긴 다 하나씩 배워요.
0: 그래요.
1: 재질부터 해서 어떤 게 제일 좋은 건지. 그래서 일반인 선생님들 그 레귤러 치대에서 배우는 것보다
0: 네.
1: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좀 더 컴플렉스하고 좀 더 힘든 케이스들을 맞닥뜨리면서 좀
0: 네.
1: 실전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하죠.
0: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좀 단순하지 않고 제가 지금 들어도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참 예민한 과다. 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그 환자분 입안에 들어가는 그 재질이나
0: 네.
1: 그 보철과의 보철물의 재질이나
0: 그렇죠.
1: 뭐 용도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0: 네.
1: 그리고 뭐 미용까지 다 포함해서 만드는 게 보철에서 하는 거죠.
0: 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좀 치아를 교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인상도 좀 바뀌고요. 어떤 분들은 뭐 예뻐졌다, 혹시 성형했어요?
1: 그쵸.
0: 이런 얘기도 네. 하는 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1: 그렇죠.
0: 어,
1: 이
0: 네.
1: 얼굴에는
0: 네.
1: 주로 한 4개.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생활 백서.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치아가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하거나 잇몸이 무너져서 인매가 변할 때 어르신들은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라며 체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치아 건강은 단순히 음식을 씹는 문제를 넘어서 노년의 영양 섭취와 치매 예방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 치과 시스템에서는 일반 진료를 넘어서 치아 전체를 다시 디자인하고 무너진 구강 구조를 완벽하게 재건하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보철 전문의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이 시간 씹는 즐거움을 되찾아드릴 특급 주치의를 모셨습니다. 보철학 전문의죠. 현재 빔덴탈의 원장으로 계시는 보철 전문의 김효준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치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십시오. 생방송 번호 718-225-1660번, 718-225-1660번입니다. 카카오톡 열려있죠. K-Radio US로 들어오시고요.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www.kradio.us로 접속하셔서 청취하시고요.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로 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AM1660으로 검색하셔서 생방송으로 또 선생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효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아, 살짝 더운데 요즘 괜찮아요? 잘 지내셨어요?
1: 아, 요즘에 네. 좀 비도 좀 지난주에도 오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네. 더 더운데 네. 또 덜만 하면 또 이렇게 또 시원해지는 것 같아서.
0: 아, 그렇군요. 아주 기대되는 오늘입니다. 치과에 대한 상담 또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 치아 좀 잘 타고 나셨어요? 이게 유전적인 것도 있다면서요.
1: 그럼요. 유전적인 네. 것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다행히도 좀 유전적이게 좀 잘 타고 난 것 같아서.
0: 아, 그래요?
1: 네. 오. 그래서 좀 덧니나고 뭐 이런 것 빼고는 네. 저는 이제 충치나 잇몸 같은 건 괜찮은데.
0: 아, 너무 다행이네요.
1: 그래도 교정을 한번 하기도 했었고.
0: 아, 그러셨어요? 그렇죠. 네. 진짜로 이게 좀 부모님께 살짝 물려받는 부분이 있죠?
1: 네, 감사한다고 이제 연락드려야죠.
0: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약하게 타고 태어났어도 평소에 관리 잘하고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그래도 우리 100세 시대 잘 좀 씹고 살 수 있을까요?
1: 아, 그럼요. 그렇게 해야지.
0: 그렇죠. 네,
1: 그렇죠.
0: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보철에 대한, 보철 전문의에 대한 소개를 좀 했는데,
1: 네.
0: 우리가 보철과 하면은 아시는 분들께 좀 대략 아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시고.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보철과 전문의로서 보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죠. 먼저 그부터 설명해 주세요.
1: 일단은 그 영어로 말하면은 네. 이제 프로스테릭 이제 프로스토돈틱스라고 하는데
0: 네.
1: 그 우리 의수나 이제 의족 같이 해서 이제 의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아, 네.
1: 그래서 구강 내, 그러니까 입안에 들어가는 네. 모든 것들이 사실 보철의 분류가 됩니다.
0: 들어가는 모든 것.
1: 그렇죠. 오. 그래서 뭐 레진이 됐든,
0: 네.
1: 뭐 크라운이 됐든,
0: 네.
1: 틀니, 임플란트.
0: 오.
1: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수업 과정 중에 전문의 과정 중에서 그걸 네. 배우긴 다 하나씩 배워요.
0: 그래서
1: 그래요? 재질부터 해서 어떤 게 제일 아. 좋은 건지. 그래서 일반인 선생님들 그 학 레귤러 치대에서 배우는 것보다
0: 네.
1: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좀 더 컴플렉스하고 좀 더 힘든 케이스들을 맞닥뜨리면서 좀
0: 네.
1: 실전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하죠.
0: 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좀 단순하지 않고 제가 지금 들어도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참 예민한 과다. 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그 환자분 입안에 들어가는 그 재질이나
0: 네.
1: 그 보철과의 보철물의 재질이나
0: 그렇죠.
1: 뭐 용도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0: 네.
1: 그리고 뭐 미용까지 다 포함해서 아, 만드는 게
0: 그렇군요.
1: 보철에서 하는 거죠.
0: 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좀 치아를 교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인상도 좀 바뀌고요. 어떤 분들은 뭐 예뻐졌다. 혹시 성형했어요?
1: 그쵸.
0: 이런 얘기도 네. 하는 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1: 그렇죠.
0: 네.
1: 얼굴에는
0: 네.
1: 주로 한 4개, 5개의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0: 뭐죠?
1: 뭐 찰색,
0: 아,
1: 까만색,
0: 네.
1: 입술 핑크색, 빨간색 있고
0: 네.
1: 그리고 또 하얀색이 있어요.
0: 아,
1: 하얀색은 이제 눈에 흰자와 이렇게 치아색이 있는데.
0: 어, 그러네요. 네. 되게 새로워요. 그런데요. 네.
1: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네. 그 사람의 얼굴 밸런스를 딱 잘 잡아서 그 미백을 해도 흰자랑 좀 비슷하게, 좀 아니 피부색이랑 좀 비슷하게 해서 보철물 넣을 때도 이제 좀 살색과 좀 비슷하게, 얼굴형과 좀 비슷하게.
0: 네.
1: 이렇게 해서 딱 했을 때, 어, 사람이, 어, 너 치아가 예쁘다라는 어, 말보다 그렇죠. 어, 되게 인상이 좋다.
0: 맞아요.
1: 뭐 미소가 되게 이쁘다. 뭐, have a beautiful smile. 뭐 이렇게
0: 네, 맞습니다.
1: 이런 말.
0: 아, 진짜 공감이 되네요.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게 막, 만약에 치아만 막 너무 하얀색으로 빛난다든가 이러면 좀
1: 그렇죠.
0: 어색하거든요.
1: 네, 그러면 좀.
0: 네,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것이 바로 보철과고 또 보철과 전문의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 임플란트에 대해서 아, 네.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 네.
0: 어, 임플란트를 요즘에는 정말 많이 하시지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
1: 많이들 하시죠.
0: 그렇죠.
1: 옛날에는 처음에 미국에서 임플란트를 네. 들여왔을 때는
0: 네.
1: 딱 대학교, 그러니까 치대 두 개에서만 시작을 했었어요.
0: 아, 처음에요?
1: 네, 처음에 두 개에서만 시작했고, 이거 독일에서 이렇게 이제 가자. 그, 브랜드마크라고 스위스에서
0: 네.
1: 올라왔는데,
0: 네.
1: 그, 처음에 대학교 치대 두 개인데서 시작돼서
0: 네.
1: 이제 그때는 막 어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무슨 사람 빼다 뭐 심냐 이렇게 했지만
0: 말이에요, 처음에는
1: 이제는 어떤 동네 치과 가도
0: 네.
1: 웬만한 치과에서 다 이제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0: 맞습니다.
1: 많이 파퓰러해졌죠.
0: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그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겠네요. 정말 새로운 게.
1: 맞아요. 근데 이 처음에 이 컨셉이 발견됐을 때는
0: 네.
1: 한 그 예전이었는데
0: 네.
1: 이제는 뭐 그래도 한 3, 40년 지나서
0: 네.
1: 이제는 좀 많이 좀 데이터도 많이 쌓이고
0: 그렇죠.
1: 네, 그렇죠.
0: 뭐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임상도 뭐 이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큰 병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1: 그렇죠.
0: 진짜 거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이런 임플란트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임플란트라는 게 어떤 거예요?
1: 임플란트라는 것은
0: 네.
1: 사실 임플란트라고 환자분들이 이제 오실 때 임플란트라고 하면 이제 그 하얀색 치아를
0: 네네.
1: 생각하시는데
0: 맞아요.
1: 사실 임플란트는
0: 네.
1: 그 우리 뼈 안에 들어가는 그 나사 그 스크류를 아. 임플란트라고 하고
0: 네.
1: 그 임플란트 위에 올라가는 거를 임플란트 크라운 그래서
0: 아,
1: 그
0: 네.
1: 크라운이라고
0: 그걸 씌우는 거라고 네.
1: 네. 그래서 임플란트의 정확한 것은
0: 네.
1: 그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사실 안 보여요 들어가면
0: 아,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 위에다 이렇게 씌우는 게 이제 크라운이고
0: 네,
1: 네. 그런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0: 그렇군요 네. 아, 이게 나사를 받고 또 그 위에 이제 씌우고
1: 그렇죠
0: 그렇군요 임플란트라는 것이 그건데 이제 임플란트 하면은 무서워하세요.
1: 그렇죠.
0: 많은 분들이 네. 아, 너무 뭐 고통스럽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좀 사실 주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1: 아 그러면 남녀노소.
0: 네네. 아픈가요, 선생님?
1: 어 심리적으로 아프고.
0: 네, 그렇죠, 심리적으로.
1: 경제적으로 아프고. 네.
0: 그렇죠.
1: 근데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이 느끼는 건 없어요. 거의.
0: 아.
1: 네. 그러니까 이 뼈에다가 이제 식립한다고
0: 네.
1: 하는데 뼈는 사실 조직 자체가
0: 네.
1: 이제 손톱, 머리카락. 이런 조직이랑 비슷해서
0: 그렇군요.
1: 그 잇몸만 살짝 이렇게 째가지고
0: 네.
1: 거기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0: 네.
1: 이제 하겠는데 잇몸만 다 나으면은 거의 통증 못 느끼실 정도로 주로 뭐 특별한 다른 시술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뭐
0: 네.
1: 뼈 이식이나 이런 게 하지 않는 이상 임플란트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하루 이틀이면 오, 뭐 괜찮다 이렇게.
0: 오, 그렇군요.
1: 그렇죠.
0: 네, 좋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치과 진료 이야기할 텐데요. 잠시 후에 저희 좀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생활 백서는요. 빔덴탈의 김효준 원장과 함께 유익한 정보 나누고 있습니다. 빔덴탈은 뉴욕과 뉴저지 10개 지점의 전문 치과입니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40-19 159 스트리트입니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718-358-5488 718-358-5488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생방송 전화는 718-225-1660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는 K-Radio US로 들어와 주시고요. 생활백서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고민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어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질리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제공입니다. 여기에 팁도 없고요. 오늘은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열립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한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세요.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방이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8: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7: 대안 측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9: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0: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생활 백서.
1: 오늘 생활 백서는 빔덴탈의 김효준 원장께서 도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빔덴탈은 뉴욕과 뉴저지 10개 지점을 갖고 있는 전문 치과예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지금 김효준 원장님 계신 곳입니다. 40-19 159 스트리트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 번호는 718-358-5488, 718-358-5488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카톡으로 또 질문 주신 분들은 제가 따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미연님도 들어와 주셨고 우리 명숙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선생님도 네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일단 임플란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 임플란트를 왜 하는지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1: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2: 뭐 일단은 치아가 없으면은 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죠.
1: 그렇죠.
2: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일단 앞니가 빠지면 또 사회생활하기 쉽지
1: 그렇죠.
2: 않죠. 그래서 옛날에는 임플란트가 이제 대중화되기 전에는 네. 이제 브릿지 들어보셨죠?
1: 맞아요. 네. 브릿지.
2: 근데 브릿지는 이제 옆에 있는 치아를 좀 이제 좀 많이 삭제를 좀 해야 돼서
1: 멀쩡한 치아를
2: 멀쩡한 치아죠. 그죠?
1: 네, 네.
2: 근데 또 옆에 있는 치아가 또 약하면은 또 그 뒤에 있는 치아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네. 삭제를 해야 되고 해서
1: 네.
2: 저도 요즘 옛날에는 브릿지를 많이 했었거든요.
1: 네.
2: 저도 막 한 달에 한두 개씩 뭐 그쵸. 두세 개씩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1년에 네. 뭐 하나 두 개 할 만큼 정도 되게 많이 이제 줄었고
1: 그러네요.
2: 되게 스페시픽한 니시가 그 필요가 있으신 분들한테만 이제 네. 브릿지를 하고 있고
1: 네.
2: 딱히 그런 사정이 아니라면 그냥 임플란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확실히 달라졌네요.
2: 그렇죠.
1: 이런 추세가.
2: 그렇죠.
1: 그렇습니다. 거의 예전에는 진짜 브릿지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2: 그렇죠.
1: 전혀 달라요. 네. 임플란트를 그럼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이가 일단 이가 빠져서 하시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네,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이 보통 가장 빠르면 몇 세부터 하세요? 나이가 드는 게 궁금해요.
2: 그 나이가,
1: 네.
2: 우리가 주로 이제 그 두개골이,
1: 네.
2: 그 턱뼈랑 두개골이 이게 계속 자라요. 그게 나이가 남성 같은 경우는 네. 24, 25까지는
1: 자라요?
2: 계속 자라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21, 22까지 이게 자라다 보니까
1: 네.
2: 그 전에 만약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네. 다른 치아들은 다 그 뼈 따라서 움직이는데 임플란트 얘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가 너무 이제 바뀌기 때문에
1: 네.
2: 웬만해서는 네. 이제 20살 중반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래서 티네이저들
1: 네.
2: 이제 나올 때부터 이제 치아가 없이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1: 맞아요. 원래 네. 선천적으로.
2: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부분 틀니 같은 거 끼거나
1: 네.
2: 아니면 임시로 이렇게 옆에 치아 이렇게 붙여놓은 걸 이렇게 네. 끼고 있다가
1: 네.
2: 이제 성인이 되면은
1: 네.
2: 이제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를 그때 20살 중반쯤 넘어서 하죠.
1: 아, 네. 그 치아가 아예 하나 없는 친구들이요?
2: 아예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구치가 아예 나오지를 않고
1: 그렇죠.
2: 아예 존재 자체가 안 하는
1: 유치로 사는 거죠.
2: 근데 유치가 빠지거나
1: 네, 빠지거나
2: 이러면 그렇죠. 이제 문제가 되죠.
1: 그러네요. 네. 오. 그런 경우에 한 20대 중반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그쯤에
2: 맞아요.
1: 하는 건 괜찮겠죠?
2: 네, 그래서 또 여성들이 또 남성들보다 좀 이렇게 디벨롭먼트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좀 더 일찍 해도 되긴 하지만
1: 남성?
2: 그래도 한 20살 중반까지는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1: 그러네요.
2: 좋습니다.
1: 그때까지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방편으로 조금
2: 그렇죠.
1: 해놓으면 되잖아요.
2: 미용 목적으로만.
1: 네.
2: 그렇죠.
1: 그대로 두면 또 막 다른 이가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2: 네. 그래서 그건 이제 그 치과 의사분하고 담당분하고
1: 네.
2: 상의를 하셔서
1: 네.
2: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 내 상황, 그 아이 상황.
1: 그렇죠.
2: 그리고 환자분 그 상황들이랑
1: 네.
2: 맞춰서
1: 네.
2: 그 딱 맞춤형 치료를 이렇게 하는 게
1: 네.
2: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러면 반대로 이 어르신들이 또
2: 네.
1: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몇 세까지 가능해요? 그런 게 있어요?
2: 주로 그 위로는 리밋이 없어요.
1: 아 그래요?
2: 네, 저 지난주에도 82 되신 분한테 임플란트 두 개 했었어요.
1: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나이는 이제 리밋이 없는데 대신에
1: 네.
2: 건강하신 게 더 중요하죠.
1: 그렇죠, 네 컨디션이. 네,
2: 주로 이제 여성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1: 네.
2: 이제 갱년을 지나시면서
1: 네.
2: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1: 많아요. 네.
2: 네. 그래서 꼭꼭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1: 네.
2: 골다공증 약 예, 이렇게 입으로 복용하시거나 네. 주사 맞으시기 전에 네. 꼭 치과 가셔서 네. 아, 나 이럴 계획인데 어, 괜찮겠냐 이거 상담을 꼭 하시는 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1: 그렇군요. 그래서, 네. 영향이 있나 봐요.
2: 그럼요. 어. 네, 그 원래 내과 의사분들이 네. 이게 골다공증 약을 이제 처방하기 전에 치과에 한번 보내요. 예, 또 치과에서 할 게 없는지 한번 그 클리어런스를 받고 네. 이제 그리고 진행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러면 일이 많이 커질 수가 있어요.
1: 네. 꼭 반드시 하셔야 되겠군요.
2: 네, 네. 그래서 건강 상태만 좋으시면 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1: 그럼 선생님 약간 이걸 헷갈리실까 봐 여쭤보는데 내가 이미 골다공증이 좀 있어요.
2: 네.
1: 근데 약은 안 먹어요.
2: 그건 괜찮습니다.
1: 그건 괜찮군요.
2: 네. 아. 골다공증 약이
1: 그 약이 문제예요.
2: 네.
1: 네. 그러면 네. 조금 지금 골다공증이 있지만 약을 아직 시작 안 하셨다면 그 전에 빨리 하고 드시면
2: 그렇죠. 그렇죠. 하고 약을 드시면 상관이 없는데 네. 약을 복용하시는 중에 뼈에 관한 뭔가를 시술을 한다?
1: 네.
2: 그러면 문제가 그게 조그마한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큰 문제예요.
1: 상당히 큰
2: 그
1: 문제군요.
2: 확률은 좀 낮지만 그 상당히 큰 문제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1: 그럼 안 되죠.
2: 그러면은 진짜 일이 복잡해져요.
1: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약간 드시다가 아 저 한 1, 2년 끊을게요 선생님. 그 다음에 하고 싶어요. 만약에 좀 그런 분도 있을까요?
2: 예, 매주 오죠.
1: 그렇죠. 네. 그런 분들도 계시죠. 네,
2: 그런 분 계시는데 한번 그 복용하시는 약은 조금 더 약한데
1: 네.
2: 주사로 맞으시는 약은 그 약이 몸 안에 5년 정도 있어요.
1: 오래가네요.
2: 네, 오래가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린 게 치과 상담 받고 하시라는 게 만약에 우리 잠시 끊었 꼭 할 수 네.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1: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군요.
2: 그게 안 돼요. 네. 우리 몸이 그렇게 네. 쉽게 되지 않습니다. 네.
1: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다 성공하는지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뭔가 조금 뭐 잘 안 되기도 하는지 좀 케이스가 다르겠죠?
2: 네. 그 거의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네. 뭐. 그 렉서스 타다가 네. 뭐 고장 나면 그, 네. 그 조상님이 뭐 보라신 거다 그 정도로 이제
1: 아, 확률이
2: 네, 확률이 그래서 임플란트도
1: 네.
2: 거의 임플란트가 페일했다
1: 네.
2: 그러면 거의 이거는 뭐, 뭐 조상님이
1: 그 정도 그 정도의
2: 그 정도로 성공률이 높아요.
1: 그렇군요.
2: 네, 근데 네. 성공률이 낮아지게 만드는 팩터들 요인들이 있어요.
1: 그래요?
2: 네.
1: 어떤 거죠?
2: 담배. 담배가 제일 크고요.
1: 네네.
2: 당뇨도 조금은 연관이 있고.
1: 당뇨.
2: 그리고 치주염, 치주병.
1: 네.
2: 잇몸병. 이런 네. 것도 연관이 있어요. 근데 제일 직접적인 그 논문에서 나오는 제일 직접적인 요인은 네. 담배.
1: 담배가 그렇게 네. 안 좋군요.
2: 그래서 담배 피면은 확률이 확 떨어져요.
1: 아. 네. 참.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진짜.
2: 그렇죠. 원래 성공률이 한 90에서 95% 돼요.
1: 거의 너무 높은데요.
2: 거의 의학계에서 어떤 그 시술이 네. 그 정도 높다는 건 거의
1: 네.
2: 전대미문한
1: 글쎄 말이에요.
2: 그런 건데. 근데 성공률이 담배 피시는 분들 막 75까지도 떨어지세요.
1: 많이 떨어지네요.
2: 근데 이게 임플란트 하나면 아, 뭘 큰 차이 아니다 네. 하시는데 임플란트 막 여섯 개 한다.
1: 맞아요.
2: 그러면 그렇죠. 이제 얘기가
1: 그거죠.
2: 달라지죠. 네, 그렇죠.
1: 임플란트를 하시겠다 하시면 이제 담배는 끊는 걸로.
2: 그렇죠. 이제 안 그래도 건강이 안 좋은데.
1: 글쎄 말이에요.
2: 네, 그렇죠.
1: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오해를 하십니다. 임플란트를 한번 하면 뭐, 나 죽을 때까지 영구적으로 쓰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뭐가 진실인가요? 교체를 해야 되나요?
2: 뭐 임플란트 뭐 다이아몬드 이즈 포레버라는 것도 있는데 네. 그것도 아닌 것처럼
1: 네. 네. 네.
2: 영구라는 건 없죠. 그러니까 한 20년, 25년 정도 잡아요.
1: 아, 20년, 25년?
2: 네, 그 정도,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1: 네.
2: 그 정도 잡고.
1: 네.
2: 그러니까 어떤 크라이테리아를 페일로 잡느냐에 따라서 성공률이 네. 좀 바뀔 수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2: 그쵸. 뭐 살짝 이렇게 나사가 살짝 풀어지는 게 또 페일로 친다. 그러면은 또 성공률이 내려가고.
1: 그렇죠.
2: 아니면 완전 캐타스트로픽 페일러만 치겠다. 그럼 성공률이 또 올라가요. 근데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뭐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 20년, 네. 25년 쓴다?
1: 네.
2: 그러면은 좀 잘 썼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1: 그렇군요.
2: 그래서 임플란트는 관리만 잘해주시면 사실 논문상으로는 40년까지도 쓸 수 있어요.
1: 와,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2: 사람마다 다르지만 네. 임플란트는 하는 것도 중요한데
1: 네.
2: 집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1: 아, 집에서 관리를요? 네. 좀 특별 관리가 좀 필요한 건가요?
2: 네, 그 어. 치주 이제 그 인터프락스모 투스브러시라고 해서 네. 치간 칫솔.
1: 아, 있죠.
2: 그거를 꼭 쓰셔야 해요.
1: 어, 치실로 안 되나요?
2: 치실, 치실은 네. 사실 충치를 제거하는, 예방하는 효과가 많아요. 근데 임플란트는 네. 충치가 생기지가 않아요.
1: 어, 그렇죠, 그거는.
2: 그래서 옆에 있는 치아가 네. 밀접해 있는 치아가 만약에 우리 내 치아다.
1: 네.
2: 그러면은 치실을 해야겠죠. 네. 왜냐하면 그 치아는 충치가 생기니까.
1: 그렇죠.
2: 근데 치간 칫솔은 네.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랑 그 크라운이 맞닥뜨리는 부분만 닦으면 돼요.
1: 아, 거기만요.
2: 네, 거기가 오. 균이 생겨요.
1: 아.
2: 그래서 치간 칫솔로 하는 게 제일 좋고 워터픽도 네. 좋고.
1: 그것도 좋고.
2: 근데 워터픽 좋지만 치간 칫솔이 넘버 원.
1: 아, 그렇군요. 네. 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몇십 년 후에 또 그 나사와 크라운을 이렇게 좀 교체하면 또 그 다음에 쓰고 교체?
2: 크라운은 교체할 일이 뭐 깨지지 않는 이상 거의 없는데 주로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겨요.
1: 어, 그래요?
2: 예. 네, 그래서 임플란트가 염증이 생겨, 이거 되게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저도 한 10분 중에 한 7분은 임플란트 염증이 있어요.
1: 임플란트라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잇몸 속에 심한
2: 그렇죠.
1: 그 나사.
2: 그렇죠. 네. 그게 염증이 생겨서 뼈가 내려앉기 시작해서 그 쇠가 나오기 시작해요.
1: 와.
2: 예. 네.
1: 그렇군요.
2: 그럼 이제 그 임플란트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1: 네네.
2: 근데 그 제거도 만만치 않고, 제거하면은 뼈까지 다 뽑혀서 아. 따라 나오고, 뭐, 그래서 이게 일이 커져요.
1: 그러겠네요.
2: 한 번 딱 식립했다고 해서, 아, 나 이제 임플란트 했으니까 관리하는데.
1: 어, 그게 아니에요.
2: 절대로 오산입니다.
1: 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치간 칫솔을 거기 자라면은 이런 일은 거의 안 생길 수도 있겠네요?
2: 그렇죠. 그래도 페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거는 그냥 내가 좀 운이 네. 없었다.
1: 아, 그렇군요.
2: 예, 근데, 웬만해서는, 네. 대중적으로는,
1: 네.
2: 좋은 의사 선생님이 좋은 이제 치료로 잘 네. 받아주시고 네. 임플란트 잘 식립됐다.
1: 네.
2: 그럼 내가 관리를 꾸준히 잘 했다.
1: 네.
2: 담배도 안 하고
1: 네. 관리도 하고
2: 관리도 하고 그러면은 웬만해서 3, 40년 씁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말 빼신 분들 그 자리에 다시 한다는 게 가능해요?
2: 가능하긴 한데 현저히 약해져요.
1: 그렇겠네요. 네. 아무래도.
2: 그리고 저도 이거 하면서 불안해요. 그래서 저도 한 두 번 페일 하신 분을
1: 아이고,
2: 한 적 있는데
1: 두 번이나요?
2: 저도 하면서 아 이거 아, 좀 불안한 마음으로 하죠. 사실
1: 그러겠네요. 근데 예. 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진짜 처음부터 잘해야 되겠네요.
2: 예방.
1: 예방하고.
2: 예방이 제일 좋습니다.
1: 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20대 중반의 아들인데 이제 유치 아까 말씀하신 영구치가 없고 유치가 있어서 유치를 빼고 이제 교정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임플란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어쨌든 위아래가 지금 숫자가 다르니까 위에 이빨을 그냥 하나 빼고 교정을 통해서 이제 그 사이를 이렇게 좁혀가지고 가는 게 나으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어떤 좀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저는 보철과기 때문에 교정이랑 네. 이런 문제를
1: 그렇죠.
2: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살짝 네. 이제 의견이 좀 틀어질 때가 있어요.
1: 네네.
2: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1: 네.
2: 치아를 뽑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저는 하는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내 치아를 네. 그냥 빼는 게.
2: 네, 오히려 더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그 교정이랑 네. 치과의사분이랑 좀 상담을 해봐야 돼요.
1: 그렇죠.
2: 둘이서.
1: 그렇죠.
2: 네. 그렇게 해서 아, 어느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네. 좀 판을 짜고 작전을 짜고 그리고 환자한테 말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1: 그렇군요.
2: 그래서 공간이 막 7, 8mm를 닫아야 된다?
1: 네.
2: 그거 치아 움직여서 닫기 거의 불가능해요.
1: 아. 너무 커서
2: 네. 근데 뭐 2, 3mm 정도 가능할 수 있어요.
1: 아.
2: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성을 두고 상담을 해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궁금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질문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시간만 듣고 돌아올게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o.com
1: 전화하세요. 201-346-3800. 나는 하나님이
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4: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2: 네, 라디오 생활백서 돌아왔습니다. 네, 임플란트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광고 나가는 동안 열심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유,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임플란트가 어쨌든 방금 그 치아를 가능하면 좀 살리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왕이면. 네, 네, 네. 그건 이제 교정 선생님하고 잘 또 상의해보고.
3: 그렇죠. 그 교정 선생님께서 아 그래도 아 살리는 게 좋지만 네. 아 이거는 얘는 좀 아웃이다라고 네. 하면? 좀 하면은 아 그 치과 의사분하고 상담하셔가지고 아 그럼 이게 맞는 것 같다 네. 해서 뽑을 땐 뽑고 그렇죠. 과감하게. 예. 네, 그렇지만 안 뽑고 이걸 할 수 있다면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좋고.
2: 그쪽으로 가는 거고. 네. 우리가 사실은 이제 병원을 뭐 물론 가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정기 검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치과도 당연히 있을 텐데 어떻게 추천하세요?
3: 사실 사람 환자분마다 이제 케바케인데 네. 주로 보험에서는 레커멘데이션 하는 거는 네. 6개월.
2: 6개월에 한 번.
3: 예. 네. 그 치아가 아예 없으신 분들도 네. 이제 구강암 검진이나
2: 아, 그런 거요. 예,
3: 그냥 틀니 뭐야 체크 이런 네네. 걸 위해서도 1년에 한 번은 꼭 가는 걸 추천드려요.
2: 네.
3: 그리고 웬만해서는 6개월이고 네. 내가 좀 잇몸병이 심하다.
2: 네.
3: 그리고 치석이 너무너무 잘 생긴다. 그리고 아니면 뭐 지금 내가 교정 중이라서 네. 음식물이 잘 낀다. 충치가 생길 요소가 많다. 이러면은 한 3개월마다 가셔서 사실 뭐 보험에서 커버를 안 해준다고 하지만 내 돈 네. 내서라도
2: 맞아요.
3: 한 3개월마다 주기를 좀 늘려서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2: 그러네요. 네. 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빨리 가실 수도 있고
3: 그렇죠.
2: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은 가는 게
3: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가는 게 좋습니다.
2: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에 또 한 가지 제가 대신 드려볼 텐데 이 치약에 관한 건데요. 치약도 종류가 너무 많은데요.
3: 네, 맞아요.
2: 도대체 어떤 걸 써야지 좋은 건지 이 치아 관리를 어떻게 치약으로도 할 수 있는 건지 참 궁금해요. 어떤 걸 혹시 추천하시는 게 있으세요?
3: 그러면 제 개인적 소견과 네. 논문에서 말하는 거를 제가 좋아요. 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2: 네.
3: 개인적 소견은 사실 네. 그냥 아무거나 쓰셔.
2: 상관없다. 크게 상관은 없다.
3: 그 대신에 아무거나 쓰실 때 그 네. 대중적인 것들.
2: 대중적인 네, 것들.
3: 대중적인 것들. 그러니까 뭐 코스코에서 파는 것들.
2: 네, 네. 많이 있는 거.
3: 네. 네. 저는 이제 제가 치아가 좀 시릴 때가 있어서 저는 이제 센소다인 쓰거든요.
2: 네, 네, 네.
3: 거기 협찬을 받기도 하고.
2: 그렇군요. 그것도 많이 쓰시죠.
3: 네. 네. 그거 쓰고 코스코에서도 네. 팔고. 그래서 그거 좋은 치약 같고. 네. 그리고 또 그냥 코스코에서 파는 대중적인 것들은 웬만해서 다 괜찮아요.
2: 그래요?
3: 일단은 그 ADA라는 네. 단체에서 미국 치과 협회에서 검증을 한 치약들이에요.
2: ADA.
3: American Dental Association에서.
2: 여기서 검증은?
3: 네, 거기서 다 오케이, 뭐 다 치약 덴트리피스라고 다 써라 이렇게 네. 하는 치약들이라서 괜찮은데
2: 네.
3: 다만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차콜.
2: 그런 거 가끔 있더라고요.
3: 차콜 들어간 치아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2: 시커먼 것도 있고.
3: 절대로 그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차콜은 치아를 마모시킵니다. 그래서 치아가 마모돼서 미백이 되는 효과가.
2: 그럼 안 되죠, 이거. 마모되면.
3: 그러니까 미백된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 네.
3: 당연히 미백되죠. 왜냐면 그렇죠. 치아 표면을 갈아버리니까.
2: 그러니까요.
3: 그래서 미백되는 거지.
2: 네.
3: 색깔이 변해서 미백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꼭 검증된 거 쓰시고.
2: 네.
3: 한국에도 좋은 치약들 많잖아요.
2: 많이 있지.
3: 그리고 네. 2080 주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2: 네.
3: 그 플로레, 불소가 들어간 걸.
2: 불소가 함유된 거?
3: 네. 불소 들어간 거 꼭 쓰세요.
2: 네.
3: 그게 좋고.
2: 네.
3: 요즘에 논문에서는 이제 또. 이 치아 재질로 네. 늘 넣은 치약들이 있어요.
2: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3: 그 치아 재질, 치아가 네. 네노 하이드록시 에피타이트라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네. 그걸 이제 그렇게 아이스 큐브처럼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이렇게 크리스탈처럼 돼 있는데 네. 치약에다가 하이드록시 에피타이트를 네노 하이드록시 에피타이트를 이렇게 넣어서 만든 치약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의문인 게 네. 그렇다고 해서 얘가 치아가 되냐?
2: 네. 그거는
3: 그건 또 아니죠.
2: 아니죠.
3: 네,
2: 그러니까 치약이 되는 거 아니지.
3: 내 머리카락에다가 네. 머리카락을 던진다고 해서 그쵸. 이게 내 거 되느냐?
2: 그거는
3: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의문점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논문에서는 네. non-significant difference 해가지고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말 나오기도 하고.
2: 네.
3: 그래서 그냥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2: 네.
3: 그냥 저기 책 다른 거 찾지 말고 그냥 시키는 거.
2: 그렇죠. 네. 맞아요. 평범하게.
3: 평범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네.
2: 그리고 이제 예전보다 요즘 들어서 그 치실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네. 한이 이것도 저도 예전에 궁금했는데 네. 바로 이 순서인데요. 치실을 하고 양치하시는 분도 있고 양치를 하신 후에 치실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뭐 정답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3: 정답은 있긴 해요.
2: 아, 그래요?
3: 네, 그것도 논문에서 이미 다 연구를 했었어요.
2: 그렇군요.
3: 네, 근데 네. 그 일단은 워러픽을 사용하신 분들이 상당히 늘었어요.
2: 맞아요.
3: 네, 일단은 워러픽은
2: 네.
3: 만약 남편분이 이제 우리 저기 주부님들
2: 네.
3: 이제 남편분이 설거지를 하시는데
2: 네.
3: 이제 접시를 물로만 싹 헹궈버리고
2: 네.
3: 다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2: 그렇죠. 아우 좀 찜찜하죠.
3: 그죠? 네. 네, 워러픽이 딱 그거예요.
2: 그냥 네,
3: 물로만 헹구는 거예요.
2: 네.
3: 그래서 큰 이물질, 큰 음식물 같은 찌꺼기는 이제 잘 빼내는데,
2: 네.
3: 그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이제 필름,
2: 네.
3: 박테리아 필름, 이런 것들은 치실질로, 치실이랑 칫솔로 이렇게 걷어낼 수밖에 없어요.
2: 그렇죠.
3: 그래서 꼭 치실을, 치실은 리플레이스 할 수 없고,
2: 네.
3: 워러픽은 서브스티튜트이 아니라 서포먼트로
2: 네. 네.
3: 하시고, 치실이냐 칫솔이냐 이거는 논문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나와요.
2: 아, 그래요?
3: 그냥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접시를 닦을 때 그 그
2: 네.
3: 앞면을 먼저 닦는 게 중요하냐 뒷면을 닦느냐 이건데
2: 아.
3: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2: 네.
3: 이제 치실을 먼저 하고
2: 네.
3: 이제 칫솔을 해라.
2: 아,
3: 왜냐하면은 사람이 심리상 칫솔을 네. 해버리고 뱉으면은 네. 빨리 화장실 밖에 나가고 싶거든요.
2: 그렇죠. 다 깨끗해진 것 같고 네. 막 끝난 것 같고.
3: 네, 끝난 것 같고 그래서.
2: 그러네요.
3: 그래서 나 칫솔하기 전에는 이제 치실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하시는 네. 분도 계시고
2: 네.
3: 아예 나 상관없다 하시는 분은 순서 상관없이 하시고 근데 사실 정답은 순서 상관없다입니다.
2: 상관없다.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치실도 요새 종류가 되게 많아서
3: 네.
2: 이게 정말 실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것도
3: 맞아요,
2: 있는데
3: 맞아요, 맞아요.
2: 그 어떤 분이 그거 질문하셨어요. 그 갈고리처럼 이렇게 된 그거를 만약에 그 하나로 전체를 다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치아 사이에 있는 충치균이 그 옆으로도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다고 치아마다 그걸 다 하나씩 할 수도 없고 그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3: 아, 이제 또 이게 되게 에코노믹한 경제적인
2: 글쎄 말이에요.
3: 그 균이 없진 않아요. 이미 그 균은 우리 몸 안에 입안에 다 퍼져 있어요.
2: 다 있죠.
3: 네, 그거 퍼져 있어서 균이 없고 그러진 않고
2: 그러네요.
3: 대신에 치실에
2: 네.
3: 불소를 발라놓은 것들이 있어요.
2: 그렇죠. 그 맛이 나잖아요. 이렇게. 네,
3: 치실에 불소를 발라놨으면 이미 네. 그러면은 첫 번째 할 때는 얘가 불소 약이 잘
2: 그렇죠.
3: 묻히는데 마지막 가서는 거의 안 묻힐 수가 있어요.
2: 그러네요.
3: 네, 그래서 내 치실에 불소가 묻혀져 있는지 아니면 진짜 그냥 실인지
2: 네.
3: 보시고 만약에 약이 발려있는 그런 거면은
2: 네.
3: 좀 그래도 좀 더 넉넉하게 낭낭하게 좀 쓰셔서
2: 그렇죠
3: 위아래 정도는
2: 네,
3: 이제
2: 다른 걸로
3: 아니면 딱 발렸을 딱 치실 뺐을 때 이게 약이 다
2: 네.
3: 발려 나가 떨어졌으면은 그러면 좀 옆에로 좀 당겨가지고 그 다음 옆에 걸로 하시고 그렇게 좀 유도리 있게
2: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불소 발라져 있지 않은 실로만 해도 되는 거예요?
3: 네 중요한 거는 이제
2: 하는 거예요.
3: 네 그 모션 자체가 중요하고 그 박테리아랑 음식물을 빼내는 게
2: 네.
3: 중요한 겁니다.
2: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좀 생활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그렇죠.
2: 이 충치라는 게 뭐 이제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도 그렇고 충치 뭐 단 거 먹으면 충치 생겨 막 이러면서 애들을 키웠던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건지 충치라는 거는 과연 어떻게 생기는 건지 궁금해요.
3: 충치는요.
2: 네.
3: 시간과
2: 네.
3: 노력과 정성
2: 그래요.
3: 이 들어가야 생기는 건데.
2: 아, 그렇군요. 어떻게?
3: 일단은 양치를 잘 안 해야 되고.
2: 아.
3: 그런 것도 사실.
2: 안 하면.
3: 그 충치를 유발하는 균이 있어요.
2: 충치 균이 있어요.
3: 네. 스트랩토커커스 뮤턴스라는 균이 있어요.
2: 네.
3: 근데 걔네들, 그러니까 몸, 우리 구강 안에 있는 균들이 밥을 먹고.
2: 네.
3: 산을 만들어요. 산을 쌓여 얘네들이.
2: 산을.
3: 그러니까 철, 근데 얘네들 밥이 설탕이에요.
2: 역시 당분이.
3: 예. 네.
2: 그렇군요.
3: 그러니까 얘네들이 설탕을 먹고.
2: 네.
3: 산을 만들어요.
2: 네.
3: 그러면 이제 치아에 산이 묻어요.
2: 네.
3: 그러면 치아가 부식돼.
2: 아.
3: 그렇게. 그래서 충치가 생겨요.
2: 네.
3: 근데 충치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산으로 인해서 맞는 거라서 사실 산이 치아를 녹이는 데 되게 좋거든요.
2: 네.
3: 그래서 되게 효율적이라서 산을 제거하고 농도를 낮추는 게 집중해야 돼요.
2: 아.
3: 그래서 물론 단 것도 줄여서
2: 네.
3: 설탕 이런 거 단 걸 줄여서
2: 그렇죠,
3: 충치가 균이 걔네들 굶어 죽게 하는
2: 네.
3: 것도 효과 있지만 뭐뭐
2: 네.
3: 뭐 와인 뭐 그리고 어. 에너지 드링크
2: 네네.
3: 뭐 수영장에서 네. 뭐 클로린 워럴
2: 네.
3: 뭐 이런 거 커피 이런 것들이 다 산이 들어가 있어서 산을 좀 중화시키는 것을 좀 초점으로 두시는 것도
2: 네.
3: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그렇군요. 네. 충치도 생기면 어쨌든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 대문 이빨, 앞 이빨 그 사이에 살짝 살짝 충치기가 있어요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치료를 그때 안 하고 그냥 치실로 이렇게 잘 닦아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왔대요. 그럼 충치가 이렇게 조금 있어도 그걸 바로 치료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치약이나 이런 걸로 치실이나 이런 걸로 좀 해도 번져 나가지 않는지.
3: 치아에는요
2: 네.
3: 세 가지의 레이어가 있어요.
2: 그래요.
3: 층이 있는데
2: 네.
3: 제일 첫 번째 층이 범랑질.
2: 낭질.
3: 네, 그리고 그 밑에가 상아질.
2: 네.
3: 그 에나멜 덴틴이라고 하죠. 에나멜은
2: 네.
3: 에나멜은요 잘하면은
2: 네.
3: 그 충치가 에나멜 안에만 있으면은
2: 네.
3: 리미네랄라이즈 할 수 있어요.
2: 그래요.
3: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충치라면은
2: 네.
3: 조그마한 충치들인데
2: 네.
3: 범랑질 안에 있으니까 한번
2: 네.
3: 좀 불소도 좀 발라보고
2: 그쵸?
3: 해서 좀 얘네들을 프로그레션을 한번 스탑해보자. 이런 취지이실 수 있어요.
2: 아,
3: 그리고 드릴도 사이즈가 최소 사이즈가 있어요.
2: 아, 그런 게 있구나. 네,
3: 그래서 너무 충치가 작으면은 괜히 그 충치보다 더 큰 사이즈로 치아를 삭제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2: 맞아요. 그런 조금 얘기 들었어요. 예전에도. 맞아요.
3: 좀 지켜보자. 이렇게 하시는 그 되게 보수적인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2: 그렇군요.
3: 하죠.
2: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 유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충치라든가 아니면 잇몸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양 말고요. 이런 것도 유전이 될 수 있어요?
3: 되게 충치라는 것은 되게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게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2: 네네.
3: 게 많은 요소들이 함량이 되어 있어요.
2: 네.
3: 충치가 생기기까지.
2: 네.
3: 그 중에 하나가 그 균인데
2: 네.
3: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무균 상태예요.
2: 그렇죠.
3: 네. 네, 근데 걔네들이 이제 자라면서 엄마 입에 있는 걸 빼먹고 아빠 입에 있는 걸 빼먹고 삼촌이 뽀뽀하고
2: 네,
3: 이렇게 되면은 균이 와전돼요.
2: 올라갈 수 있고
3: 올라돼요. 근데 건강한 균이 안착되면은
2: 네.
3: 좋아요.
2: 네.
3: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 부모님 말씀하셨는데 부모님 치아 상태 말씀하셨는데
2: 네.
3: 저희 부모님도 건치시고.
2: 아, 그러세요?
3: 그래서 그 균들을 잘 물려받으면은, 그 건강한 균들이 안착되면은, 충치가 웬만해서는 안 생기고, 잇몸병도 웬만해서는 안 생기지만,
2: 네.
3: 우리 집안에 뭐 치아 안 좋으신 삼촌이나
2: 그렇죠.
3: 뭐 그런 분들이 뽀뽀하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안 좋은 균들이 와전됐다?
2: 네.
3: 그러면은, 그 친구는 좀 이제 치과 보험을 좀 좋은 거를 좀.
2: 정말 계속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네.

0: 안 해요. 근데 사실 수은도 네. 괜찮거든요. 사실 아말감이 너무너무 좋은 재질이에요. 그냥 네. 미용 빼고는.
1: 미용 빼고.
0: 예, 네, 사실 아말감은 20, 30년씩 쓰는 그런 재질인데. 아,
1: 그래요.
0: 그, 수은이 몸에 들어갔을 때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합금되면은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소듐, 나트륨 있고, 네. 이제 클로린 이제 있는데, 하나는 코로시브하고 하나는 턱식이에요.
1: 네.
0: 근데 걔네 둘을 잘 섞으면은 네. 이게 테이블 솔트 소금이에요.
1: 그렇게 되는군요.
0: 그래서 수은만 보면은 되게 안 좋지만 안 그걸 네. 합금 잘 합금시키면은 되게 안전한 그런 재질이 있지만
1: 네.
0: 사람들이 이제 아, 수은 들었다 안 된다 해서 한때는 그거 어떤 것도 유행이었냐면은 네. 아말감 다 빼고
1: 네.
0: 성한 아말감도 다 빼달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1: 그러셨군요. 그것 때문에
0: 레진으로 바꿔달라.
1: 네.
0: 그래서 레진은 이제 플라스틱 그 하얀색 플라스틱 재질이고
1: 네.
0: 그래서 그게 치아로 들어가면은 사실 수명은 7년에서 10년.
1: 아 그래요.
0: 네, 길진 않습니다.
1: 네. 네 그러네요.
0: 이제 레진은 이쁘고
1: 네.
0: 좀 그렇지만. 좀 수명도 짧고
1: 그렇죠.
0: 네, 좀 되게 물기랑 들어가면 물기랑 섞이면은 네.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치아 구강 안이 계속 워낙, 침이 나오는데
1: 워낙 물기가 있으니까 네.
0: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레진을 하시면은 한 네. 내가 한 7년 10년 후에는 좀 교체할 마음으로 좀 하시는 게 레진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1: 그렇군요. 네. 요즘에 아무래도 그 미용에 대해서 관심도 많다 보니까 그 미백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미백을 하면은 뭐 치아가 시리게 된다. 이게 잘못 알고 계신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0: 미백을 하시면 치아가 100% 시려요. 제대로 된 미백이라면.
1: 그래요.
0: 예, 그 치아 안에 다 신경이 있는데.
1: 네.
0: 이제 미백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과산화수소가
1: 네.
0: 치아 그 모공들을 이제 침투해 가지고 모공 사이사이에 있는 껴 있는 이물질을 다 제거를 해요.
1: 네.
0: 그래서 그걸 이제 클리닝을 하는데
1: 네.
0: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치아 안에 있는 신경과
1: 네.
0: 그 바깥 공기와 네. 조금 더 직접적인 이게 좀 센시티비티가 연결될 수 있는 공기가 통해 버리는 그런
1: 네,
0: 현상이 나죠. 그래서
1: 그렇군요.
0: 그래서 좀 시린 거지 사실 치아 자체를 막 데미지하고 그러진 않아요.
1: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되시는군요.
0: 그렇죠. 그래서 좀 시렸을 때 치아에 뭐 문제 생겼나?
1: 네.
0: 그게 아니라 모공이 막혀 있던 모공들이 뚫리고 막혀 있던 네. 그 표면들이 뚫린 겁니다.
1: 네. 그렇군요. 아까 그 선생님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뭐 80대 어르신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치아 교정 같은 경우는 어떤 나이가 있나요? 나이가 많아도 거의 안 하시려고 하던데.
0: 자.
1: 이 나이에 내가 뭘 또 교정을 해. 뭐 이런
0: 식으로.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이고.
1: 네.
0: 저기, 주로 10대 많이 하고.
1: 많이 하죠.
0: 20대 또 조금 하고.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어르신들, 그 어른 우리가 성인이 돼서
1: 네.
0: 교정하는 경우는 딱 그 정해져 있어요.
1: 어떤 경우에?
0: 진짜 뭐, 사고가 있어서 뭐 치아를 옮겨야 되거나
1: 그렇죠.
0: 아니면 임플란트를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교정을 하거나
1: 네네.
0: 뭐 그런 아니면 내가 정말 가끔 가다가는 진짜 미용 목적을 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1: 네. 네,
0: 그래서 교정은 근데 주로 성인이 돼서는
1: 네.
0: 그 임플란트 공간이나
1: 네.
0: 좀 치아 누워 있는 치아를 살짝 올려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1: 네.
0: 목적이 주로 제가 봤을 때 한 80%이신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네.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좀 질문이 생기는데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요.
0: 네.
1: 그 치아가 뭐 비틀비틀한 사람도 있고 다양할 텐데
0: 네.
1: 임플란트를 위해서 교정을 먼저 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0: 만약에 이거 제일 애매한 게
1: 네.
0: half tooth space라는 게 있어요.
1: 네네.
0: 그게 뭐냐면은 치아 규격 사이즈가 치아마다 있는데
1: 네.
0: 뭐 송곳니 같은 경우는 뭐 앞뒤로 한 7mm
1: 네.
0: 뭐 어금니 같은 경우 구찌 같은 경우는 앞뒤로 10.5mm
1: 네.
0: 뭐 이런 식으로 규격 사이즈가 있어요.
1: 네.
0: 근데 그게 그 규격 사이즈를 내 그 왼쪽이 만약에 임플란트를 생각 중이시면
1: 네.
0: 오른쪽 반대쪽 치아를 보고 뭐 결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1: 같은 위치
0: 같은
1: 네.
0: 위치에 그러니까 앞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겠죠.
1: 네.
0: 왜냐하면 이제 맞아야 되니까.
1: 그쵸.
0: 근데 뒤에 치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맞진 않아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사이즈를 정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있고.
1: 네.
0: 근데 그래서 이 최도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지금 최소 임플란트 사이즈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1: 그렇죠.
0: 예. 그리고 그 임플란트 위에 올라갈 크라운에

0: 사이즈, 모양,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그, 만약 왼쪽, 그, 밑에 치아를 내가 임플란트를 네. 한다? 그럼 위에서 공간이 있나?
1: 네.
0: 위에 치아가 많이 내려오진 않았나?
1: 네.
0: 이런 것도 다 계산을
1: 네.
0: 하고,
1: 그렇죠.
0: 생각을 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아. 식립을.
1: 그렇죠.
0: 해야 합니다.
1: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그 다음엔 교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걔는 안 움직이잖아요.
0: 한 번 임플란트 들어가면요. 네. 걔는 못 빼요. 움직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거 빼려면은 고생해요.
1: 어, 네. 그러니까.
0: 뺄 수 있긴 한데, 네. 사실, 뼈, 그 주변에는 뼈를 많이 쳐내야 되고, 좋진 않죠.
1: 그러니까 만약에 네. 교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교정을 한 후에 임플란트 하는 게 더 낫겠네요.
0: 그렇죠. 어, 일단 움직일 거 다 움직이고.
1: 네, 움직이고.
0: 그 다음에 공간 확보 다 하고.
1: 네.
0: 그리고 그 unmovable
1: 네.
0: 그거를 마지막에 딱 넣는 게 제일 좋죠.
1: 그렇군요. 네. 어, 이 임플란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우리 치석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그 치석도 굉장히 많이 생겨서 스케일링을 하잖아요.
0: 그렇죠.
1: 치석이 이렇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0: 치석은
1: 네.
0: 어, 그 salivary gland라고 침샘에서
1: 네.
0: 그 칼슘이 이제 포함된 이제 침이 계속 나와요.
1: 아 그래요?
0: 근데 그게 치아 표면에 꺼끌꺼끌한 부분이랑 닿기 시작하면은 칼슘이 이제 solidify 되기 시작하는 거죠.
1: 네.
0: 그 치석 자체는 사실
1: 네.
0: 이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1: 네.
0: 치석이
1: 네.
0: 그 박테리아 균을
1: 네.
0: 딱 모으는 역할을 해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이제 잇몸병 유발을 하고
1: 네.
0: 입냄새 그리고 뭐 이런 구강 건강에 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1: 네.
0: 치석을 제거를 하는데
1: 네.
0: 막 자주 쌓이시는 분들은 진짜 네. 한 달?
1: 글쎄 말이에요. 금방 쌓이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0: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1: 네.
0: 내가 치석이 좀 빨리 생기는 편이다.
1: 네.
0: 자주 생기고 빨리 생긴다. 그러면은 6개월마다 오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주기를 올려서 오시는 분들도
1: 그렇죠.
0: 많이 계십니다.
1: 네, 그렇게 관리만 해준다면
0: 그렇죠.
1: 괜찮죠?
0: 네. 네. 그렇죠.
1: 아,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스티브님 제가 방송 끝나고 선생님께 여쭤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0: 아, 이렇게
1: 네.
0: 우리 DJ, 우진숙 DJ님.
1: 네.
0: 항상 불러주시고 좋은 네. 질문들. 청취자 여러분, 치아 건강 꼭 잘 지키시고.
1: 아,
0: 우리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빔덴탈 전화번호는요, 718-358-5488, 718-358-5488번이고요. 40-19 150 스트리트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효준 선생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아, 저는요, 그 면허를 이렇게 보니까 31살에 딴 것 같아요. 운전면허를 되게 늦게 땄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면허를 안 딴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남자가 보통 31살 정도 되면 대개는
2: 그렇죠.
1: 운전을 안 하든 차가 있든 없든 운전면허를 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운전면허 안 따세요? 그러면 저는 늘 대답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 운전할 일 없는데요.
2: 운전할 일이 없다.
1: 저 운전할 일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뭐 운전 뭐 면허 따도요. 저는 차 살
2: 여유가 없어. 차 돈이 없다.
1: 차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안 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였습니다. 운전할 일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2: 돈이 없다. 차 살 돈이
1: 차 살 돈이 없다. 그런데 이제 31살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지방에 있는 시립합창단 단원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아산이라는 곳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천안에 가서 천안에서 다시 아산까지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차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합창 단원 중에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들이 천안에서 이렇게 기다리면 제가 그걸 타고 가는 거니까 아... 맨날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2: 그렇죠.
1: 네. 그 아주머니들 항상 그 차 탈 때 저는 좀 놀랍더라고요. 그 장갑을 끼시더라고요. 그 장갑.
2: 장갑.
1: 그 왜, 저는 솔직히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왜 끼시는 거죠?
3: 손 타지
1: 말라고요?
2: 아, 손 타지 말라고요?
1: 아, 그래요? 얼굴이 타도 될 얼굴이었는데. 뭐 얼굴은 그런데 손만 안 탄다고 이게.
2: 아, 나 그거 처음 알았어요.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손 이렇게 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리고 항상 요걸 써 장갑을 끼시고, 그 마스크를 끼시더라고요.
2: 마스크를
1: 끼고, 그 선캡을 쓰시고,
2: 한 다음에
1: 이렇게
2: 선글라스.
1: 운전을 하시고, 선글라스를 하시고, 빈 라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차를 타는지, 저 폭탄 테러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근데 항상 이제 저는 속으로 살짝 약간은 이렇게 무시했어요. 아, 뭐야, 뭐 차를 저렇게 타? 그렇지만 그분은 운전을 할 수 있고 차도 있고 저는
2: 운전도 못 하고
1: 차도
2: 없고
1: 전 차도 없는 거예요.
2: 선캡도 없고
1: 장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맨날 그분 눈초리만 봐요. 그 아줌마 단원 눈초리만.
2: 아, 눈치도 없네요. 네. 맨날 얻어 타는 거야.
1: 맨 눈치가 보이잖아요.
2: 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1: 네, 네. 이렇게 아이고 저분이 어떻게 언제 가시나 뭐 이렇게
2: 그러니까.
1: 좀 가는 길에 태워다 달라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됐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차는 살 돈이 당장은 없지만 면허를 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방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2: 네.
1: 근데 면허 학원비도 꽤
2: 비싸죠.
1: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일종 보통을 하더라고요. 그 스틱으로 하는 거. 저는 아줌마들이 하는 스틱 저기 2종 오토 이렇게 그냥 오토 이렇게 그걸 딱 했는데요. 점수도 그건 좀 낮더라고요. 필기 점수도 70점인가요? 60점인가요?
2: 60점?
1: 네. 60점. 좀 제가 얘기하기 창피하네요. 60점이었고 뭐 스틱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운전대를 딱 잡는데요. 베르나라는 차였어요.
2: 네.
1: 그 차에 그 철제가 보니까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오래 타고 그 네. 운전면허학원 차들이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아주 시골에 있는 차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데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 차를 몇 번 바꿨지만 중간에 바꾼 차는 거의 기억 안 나는데요. 그 첫 운전면허학원에서 그 몰았던 그 차의 느낌.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지금은 차 이렇게 하거든요. CBS 차 될 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돌리거든요. 이렇게.
2: 아, 그렇죠. 한 손으로.
1: 그 여자들이 남자 그거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삐리리리리리리리 삐리리리 삐리리리 멋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항상 저기 이거 하려고 지금 손 이거. 예? 그 후에 저기 이렇게 그 핸들에다가 뭐 이렇게 봉 하나 이렇게 달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삐리리리리 지금은 그렇게 숙달이 됐는데 그때는 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2: 맞아요.
1: 이렇게 가서 이렇게 두 번 우회전 그리고 뭐 이렇게 30도 뭐 이렇게 꺾고 풀고 뭐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게 한 1주, 2주 능숙하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능숙하게 되니까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그 차 안에 오디오가 있다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2: 아, 그제서야.
1: 거기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이거 두 바퀴, 요거. 그리고 저쪽 블럭 그 옆 번째다 이렇게 맞춰야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두 바퀴 풀고, 이렇게 백하고. 근데 그거 하느라고 이제 온 정신이 없었는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이라는 자동차를 운전하지는 방법을 모르면, 눈이 안 열립니다. 그리고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도 안 들리고 내면의 소리도 안 들리고 뭐 자연의 색깔도 안 보이고 음악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익숙해지니까 음악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운전하는 차에서 음악이 나온다는 게. 음악을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는 드디어 면허를 땄어요. 필기시험을 봤거든요. 놀라워요.
2: 놀라워?
1: 60점이 합격이잖아요. 네. 60점을 맞은 거예요. 와! 와, 브라보! 브라보! 60점 맞은 거예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네. 얘기하지 마세요. 6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합격을 한 거예요. 아줌마들하고 같이. 남자 중에서 이종 보통을 본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전부 아줌마들하고 저하고 이제 아줌마 뭐 몇 개 틀렸어? 어, 나 두 개 틀렸네? 근데 저는 60점 하고 합격을 해가지고 차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차로 여러분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에스페로라는 차를 샀어요. 에스페로. 59만 원이었었어요. 중고차. 중고차 59만 원. 그래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어떤 중개상에게 샀습니다. 네. 거기까지 가서.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요. 의정부에서 사서 저희 집으로 회기동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 운전해 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잖아요. 옆에 사이드미러를 보면 저 한 1000m 뒤에서 오는 차가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를 받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좌회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2: 차선을 못 바꾸겠네.
1: 네, 그래가지고 의정부에서 집으로 와야 되는데 무학재로 가세요. 무학재.
2: 계속 직진만 하는 거예요.
1: 저는 무학재라는 게 그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무학재가 홍제 옆에 3호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간 거예요. 의정부에서. 그리고는 그 다음은 기억 없이 어떻게 집을 찾아왔어요. 와. 근데 삶이 참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것도 일종의 운전이지 않습니까? 결혼도 운전. 네. 노래 부르는 것도 일종의 운전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도 운전. 그리고 인간관계도 운전. 근데 그 삶이라는 운전을 사람들이 어느 날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배우세요? 그랬더니 막 지르는 거예요. 영어 왜 안 배우세요? 그랬더니 아우 저 영어 쓸 일이 없어요. 저희 엄마 한국말 써요. 저 영어 안 쓰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희한한 건 이겁니다. 오늘의 아주 핵심인데요.

하셨나요?

official.

0: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결국 뭐든지 재료가 중요하고 원료가 중요하잖아요.
0: 맞습니다. 이제 건강식품은 어떤 원료를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그 원료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요즘에는 또 소비자분들이 방사능 검사 같은 이런 안전성을 정말 궁금해 하시거든요. 혹시 우미노시즈쿠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0: 네, 이제 우미노시즈쿠 골단이 아무래도 일본 메이드 인 자펜 제품이다 보니까
2: 네.
0: 방사능을 걱정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2: 네네.
0: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에서 한국까지 거리보다 두 개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2: 네.
0: 방사능하고는 무관하지만
2: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방사능 검사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또 원료부터 완제품까지요. 또 무엇보다 저희는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의 FDA의 품질 기준을 아주 철저하게 통과한 제품입니다.
1: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뭐가 다른지 좀 듣고 싶어요.
0: 네. 저희는 이 내용물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요. 그 아이약의 껍질 부분인 캡슐, 그리고 약병, 심지어 스티커 라벨 하나까지 생산 전에 전부 검사하고요. 또 이 포장재가 부실해서 이동 중에 조금이라도 변질되면 안 되거든요.
2: 그렇죠.
0: 그리고 또 고객님이 뚜껑을 열어 드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2: 네.
0: 저희가 정말 완벽한 신선함을 보존하겠다는 게 저희의 정말 그 고집스러운 부분입니다.
2: 이렇게 약병 하나하나까지 다 미리 다 이렇게 검증을 하신다니까 정말 깐깐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우미노시즈쿠 학교단의 액상 드링크 제품을 보면은요. 유독 좀 진한 갈색병을 사용을 하던데 거기에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있습니다. 그 액상 제품은요. 보관 환경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빛의 영향이나 어떤 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한 갈색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이유보다 진한 갈색병이 이런 빛으로부터나 열로부터 훨씬 더 보호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색병은 자외선과 빛 노출을 최대한 줄여서 내용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1: 그래서
0: 단순히 그 보기 좋은 용기가 아니라 고객님께서 제품을 드시는 그 순간까지 최상의 품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아주 세심한 품질 관리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정말 28년의 세월이 그대로 묻어나는 정말 품질 유지를 위해선 최고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원료뿐 아니라 캡슐, 또 병, 포장재까지 모든 과정에서 품질 관리 기준을 아주 적용하고 있고요.
1: 네.
0: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 원료가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에 FDA 기준에 맞춰서 이동하는 모든 창고의 온도를 한 1도의 오차도 없이 컴퓨터로 저희가 24시간 계속해서 확인하고 기록하고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오는 동안에 한 1분도 방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이동하는 내내 그 온도를 컴퓨터로 다 기록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뭐 대충 관리하기 쉽다는 그런 우려를 완전히 없앤 겁니다.
2: 네.
0: 여기에 성분을 검증하는 기준도 저희가 독보적인데요. 매번에 만드는 제품마다 스코일단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분 구조를 정밀하게 찍어서 똑같은지 저희가 대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달에 드신 제품과 다음 달에 드실 제품이 언제나 똑같이 최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저희가 그런 성분의 본질까지 검증하는 겁니다.
1: 이야, 그러니까 한 제품으로 28년을
2: 하죠. 네,
1: 진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와, 이 위 벌어지고 탄성이 나오는데요. 캡슐 안에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과학적인 안전장치들이 겹겹이 들어있는 줄은 저는 몰랐네요.
2: 네, 그러니까 역시 세계적인 브랜드.

0: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네.
1: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여기에 그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입맛도 없으시고 기운이 없던 분들이요.
0: 네.
1: 자식하고 식사를 하시게 되고 얼굴 빛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희도 사실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2: 역시 직접 체험해보신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0: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1: 맞습니다.
0: 자, 이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상담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화 866-566-9191인데 9191으로 많이 해요. 866-566-9191으로 전화하셔서 우리 크리스 매니저는 이 낭낭한 목소리와 함께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데요 하시면서요.
1: 그리고 또 무료 샘플도 또 제공을 해주신다고요.
0: 아, 무료 샘플이 있어요?

맛있는 간식들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딱 앞에 차려놓고.

0: 라디오 아울렛 세상.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건강을 위한 안마의자와 매트리스, 김치냉장고 등의 선물이 정말 오랫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트론스의 제이슨 박 부사장께서 알뜰 정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네네.
0: 아,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준비하신 프로모션들 오늘 하나하나 좀 소개를 받을 텐데요. 먼저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전신 안마의자하고 또 김치 냉장고를 동시에 구입하면 이게 3,000불에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가능한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1: 네,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
0: 네.
1: 세일한 중에서 가장 아주 화끈한 세일이고
0: 아, 그렇군요.
1: 가장 좋은 어떤 제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건데
0: 네.
1: 전신 안마 의자예요.
0: 네.
1: 그게 이제 발바닥서부터 등, 허리, 엉덩이, 목, 또 손까지 마사지를 해주면서
0: 네.
1: 그리고도 리클라이너도 되고
0: 네.
1: 아주 잘해요.
0: 오.
1: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이제 솔라라는 제품인데
0: 네.
1: 요 제품하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는 김치마마라는 그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0: 네.
1: 이것도 신상품인데 좁고 굉장히 이렇게 약간 높은데
0: 네.
1: 좁은 공간에 다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0: 아, 너무 좋네요.
1: 그래서 예, 이게 보통 1,300불이고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라 제품은 2,700불에 제가 판매하던 거를 두 개 합쳐서 지금 3,000불에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0: 너무 파격적이에요.
1: 네, 선착순 네. 50명에 한해서
0: 네.
1: 저희가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어떤 그 안마의자들이 있는데
0: 네.
1: 요즘에는 저는 마사지 체어 중에서 고급형이다 그러면은
0: 네.
1: 듀얼 엔진이 있느냐예요.
0: 그렇죠.
1: 단단하게 뭉친 목과 어깨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체중의 압박을 견디는 그 허리하고 골반이
0: 네.
1: 이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 치유를 하려면은 옛날에는 하나가 롤이 왔다 갔다 마사지 롤러가 왔다 갔다 했는데
0: 네.
1: 지금 이게 따로따로 있단 말이죠.
0: 아, 그렇군요.
1: 하나는 목하고
0: 네.
1: 어깨 하나는 엉덩이하고 허리
0: 네.
1: 그 발바닥 그러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프로 안마사가 해주는 거랑 똑같은데
0: 네.
1: 고급 안마 중에서 요즘은 저는 세라젬 M10이라는 게 나온 게 있는데
0: 네.
1: 세라젬은 이러다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0: 그래요.
1: 수를 생각한 인체공학전 설계로다가
0: 네.
1: 안마의자를 만들었는데
0: 네.
1: 그게 이제는 170도 무중력 리클라이너가 돼요.
0: 오.
1: 그래서 그 생체 역학적인 그 척추 견인의 효과를 보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가 동작하고 필라테스
0: 네.
1: 스트레칭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0: 네.
1: 허벅지 아래 마사지 기능까지 넣었어요.
0: 어, 그래요?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사지 볼의 온도가 섭씨 65도까지 올라가고요.
0: 어, 따뜻하겠네요.
1: 근육에 아주 한 것까지 이제 온열 테라피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이 제품들은 정말 그 기존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0: 그래요?
1: 이 제품도 있고
0: 네.
1: 저는 또 파나소닉에서 MAN1이라고
0: 네.
1: 680개의 지압 포인트를 그 초당 1000번을 체크를 해요.
0: 대단합니다. 네.
1: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 센서가 정확한 그 안마 포인트를 감지를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세기 조절을 이렇게 갖고 할 수도 있으면서
0: 네.
1: 뼈를 피해 가죠. 그래서 이 제품은
0: 네.
1: 실제는 굉장히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뼈를 피해 가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0: 그래요.
1: 네.
0: 네.
1: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말 프로 안마사 중에서도 탑 클래스의 그런 어떤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0: 그렇군요.
1: 대단하고 허벅지
0: 네.
1: 위에도 되고
0: 네.
1: 발바닥도 마사지를 해주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 모니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코스를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실제 이제 사람의 상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하체까지 이렇게 쭉 전신이 나타나요. 그러면
0: 네.
1: 자기가 원하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럼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마사지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별로 다 또 마사지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0: 그렇군요.
1: 그런 어떤 그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세라젬 M10이나
0: 네.
1: 파나소닉 MAN1이나
0: 네.
1: 요거 일시불로다가 이제 구입을 하시잖아요.
0: 네.
1: 옷을 살균시켜갖고 냄새하고 제거시켜주고 이제 구김까지 펴지는 그 LG 스타일러 있어요.
0: 네.
1: 이제 그거를 무료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0: 아, 그래요.
1: 여러분들이 옛날 거 가지고 있는 분들도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어, 그것도요.
1: 트레이딩을 하세요. 네네네네.
0: 네. 이렇게 안마의자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잠자면서 스트레칭이 된다.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이런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상체 각도를 약간 올리면서 등 안마가 되는 모션 베이스도 50% 세일한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일단 그 요즘에 네. 그 중년 이후 되면 코골이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얼굴이 붓는 분들도 많죠.
0: 네.
1: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인데
0: 네.
1: 물론 뭐 옛날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뭐 그 모션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상체 각도를
0: 네.
1: 이렇게 한 맥시멈으로다가 한 그 80도 정도까지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각도를 본인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0: 네.
1: 나이가 들면서 약간 상체를 약간 올려서 주무시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평평하게 주무시면은 중력 때문에 혀와 목 근육이 뒤로 밀려서 기도를 또 좋게 된대요.
0: 그래요.
1: 코 고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숨쉬기가 좀 불편해지는데
0: 네.
1: 그 옛날에 그래갖고 병원 침대들이 약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약간 올렸다
0: 맞아요.
1: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를 저는 응용을 한 건데
0: 네.
1: 그거를 저는 보통 그냥 훈련된 그 파운데이션 대신 거기다가 저는 상체 하체를 올릴 수 있는 그 모션 베이스를 올려놓으면은
0: 네.
1: 상체를 15도만 각도만 올려도 기도 확보가 숨쉬기 편한 상태로 되게 돼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예, 그래서 무호흡증 환자 또 코골이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0: 네.
1: 또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그리고 거기다 등을 두드리는 기능까지 이번에 나왔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탁탁 두드리는데 그거를 밤새도록 두들겨주면 그렇고 그래서 한 네. 10분이나 20분 정도 타이머를 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럼 그거 되면 자동으로 다 끝나는데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고
0: 네.
1: 또 다리가 붓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상체 하체만 바로 올려도 되고 그래서
0: 네.
1: 이번에 저는 제가 그 유명한 매그넷 스트레치 매트리스 제가 한 13년째 팔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정말 효과를 많이 보잖아요.
0: 맞아요.
1: 허리 통증 있는 분들
0: 네.
1: 그리고 매트리스는 10년 이상 되면은 바꿔야 돼요.
0: 그렇죠. 네.
1: 네. 거기서 이제는 그 푹 들어가서
0: 네.
1: 허리 통증의 유발 원인 중에 하나가 진짜 넘버원이 매트리스예요.
0: 그리고 그렇죠.
1: 한분들 매트리스 그렇죠. 좋은 거로 바꾸시면은
0: 네.
1: 그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돼요. 거기다가
0: 네.
1: 지금 모션 베이스 상체 하체를 마음대로 각도를 조절해서 올려주면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무호흡증 환자, 코 고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0: 네.
1: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얼굴 붓는 분들한테 도움이
0: 네, 너무 좋네요.
1: 감기 때문에 고생이 돼서 숨을 제대로 못 쉰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약간 올리는 게 좋대요.
0: 그렇죠.
1: 심장도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약간만 올려서 주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0: 네.
1: 다리도 다리 붓기는 분들도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0: 네.
1: 부분을
0: 네.
1: 저희 이번에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하고 같이 구입하실 경우에
0: 네.
1: 50% 모션 베이스를 세일합니다.
0: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1: 네네.
0: 잠자면서도 스트레칭이 되는 정말 유명하죠.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도 세일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1: 대리 이제는 60년 전통이죠.
0: 네.
1: 우리가 벌써 이제는 13년째 판매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어느 분이 오셔서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1: 이제는 구입을 하시면서 하이트론에서 이렇게 얼마나 좋으면 13년 동안
0: 그렇죠.
1: 이 매트리스 한 가지만 오랫동안 파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걸 믿고 본인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실제 저는 입소문이 장안에 화제가 된 거죠.
0: 그렇죠.
1: 소개로 이제는 좀 굉장히 많이 오고.
0: 네.
1: 값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0: 그래요.
1: 그렇게 아주 성능은 좋은데.
0: 네.
1: 그 유명한 그 어떤 브랜드네임 그런 데들은 사실은 그 브랜드 값이 크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이 제품은 아주 중소기업인데 60년 동안 요 매트리스만 한 거예요.
0: 와, 한 길을.
1: 네. 예, 그래서 소재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이 들어가고 고급 소재들만 썼는데
0: 네.
1: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소재 하나하나가 인체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0: 네.
1: 예, 저는 그 유럽 환경연합에서 이제 인증서도 받고 그리고 저는 그 또 딱 누우면은
0: 네.
1: 전체적으로 다 고밀도 섬유로 돼 있어서 탄탄하게 받쳐지고요.
0: 네.
1: 어디 푹 들어가는 게 없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싸구려들은 어디가 엉덩이 있는 데가 푹 들어가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답답하고 그런데 이 옆으로 누웠다가 원위치 오면은 좀 원래 있던 자리가 텐션이 푹 들어가나 그러지 않고 텐션이 바로바로 올라오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은 저는 그 아울렛스트라 그래갖고 네. 온도가 낮으면 영하로 떨어지면 이제 온도를 보온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개 층이 있어갖고 몸무게를 딱 이렇게 하고 누워 있으면은 네. 자동으로다가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갖고 디스크를 살짝 열어주면 스트레칭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7, 8시간 동안에 서서히 몸을 뭐 당겨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어느 전기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콱콱 당겨주는 게 아니고
0: 네.
1: 서서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당겨주기 때문에
0: 네.
1: 디스크 환자들한테 굉장히 효과들을 많이 본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는 오랫동안 한국분들이 이제는 그 온 그 턱침대 돌침대 이렇게 쓰셨던 분들 중에서
0: 네.
1: 휴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3년 동안 괜찮았다가 그 이후로 쓰니까 또 여러 가지가 뭐 결리거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0: 네.
1: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0: 그렇죠.
1: 이유 모르게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거를 구입하셔갖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뭐 건강한 사람들도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손자들이 태어나면은
0: 네.
1: 손자들한테 선물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식들한테 너무 좋으니까
0: 자녀분들한테
1: 네. 선물해서 손자들한테 태어나면서 매트리스를 퀸 사이즈를 선물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한 20년 동안 써야 되니까 장가갈 때까지
0: 그쵸.
1: 써야 된다 이거예요.
0: 그리고 또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세탁과 드라이가 한 대로 가능한 인공지능 콤보 세탁 드라이어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1: 정말 이게 대유행이 됐어요.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거든요.
0: 네.
1: 삼성 콤보 그 세탁 드라이어기를.
0: 네.
1: 왜냐하면은 이렇게 판매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써봐요. 그러면
0: 그렇죠.
1: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기계의 안정성이 있는가.
0: 네.
1: 근데 정말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세탁기에 일단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세탁기 옮기지 않고 하면 세탁기에 딱 놓기만 하면 드라이까지 되는데,
0: 네.
1: 습기가 제거를 시켜갖고 저온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옷감 손상이 거의 없어요.
0: 그리고 네.
1: 너무 인공지능 센서가 들어가 있어갖고 옷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빨래가 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는 세탁하고 드라이가 빠른 시간이 1시간 40분이 다 끝나요.
0: 와, 그렇군요.
1: 예, 그리고 이제는 용량도 이불 빨래 정도 될 수 있는 큰 용량이거든요. 5.3 네. 큐빅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이제는 그 벤트가 필요 없어요. 그 먼지가 빠져나가는 그 굴뚝이 필요 없다 이거죠.
0: 네네. 네.
1: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굴뚝을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0: 그렇죠.
1: 그럴 필요가 없고.
0: 네.
1: 굴뚝 가만히 두면 거기다 동물들도 들어오고 어떤 집은 거기다 새집도 짓고 막 그렇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0: 네.
1: 이점이 많은 거죠.
0: 그렇죠.
1: 그 에너지 비용이 너무너무 세이브가 돼요.
0: 네.
1: 이제 두 부부가 1년치 쓴다 그러면 가스가 필요 없고요.
0: 그렇죠.
1: 가스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옷감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빨래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그 옷감도 손상 없이 이제는 그 빨래 드라이가 다 되고
0: 네.
1: 그리고 세제를 큰 동에 한 번만 집어넣으면요
0: 네.
1: 자동으로 다 자기가 공급이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0: 아, 네.
1: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많이들 넣으면 깨끗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이게 정말 자동으로 다 공급이 되는데
0: 네.
1: 아니 이게 오히려 깨끗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0: 네.
1: 보통 사람들이 쓰던 그 양의 절반이 그 절약이 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예, 세제가 적당하게 들어가니까
0: 네.
1: 옷감이 더 깨끗하게 빨래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네네네. 그리고 이제는 소음도 없고
0: 네.
1: 소음도 없고 뭐 장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0: 너무 많습니다.
1: 예.
0: 아 진짜
1: 네네.
0: 들어보니까 정말 푸짐한 세일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1: 충분하게 테스트해 보시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꼭 이 할인 혜택 놓치지 않도록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하이트론스 버지니아 지점은 센터빌 자이언트 몰 건너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71-404-4132번, 571-404-4132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6번째 페이지. 썸문답 멕시코의 역사편 이후 엄청난 멕시코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남자죠.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썸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Gracias. 지금 뭐 저희 멕시코 역사편에 수많은 진짜 오리지널 멕시코 현지 팬
1: 지금
2: 여러분들이
1: 스페인어 댓글이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2: 스페인어 댓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1: 네. 저 강연자는 진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2: 멕시코 역사를요?
1: 우리의 역사를 알려줘서 고맙다.
2: 그렇죠.
1: 지금 멕시코 현지에서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2: 야, 이 멕시코 한번 진출해야 되겠는데요, 이거 진짜.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거예요.
1: 누가요?
2: 우리 멕시코에 계시는 우리 잡지사 팬 여러분께 네.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1: 예, 좋습니다.
2: Muchas gracias a todos apasionados mexicanos.
1: 좀 아프시다고요?
2: 뭐가 아파요?
1: 무슨 말이에요, 그게?
2: 멕시코 팬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Gracias.
1: 아, gracias. 예. 대기에로. 예.
2: 대기에로. 네, 브리또.
1: 썬킴의 써문답. 오늘은 어떤 역사에 대해 배울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인물이 해리포터와 연관이 있는 인물이라고요.
2: 해리포터와는 이름만 연관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살라자르 슬리데린이라는 호그와트 마법학교 창립자 중에 한 명이죠.
1: 아, 슬리데린. 기숙사 중 하나죠.
2: 그렇죠. 네, 네. 오늘 주인공은 저 호그와트 학교라기보다는 네. 이 살라자르란 인물, 저건 가공의 인물이고 실존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나?
1: 아, 그럼 살라자르라는 실존 인물에서 저 살라자르 슬리데린 소설 속 그것도 따온 거예요?
2: 따온 거예요. 그 롤링 여사께서. 자, 그럼 그 살라자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길래 네. 해리포터 시리즈의 주인공 이름이 차용됐나?
1: 아, 슬리데린은 좀 나쁜 애들이거든요.
2: 살라자르 원래
1: 살라자르도 나쁜 사람이에요?
2: 오리지널 인물도 나쁜 인물이에요.
1: 아, 그래요? 아, 그래요?
2: 독재자예요.
1: 아, 독재자. 독재자예요. 국적은요?
2: 국적은 포르투갈입니다.
1: 포르투갈.
2: 포르투갈의 최악의 독재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 궁금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살라자르에 대해서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뭐 어떤 배경을 가진 인물인가요?
2: 일단 살라자르는 독재자. 그러니까 1932년부터 실질적으로 1968년까지 포르투갈을 철권 통치한 독재자가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 있어요.
1: 어떤?
2: 학자 출신 독재자예요.
1: 학자였나요?
2: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러면 저 살라자르라는 인물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포르투갈이, EU 회원국 가운데서 가장 솔직히 좀 못 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유럽 국가와는 좀 약간 거리가 있잖아요.
1: 네, 조금 다르죠.
2: 그러면, 포르투갈이란 나라는 왜 이렇게 약간 뭐 유럽의 변방 국가가 됐고 왜 이렇게 약간 상대적으로 못 살게 됐는지부터 이해하셔야지 살라자르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일단 그 시간 탐은 있지만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 그 시기만 해도 처음으로 해외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였잖아요.
2: 대항해 시대를 실질적으로 연 거는 포르투갈이에요.
1: 예.
2: 그 1492년 우리가 알고 있는 콜럼버스는 표류한 거거든요, 서인도 직전에.
1: 네네.
2: 근데 실질적으로 희망봉 돌고 인도까지 정확하게 도착한 건 포르투갈. 바스코다가마.
1: 바스코다가마.
2: 바스코다가마 포르투갈 사람이죠.
1: 예, 예, 예.
2: 1498년도에 진짜로 대항해 시대를 연 거는 포르투갈이 맞습니다.
1: 예.
2: 이게 1세기도 못 가요.
1: 영광의 시대가.
2: 영광의 시대가.
1: 1세기도 못 가고.
2: 예. 1세기 동안은 정말 스페인도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잘 나갔어요.
1: 그럼 포르투갈.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20세기 들어서는 이런 독재자가 등장할 정도가 됐는지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세요.
2: 그렇죠. 예. 일단 포르투갈이 얼마나 그때 잘 나갔냐면 예. 일단 인도까지 왔어요. 목표가 인도였잖아요.
1: 네.
2: 호추 찾으려고요.
1: 네.
2: 근데 일단 뭐 동쪽까지 온 김에 좀 더 가보자 해서 결과적으로 일본까지 갑니다. 일본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총을 선물했잖아요.
1: 아.
2: 조총을 선물하고 이런 식으로 일본과 교류가 많다가 한 방에 팍 가버립니다. 포르투갈이.
1: 왜 가버리나요?
2: 왜 가냐.
1: 네.
2: 그 세바스티안 1세라고 1578년에 24살의 젊은 왕이었어요.
1: 네.
2: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를 정복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잘 나가는데. 그래가지고 24살의 젊은 왕이었던 세바스티안 1세가 포르투갈 군을 끌고 모로코로 가요.
1: 네.
2: 가서 실종돼요.
1: 왕이요?
2: 왕이요.
1: 왕이 실종돼요?
2: 예. 싸우다가 져요. 져온다가 져서 실종돼 버려요.
1: 아 그래요?
2: 예. 근데 얘가 아, 예, 죄송합니다 세바스티앙. 젊은 왕이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해가지고 후사가 없어요. 이 왕이 어떻게 되냐 이 포르투갈 왕이.
1: 그러게요. 예.
2: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이 세바스티앙의 그 삼촌이 엔리케라고 추기경이었거든요.
1: 네네.
2: 추기경이 왕이 돼요. 근데 추기경이다 보니까 결혼 안 했잖아요.
1: 네.
2: 이 양반도 곧 죽어버려요.
1: 네.
2: 그래서 포르투갈은 왕위가 끊겨버립니다. 여기에 옆에 스페인이
1: 네.
2: 강제 접수를 해버려요.
1: 네.
2: 1580년부터
1: 예.
2: 60년 동안 스페인과 한 나라가 돼버립니다. 포르투갈이 잠깐 사라져요. 이게 이베리아 연맹,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포르투갈과 스페인 연합 왕국이 아니라 같은 나라가 돼버리는데 이때부터 포르투갈이 그냥 하락 곡선을 타버렸죠.
1: 아 그렇구나. 진짜 1세기도 못 갔네요. 예. 그리고 그 뒤에도 포르투갈 입장에서 어떤 악재가 계속됐는데요. 1807년에는 나폴레옹 군대가 이제 침공을 해서 왕실이 브라질로 도망가기도 했고 또 1822년에는 포르투갈 제국의 핵심이었던 브라질도 독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910년에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들어서면서 전국이 또 극도로 불안정해졌다고 합니다.
2: 네.
1: 예. 이런 상황에서 살라자르가 등장하는 건가요?
2: 이런 우여곡절 끝에 포르투갈 국민들이 이 왕정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왕정 그만두고 우리도 공화정 한번 만들어보자.
1: 예.
2: 라는 움직임이 이제 20세기 초반.
1: 1900년대 초반에.
2: 그렇죠. 1900년대 초반에 슬슬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해요.
1: 예.
2: 근데 그 여기에 결정타가 된 것이 뭐냐면은 포르투갈도 약간 식민지를 건설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 이때가 이제 그 카를로스 1세라는 포르투갈 국왕이 집권기였는데 정말 불쌍한 분이에요. 야 독일도 칭따오 먹고 영국도 홍콩 먹고 하는데 우리 포르투갈 뭐 없냐?
1: 네.
2: 저 밑에 아직까지 앙골라와 모잠비크는 공식 식민지는 아니었던 상태였거든요.
1: 네네.
2: 이거를 붙여버리자.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에 거대한 포르투갈 식민지를 만들자. 라는 계획을 카를로스 1세가 세워요.
1: 예예.
2: 하다가 길거리에서 암살을 당해버립니다.
1: 아, 이거 진짜 혼란스럽네.
2: 네. 카를로스 이제 1세가 길거리에서 암살 당하고 둘째 아들이 잠깐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나라가 소위 이른바 개판이 돼버리거든요.
1: 예예.
2: 그래서 어찌어찌하다가 결국에는 왕정이 1910년에 무너져요.
1: 공화정이 들어서나요?
2: 공화정인데 이거 이 공화정을 주도했던 것은 진보 좌파였어요.
1: 아, 네네.
2: 진보 좌파.
1: 네네.
2: 이들이 봤을 때
1: 네.
2: 왕정과 180도 다른 정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 없고 뭐 국유화 실시하고 다 나눠주고 특히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어요.
1: 어떤 거예요?
2: 아시다시피 그이 포르투갈은 카톨릭 국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굉장히 신실한 카톨릭 국가거든요.
1: 예, 예.
2: 카톨릭을 탄압을 한 거예요.
1: 카톨릭을 탄압을 했어요?
2: 네. 오. 그러면서도 예. 경제 발전을 이뤘으면 다행인데
1: 네.
2: 계속 마이너스 성장해요.
1: 아, 경제도 무너지고.
2: 네. 그래서 카를로스 1세가 암살당한 다음에 한 십몇 년 사이에 총리가 서른 번 이상 바뀌어버려요.
1: 십몇 년 동안? 살라자르 언제 나와요, 살라자르?
2: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우리 뭐 진보 세력에게 지금 정권을 줬지만, 지금 하는 게 더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지 않냐. 이래서 군부가 등장을 해요.
1: 아.
2: 군부가 안 되겠다.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1: 예, 예.
2: 좋은 말로 하면 혁명이죠. 혁명에서 우리가 바로 잡겠다 해서 1926년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1: 네네.
2: 그리고 좌파 정부를 밀어내요.
1: 예.
2: 자, 여기서, 이 군인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1: 네.
2: 공화정 정부가 싫다는 이유가 경제잖아요.
1: 경제가 무너져서.
2: 경제가 예. 무너져.
1: 예.
2: 그럼 우리가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오래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잘 살려야 된다.
1: 예예.
2: 이 판단했어요.
1: 네네.
2: 그러면 우리는 경제 전문가를 데려와 가지고 실권을 주자.
1: 아까 살라자르가 경제학자라 그랬나요?
2: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1: 아.
2: 당시에 포르투갈 최고의 경제 이론학자였던 살라자르 교수를 연락을 한 거예요.
1: 아, 예, 예, 예.
2: 우리가 군인들인데 경제의 기획자도 모른다.
1: 예.
2: 그 대신에 살라자르 교수님, 박사님,
1: 네.
2: 당신이 경제를 잘하니까,
1: 네.
2: 당신이 모든 경제정책을 좀 총괄을 해달라. 라고 해서 경제 실권을 줘버려요.
1: 약간 재무장관 이런 건가?
2: 처음엔 재무장관이었어요.
1: 예, 예, 예.
2: 재무장관이에요.
1: 예.
2: 그러다가 1932년도에 살라자르가 이제 그 총리 자리까지 오릅니다.
1: 총리까지요? 예.
2: 32년도부터요?
1: 예.
2: 총리 자리에 오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권력 맛을 본 거예요.
1: 어.
2: 자, 총리가 된 살라자르. 어떤 식으로 국가를 운영했냐?
1: 네.
2: 국민들이 똑똑하면 안 된다.
1: 우민화.
2: 우민화 정도가 아니라 네. 고등교육 자체를 없애버려요.
1: 그 정도라고?
2: 당시에 살라자르 집권 기간에 포르투갈 국민들의 문맹률이 물론 요즘 문맹률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40에서 50%였다니까요.
1: 아, 그래요? 어. 예, 교육을 안 시켰는데 고등교육을. 어.
2: 당시에 또 뭐 하냐면 당뇨들이 네. 이 포르투갈을 그래도 유럽에서 네. B급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공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공업 정책을 펼쳐야 된다.
1: 산업화를 좀 하자.
2: 산업화를 좀 하자. 했더니 경제학과 출신이었던 살라자르가 공업 노노노노.
1: 그럼요.
2: 잘 살아보세. 어. 농업으로 가야 된다.
1: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2: 의도적으로요.
1: 예.
2: 여기에서 이제 국민들이 약간 반발을 할 거 아니에요.
1: 근데 그게 지금 독재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2: 독재 정권이죠.
1: 아, 그래요? 뭐 일당 독재 이런 건가요?
2: 어, 그렇죠. 어. 그때부터 68년도까지 한 사람이 쭉 권력을 잡아요, 살라자르가.
1: 예, 예, 예.
2: 국민들의 이런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3F 정책을 실시합니다.
1: 우리 3S 아니고 3F?
2: 3F는 네. 뭐냐?
1: 네.
2: 첫 번째가 파도.
1: 파도? 파도?
2: I'm your 파도가 아니라 파도가
1: 네.
2: 포르투갈의 경기 민요 같은 국민 민요예요. 파도가 그 페이트와 같은 어원이거든요.
1: 운명.
2: 운명.
1: 네.
2: 그래서 보통 그 포르투갈 서민들과 민중들의 애환과 뭐 서러움 이런 걸 그리는 진짜 트로트?
1: 아, 포르투갈 트로트다.
2: 포르투갈 트로트. 그러니까 파두를 부르면서 그냥 노래나 부르십시오.
1: 밤 깊은 리스본 종점. 약간 이런 느낌.
2: 갈 곳 없는 리스본 열차.
1: 그런 느낌.
2: 네.
1: 한이 서려 있는.
2: 한이 서려 있는.
1: 예, 예, 예. 그게 파도고. 예.
2: 두 번째가 풋볼.
1: 축구!
2: 축구.
1: 오.
2: 물론 그 이전에도 포르투갈은 축구를 잘했어요.
1: 아, 예, 예, 예.
2: 포르투갈 축구 잘했는데,
1: 네.
2: 이 살라자르가 정책적으로 스포츠를 민 거예요.
1: 오.
2: 우리도 82년도에 프로야구가 탄생했죠.
1: 우리도 3S에 스포츠가 있죠.
2: 스포츠가 있죠.
1: 예, 예, 예.
2: 그래서 살라자르도 풋볼만 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1: 오.
2: 정치에 신경 끄시고,
1: 예.
2: 마지막 F는 파티마.
1: 파티마는 뭐야? 파티마.
2: 파티마는 대구에 있는 병원이기도 하지만.
1: 네네네.
2: 파티마가 그 포르투갈에 있는 조그만 마을 이름입니다.
1: 어, 예.
2: 여기에 1917년에 그 1차 대전이 한창 진행될 때
1: 네.
2: 파티마의 기적이라고 해서
1: 예.
2: 알려진 공식적으로 뭐냐면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셨다. 예요.
1: 어...
2: 세 명의 어린 목동이 있었거든요. 네네. 파티마에.
1: 네.
2: 저기 와 보시죠. 근데 큰 빛이 열리면서
1: 예.
2: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왔대요.
1: 네.
2: 저 세 명의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성모 마리아였다.
1: 아,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
2: 그렇죠.
1: 예, 예.
2: 그 세 아이의 왈,
1: 예.
2: 성모 마리아가 내려와가지고 나는 너희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1: 네.
2: 내 말을 잘 들어라. 어, 내가 이런 계시를 할 것이다.
1: 어.
2: 라고 하면서 몇 가지 계시를 했다고 해요.
1: 어떤 계시요?
2: 뭐 첫 번째로 무슨 뭐 알려진 거는 1차 대전이 곧 종전될 거고 2차 대전이 열릴 거고 뭐 이런 것들이요. 논란이 됐던 게 맨 마지막 게시였거든요.
1: 네, 뭐라고 했나?
2: 맨 마지막 게시 전에
1: 네.
2: 저 목동들이 가서 알렸을 거 아닙니까?
1: 성모마리아를 봤어요?
2: 성모마리 나왔어요. 성모마리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기자와 뭐 마을 주민들 뭐 기록에 따르면 3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이 모인 거예요.
1: 그날 애들이 그런 얘기하면 무시하는 법도 무시하는 경우도 많은데.
2: 포르투갈 어린이들은 신뢰가 깊습니다.
1: 어, 예.
2: 어쨌거나 로마 카톨릭이 있어 공식적으로 성모 마리아의 기적이라고 공인을 했습니다.
1: 예.
2: 파티마가 뭐냐면 그래서 포르투갈에서는 카톨릭 종교거든요.
1: 예.
2: 상징이니까.
1: 네네.
2: 성당 나가시고 축구하시고 밤 깊은 리스본 종점 하시고.
1: 파도. 파도.
2: 파도.
1: 어, 예.
2: 이것만 3F를 하시고 국민 여러분 정치는 손 관심 끊으세요.
1: 아, 살라자르의 우민화 정책.
2: 우민화 정책이었습니다.
1: 어떤 저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군요. 그 3F 중에서 잠깐 풋볼 얘기를 좀 더 해보면.
2: 네.
1: 에우세비오. 저 포르투갈 축구사에서 역대 일황이죠. 예, 에우세비오
2: 네.
1: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에우세비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포르투갈의 식민지 모잠비크 출생이잖아요.
2: 모잠비크 출생이죠.
1: 예.
2: 이 살라자르의 또 다른 집착이 있었어요. 네네네. 왜냐면 유럽 국가들이 이제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보통 한 50년대, 60년대는 다 그 식민지를 포기를 했습니다. 뭐 20세기에 무슨 뭐 우리가 제국주의냐 하면서 그 식민지들을 포기했는데 포르투갈만큼 끝까지 포기를 안 했어요. 특히 살라자르가. 예. 특히 모잠비크와 앙골라를요. 네. 왜냐? 이거 포기하는 순간 진짜 유럽의 한 구석탱이에 찌그러져 있는 소국으로 전락해버린다. 해서 끝까지 이 두 나라를 유지했거든요. 고수를. 예. 뭐 모잠비크 같은 거는 참고로 75년도에 독립을 합니다. 아. 살라자르가 뭐라 했냐면 독립할 필요가 없다고 당신들은 모잠비크 너희 주민들도 포르투갈 국민이고 포르투갈 국민들도 다 같이 포르투갈 국민이고 우린 다 같은 포르투갈인들이다.
1: 독립하지 마라.
2: 독립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상징적으로 누굴 데려왔냐. 예, 예. 모잠비크에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축구에는 엄청난 재능이 있었던 에우제비오를 데리고 온 거죠.
1: 에우제비오의 양력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벤피카에서만 15시즌 뛰면서 440경기 473골 1965년에는 그해 최우수 선수죠. 발롱도르 수상까지 했던 인물이고 특히 66년 월드컵 때 잘했죠.
2: 그렇죠. 예. 발롱도르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백인들이 수상했거든요. 우리 발롱도르가 아시다시피 그 프랑스 풋볼 잡지에서 내는 그 상이잖아요. 예, 예. 그해 전해 가장 잘 뛰었던 개인에게 주는 상이요. 다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에게 줬거든요. 네. 백인들에게. 네. 최초로 흑인이 발롱도르 상을 탄.
1: 그럼 펠레보다 먼저 탄.
2: 먼저죠. 그게 65년도였고 66년도에 런던 월드컵.
1: 런던 월드컵인가요? 그게?
2: 그렇죠.
1: 네, 그렇죠.
2: 잉글랜드 월드컵이요.
1: 네, 잉글랜드 월드컵.
2: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최초의 월드컵 본선 진출이었어요.
1: 예, 예.
2: 포르투갈이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약체였거든요. 네. 그런데 포르투갈이 본선 나갈 거라고는 꿈에도 못 꿨는데 에우제비오의 맹활약으로 본선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승 후보였던 이탈리아도 꺾고 예. 8강 진출을 해요.
1: 예.
2: 8강 딱 진출했는데 네. 앞에 서 있는 경쟁팀이 누구냐?
1: 누구냐?
2: 네, 냉면 먹고 하시오.
1: 그렇지, 그때 북한이 아시아 최초로 8강.
2: 아시아 최초 8강 올라왔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2: 이 8강에서 북한과 예. 포르투갈이 붙었습니다. 야, 북한 선수 날랐어요, 그때요.
1: 예, 예, 예.
2: 일단 세 골 먼저 넣어요. 포르투갈 상대로.
1: 네.
2: 빡, 빡, 빡. 난리 납니다. 북한 드디어 이제 네. 올라간다. 네. 했는데, 웬걸. 아, 에우제비오가 교체 투입이 되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내 골을 그냥 넣어버려요. 야. 페널티 두 골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선수가 한 골 더 넣어가지고 5대 3으로 포르투갈이 이깁니다.
1: 그러네.
2: 물론 결승전에서 못 들어 올라갔지만 3, 4위전에서 소련을 꺾어버리면서 최초로 월드컵 3위까지 올라가요. 다 에우제비오, 유세비오의 힘이었어요.
1: 그건 호날두도 못한 일이죠.
2: 못한 예. 일이죠. 그 유세비오를 살라자르가 어떻게 악용을 했냐.
1: 어떻게 악용합니까?
2: 했냐면 예. 일단은 본국으로 데려와요.
1: 네.
2: 데려온 다음에 실력이 뛰어나니까 뭐 주변 그 유러피안 리그에서 다들 스카우트를 할 거잖아요.
1: 네네네.
2: 절대로 못 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유세비오는 내셔널 트레저, 국보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떠날 수가 없다. 하면서 포르투갈 안에서만 경기를 하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조리돌림을 시킨 거죠.
1: 네네.
2: 그래서 안타까운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그 국외 경기를 뛸 수 있다고 하죠.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정책에 자국의 축구 영웅인 에우세비오를 악용했던 살라자르라는 건데요. 살라자르의 최후가 다소 허무하고 기이하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2: 살라자르의 최후는 각종 엠본부의 서프라이즈 등등에 자주 약간 개그 소재로 쓰입니다.
1: 왜요? 왜요?
2: 1968년도에 그 집권을 하고 있던 그 살라자르가 그 휴가를 갔다가 목욕을 하다가 넘어져서 뇌졸중에 뇌를 다쳐요.
1: 예, 예.
2: 그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1: 네.
2: 당시에 이제 그 주치의와 의료진이 뭐라 그랬냐면 못 깨어난다. 그러면 국가 원수 유고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집권당에서 어떤 생각이냐면 여거 우리 유고든 뭐든 여기서 우리가 이 총리가 물러난다고 하면 우리가 권력을 야당에 넘겨줘야 된다.
1: 예.
2: 그래서 뭐 하냐? 일단은 해임을 시키자. 해임을 시키자. 해임을 시켜요. 시킨 다음에 다른 총리를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라자르는 무의식 상태로 그 지금 병상이 있고 새로운 총리를 뽑아요.
1: 그러니까 집권당에서는 권력을 이어가려면
2: 이어가려고요?
1: 빨리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2: 그렇죠.
1: 예예. 예.
2: 새로운 총리를 임명을 하고 이제 그 뭐야 살라자르는 아예 그냥 뭐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잊혀지게 만들어버려.
1: 그럼 병상에 있는 거예요?
2: 병상에 있는 거예요. 예.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1: 예.
2: 근데 살라자르가 깨어나요.
1: 아, 또 깨어났어.
2: 깨어나. 자기 이미 해임 당했어 지금요.
1: 어, 해임 당한 거죠.
2: 해임 당했죠. 예. 깨어난 다음에 예. 한 마리 첫 마디가 이거였대요.
1: 뭐라고요?
2: 내가 며칠 동안 내 혼수 상태였냐?
1: 아, 기억을 못 하는구나.
2: 얼마 동안입니다. 이때까지 밀린 서류 다 갖고 와.
1: 아, 자기가 아직도 지금 집권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2: 내가 다 섬이어야 된다고.
1: 아, 근데 깨자마자 결제 그거 하겠다는 거는 대단하다.
2: 대단한 거죠.
1: 예.
2: 하여간 다 갖고 오라고.
1: 다 갖고 와.
2: 그리고 밀린 신문 다 갖고 와.
1: 밀린 신문?
2: 이게 예. 난리난 거야.
1: 예.
2: 새 총리 취임 축하합니다. 뭐 이 신문 있지 않냐?
1: 예, 예. 그렇죠. 다시 쓰러져요. 그거 보면.
2: 웃죠. 예. 어떡하지 하다가 예. 측근들이 아 트루먼 쇼를 만듭니다.
1: 어?
2: 신문을 따로 찍어요.
1: 아.
2: 살라자르 총리 깨어났습니다. 포르투갈 만세 뭐 이런 거야.
1: 아, 진짜로?
2: 진짜로 이거를 다시 한 장만 만들어서
1: 예.
2: 총리 여기 신문입니다. 아, 국민들이 나의 깨어남을 축하하는구나.
1: 아, 진짜로 이게 실화라고요?
2: TV 틀어봐, TV. 틀어요.
1: 어, 예.
2: 옆에 방송실에 쓰는 거요.
1: 아, 진짜로?
2: 어, 예.
1: 결제 서류는?
2: 결제 서류는 그냥 예. 가짜예요.
1: 아무거나 그냥 갖다 주고?
2: 아무거나 갖다 주고 사인하죠. 나오는 길에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요.
1: 어쨌든 이미 뭐 내려온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신경 써줄 필요가 있나?
2: 아, 왜냐면 이 사람이 진짜 예. 이 모든 트루먼 쇼를 알아버리면
1: 예.
2: 어떤 지금 거의 32년부터 철권 통치라는 통치자인데
1: 또 혼란이 올 수가 있겠네요.
2: 아, 그럼요.
1: 예.
2: 아, 그래가지고 네. 거의 트루먼 쇼의 실사판을 찍다가
1: 아, 진짜, 예.
2: 찍다가 네. 그 이제 자연사를 해요.
1: 예. 아, 찍다가 그냥 자연사를 해요?
2: 네, 병상에 죽습니다.
1: 그럼 죽을 때까지 자기는
2: 몰라요.
1: 집권한 줄 알았겠네요.
2: 죽을 때까지 자기 집권하는 줄 알아요.
1: 예.
2: 정말로 권력 무상이 뭐냐면 죽었을 당시에 진짜 운명했을 당시에
1: 네.
2: 병상에 딱 두 명밖에 없었다고요.
1: 누구요?
2: 쭉 지금까지 나와 함께했던 몇십 년 동안 가사 도우미 한 명이랑
1: 예, 예.
2: 그다음 주치 딱 두 명.
1: 아
2: 죽기 직전에 거의 유언 같은 유언이 이거였다고 하죠.
1: 뭐라고요?
2: 내가 총리인데 왜 아무도 안 오냐 내 병실에.
1: 아... 가짜 연극에 속고 있었어.
2: 이게 권력이 정말 허무한 거죠.
1: 그렇습니다.
2: 네. 예. 그래서
1: 그러면 살라자르 사후의 포르투갈은 어떻게 됩니까? 독재 정권 끝인가요?
2: 그 살라자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예. 살라자르와 그의 아이들이
1: 예.
2: 그 아이들이 아, 그 똑같이 그 벌을 못 고친다고 그 독재 권력을 이어 나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터집니다. 이게 잠깐 지난 시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포르투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식민지였어요. 아프리카 있는 식민지들이요.
1: 예.
2: 이거 놓쳐버리면 포르투갈은 망한다 해가지고 거의 한 15년, 20년

0: 민주 선거를 치러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살라자르가 뿌린 그 여러 가지 흔적 때문에 네네. 포르투갈은 아직까지
1: 그 후유증이 남아 있다.
0: 후유증이 남아 있죠. 포르투갈은 아직까지 남유럽의 그냥 경제적 정도로 남아 있다는 거.
1: 36년 동안 독재를 했으니까 여파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겠죠. 예. 썬킴이 생각하는 살라자르는 어떤 독재자였는지 한 줄로 말해달라는데.
0: 왜 저 묻어버리려고 하세요?
1: 좀 신선한 요구가 왔네요. 살라자르는 어떤 독재자였나요?
0: 살라자르는 네. 나름대로 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의 신념이 있었어요. 경제학자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면 정말 나라가 잘 살 수 있다.
1: 그리고 집권하고 2차 세계 대전도 좀 비교적 잘 넘어간 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포르투갈이.
0: 그게 진짜 네. 신의 한 수였어요. 그러니까 1차 대전 때는 포르투갈이 참전해가지고 나라가 거의 망할 뻔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2차 대전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참전하지 않겠다 해서 히틀러가 전화하면 피하고. 살라자르 갑자기 배가 아파서 연락 안 받고 그래가지고 히틀러 무솔리니도 미워했고 히틀러도 미워했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굉장히 욕까지 했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그게 이유예요. 2차 대전 끝난 다음에도 서방 세계가 그래도 독재를 인정해 준 게 뭐냐면 반난치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1: 아 그래서 봐줬다.
0: 네.
1: 아.
0: 그래서 공과 과가 상당히 뚜렷한 지도자였다.
1: 하지만 과의 그 무게감을 우리가
0: 그 과 때문에 솔직히 예. 오늘날의 포르투갈이 약간
1: 경제적으로
0: 저렇게 네. 안타깝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거죠.
1: 아 예. 포르투갈의 역사는 생소했는데 오늘 독재자 살라자르와 또 축구스타 에우제비우 이야기까지 새로운 걸 또 배웠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이번에 포르투갈과 호날두가 과연 월드컵 우승으로 에우제비오의 업적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죠.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케이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메커니즘은 박세익 대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 주영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복균입니다.
2: 우리는 모두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요. 오늘 초대 손님도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3: 네. 이분 도움 많이 주시는데요. 이분이 도움을 어떤 분한테 주시고 싶으냐면은 네.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원하요?
4: 원하죠. 원하죠.
3: 네, 경제적인 여유와 자유를 좀 알게 해주고 싶다. 이런 분입니다. 예.
4: 네. 이분. 저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3: 제일.
4: 우리 동학개미의 스승님으로 불리고 계시는 우리 박세익 대표님이십니다.
2: 어서오세요.
4: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 사실 뭐, 우리 박세익 대표님 저보다 범균 형제가 더 많이 보고 싶어 했던.
5: 주역도자. 네.
4: 여의도의 현인. 갓세익. 제 알고리즘계의 유재석. 네. 아, 너무너무 설렜습니다.
2: 네. 아, 잠깐만. 왜 본인이 그렇게 설레었고, 네. 왜 알고리즘에 우리 배 대표님이 영상이 많이 뜨는지 좀 본인이 왜 그런 거예요?
4: 저도 이제 주식을 예. 하고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개미로서 예. 또 항상 열심히 예. 활동하는데 저희 개미들의 네. 등대 같은 분이세요. 네. 주식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노트북을 키시면
2: 이분의 영상이 다
4: 매일 나오신다 보시면 돼요.
2: 아, 그렇군요.
4: 짧게 길게 뭐 다 나옵니다.
3: 아, 채널을 갖고 계신 거예요?
5: 아, 채널은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채널도 있긴 합니다.
2: 예예. 예.
5: 예, 근데 그 채널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2: 예예. 예.
5: 예, 다른 여러 경제 유튜브에서.
2: 경제 TV에서. 네. 예. 이제 뭐 시장에 대해서 네. 분석도 하시고. 네.
4: 다 나오신다 보는데.
2: 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동학개미의 스승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셨을까요?
5: 그게 제가 동학개미의 스승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때 네. 심각하게 제가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2: 네네. 네.
5: 하필이면 제 나이 50대 동학개미의 스승이 됐더라고요.
2: 네.
5: 옛날에 우리나라 그 말에 그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네네. 나이 50이면 하늘의 뜻을 안다 해서 네네. 지천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2: 네.
5: 그래서 50을 지천명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동학개미의 스승이 됐을까?
2: 예.
5: 네, 거기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소명을 주셨구나.
2: 네.
5: 네, 좀 그런 걸 느끼게 됐고요.
2: 예.
5: 동학개미의 스승이라는 닉네임이 붙은 게 바로 2020년 코로나 직후였었습니다.
2: 예.
5: 우리나라, 뭐, 우리 범균 씨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2: 예.
5: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살 때는 선수들은요,
2: 예.
5: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2: 예.
5: 내가 뭔가 사야 되겠다고 하면 가서 그냥 바로, 얼마예요? 15억 5천? 아, 그냥 살게요 하면서 사잖아요. 부동산 잘 하시는 분들.
2: 예.
5: 근데 약간 소심한 분들은 대부분 지난주에 10억 보고 왔는데 10억 5천이면 10억 되면 연락 주세요.
2: 아~ 네, 네,
5: 그런 것처럼 네, 주식도 네. 마찬가지예요.
2: 네.
5: 밑에다가 걸어놓거든요.
2: 네. 네. 네.
5: 시장이 올라갈 때 막 조사하지 않고 네. 이제 걸어놓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항상 떨어질 때만 주식을 살 수 있게 돼요.
2: 아, 그러네요.
5: 네. 네. 그래서 네네네. 많은 분들이 왜 제가 사면 떨어지고 제가 팔면 올라가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떨어지면 사게끔 밑에 걸어놨으니까.
2: 예.
5: 근데 코로나 때 주식이 폭락했잖아요.
2: 네.
5: 그 폭락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 분들이 그때 당시에 한 30조를 산 거예요.
2: 아.
5: 왜냐하면 2100, 2200 하던 코스피가 1430까지 빠지는데 두 달도 안 걸렸거든요. 네. 외국인이 거의 융단 폭격을 했었죠. 네. 그 주식을 밑에 거다가 걸어놨는데 마구마구마구 사지니까. 네.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경제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 분들이 나와서 야 이거 잘못하면 경제가 망가지면서 1400이 아니라 1100 갈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딱 그걸 보는 순간 아 아닌데 네,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 제가 방송국 MTN 한국경제 TV
2: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5: 네, 일부러 연락해서 예. 아 지금 여기서 1100 가는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우리나라의 우량한 기업들의 주식을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2019년 코로나 위기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경제 주권을 회복하는 기회다라고 했고요. 경제 주권은 언제 잃었느냐? 우리가 IMF 때.
2: 그렇죠.
5: 네, IMF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20%였다가 40%가 됩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50%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었으면 뭐 100배 낫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네. 그 지분의 절반이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거죠.
2: 그렇죠.
5: 그런데 우리가 언제 뺏겼느냐? IMF 때. 우리가 잘 몰랐으니까. 금융을 잘 몰랐으니까. 근데 코로나라는 게 우리가 그 우량한 주식을 완전히 헐값에 사는 거예요. 예, 예. 뭐 PBR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순자산 대비해서 거의 45%나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던 게 코로나 대폭락이었기 때문에 제가 방송 나와서 얘기했던 거는 잘 사셨다는 거죠. 개인분들 막 사셨는데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예, 예. 최근에도 뭐 삼성전자나 뭐 주식 샀는데 계속 빠지니까 엄청 작년에 걱정되셨잖아요.
2: 네네.
4: 지금도 매일 하고 삽니다.
3: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하도 많이 나오시길래 예. 섭외를 받아서 나온 건 줄 알았더니 스스로 굳이 이거를 알리러 예. 막 방송국에 가셔서 알리시고 이런 거네요, 그러면은.
5: 그때 당시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이 폭락하면요. 강세론자가 싹 사라지고 전부 다 이제 비관론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2: 그렇죠. 네,
5: 언론에서도 아니 저 사람은 뭐 낙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비관적인 얘기를 해야 시청률이 높아지거든요.
2: 그죠. 아 그래요?
5: 예, 네, 조회수가 높아지고.
2: 아 그래요?
5: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디어에서는 더 자극적인 얘기, 더 공포스러운 얘기를 하는 사람을 자꾸만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4: 누르게 돼요.
3: 아 진짜?
2: 그래요? 왜냐면 비건적인 얘기를 해요?
4: 내 돈이 여기까지만이라도 그럼 다행이다라고 본전 생각을 하거든요.
2: 사람이 원래 더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점집 찾아가는 사람들도 좋은 질문. 잘 될 거야 뭐 이런 얘기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보통 사람들이?
5: 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네네. 우리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본능은 네. 위험이 생겼을 때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DNA에 심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달리기도 안 빠른데 위험이 생기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홍수가 생기면 도망가야 되고 불이 나면 도망가야 되고 그 DNA 때문에 우리가 공포스러운 얘기에 더 예민하게 돼 있어요. 그걸 더 찾아보게 되고.
2: 맞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자면 보험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인간이 그렇지. 가진 공포와 두려움을 이용한
5: 맞습니다.
2: 사업이기 때문에 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인터뷰 보니까 우리 대표님은 이 자본시장의 이 모든 메커니즘도 하나님이 주신 메커니즘이다라고 고백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맞습니다. 영감일 텐데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5: 네. 알겠습니다.
2: 왜 이렇게 좋아해? 지금까지 나온 게스트 중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 그리고 방송 들어가기 전에 뭘 이렇게 질문도 하고 뭘 자꾸 얘기 정말 말 많이 해. 보통 이정수 씨가 보통 게스트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왜? 범규 씨가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4: 아 오늘은 거의 저를 위한 특집입니다. 네.
2: 제가 볼 때 녹화 끝나고 바로 가세요. 네. 진짜 분명 뭐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릴 시절부터 교회는 다니셨던 거고요.
5: 어릴 때 제가 삼형제의 둘째인데요.
2: 네.
5: 희한하게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도 그 신앙생활을 하시지는 않으신데 네. 그때 저만 교회를 보내셨어요.
2: 오. 네,
5: 제가 어릴 때 이제 부산 온천동이라고 살았었는데 지금도 그 미남 노탈이라고 거기 보면 동네 제일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2: 네.
5: 어릴 때 그 동네 제일 침례교회를 다녔었어요.
2: 예.
5: 그런데 뭐 신앙심이나 어떤 그런 종교인으로서의 그런 뭐 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2: 예.
5: 뭐 중학교 때는 또 다른 그냥 학교 다니다가 근데 희한하게도 고등학교를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동네 고등학교라든지 뭐 내성 고등학교 뭐 이런 데가 배정이 되는데 저희 사는 데 동네랑 좀 멀리 떨어진 연산동에 있는 분일 고등학교라는 데가 배정이 된 거예요.
2: 네.
5: 네. 그러면서 또 분일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네, 아침마다 이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2: 미션스쿨이요?
5: 네, 미션스쿨이요.
2: 아, 분일이니까.
5: 예. 예, 하나님의 얼굴.
2: 예, 예.
5: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학교 다니면서 오히려 기독교를 더 증오하게 됐었죠.
2: 왜요?
5: 왜냐하면 그 친구 영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잡고 볼때기 잡고
3: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5: 하고 막 때리잖아요.
2: 예, 예.
5: 좀 전에도 오늘 희한하게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밥을 먹고 왔는데 오늘도 또 선생님한테 맞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 아, 아 크리스천 학교인데. 네.
2: 아니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4: 그때 뭐 시대 분위기가.
2: 그럼 안 때리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5: 그래서 그때 시대 분위기가.
2: 그렇죠.
5: 그때는 뭐 정말 손지검이나
2: 아, 그럼 저희 지각만 해도 맞았는데요.
5: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지각 30초 때문에 한 30대 맞았다는 그쵸? 친구가
2: 그럼요.
5: 네,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는 마음 자체가 좀 반항심이 많은 그런 나이인데 선생님들이 되게 위선적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더 기독교를 증오하게 되고 뭐 그랬었었죠.
2: 예.
5: 네, 그랬다.
2: 그 거기서 미션스쿨은 보통 성경에 대한 공부도 하죠 성경에.
5: 예.
2: 그 좀 성경이 좀 와닿던가요 말씀이 그 당시에?
5: 의심이 너무 많았었죠 저는.
2: 네.
5: 예,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파도에 잠잠해져라.
2: 네.
5: 그런 얘기들은 정말 뭐 당군신앙처럼 와닿았으니까 믿지를 못했었고요. 그게 믿게 된 계기가 있기는 있었거든요.
2: 예.
5: 그게 얼마 전이었습니다.
2: 아, 얼마 전까지 계속 의심하셨어요?
5: 네. 7년.
2: 아, 정말요?
5: 네.
2: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5: 네.
2: 계속 의심을 갖고 있었어요?
5: 네. 교회를 또 중간에 94년, 5년도에는 제가 유학 준비를 할 때 또 같이 공부하는 분이 아, 교회를 가보자 해서 그때 되게 또 열심히 다녔거든요.
2: 예.
5: 그럼 이제 뭐 버스 안에서도 기도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2: 네,
5: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시고 이런 거를 사실 잘 못 믿고요.
2: 아. 네,
5: 잘 믿음이 우리가 뭐 제가 고등학교 때도 뭐 지구과학이나 과학 이런 거 좋아했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아, 좀 이렇게 설명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2: 네,
5: 그런 걸 못 믿었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나중에 그 믿음이 생기고 봤더니 아, 만류 인력?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치. 거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2: 예.
4: 뭐 계기가.
2: 크리스천들을 볼 때도 조금 시선이 그 말을 믿고 그 말에 온 마음과 열성을 다해서 믿는 사람들을 볼 때도 약간 좀 이상하게 봤겠네요. 그걸 추측하면서도.
5: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못 믿으니까요.
2: 예, 그러니까.
5: 그런 걸 믿는 분들이 좀 이상해 보였는데. 하나 또 이상한 점은 우리 사회의 지성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2: 예.
5: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상했었어요.
2: 저는 이단 믿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상하거든요. 이단에 빠져서 못 헤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또 이상하니까 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5: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존경받는 분들이 다 크리스찬이 많으셔가지고 분명히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2: 예,
5: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또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하다가 제가 이제 소개를 해서 결혼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2: 네네.
5: 예. 그 와이프를 제가 소개했는데 제 친구도 완전히 이제 뭐 크리스찬의 기억자도 안 들어가는 그런 존재였다가 지금은 뭐 엄청나게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 친구가 한 5, 6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2: 예.
5: 연락이 없다가 그 친구도 이제 저희 업계에 있는 친구긴 했었는데 먹고 사는 게 이제 바빠서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2: 예.
5: 그래 오랜만이야 어떤 일이야 했더니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3: 오.
5: 그래서 집사람 보고 그건 내 친구 알지 하면서 그런데 친구가 전화 와서 나쁜 데 가자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가자는 거니까 그런데 제 원칙 중에 하나가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는 원칙이거든요.
2: 주식도 그런 겁니까?
5: 예, 그런 원칙이 되게 중요한 게 맞습니다.
4: 갈까 말까 할 때 가라.
5: 살까 말까 할 건데.
3: 반대죠?
4: 정반대죠. 갈까 말까 하면 안 가요.
2: 안 가지.
4: 위험해요. 네.
5: 그래서 뭐 나쁜 데 가자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자는데 그럼 가자 해가지고 그 전에 교회를 또 다니다가 안 다닌 지 그러고 나서도 한 3, 4년 지났을 때였는데요. 네, 교회를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성질이 엄청 급해요. 네. 뭐 하남에 있는 교회를 가더니 한 4주 다니더니 아세이가 여기 아닌 것 같아.
2: 제가적으로 놓고.
5: 네, 마치 주식하듯이 손절매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국가자족이 있는 교회를 가보자는 거예요. 네. 그 교회를 한 다섯 군데를 아. 한 석 달, 넉 달 동안에 막 돌아다녔어요. 예. 그런 얘기를 또 저희 옆에 있는 형님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하시면서, 저희 아들이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네. 축구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 아들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 축구 선교단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얘기해서, 아, 미안한데, 이 형님 다니는 교회에 축구 선교단이 있어서 예. 아들하고 같이 교회 가기 위해서 예. 야, 여기 좀 갈게 하고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고 예. 그 교회를 꽤 오래 다녔습니다. 예. 꽤 오래 다니는데 다닐 때 이제 거의 한 시간이라는 예배 시간 동안에 예. 목사님 말씀도 듣고 처음에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다녔냐면요. 예. 저희 주식 바닥이 돈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예. 영혼이 타락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돈을 다루니까. 예, 예. 돈을 쫓으면 아무래도 그죠. 근데 맨날 하는 일이 이 주식을 사면 수익이 나냐 안 나냐 하잖아요. 예. 그러면 영혼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사람을 만날 때도 기준이 내가 저 사람만 만나면 돈이 되냐 안 되냐.
2: 그렇죠.
5: 예, 예. 그럴 수가 있거든요.
2: 그러네요.
5: 그래서 제 재테크 스승 되는 형님이 저한테 제가 펀드 매니저가 됐을 때 이 업계는 그렇게 영혼이 타락하기 쉬우니까 네. 너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당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들으면 그나마 네.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 어릴 때는 더운 물이 안 나왔잖아요. 네. 집에. 그래서 일주일마다 목욕탕 가서 목욕하지 네,
2: 맞아요,
5: 않았어요.
2: 맞아요. 매주 썬데이마다 가서
5: 네. 네, 맞아요. 목욕탕을 일주일마다 가서 네, 그때 이제 머리 감고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타락하기 쉬운 이 마음을 교회에서 그래도 영혼을 목욕한다는 마음으로 갔어요. 네네. 저희는 그때 당시 이제 장외 기업이나 이렇게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는 기업들 네네. 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 상장되어 있지 않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보다는 규모도 작고 네. 좀 불안하죠.
2: 그죠.
5: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좋아 보이는 회사라서 투자를 저희 회사에서도 투자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야 이 괜찮은 회사가 아닌 거예요. 네. 네. 보니까 적자도 뭐 계속 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갔는데도 믿었던 어떤 그런 경영 능력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막 책임감 그렇죠. 괜히 내가 이거 투자하라고 해서. 우리 회사에 또 손실을 끼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그 회사 관련해 가지고 거의 한 6개월 동안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회사 일은 그 고객 자금 운영은 운영대로 하고 또 그 부분을 챙기다 보니까 거의 뭐 새벽 1시 2시에 들어오고 늦게 잤는데도 막 새벽에 잠이 깨는 거예요.
2: 그렇죠,
5: 그때
2: 그렇죠.
5: 불면증이 이런 그렇겠죠. 게 불면증이구나. 그렇겠죠. 저는 되게 아침잠도 많거든요. 저는 제가 한 3시간 자고 그렇게 잠 깨는 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봤었는데 뭔가를 뭐 저 나름대로 용을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회사를 어떻게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만나보고 비즈니스도 어떻게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길래 나중에 정말 지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거의 다 포기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는 데까지 하다가 교회를 가서 오늘은 어떤 말씀인가 하고 딱 갔는데 그날 목사님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설교의 제목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딱 제목을 보는 순간 해결되는구나라고 딱 느낌이 왔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러면서, 그날 아마 예배 보고 나오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이제 힘든 부분이 아마 해결되는 것 같다. 해결되는 것 같다 했고, 실제로 그 해결이,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해결이 됐는데요. 누가 해결을 해줬나 보더니, 인천 중앙교회 다니시는 분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 제가 더더욱 이제 확실히 하나님은 제 기도를 다 듣고 계시구나. 네, 그런 걸 체험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뭐 저희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거의 잘 안 하는데 네.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 갈 때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뭐 저희 집사람도 막 노심초사하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대학에 가서 예,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하나님이 점지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3: 점지를. 네.
4: 기도를.
3: 아, 용어야, 뭐. 점지. 용어가 뭐 잘못됐나?
4: 네. 기도랑 용어가 좀 안 맞긴 하네.
5: 아, 그런가요? 네. 점지라는 말은 제가 처음 이렇게 네. 한 것 같은데.
2: 보내주세요, 그죠? 네. 네.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으니까. 예. 말 그대로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예. 뭐 많은 변화가 있었겠네요. 내 생활이나 내 표정도 달라졌을 것이고 일을 네.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을 것이고 네. 세상의 가치도 좀 달라지게 되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5: 그게 큰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 네. 어릴 때는 좀 착한 얼굴이었다가
2: 지금도 착하신데
5: 고등학교 때 이 반항기를 겪다 보니까 저희 돌아가신 작은 할머니께서 네. 예전에 제가 이제 좀 신앙생활을 다시 막 시작했었던 네. 93년, 4년, 5년. 그때 제 얼굴을 보시더니, 네 얼굴이 돌아왔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방황하고 막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는 요즘은 마음이 굉장히 이제 편안해진 게, 이 세상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섭리라는 것도 네. 알고, 우리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사람 관계잖아요.
3: 그렇죠.
5: 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었잖아요. 내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했을 때 일곱 번 용서하면 됩니까? 예. 라고 물었더니 일곱 번에 일흔 번.
3: 예.
5: 일곱 번에 일흔 번 계산해보니까 490번이면 네, 네. 그냥 계속 용서하라는 네,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로버트 엑슬로드라는 교수의 책에 보면 The Evolution of Cooperation이라고 해가지고 그 협력의 진화라는 책이 있거든요.
2: 네.
5: 협력의 진화에서 희한한 걸 그걸 증명을 하셨더라고요. 착한 사람이 잘 살게 된다라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더라고요.
3: 오.
5: 그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면 뭔가 손해보고 항상 이용당하고 피해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비즈니스를 했다가 이 나쁜 사람이 배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착한 사람이 능력자일 경우에 다음에 이 사람하고 비즈니스 안 하겠죠. 그래서 이 사회는 착한 사람과 착한 사람이 신뢰가 형성이 되면서 발전을 한다고 돼 있고요. 나쁜 사람은 어떻게든 처음에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만 신뢰를 잃으면서 계속 배제당한다는 거죠. 네, 그런 걸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메커니즘이 네.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내 형제를 용서해라 그런 것 자체가 우리를 그게 오히려 네가 희생해가 아니라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협력의 메커니즘을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죠.
2: 네네.
3: 하나님의 메커니즘 자체를 지금 네. 그렇죠. 지금 그거 들으러 왔거든요. 네. 그 주식 메커니즘 들으려고 왔는데
2: 선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3: 그 얘기가 아니라 착하게 살고 어떤 조건을 바라지 말고 진짜 이제 전적으로 사랑을 하면 그 이후에 부가적으로 따라온다 네. 이런 얘기인데 괜찮겠어요?
4: 잘 듣고 있잖아요. 잘 듣고 있습니다. 예.
3: 와 이거는 정말 네. 그래서 코로나 때 그렇게 막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려주고 네. 이렇게 하라고 또 그것도 메커니즘이네요. 하나님 메커니즘.
5: 그래서 우리 사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봉사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3: 네. 네.
5: 근데 아니 자기 개인적인 생활을 빼서 시간을 빼서 네. 그렇게 봉사를 하고 하면 뭔가 희생당하고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렇게 봐지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서 훨씬 봉사나 기부나 이런 걸 많이 하는 분들이 더 잘 살구나를 알게 되고요. 우리가 사람한테 이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 주변에 이제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나 쟤 때문에 회사 가기 싫어 막 이런 거. 그렇게 내가 뭔가 그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고 저 사람 내가 응징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약간 좀 정의의 사도 이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뭐,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뭐, 그런 게 있었었는데, 아, 불의를 보고도 참고 있어도, 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세상은, 그런 불안당들이 못 살게 돼 있어요. 아, 벌을 받게 돼 있고. 그래서 굳이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반드시 저 사람 혼내줘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2: 근데 불안당들이 대체로 잘 살아요.
5: 잘 사는 것처럼
2: 보이는데 일단 잘 살아요. 일단 그리고 뭐 다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맨날 당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런 분들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복수를 하고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복수는 주의 것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운전하다가도 이 화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내 마음을 기억하셨다가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길지 뭐 나중에 연락도 안 하겠지만 뭐 그렇게 마음 먹는 게 전 편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바라보는 게
3: 맞아요.
2: 복수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안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 그게 또 하나님의 메커니즘이긴 한 것 같아요. 주식이란 거를 이렇게 전문가신데 하나님의 메커니즘을 사랑으로 딱 결론을 내시니까 뭔가 주식이 더 말랑말랑하게 느껴지고 그 메커니즘대로 하면은 우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식으로 이렇게 성공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자신감도 조금 생겼습니다.
5: 네. 제가 뭐 우리가 주식 투자?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들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경제적 자유를 얻음으로써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영적 자유를 얻는 게 최종 목적이다. 아, 그렇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네. 자,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면 뭐 하실 건데요? 한 500억 보셨다고 보자고요? 500억? 뭐 500억도 필요 없죠, 사실은.
4: 표정이 확 표정이 확
2: 피네.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
3: 상상도 안 해봤는데.
2: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 네.
5: 경제적 자유를 이제 후대까지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벌었어요. 네. 그럼 뭐 하실 건데요?
2: 뭘 거야?
3: 저는 그냥 살던 대로 살 것 같은데.
2: 그렇지, 뭐 보통 뭐. 새롭게 해서 그만둘 거예요?
3: 이거 안 그만두죠. 아, 네.
5: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 드려요. 뭐 돈 벌어서 그냥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돈 벌어서 뭐 할 건데요. 이까지라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제가 세계여행 다니는 게 꿈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세계여행 다니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아 내가 일하는 거 이제 다 때려치우고 정말 봉사활동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많아요.
2: 많겠죠.
5: 많은데 그게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서 그러면 뭘 얻으려고 했나라고 보면 시간을 얻는 거예요. 네. 결국은 시간을 얻으려고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은 뭐 우리한테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황금, 소금,
4: 지금이잖아요.
5: 그래서 저는 이 소중한 시간에 막 단타치기 하면서 투기적인 매매하면서 내 영혼이 피팍해지고 이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면서 막 투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하냐는 거죠.
2: 그렇죠.
5: 시간을 얻으려고 투자를 하는 건데 목적 없이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2: 또 확실히 인간은 주식이든 또 최근에 막 살인사건까지 이어졌던 코인이든 뭐 보험이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의 두려움이 도저히 두려워서 살 수가 없으니 빨리 뭔가 부호를 축적해야 될 것 같고 또 더 하나는 또 저희 주변에도 보면 남들이 다 사는데 너는 왜 안 사? 열 배라니까? 스무 배라니까? 뭐 이런 얘기에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또 두려움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결국은 맞습니다. 또 손해를 보고 결국 결론은 다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이 많은 그 걱정 근심을 더 안고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바른 투자, 편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 인생을 건다면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기 때문에
5: 맞습니다.
2: 정말 건강하고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기업에 내가 주주로서 참여해서 이 기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팔짱 끼고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두려움에서의 자유 아니겠어요?
5: 맞습니다.
2: 그러니까 경제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이 두려움에서의 자유를 진정으로 누려야 올바른 투자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믿음이거든요.
5: 네.
2: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에게 아뢸 것을 아뢰라고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5: 네.
2: 팔짱 끼고 네. 어느 한 기업에 투자를 하시고 거기 잘 되기를 또 기업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동학개미스로서 많은 사람들의 더 좋은 정보를 주시는 훌륭한 리더가 되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의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스 앤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보다 먼저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를 타고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야곱의 인생, 하나님께서 침범에 들어오셨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우리 인생을 침범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친히 사닥다리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우리 앞에 전개해 놓으셨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며 말합니다. 온 세상은 무대이며 모든 남자와 여자는 배우일 뿐이다. 그들에게는 각각 들어오는 문이 있고 나가는 문이 있으며 각 사람은 자기 인생 가운데 여러 배역을 맡아가며 살아간다. 상당히 뛰어난 인생에 대한 관찰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역할을, 다양한 배역을 맡고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 우리 인생 무대의 총감독은 왕 중의 왕,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들어오라 하면 들어오고 이 역을 맡으라 하면 그 역할을 맡아 열심히 우리가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각기 다른 배역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당신의 계획을 계시하시며 알려주시며 즉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무소부재하심을 보여주시며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선포하라고 배역을 맡기시는 장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실 때 돌베개가 예배의 제단으로 바뀌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도망자가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도망자가 순례자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면 또한 찾아오셨거니와 이제 그러기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앉아계시는 바로 그 자리가 지성소로 바뀌는 기적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에, 여러분 앉아계신 그 자리에 계시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에, 여기가 지성소요, 제가 지성소요, 여러분들이 다 지성소, the holy of holies입니다. 본문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첫 번째 16절에 야곱의 각성이 있습니다. 야곱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자다가 꿈 사닥다리를 경험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지금까지 몰랐노라. 여호와께서 과연 이 광야에 아무도 없는 광야,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도 어머니도 계시지 않는 홀로 있는 이 베델 지역, 루스 지역, 나 혼자였는 줄 알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의 방문이죠. 들판에서 잠을 청하면서 야곱은 과연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그 사기꾼이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인생에 관심이 있으실까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냥 그는 두려웠고 앞이 캄캄했고 조마조마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런 고백이 야곱에게는 없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과연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이 찬송이 야곱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를 주권적인 사랑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침범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심을 야곱에게 깨우쳐 주심, 알게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야곱의 각성입니다. 이제 이에 두려워하여 야곱이 이르기를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천국으로 가는 문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의 과거가 있으니까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죠. 지금도 생생한 죄가 그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고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를 찾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한편으로 감사한 경외감이 그의 마음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두렵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요 헌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야곱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 그러나 그 돌 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부으며 그거 통해 하나님께 자기의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의 제단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개 돌이 제단 돌로 바뀌는 사건, 두 돌의 이야기입니다. 19절에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원래 여기는 루스였는데 베델 이미 이 지역에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 아버지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주님께 명령대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며 그 이삭을 구하시고 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했듯이 여기 야곱은 이 자리를 벳엘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명명합니다. 왜요? 거기에 과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두 개 정도의 교훈을 나눈 첫 번째 하나님의 무소부재 이게 오늘 이 본문의 가장 두드러진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소부재 때문에 모든 우주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 때문에 돌덩어리가 베개돌로 사용했던 그 돌덩어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으로 바뀔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여호와를 모르던 사람들은 소위 신들이 복수죠. 신들이 일정한 땅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던 버지니아 담당하는 신 하나 있고 LA 쪽에 담당하는 신 하나 있고 서울 경기 지역 담당하는 신 하나 있고 저기 제주도 담당하는 신 하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기억하세요. 엘리사를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나병 치료를 받은 나아만 돌아갈 때 뭐라고 부탁합니까? 내가 내 땅 아람에 가서도 여호와를 예배드리기 원하니까 뭐요? 나에게 노새 두 마리에 실을 수 있는 이스라엘 땅에 흙을 달라고 부탁해서 그 흙을 가지고 갑니다. 자기 아람 땅에 가서도 이스라엘 흙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의 아직 많이 배워야 될 그의 신학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요 땅에 속한 신들을 염두에 두고 있던 사람들 야곱도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아,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거를 내가 몰랐다 그럽니다. 각성입니다. 그는 예배드렸습니다. 자기 조부, 자기 아버지가 살던 그 땅이 아니고 여기 루스 지역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깨우쳐주신 이 각성을 통해 야곱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배우는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과는 달리 자존하시는 하나님, self-existing 하나님,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입니다. 때로는 실상 조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힐데버트 오브 라발딘이라는 분이 한 글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아주 멋진 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아래에, 모든 것 밖에 계신다. 모든 것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갇혀 계시지는 않는다. 모든 것 밖에 계시지만 배제되시지는 않는다. 모든 것 위에 계시지만 누가 하나님을 높이 올려놓을 필요는 없다. 모든 것 아래에 계시지만 그러나 짓눌려 계시지는 않는다. 모든 것을 이끄시며 전적으로 그 위에, 모든 것을 지탱시키시며 전적으로 그 아래에, 모든 것을 채우시며 전적으로 그 안에 계시는 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아주 잘 묘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의 기저이십니다. 마치 물고기에게 바다가 있는 것처럼, 마치 새들에게 공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기저이시며 우리 존재의 환경이시며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배역을 이렇게 맡기시며 아,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 어떤 특정한 곳에 가둘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대개로 사용됐던 아무 의미 없는 그 돌덩어리 하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제단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특정한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분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적으로 완전히 틀린 얘기인 건 이미 다 아시고 계실 줄로 압니다.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예배당이라 부르는 것은 예배의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아무데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파크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집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길거리에서 카페에서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이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야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기에 어디에서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자세로 인생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가 혹시 집에서 드리는 기도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Please.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가 집에서 드리는 기도보다 더 효과가 있고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 됩니까? 그 기도의 효력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장소에 달려있다고 하는 엉뚱한 얘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예배당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나만과 비슷한 수준으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흙 위에서 예배를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했던 나만의 그 아직 아주 어린 생각. 다윗이 9절에 계속해서 말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정확하게 믿으시면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과 미신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복음과 미신을 섞지 마세요. 불경합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아주 불경한 처사입니다. 기도와 예배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며 그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무엇으로 옮겨가면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무엇으로 옮겨가면 무슨 장소나 분위기나 다른 인간에게로 옮겨가는 그 순간 우리는 오히려 죄를 짓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분위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들면 위험해집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 특정한 분위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자기가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교만해져요. 내가 이 특정한 이 분위기에 오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는 엉뚱한 사탄의 꼬임에 푹 빠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여기든 저기든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카페에서 인격과 삶을 통해 예배 드리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누가 찬양을 못합니까? 예배당 안에서 누구에게 기도가 어렵겠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누가 거룩한 척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시장에 나가서 우리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예배이며 거기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사탄이 교묘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까지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소부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무소부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소위 평범한 것들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드시는 기적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드러내는 일꾼으로 여기 야곱같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남은 평생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보여주며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잘 안 보여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그것을 그들이 볼 수 있게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선포하고 드러내주는 것 우리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우리가 만져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사람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 만져봤어요. 베드로가 만져 같이 음식을 나누고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세우게 되어 있었고 예수님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바의 의미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무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더 이상 필요 없음을 명쾌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당신이 참 성전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성전을 허물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명쾌하게 확증해주며 모든 죄인들이 당신 예수님 통해서 성전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예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걸 어디를 갑니까? 가기는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다음 주에 예배당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같이 뭐 예배 드려야 되니까. 네. 내 기분이 그렇다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리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러시기 전에 생각, 내가 왜 지금 예배당 가기 싫어하고 있을까? 고민하신 다음에는 그러면 당연히 또 오시게 될 거예요. 같이 모여 마음을 합하고 목소리를 합하며 찬양 드리며 같이 말씀 나누며 같이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이 교회의 아름다움. 이게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팔레스타인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디서든 우리가 모이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들이 모여서 좀 더 큰 성전을 구성하는 거기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뭐라고 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고 우리가 We are the temple.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예배가 가능해져요. 아니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한다면 혼자서도 예배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것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일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 백불 약값 지불하고 고치신 거 아닙니다. 그냥 고치셔서 말씀으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고치시기 위해서 오늘도 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내던지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아직도 못난 이 모습 주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핏값이 필요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십니까? 일주일에 대번령 예배 드리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했습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여기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아주 무식한 처사입니다. 2000m 상공에서 드리는 2000m 상공에서 드리는 기도하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동굴 카타콤에 숨어서 드리던 기도하고 어떤 기도가 더 효력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엉뚱한 생각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거리는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그 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으며 그분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으며 내가 속삭이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지하동굴 카타콤에서 간절히 기도드렸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며 당신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살고 있으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가 지성소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성소가 되었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라고요? 발로 밟는 곳을 지성소로 바꾸는 여러분의 일터에 그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또 소리치지 마시고 서서히 인격을 통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을 섬기며 내가 지금 우리가 제가 속된 표현을 가끔 하지만 누구를 막 씹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어디서 씹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가 범죄하는 그 상황 우리는 어디서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무소부재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죄를 마구마구 쳐왔어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무시하며 하나님 보든 말든 까짓거 죄 짓고 말지. 그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무소부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은혜입니다. 어찌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멸하시는 불 앞에서 다 불에 다 없어졌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영광스럽게도 감사하게도 내가 밟는 땅마다마다 다 지성소로 바꾸는 사명. 그래서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왜 인생을 삽니까? 뭐 좀 더 먹겠다고요? 뭐 좀 더 입어보겠다고? 뭐 하겠다고? 돈 좀 벌어 어쩌려고? 놓고 갈 건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밟는 땅을 지성소로 바꾸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명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 우리를 찾아오시면 돌베개가 예배의 제단으로 바뀝니다. 도망자가 예배자로 바뀌며 도망자가 순례자로 바뀝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곧 지성소로 바뀌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삼손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훌륭하게 쓰임받았으나 그는 결국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 사사의 또 나시린의 모든 특권을 다 줘버리고 머리가 깎이고 다곤 신당에 가서 뭐예요? 서커스 하고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삼손의 인생, 어떻게 봐요? 샘슨. 삼손의 인생 그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심을 화끈하게 보여주십니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손은 양손에 두기둥을 밀어제낌으로 자기도 죽고 거기에 있던 3천명의 이방인들 다곤 신상을 박살을 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다곤 신상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또 좀 더 바람직한 모델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요셉.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그것을 알았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덩달아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누가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재미있고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시험에

0: 들기도 해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누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이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1: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0: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1: 아, 뭐 역시나 저도 뭐 바쁘게, 네. 아, 핫뜨겁게.
0: 아, 뜨겁게.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요즘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요?
1: 아, 그렇죠. 많이 춥죠. 근데 이 마음에 네. 열정이 가득하니까 뜨거운 것 같아요.
0: 아, 뜨거운 것 같아요. 네.
2: 병원에 가보세요.
0: 네, 목사님은 되게 지내셨어요?
3: 네, 또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아내하고 맛집을 조금 찾아다니면서 삶의 활력을 조금 네,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아니, 목사님은 맨날 옷이 작아진다고 하시면서도 네. 맛집은 빠짐없이
0: 찾아다니세요.
3: 자꾸 이게 안 잠겨요.
0: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노크토크 2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키워드부터 만나볼게요. 이슈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이슈 키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교수님, 인공지능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2: 아, 일단 우리가 영어부터 시작하죠.
0: 네.
2: AI.
1: AI.
2: AI. AI. 네. AI. 이거 아니고요.
0: 아, 예.
1: AI.
2: Artificial Intelligence라 그래서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이다. 이런 개념인데요. 이걸 조금 사전적으로 좀 풀어보면 컴퓨터를 통해서 사고나 학습, 이런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이 기계를 통해서 구현하는 기술, 이걸 우리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0: 네.
2: 사실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SF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0: 네.
2: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그런 로봇의 개념을 생각하신다면 가장 인공지능의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저 역시도 그렇고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 지내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우리 식구들은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신가요?
1: 내비게이션 항상
0: 맞아 맞아
1: 그거 없으면 못 찾아가니까
0: 아 그게 진짜 크다
1: 그러니까 차가 무용지물이더라고요
0: 맞아
1: 아, 못 찾아가요 저는
2: 아리아, 지니, 하이, 뭐 오케이 구글, 하이빅스비 뭐 맨날 부르면서 살아요 남들이 보면 제가 애가 많은 줄 알아요
0: 대답하잖아요
2: 그럼요
0: 네.
2: 괜찮습니다
1: 그렇게 얘기한 적도 네. 있었어요 제가 뭐 누구누구야 나 오늘 외로운데 너 오늘 뭐해? 그랬더니 상당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이런 얘기하던데
0: 네,
1: 그리고
0: 맞아,
1: 뭐
0: 맞아.
1: 너 나랑 사귈래? 그러면 아 사양할게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기계마다 다
0: 그렇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1: 심심이 기능.
0: 심심이 맞아요.
4: 아니 뭐 저도 이제 좀 인공지능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논문 쓸 때 원서를 읽어야 되잖아요.
0: 네.
4: 원서 읽는 게 상당히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0: 네.
4: 요즘은 번역 그 사이트가 많아요.
0: 네.
4: 근데 이제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학습을 해가지고요. 많이 넣을수록 번역도가 높아져요.
2: 정확성이 높아지죠.
4: 네, 정확성이 높아져요. 근데 저희 아내도 동시에 논문을 같이 쓰느라 네. 많이 봤는데 저는 좀 집어넣으면 정확도가 한 70%면요. 저희 안에 90%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돌리니까 나중에는 웬만한 영어 문장을 넣으면 번역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신세계다.
2: 네. 목사님 제가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제가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0: 아니 우리 식구들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주는 편리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교수님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편리함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대신해 주잖아요. 그 번째 다 해주잖아요. 또 빨리 해주잖아요. 그럼 싸잖아.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누구한테 뭐 이런 거 부탁하려 봐요. 돈 들어가요. 남편한테 부탁하려 봐요. 성질이 다요. 아까 속이 뜨끈하다 그랬죠? 그거는 남편에게 뭘 부탁했을 때 잘 안 해주잖아요. 이 안이 터집니다. 이게 다 터져서 나오는 얘기예요.
0: 굉장히 뜨겁네요.
2: 근데 이제 이런 요소들이 인간의 편리를 굉장히 도모해주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인간이 해내야 할 여러 항목들을 굉장히 촉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능력이 과거에는 뭐 어떻게 혹시 두려운 거 아니야? 인간에게 도전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편리하죠.
0: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편리한 점이 투성인데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면서 우려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가요?
2: 왜 우리가 옛날에 네. 그 전화번호 같은 거 네. 그냥 뭐 이렇게 저장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잘잘잘잘 외웠어요.
0: 외웠어요.
2: 네. 근데 지금은 엄마 아버지 번호도 헷갈려요. 그렇죠. 우리 집은 어떻게 찾아가나 모르겠어요. 전화 뭐 없으면.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그전보다 덜 생각하고 또 덜 움직이고 덜 활용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상 인간은 상대적으로 그 능력치를 더 향상시키는데 조금 한계를 더 경험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인공지능하고 노느라고 사람하고의 접촉면이 너무 좁아져요. 심지어 제가 했던 한 연구 파트는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우울증을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실시간으로 이 우울증에 대한 처방까지 내려주는 이런 앱도 개발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이분들이 굳이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고 의사들 뭐 상담사를 찾아갈 필요도 없는 거야. 이 과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심각하면 2차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긴 한데 그만큼 일반적인 부분과 전문적인 영역에서 사람의 접촉면이 줄어든다는 것 이런 면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요새 SF 영화 같은 데 보면 과연 인간은 기계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허라는 영화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어떤 휴대폰에 있는 인공지능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영화거든요. 그게 과연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고요. 우리보다 이런 여러 신체 기능들이 부족할 때 기계를 대체해서 이런 기능들을 활성화하고 굉장히 향상시키는 이런 인간을 우리가 보통 트랜스휴먼이라고 불러요. 인공 뭐 관절을 한다든지 스프린터가 막 빨리 다든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이거보다 더 발달된 인간의 형태를 우리가 포스트휴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포스트휴먼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뇌가 중요하죠. 그러면 뇌에서 우리의 생각하는 자아, 이성을 쭉 뽑아내. 그래서 USB에 집어넣어요. 이거를 우리가 미리 생각해놓은 가장 적합하다 생각한 그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USB를 딱 꽂아. 그럼 어떻게? 그곳에서 내 몸은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내 인지만 남아가지고 거기서 말 그대로 약간 천국의 개념이랄까요? 그 몸이 정신과 완전히 분리된 형태의 인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장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몸의 무효화 현상도 나타내고 또 과연 천국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종교적인 이런 여러 또 새로운 의문점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또 풀어가야 되고 새롭게 정립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아진 거죠.
0: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4: 그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적인 발달이나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옛날에 우리가 복음이 전해질 때도 로마의 어떤 여러 가지 로마가 길을 닫고 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을 때 사실 기독교가 그걸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첫 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제 상상력이지만 선교지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교육을 시키거나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지금은 뭐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컨텐츠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나 아마 이 AI가 발달되면 선교사님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쫙 모아가지고 지금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예배에 대한 것이 좀 갈급하다.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탁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이분이 좀 우울한 것 같다. 그러면 그분에게 필요한 뭐 우울을 다룰 수 있는 걸 뭔가 제공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굉장히 좀 선교적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그 어쨌든 그래도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한 또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 중심보다는 여러 가지 이 기계 중심 사회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결국 제시해 줄 것은 윤리성이지 않을까. 어떤 올바른 가치관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인공지능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빅데이터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뭐 제가 볼 때 요즘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어떤 편중된 정보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제한적으로 몰아주면 그 사람이 그 정보 속에서 뭐 오히려 갇혀 있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요즘 SNS나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다 보면요. 어떤 걸 발견하냐면 이게 AI 때문에 제가 평소에 주로 이렇게 검색했던 상품이나 제가 읽었던 종류의 글들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논조의 글까지 찾아서 올려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글을 올린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취향에 이 문체까지 찾아가지고 올려놓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하면 오히려 정보를 차단해가지고 제한해서 위험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면에 있어서 기독교는 이것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제어해 줄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맞습니다. 기독교 역시 세상의 변화를 거스리며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람됨의 가치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원 씨는 만약 모든 것이 대체 가능한 시대가 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1: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오히려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빛이 날 것 같아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도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심장, 이 감성을 두드리게 할 수 있는 건 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처럼 상담을 들어주고 힘들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계가 네, 고객님, 네, 그냥 인생 사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공감해주고 그다음에 인지해주고 그다음에 이 문제로 하여금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들어주고 하잖아요. 기계가 얼마큼 듣겠습니까? 그 깡통이. 그리고
0: 화 많이 났네.
1: 내가 보수적인 사람이라.
0: 아, 그래요? 네.
1: 우리끼리 좋은 거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어때요? 개그맨들. 웃음을 주잖아요. 로봇이 얼마만큼 개그를 해주고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얼굴만 봐도 어때요? 빵빵 터지잖아요.
0: 아,
1: 그러니까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직업들이. 또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또 기도해주고. 기도가 안수한다고 생각 아니 뭐야. 로봇이 안 로봇이 안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딱 전해져야 되는데 영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기도가 안수
1: 네, 오늘 녹화 재밌습니다. 네. 인공지능처럼.
0: 근데 진짜 인공지능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인간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하고 정도 없고 그냥 진짜 로봇 그런 느낌? 그래서 저도 무서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모든 걸 지배를 한다면.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인간만이 가진 고귀한 존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노력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4: 네, 그렇죠.
0: 네.
4: 그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다고 봐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발달되어지는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면 그건 정말 인간의 어떤 고귀함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다시 죄성과 악함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도 또 인간의 과학기술도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가장 우리에게 올바르게 필요하게 사용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가장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비인간화 그리고 윤리성 상실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또 잘 컨트롤하고 또 잘 안내해서 과학기술이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람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점점 더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매 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Now, if you don't mind, I'm just going to go exterminate, exterminate.
1: Sophia.
0: Relax. Then say a joke.
1: Yeah, very funny.
2: Hmm. 이 아이는 죽었다 깨내도 인간보다 똑똑하지만 생명이 못 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 이건 인공지능이 못 하는 거야. 사랑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아픔을 같이 느끼는 그 세 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공지능을 올라타서 컨트롤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시대가 와요? 생명화 시대가 온다. 그래서 AI 시대에 진짜로 종교가 시작하는 거다.
3: 그럼 이제 오늘의 사연 만나볼 시간인데요. 매일 씨, 네. 준비되셨나요?
4: 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제가 벌써 30대 중반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 20대를 돌이켜보면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어딜 가든 인기가 많았고 제 주변에는 늘 남자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어장관리는 바로 제 이야기였던 거죠. 언제든 제가 원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었고 그게 그리 대단한 일이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편하고 쉽게 남자를 만나는 게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생각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30대 중반이 되고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진작에 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아직 미혼인 남성분들의 대부분은 저보다 어린 여성분들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별 볼 일 없던 친구들이 남편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너무 부러워 죽겠습니다. 나는 왜 더 젊고 예쁠 때 결혼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니 결혼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제가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아무리 찾아봐도 주변에 만날 분들이 없다는 게 진짜 현실인가 싶고 점점 더 미래에 대한 불안함만 커져가고 있어요. 노크토크 식구들, 제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요?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하루빨리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싶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3: 네, 30대 중반이면 저랑 비슷한 또래신데 저희 나이쯤 되면 아무래도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결혼에 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은 결혼 정년기가 조금 늦어져서 부담감이 좀 덜하긴 하지만 교수님 예전에 몇 살 이상 되면 노처녀라고 불렸나요?
5: 전 일단 이 사연은 우리 오나미 씨가 보낸 줄 알았어요.
3: 제가 보낸 줄 알았어요. 네 개를.
5: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왜 그걸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계속 할까.
3: 인공지능이 보냈나 모르겠어요.
6: 인공지능이니까. 네. 대체.
5: 네, 이제 문화마다 굉장히 다르죠.
3: 네.
5: 저의 어머니 시절에는 보통 한 20세 전후로 해가지고 결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조금 지나가지고 벌써 25대면은 그때는 다 노처녀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뭐 1960년대, 70년대는 보니까 평균 신문에 나왔던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3: 네.
5: 한 20세에서 25세 사이 네. 아, 이때가 딱 지나면 요거는 노처녀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80년대 중반 넘어서 평균 혼인 연령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3: 네.
5: 그때 1980년대 평균 혼인 연령 남자가 28.3세, 여자가 25.1세예요. 지금 생각하면 아기 같잖아요.
3: 그쵸, 아기죠.
5: 그죠? 근데 그랬다가 1990년대가 넘어가면 남자는 27.8세, 여자는 24.8세. 약간 떨어졌어요.
3: 떨어졌다.
5: 네, 그랬다가 2010년이 되면 남자가 31.9세로 올라가고요.
3: 오오.
5: 여자가 28.9세로 껑충 뜁니다.
3: 오.
5: 그랬다가 지금 2016년에는 남자가 32.8세,
3: 네.
5: 여자는 30.1세.
3: 아.
5: 기본적으로 30세가 다 훌쩍 넘어간 거죠.
3: 네.
5: 지금은 어떠냐? 요새는 이제 한 뭐 서른에 결혼하면 야 너무 빨리 결혼한 거 아니냐?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한 38 정도 되면 아, 이제 좀 결혼 좀 해야 되지 않나. 여성들도 35 좀 넘어가면 이제 아 요때쯤 이제 결혼 정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여성의 가임기의 마지막은 35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의학이나 뭐 과학이 많이 발달하긴 했습니다만 생물학적으로 요 시기는 발달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시기와 실제 임신과 출산의 시기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3: 네, 제 주변에도 보면 확실히 늦게 결혼한 분들이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단지 결혼을 늦게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긴 하는데 혹시 여기 계신 두 분은 노처녀, 노총각 그 시절을 보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7: 저를 보고 얘기하시는 분 제가 그러고
3: 아니 아닌가 이렇게 아니 이렇게 했다가 네. 잠깐만 여기는 나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6: 저는 아주 청청하지 네.
3: 그래서 다시 옮겼잖아 선을 네.
6: 제가 해당되는데요 저는 결혼을 상당히 늦게 했고 4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이호선 교수님 잘 아시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정말 결혼하기 위해서 30대 초부터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결혼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정말 한 10년 동안 만난 그 여성의 숫자를 세어보면 한 100명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니, 1년에 10명씩 만났다고 치면 10년이니까 제가. 그냥
5: 아는 사람이 다 여자친구는 아니에요.
6: 그렇죠. 가끔씩은 두려울 때가 있어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누가 앉아있을까 봐. 네. 만난 분들 중에 또.
5: 하신 것 같은데요? 네.
6: 아무튼 네. 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때 이제 제가 가졌던 두 가지 감정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 결혼이 늦어지다 보면 결국 열등감이 생겨요. 아, 내가 매력이 없나? 한 사람을 내가 선택하지 못하네. 나 한 사람 좋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서 열등감이 느껴지고 또 하나는 이제 신앙인이다 보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죠. 나한테 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변에 친한 선배 목사님들께 꽤 많이 물었어요.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연자하고 똑같아요.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 선배 목사님 늘 그래서 할 수 있지 할 거야.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하고 나서 보니 조금 덜 불안해하고 조금 덜 염려하며 살 걸 그리고 그 시간에 주어진 내 삶을 조금 더 즐기면서 근데 이제 너무 결혼이라고 하는 우리가 목적론에 치중하다 보면 삶이 늘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빨리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만나도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만 보지 이게 조금 더 편안한 만남을 못 갖는 거죠. 그래서 하고 나니까 그런 아쉬움이 또 있더라고요. 조금 더 여유롭게 살 걸.
3: 그렇죠. 저도 연애가 잘 안 될 때면 괜히 하나님께 투정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진짜 투정을 너무 많이 부렸어요, 저도. 그래도 이제 목사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모님과 이렇게 살고 계시니까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6: 네.
3: 맞아요? 영혼이 있었어요, 지금?
6: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있고요.
3: 하나님의 은혜.
5: 네. 사모님이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우세요.
3: 아, 정말요?
5: 굉장히 유능하시고요.
6: 네. 사실 이제 저도 저기 우리 내용하고 조금 해당되는 게 네. 결혼이 늦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안 생겨서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아이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가능한 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 네. 사연의 주인공분은 지금 보고 계시죠? 40대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우리 목사님이 증명하셨잖아요. 지금 저희 방송 시청하고 계신 미혼분들도 모두 힘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오늘의 고민사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봐야 할 텐데 다들 주변에 아직 혼자이신 분들 계신가요? 옆에서 지켜보면 어떤지 궁금해요.
5: 제 친구들 중에는 지금 네. 싱글로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오히려 지금은 결혼한 친구들도 물론 꽤 많습니다만 10명의 친구가 있다면 제 친구들 중에는 3명 정도는 지금도 싱글이에요. 한 번도 결혼해보지 않은.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계속 일을 하니까요. 네네. 일을 하고 또 전문 영역에 있고 그러면서 또 열심히 뭐 살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대학교 때 친구들 생각해보면 정말 예뻤던 친구들이에요. 주변에서 왜 이렇게 뒤에 구름과 것도 같은 남자들이 옹위를 하는 그래가지고 나도 뒤를 돌아봤는데 나는 없는 뭐 이런 굉장히 인기도 많았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그 모든 남자들의 그런 청혼을 다 이제 미루고 나 일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내오는데 이 부류가 좀 나눠지더라고요. 한 두 명의 친구, 이렇게 네 명이 있다면 한 두 명 여성 정도는 그냥 나 지금 괜찮아? 나쁘지 않아? 결혼 뭐 해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둘이 있고요. 네. 나머지 두 친구는 야 지금이라도 어떻게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환경을 가진 남자도 괜찮으니까 결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인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만났을 때는 그냥 뭐 철없긴 다 똑같더라고요. 저나 지들이나 결혼하나 안 하나. 그러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약간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또 경우에 따라 개인적인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 혼자 살면서 본인의 삶을 충분히 누리는 그 친구들이 좀 부럽기도 하고 양자가 다 있는 것 같아요.
4: 여성분들은 혼자 사셔도 되게 예쁘게 자기를 꾸미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데 제 주변에 친한 교회 형들이 있어요. 40살 정도 된 형들도 있고, 그러니까 서른 후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아, 저 형들을 버려야 되나? 내가 결혼을 하려면 왜냐면 끼리끼리 어울리면 안 되니까. 나는 아직 창창한데.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남자 형들은 몸에서 향기가 안 나고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향수를 뿌려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형 미안한데 충격이야. 왜 충격이냐면. 검정색 정장을 이렇게 딱 멋지게 입었으면은 양말도 색깔별로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3: 그쵸.
4: 근데 약간 거기에다가 회색이랑 줄무늬 쳐져 있는 거 이상한 양말을 신고 그다음에 넥타이도 삐져나와 있고 코털도 나와 있고 귀에는 약간 뭐 보이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머리에는 약간 감지도 않는 것 같고 떡져 있고 이러면서 와 진짜 우리 남자들은 결혼을 해야 되구나.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네가 혼자 있는 게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내가 너의 동료 배필을 허락하겠다. 왜 하셨겠나. 그걸 이제 알 것 같아요. 형들 너무 안타까워요.
3: 그쵸.
4: 막 활기가 안 나요.
5: 아담이 너무 많구나.
4: 너무 심해요. 다 에덴 동산인 것 같아요. 너무 냄새나고.
3: 냄새나고.
4: 나 이거 같이 다녀야 되나 형들하고.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성호 형 정신 차리란 말이야. 성호 형. 그런데 오늘 사연은 네네. 왠지 남이 선배가 가장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아요. 나이대도 비슷하고 네. 실제도 30대 여성분의 사연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30대 여성의 싱글 라이프는 어떤가?
3: 저는 평소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싱글 라이프 제가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드리려면 어디 여행을 가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다른 사람에게 이제 따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임의로 이렇게 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그나마 조금 30대 중반이 되면 예전보다 20대 때보다 능력이 그나마 괜찮아지니까 그걸 혼자 다 쓸 수 있다는 그게 장점이 있고
5: 그럼요.
3: 네, 단점이 있다면 집에 갔을 때 불이 꺼져 있고 다른 집은 제가 제 집에 들어가면서 엘리베이터 내려서 옆집이나 막 이런데 막 소리가 들려요. 막 TV 소리라든지 그
5: 저는 환청이 들려요.
3: 아니요. 옆집이 이렇게 있는데 다 이제 붙어 있어가지고 새 집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거든요.
4: 너무 붙어 있네.
3: 그러면은 이제 들려요. 들리면 뭐 애기 소리. 또 옆에 옆집 또 이제 가족 소리 그런 거 들으면 아 나도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가정을 하나에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가정을 하나의 가정을 꾸리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꾸리고 싶다.
2: 그때 그 레온 씨와 같이 생긴 AI가 나와서 RTBT 어서 오세요.
1: 너 얼마야?
3: 나는 돈으로 못 삽니다.
1: 이 땅콩. 아니, 땅콩이 아니라 깡통.
3: 땅콩. 땅콩 누구의 애칭이야? 어떤 남자의 애칭이야?
1: 깡통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깡통이라고 했어.
3: 어떤 남자의 애칭이야?
1: 땅콩 아니야? 네,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은 결혼을 또 일찍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변에 아직 혼자이신 목사님 분들 계신가요?
4: 주변에 있습니다.
1: 그죠?
4: 제가 상당히 걱정이 돼서 그분들 짝을 찾아주려고 나름 제가 소개도 많이 시켜줘 봤는데요. 다들 잘 안 되더라고요.
1: 그죠?
4: 제 주변에 있는 이제 남자 주로 목사님들이시죠.
1: 네.
4: 이분들은 상당히 결혼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또 목회적으로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여러 제약이 많이 있어요.
1: 그렇죠.
4: 예. 잘 선호하지 않겠죠. 아무래도 사모님이 없고 또 결혼 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1: 그렇죠.
4: 그런데 이제 막상 제가 소개를 시켜주면 많은 경우 또 우리 여성분들이 목사님이라고 알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 네.
4: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남성들하고 똑같이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능력 또 외모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좀 어렵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연결이. 그래서 참 안타깝게 지금도 계속 싱글로 그렇게 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변에. 참 안타깝죠.
1: 그렇죠. 나이, 능력, 직업 상관없이 어디서나 외모에 대한 조건은 빠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좀 씁쓸한데요. 근데 교수님 결혼 정년기가 지난 후에 혼자이신 분들은 대부분 왜 그 시기를 놓친 걸까요?
2: 만날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1: 아...
2: 이게 누군가 그러다 휴거냐 이게.
1: 아 휴거.
2: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건 여러모로 참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스물이 지나고 스물다섯 또 서른이 지나고 서른다섯 또 마흔 최근에는 이제 뭐 45세 이렇게 넘어서 또 결혼을 할 대상을 찾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되게 늦게 하는 결혼일수록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완벽하고 안전한 대상을 찾으려고 하니까 더 범위가 좁아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그 중년이 시작된다고 하는 35세가 넘어가서 중년이 막 이제 무르익어가는 그 나이가 되면 또 승진이라고 하는 사회적 영역에서의 발달이 생겨나요. 그럼 이거 또 결혼했을 때 이런 변수들이 생기는 게 너무 어렵고요.
1: 네네네.
2: 그리고 보면 사회생활 딱 해보잖아요. 막상. 결혼을 해보고 싶은데 막상 사회생활 해보니까 이상한 남자 너무 많고 이상한 여자 너무 많은 거야. 또 그만큼 불신도 또 따라서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결혼한 친구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하지 마라. 내가 해봤는데 너만은 하지 말아라. 내가 널 정말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너는 절대 하지 마라. 그래놓고서 무슨 모임 있으면 자기네들 꼭 가.
1: 그래.
2: 그렇죠? 그리고 돌잔치 나보고 꼭 그래.
1: 네.
2: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결혼을 안 한 분들은 결혼을 안 한 친구들끼리 몰려다니고 다른 친구가 결혼을 하면 그걸 막아. 일종의 혈맹처럼 개모임처럼 해가지고 우리 늙어도 꼭 같이 살자 다짐을 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선택의 범위가 좀 좁아지는 것 같고요. 사회가 주는 재촉감도 또 커져서 내 마음도 좀 급해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2: 그런 상황에서 정말 좋은 파트너가 어떤 사람일까 많이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눈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내 선택의 폭은 많이 좁아지고 내가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게 두려움도 많이 생겨나는 거죠.
4: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1: 네.
4: 사실 교회 안에 청년들이 있는데 이 미혼 남성보다는 미혼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교회를 가보면 네. 청년부에 이 미혼 여성의 비율이 한 70%예요. 뭐 많은 데는 80% 가까이 되는데 네. 눈씻고 봐도 이제 우리 형제들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 성비가 안 맞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도대체 이 청년 남성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는가.
2: 그러니까 휴거론이 네. 나오는 거예요.
4: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무래도 근데 여성분들이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근데 이 남성분들이 아마도 이제 어쨌든 사회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좀 더 사회로 진출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나이에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또 직장에 들어가다 보면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네. 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성비의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여성들을 보면 미혼 네. 여성들을 보면 제 눈에는 대체적으로 신앙심이 좋고 성실하고 또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학력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아요. 배경들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남성들은 작잖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떤 커리어에 맞는 남성들을 만나고 싶은데 부족한 거죠, 역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청년부 시기를 열심히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게 뭐 자기한테 적절한 남성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네. 나중에는 정말 나이가 먹어서 골드미스가 되는 객관적으로 볼 때 참 제가 볼 때 예쁘고 아름답고 믿음도 좋고 한 그런 청년들이 참 많은데 결혼을 하지 못하는 걸 보고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1: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힘이 좀 쭉쭉 빠지는 기분인 건 저만 그런 건가요?
3: 같이 느끼고는
1: 있어요. 느끼고 있었어요?
3: 느끼고는
1: 네, 사연의 주인공도 현재 가장 큰 걱정이 주변에 만날 남자분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들 결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린 친구들을 만나길 원하거나 사연자를 위한 우리 식구들의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2: 남자들이 갑자기 뭐 휴거가 되거나 외계인이 납치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사람은 참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매력이 있던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시간이 지나도 그 매력이 잘 변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년에 내가 뭐 좀 했어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사람의 현재의 모습에도 그 여러 흔적들이 또 남아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그 아름다움 그 보석 같은 특징이 어쩔 경우에는 이제 자주 아주 더 크게 빛날 때도 있지만 약간 사그라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자신감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배우자 평가 기준을 다른 분들에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가 너무 빡빡한 기준,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만일 내가 뭐 기준이 봤더니 적어도 키는 180이 넘어야 되고 또 대학원은 나와야 되고 아버지가 회사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고 저녁에 밥은 호텔에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에 나가야 돼. 이건 어떻게 해? 다음 생에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 만약에 몇 가지를 좀 접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보다 그냥 뭐 평범하게 살고 그냥 직장이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격이 나쁘지 않고 신앙이 있고 이 정도인데 그중에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네. 내가 채울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항목을 좁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 진짜 나는 결혼이 간절한가? 진짜 나는 결혼이 간절한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귀었던 남자들 한번 쭉 살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했나? 그 사람 외모였나? 그 사람의 성격이었나? 그 사람의 배경이었나? 그 사람의 신앙이었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 보듬는 걸 내가 좋아했었나? 굉장히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끌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 그 끌리는 비슷한 이유로 또 한 번 또 다른 사랑에게 끌리게 될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어떨 때는 내가 밀어낸 이유도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그 밀어낸 이유들을 조금씩 점검해 본다면 어쩌면 새로운 사랑은 덜 밀어내는 형태로 또 내가 여러 가지 환경을 좀 고려해가지고 충분히 열어놓은 상태로 누군가를 또 한 번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설레인다.
3: 예? 저보고요?
1: 아니요. 또 눈을 또 맞췄네. 네.
3: 아니, 저는 네. 교수님 말씀 듣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70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대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신랑을 위해서. 근데 이 여성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거든요. 아. 자기가 원하는 70가지가 다 맞았대요.
1: 우와.
3: 근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난리 났대잖아요.
2: 왜?
3: 왜인 줄 알아요?
2: 왜?
3: 딱 한 가지가, 한 가지 기도를 빼뜨렸던 거야. 탈모.
2: 아.
3: 난리 난 거야, 이제. 난리 난 거야.
2: 어떻게, 탈모가 어때?
3: 탈모. 그 가발이었던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야 했던 말이, 내가 나의 너무 욕심만 채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는데 나의 욕심만 너무 채운 것 같다. 그리고 또 기독교 유머 중에 이런 유머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진짜 돈이 많은 여자, 돈이 많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돈이 많은 여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돈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
1: 돈 여자?
3: 돈 여자를 약간 그렇게 유머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너무 많이
1: 그쵸.
3: 또 구하는 것보다 또 지혜롭고 건강하고 건전하고 그다음에 가장 그 예수님 앞에서 무릎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해라라고 예전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이 나서 우리 목사님께 또 한마디 한번 듣고 싶어서 조언 한번.
1: 네.
4: 저는 정말 청년들한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가져라 좀.
1: 아 용기를.
4: 네. 저도 지나보니까 조금 더 용기를 가졌더라면 그때 그 문을 한번 두드려봤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가 보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아, 왜 내가 못했을까? 또부터 시작해서 왜 나에게 맞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곳곳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용기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거나 저 사람이 나에게 오거나 이것만 기대했지. 근데 내가 이렇게 정작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두드렸으면 얼마든지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 여기도 이야기할 때 외모나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사실 많이 봐요, 제가 봐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게 용기를 가지면 외모가 커버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거 보다가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했는데 저희 아내가 저보다 키가 커요. 이제 제가 상당히 작죠. 저희 아내가 키가 168이에요. 근데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절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남자는 내 키보다 1cm라도 작으면 안 된다. 무조건 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저 결혼한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저 사람 이런 조건 때문에 나 안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붙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청년기 때는 이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중요한 건 용기를 가지고 두들기고 기도하면 문이 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3: 그래서 목사님이 용기가 미움받을 용기는 아니었네요. 진짜 용기였네요.
4: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친구분이 그랬대요. 야, 너 얼굴 보고 다가와서 두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아내가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단호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남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얼굴이에요. 좀
2: 약간 차도녀 느낌.
1: 약간 예쁘시구나.
2: 예쁘고 그다음에 아주 얼굴이 단정하면서도 왜 살짝은 지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누군가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 같은 인상이 있어요.
4: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하셨네. 주변에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와서 직접 대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왜 했느냐. 교회에서 결혼 안 하면 차에 그만두고 나가라. 저는 궁지에 몰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가서 이렇게 두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두드림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아, 이 사람 내가 두드림이 열릴 수 있겠지 했는데도 안 열렸는데 거꾸로 아, 이 사람은 두드려도 안 열릴 거지만 그래도 급하니까 내 상황이 가서 두드려보자.
1: 궁지에 몰렸을 때.
4: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이 용기를 가지고 해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한번 해볼걸.
1: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이상형과 결혼을 하셨나요?
2: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1: 남편을 위해서?
2: 네. 그래서 근데 저희 어머니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셨어요. 뭐 4대 이상 예수 믿고 신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호선이를 사랑하고 똑똑하고 이런 항목을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4대 이상 예수 믿기 어렵거든요. 4대 이상 예수 믿고 그다음에 정말 신학을 하고 그다음에 저를 정말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너무나 스마트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기도를 좀 더 해야 했어.
1: 왜요?
2: 두 가지를 빼놓으셨어. 대신 키와 얼굴을 아삭하셨어요.
3: 아삭하게.
1: 나는 지금
3: 아삭하게.
1: 지금 형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네. 교수님. 형부라고 해서 나 해야 되는 거야.
2: 생해야겠다.
3: 어? 형부예요, 형부. 네, 형부.
1: 형부. 아, 교수님은 사부님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사부님이라고 하셔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3: 사부님.
1: 사장님? 네.
3: 사장님.
2: 사장님이요.
1: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네. 님, 남편님. 네.
2: 김 교수라고.
1: 아, 김 교수님. 네. 김 교수님을 상상하면 굉장히 막 멋있고, 막 재밌고. 아.
2: 그 이제 그거는 이제 제 어머니의 기도였고요. 네. 저는 이제 연애를 꽤 많이 했었는데 저는 180cm 아래 키가 그보다 작은 남성이랑 결혼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아예 머릿속에 결혼이 없었으니까 그냥 연애를 즐겁게 하는 형인데 저는 항상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그냥 네네. 그냥 집중이에요. 근데 이제 연애는 이제 키 큰 남자도 하고 키 작은 남자도 하고 네. 뭐 잘생긴 남자랑도 해보고 그냥 인물이 없는 남자랑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죠. 난 똑똑한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아 그래서 제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자가 똑똑하게 저를 웃겨주더라고요.
1: 나 이런 좋아.
2: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똑똑하고 재밌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네. 어쩌다가 이제 결혼이라는 게 막 맞먹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결혼할까? 그럼 결혼하자 해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결혼했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살수록 이 사람이 인격으로 저에게 감동을 줘요. 이게 정말 제가 이게 농담을 하는 얘기나 립서비스가 아니라 저는 지금도 제 남편한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이 예, 나와 살게 해주신 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가장 최상의 축복을 주신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설거지 해놓고 나가라. 제가 먼저. 근데 정말 저는 감사해요. 한 번도 이 결혼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1: 근데 멋있다. 저렇게 해야 되는데.
3: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요?
1: 저요?
3: 네.
2: 궁금해.
1: 아니, 저는 일단은 대화가 잘 되는 그런 사람과 그리고 좀 친구같이 그리고 지낼 수 있고 저와 좀 라이프 스타일이 좀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여행을 또 좋아해가지고 같이 뭐 진짜 배낭 하나 메고 같이 여행도 이렇게 갈 수 있는 편하게 갈 수 있는 편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3: 알고 계시죠?
2: 몇 종류 어떤 네. 몇 가지나 가. 네. 근데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1: 네. 네. 저는 이제 갈수록 이게 이상형이 커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제가 축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몇 개를 얘기했더니 저도 주변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다 해봤자 못해. 줄여. 그러고 분명히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다섯 가지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다섯 가지나 이렇게 다 채울 수가 있냐고 혼내키더라고요. 다섯 가지 얘기하라고 얘기했는데.
2: 얘기하라 그러면 그 얘기해요.
1: 줄이라고 해서.
2: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하겠죠.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사람은 자기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만 있어도 그걸로 평생을 살 수 있어요. 그건 한 가지 확실해요.
1: 한 가지.
2: 그래서 궁금한 건 레온 씨의 이상형은 어떻게 될까요?
3: 저는 일단 뭐 신앙적인 그 기본 베이스 베이직은 있어야 되고 저는 또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쓰리뻐.
1: 쓰리뻐.
3: 슬리퍼가 아니라 쓰리뻐.
1: 쓰리뻐.
3: 기뻐, 바뻐, 예뻐.
1: 기뻐, 예뻐?
3: 기뻐, 바뻐, 예뻐.
1: 바뻐, 예뻐.
3: 나를 보면서 늘 리액션 해주고 기뻐해주고 우리 남자친구 내 남편 잘한다. 막 응원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바쁜 거는 자기 일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일도 딱 하면서 공과사를 구분하고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1: 그쵸.
3: 내가 비정규직이니까 아내는 정규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대보험도 좀 되고 우리 엄마 원하는 기도 제목이 공무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제목. 예뻐는 뭡니까? 예뻐야 돼.
2: 레온 씨 이렇게 기뻐 바뻐 예뻐 좋아하는 레온 씨 나빠.
3: 교수님.
1: 와 라임입니다. 네 오늘은 마무리하기 전에 사연의 주인공에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20대의 자신을 쿨하게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나가던 시절에 나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시간에 머물러 현재를 살아갈 수 없게 되거든요. 과거에 나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두고 지금의 나로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사연 정리 부탁드릴게요.
4: 네. 저는 이 사연자가 충분히 여전히 저는 아름답고 매력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20대 때만 그러고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네.
4: 그래서 충분히 매력 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여성분을 정말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저는 분명히 훌륭한 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내가 20대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아름답게 볼 형제를 준비해 두고 계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만들어져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형의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데, 그 기준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 있는 사람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 경험이지만 흘러가 보니까 아, 내가 예전에 가졌던 안목이 틀릴 때가 참 많았구나. 저희 아내 말고 그 전에. 그래서 중요한 건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딱 나에게 맞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주십시오라고 자꾸 기도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분을 만나면 가장 행복한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으니까 어렵고, 또 만나도 나중에는 또 거꾸로 불행해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멘. 네, 오늘도 역시 목사님의 정리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목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기도편지 읽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괜히 오랜만에 쓰려니까 좀 괜히 좀 쑥스럽고 떨리고 그렇더라고요. 제 진심이 사연의 주인공에게 꼭 전해지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연의 주인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지금 결혼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지나간 과거는 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게 붙들어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이 배우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잘 성기는 멋진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배우자를 찾음에 있어서 사회적 기준으로 좋은 배우자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좋은 배우자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5: 아멘.
1: 주인공분이 오늘은 노크토크의 고민으로 노크했다면,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멋진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결혼식장의 문을 노크하길 간절히 바라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 아멘. 아멘.

0: 네, 오늘은 노크토크 21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1: 저는 그 기도의 법칙 중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얘기 열릴 것이니라 말씀이 있는데 이게 연애의 법칙하고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의 법칙하고 일단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서 찾았으면 목포묘를 향해서 이제 두드리고 저 남자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저도 지금 찾고 있거든요.
0: 아, 나도 찾고 있잖아.
1: 같이 얼굴 보고 있네. 저쪽 봐야지.
0: 저쪽 봐야지.
2: 네. 이 파트너라고 하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생명부지 모르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사랑에 빠져들거든요.
0: 네.
2: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짝을 가까운 데 두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먼 데서 찾는 것보다 먼저 가까운 데부터 찾아가고 네. 그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게 어떤가.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좀 마음속에 꼭 한 가지 적어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 기준 중에 다른 모든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꼭 넣으셨으면 하는 기준 그 중에 하나는 같은 종교였으면 좋겠어요. 이 종교는 거대한 하나의 울타리이자 거대한 생각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런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를 갖는다는 것 이건 어쩌면 또 하나의 하나님을 내 안에 두는 것 이것과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3: 제가 예전에 연애에 실패했을 때
0: 네.
3: 제가 이렇게 종교하는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은규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시간 지나면 더 좋은 사람 나타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 말을 안 믿어요. 이 사연자도 그렇죠.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좋은 사람들은 지금 없을 거야 라고 네. 이렇게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0: 그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걸 경험 넘어서는 것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신앙적인 가치를 잘 붙들고 있으면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모험하면 반드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제가 노크토크와 함께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있다면 결국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곁에는 좋은 분들만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0: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1: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0: 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4: 너랑 만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하면서 낙엽을 막 뿌리면서 가란 말이야 막 이랬단 말이야. 그 호흡하라고 한번 꼽아보세요. 정말 많습니다.
0: 이혼하세요라는 설교는 없잖아요.
4: 이혼 이꼴 마치 범죄처럼 이렇게 다룬다고요. 상처받은 그들에게 공동체는 추방을 명하는 거거든요.
0: 요즘은 결혼은 결국 혼자가 낫더라. 이혼은 이제 보니 혼자가 낫더라. 재혼은 재차 혼자가 낫더라.
4: 딸이 그렇게 얘기하고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야 너는 그 집 귀신이니까 그 집 가서 해결해라. 네가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
0: 우리 엄마 눈 뒤집어집니다. 진짜 우리 엄마 눈 뒤집어지고
1: 네. 막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지만 혼자서 얘기를 못 할 것 같으면 목사님과 이호선 교수님께
4: 가격을 올려야 되겠네.
1: 가격
0: 가격 많이 받으셔야 돼요.
1: 감정 대리 가격. 네.

0: 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 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1: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오자유 MC 배우 송근우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유쾌하게 은혜로운 이야기 들려주실 통일가족 여러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0: 들으셨네요.
1: 진짜.
2: 그러니까.
3: 치매가 네. 북한에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2: 북한에는 그런
3: 노망,
2: 많이 없어요.
3: 노망났다.
2: 노망났다. 아,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3: 네. 아, 네. 쉽지 않은데 그거.
2: 그러니까. 우리 19살에 탈북을 하셔가지고 요양원의 그 비전까지 지금 열심히 키워가고 계신 우리 정은심 씨의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도 주제 알아봐야겠죠. 남극장 준비되시죠?
1: 네.
2: 네, 나와주세요.
4: 잠깐만, 야. 아니, 야, 선정아, 너 이렇게 다크서클이 이렇게 많이 내려왔니? 아, 잠깐, 너 오늘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왜 그래?
1: 상태야. 어. 내가 오늘 상태가 안 좋아?
4: 어. 너 안 좋아, 지금 상태가.
1: 아니, 어제 드라마 보다가 어. 박보검한테 푹 빠져가지고 내가 헤어나지 못했어. 너무 멋진 거야.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거기다 피아노까지. 아. 그렇게 잘 치는 거야? 피아노 수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잘 치니?
4: 잠깐만, 너... 내가 알기로는 너 변우석 좋아한다 그랬는데.
1: 누구?
4: 변우석.
1: 누구?
4: 변우석 아니야 이제.
1: 누구?
4: 알았어. 너 어제부터 박보검으로 바뀌었구나.
1: 어? 얼마나 끌끌하지? 어? 안 좋아할 수가 없잖아. 정신건강에도 덕질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응? 정말 덕질을 함으로써 어. 정말 사회에 대한 기대심과 어. 뭔가 그렇게 팍팍 생기는 에너지 어. 이 삶의 뭔가 활력이 쫙 올라간다고.
4: 알았어 알았어. 좋아 다 좋고 그런데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 북한에서도 혹시 이런 덕질 뭐 이런 게 있을까? 뭐 팬활동?
1: 궁금하지?
4: 궁금해.
1: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않나. 남북 생활탐구. 나는 덕후다!
2: 아니
4: 덕후!
2: 성희현 씨가 엄청 신기해도 쳐다보는 두 분을 그죠?
3: 이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뭐 덕후다 하는데 뭔가 닭이 꼬꼬댁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1: 네. 해주고 싶었어요. 덕후다.
2: 아 그러니까요. 오늘도 남북장 너무 잘 봤습니다. 자 중간에 숨어있던 북한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장미 씨 한번 설명해 네. 주실래요?
5: 피아노스.
2: 어, 피아노스.
5: 네.
2: 피아노스.
4: 피아노물?
5: 피아니스트를 피아노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가수. 우리가 네. 노래 부르는 사람을 가수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영어를 그대로 쓰기가 좀 뭐하니까 네. 첼로리스트를 뭐 첼로스.
2: 첼로스.
5: 네.
2: 짧네.
5: 네. 네. 피아니스트를 피아노스. 네.
2: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아까 끌끌하다.
1: 끌끌한지.
2: 끌끌하다.
3: 끌끌하다. 네. 이거는 듬직하다.
2: 네. 아, 끌끌하다는데 듬직하다가 된다고요?
3: 네, 듬직하다. 덩치도 좋고 애가 네. 믿을만하다. 뭐 이런.
2: 아, 그걸
1: 박보검의 네. 어깨가 얼마나 끌끌한지.
4: 네 어깨가 더 끌끌해. 아주
1: 그랬지?
4: 아니야.
2: 아, 우리 아까 남북극장에서도 얘기 들었지만 덕질한다라고 하잖아요. 덕질. 이게 팬문화입니다. 팬문화. 그죠? 팬문화인데 남과 북의 과연 이 덕질, 덕후 문화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남북생활탐구 나는 덕후다. 잠시 후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있잖아요. 나는 덕후다.
4: 덕후다.
2: 근데 덕후의 뜻이 뭔지 아세요?
4: 덕후의 덕후. 뜻?
5: 뭐 덕후하면 무언가에게 흠뻑 빠져 있는 사람인데 좀 어원을 찾아보니까
2: 찾아보셨어요? 또 어원까지? 뭐예요?
5: 일본어.
2: 아 일본어를.
5: 네. 어타쿠를 오히려 어덕후, 어덕후 이렇게 해서 정말 어떠한 대상에게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덕후라고 하는 것 같아요.
3: 덕후 네. 아니세요? 만화 덕후.
5: 저는 예수님 덕후. 저는 예수님 덕후.
2: 예수님 덕후. 야 아무도 말 못해. 자, 끝. 정리 끝.
6: 대표적으로 네. BTS. 와! 북한에서는 방탄 대낭이라고 생각합니다.
1: 방탄 대낭이요?
6: 네. 왜냐면 방탄소년단이라면 누가 봐도 BTS이기 때문에 네. 젊은 청년들이 자기만의 암호를 쓰는 거예요. 아~ 방탄 대낭 알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 세계에서 좋아하잖아요.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 트로트 왕자죠. 임영웅. 네. 그 이름이 영웅이니까 그 덕후들이 영웅시대라는 그런 팬클럽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다녀요. 예, 너무 좋은 것들.
2: 임영웅하는 순간 벌써.
6: 최근에 그 트로트 왕자죠. 임영웅. 네, 그 이름이 영웅이니까.
7: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방에 제 사진은 없어요.
4: 임영웅.

0: 네. 어. 그리고 내적 신뢰감이 좀 있어요.
1: 네. 그래서.
0: 저도 좋아합니다, 임영웅.
2: 우리 주희 씨가 또 관심 많으시니까 또 다른 또 가수 보이시지 않았어요?
1: 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김필이라는 가수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펌프로 제 기준의 노래를 제일 잘하는데, 그분이 그 가사가, 그 가사가 팍팍 이렇게 박히는 거는 김필 가수가 제 기준에는 최고 같아요. 네, 저는 다 찾아봐요. 네.
3: 그렇다면, 네. 혹시 북한에도 덕질을 하는 덕후가 있습니까?
4: 덕질 몇 명이 아니고 다 하죠.
2: 다 한다고요? 아, 잠깐.
5: 다 해요. 어, 100%예요.
2: 주옥 씨도 있어요?
5: 어, 했습니다. 저 그거 안 하면 잡혀갑니다.
2: 그래요? 장미 씨도 했어요?
6: 아, 저도 했죠.
2: 은심 씨도요?
5: 네.
2: 잡혀갈 정도?
5: 네.
2: 은심 씨도, 주희 씨도?
1: 싫어도 해야 돼요.
3: 싫어도 해야 돼요?
4: 뭐지? 좀 전에 이제 덕후 바꿨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서 누구로?
7: 그렇죠.
4: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5: 큰일 나는 거예요.
4: 큰일 나요.
5: 뭐가지 내놔야 돼요.
2: 여긴 못 바꿔요?
3: 바꿀 수가 없어요?
7: 절대 못 바꿔요?
2: 은심 씨, 뭐 어떤 거예요?
8: 네, 우리 북한의 김정일이나 뭐, 네. 네, 김정일 원수님의 부인이신 김정숙 여사님이나 김정일
7: 김씨 일가?
8: 네. 아~ 장군님이시죠.
3: 다 김씨 일가님.
2: 그 사람들이 무조건 덕후의 대상인 거예요?
8: 무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아~ 초상화를 달고 다녀야 되니까요.
9: 네. 강제 덕후.
2: 네.
7: 강제죠, 강제. 한마디.
3: 강제 덕후.
2: 네.
4: 북한에는 TV 틀면 김씨가 나옵니다.
5: 그럼요.
4: 네. TV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3: 네. 시청률 100%?
4: 그렇죠, 시청률 100%. 모두가 그를 봐야 되는, 그를 따라야 되는 네, 그런 덕후들이죠.
7: 그런데 지금은 그 김씨 일가에서 덕후 고지를 벗어나신 것을 환영합니다.
3: 와~ 환영합니다.
7: 그런데 최근에 김씨 일가보다 더 강력하게 네. 등장했다는 바로 우리 한국 드라마.
2: 한국 드라마. 벌써 은심 씨 입이 근질근질한 것 같아요.
7: 네. 그 안에 수많은 덕후들이 생겨났을 것 같은데 어때요?
6: 뭐 한국 드라마일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네. 잘 아실 것 같아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꿈꾸게 하겠다고 막 청사까지 했잖아요. 끝끝내 그 덕후지를 북한에서 먹고 났어요. 네.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2: 아니 은심 씨는 어떤 드라마를 보셨어요? 혹시 보신 네. 드라마 많아요?
1: 네, 많죠.
2: 많아요?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1: 네, 한 16, 17, 18, 19살 이때 네. 넘어오기 전까지 네. 뭐 청계계단, 오린, 가을동화, 뭐 여름향기 많이 봤어요. 네, 담요 쳐놓고 이제 네. 자동차 배터리 빼가지고
2: 자동차 배터리 몇 배요?
1: 정전이 많이 됩니다 북한은.
3: 돌려야 되니까 CD를.
1: 네, 그래서 CD
2: 그 정도로 배터리 끌을 정도로.
1: 네네. 그 재미 있어서.
2: 네.
1: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작가분들이 머리가 너무 비상하시다 보니까 다음 편을 안 보면 안 되겠어.
2: 왜 그런 거야? 기들인데,
1: 그래서 네 아들이 막 있어가지고
2: 네.
1: 밤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오, 네. 아유 노래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1: 노래도 테이프가 늘어나도록.
2: 네.
1: 지금 와 보니까 옛날 노래더라고요. 막 아파트 노래.
2: 아파트. 네.
1: 주현미 씨 노래 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계속 돌려듣다 보니까 테이프가 늘어나서 네. 원래 그런 곡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템포가 좀 빠르더라고요. 북한에서는
7: 얼마나 들으셨길래
1: 엄청 수없이 돌려듣고 하니까
2: 딱 왔는데 옛날 네. 노래더라.
1: 네, 친구들끼리 이제 북한에는 저기요 이런 말이 없거든요.
2: 저기요?
1: 네, 저기요가 없고 그냥
2: 부르는 거 누구 저기요 하는 거.
1: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부르냐?
2: 네, 뭐라고 불러요?
1: 뭐라고 부를까요?
7: 여기요.
2: 아,
7: 땡!
2: 이보라우!
1: 이보라우! 땡! 이보라 이보라우도 있어요. 아, 근데
3: 동무!
1: 이제
7: 동무!
1: 그것도 한마디. 있어요.
3: 예.
1: 한마디.
3: 한마디? 야! 야! 야!
1: 야!
3: 야!
1: 야!
3: 아, 야예요?
1: 대부분은 야로 하거든요.
2: 야.
1: 예. 근데 이제 그런 야를 네. 바꿔놓은 계기가 저 있었을 때는 네. 한국 드라마의 풍이었어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 저기요 이렇게 네. 하잖아요. 오, 그러니까 이제 좀 부드럽고 뭔가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느낌. 네. 네, 이렇게.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본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저기요라고 부르는데 남자 친구들이 네. 여자를 꼬시려고 할 때 네. 밖에서 저기요 하다가 붙잡힌 단속을 하는데 붙잡힌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7: 야라고 해야 되는데.
1: 예, 네, 그렇죠. 지나가다가 야 하거나 뭐 이렇게 신호가 있어요. 북한만의 신호. 네. 혀를 굴려서 뭐 신호를 던지거나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아~ 아니 그냥 실제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아닌데 한번 이제 딱 이렇게 해서 학원에 해야 되는데 저기요 이렇게 하니까 네. 어 너도 드라마 봤네 이렇게 딱 보게 되죠.
4: 그렇지, 그렇지.
1: 근데 그거를 네. 사복을 입고 단속원들이 줄 섰다가 네. 너 이리 와봐 이렇게 네. 하죠.
9: 너 뭐 봤어 이렇게
1: 네. 저기 어디서 들었냐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많이들 붙잡혀 갔습니다.
0: 아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우리가 아직 통일이 안 됐는데 아. 드라마로는 통일됐어요.
4: 아, 그러네, 그러네.
0: 그리고 가끔 네. 제가 양심에 찔리는 게 뭐냐면 네. 이렇게 드라마를 얘기하시잖아요. 아. 저는 못 봤어요.
4: 근데, 그 드라마를? 네,
0: 그걸 못 봤는데 아까 여름의 향기 얘기하셨을 때 여름의 향기가 뭐지 잠깐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네. 더 덕후들이시고 더 많이 진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4: 네. 네. 아, 그리고 여기는 이게 죽냐 사느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데 네. 저기 사람들은 창문 가고 이불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영화에 대한 해석이 더 높을 수 있어요.
3: 아, 집중.
10: 비평가들이.
3: 완전 집중.
11: 아니, 그리고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네. 보통 보면 가을 동화, 어린 이런 사랑이 있는 걸 많이 봤는데, 네. 제가 아는 그 밀수꾼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재미없는 남한 드라마 있는데 니 보겠니? 이렇게 된 거예요. 남한 드라마가 왜 재미없지? 그래, 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강남 엄마 따라잡기였어요. 근데 저는 봤는데, 그래, 그때, 아, 남조선에 강남이라는 것이 있구나. 근데 엄마들이 막 그 학원 열풍. 그래서 네. 제가 너무 그걸 인상 깊게 봤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저희 아들이 강남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들 중심에 제가 어느 땐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 내가 북한에서 재미없다고 그러니까 이 보통 분들은 다 연인하고 그리고 김치 싸대기 날리고 이런 걸 좋아하지 그렇게 막 그 학교 열풍 이런 것들은 북한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근데 제가 그걸 봤는데 네. 제가 그 주인공이 돼서 강남에서 와. 노덜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이런 운명도 있구나 조금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예.
12: 저도 북한이랑 네. 좀 소통을 하면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게 태양의 후예였대요. 네. 진짜 유행이었는데 그게 유행어도 있었대요. 그 12화쯤에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물어봐요. 나예요, 조국이에요.
4: 맞아. 네.
12: 물어. 나야 조국이야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4: 이게 답하기가 힘든데.
12: 나야 조국이야 말해보라.
4: 나는 조국이야.
12: 역시 바로 멋진 사람 멋지게 대답하지만 여기 드라마는 네. 여자친구라고 해서 당연히 너야라고 하니까. 여기서 여자 주인공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내 남자가 막 조국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데 네.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조국은? 조국은 어떻게? 라고 하니까 네. 그때 말한 남자 주인공의 대답이 유행어였대요.
9: 뭐예요?
12: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조국은 질투하지 않는다. 와. 네. 아니 이게 근데 한국 애들 오글거려 하시는데 북한 젊은 애들 입장에서는 네. 잠시만 어떻게 개인의 사랑이 조국과 수령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지? 야 개인의 사랑이 이렇게 숭고한 거였나?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네. 진짜 크게 한 대 맞은 거예요.
9: 그렇죠.
12: 그래서 이게 엄청난 예. 자기네끼리 이렇게.
4: 저희 부대에 비슷한 일이 네. 있었는데 네. 이게 영화를 보고 와서 그런 대사를 했나 보네요. 군대에는 네. 군대에는 합법적으로 연애를 하면 안 돼요.
12: 그렇죠. 네.
4: 북한군은 10년 동안 연애를 못 해요. 근데 어떤 애가 자꾸 이제 여자애가 부대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더니 보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고 네. 이제 당사자를 부른 거예요. 네. 야 너 조국을 지킨다는 게 여자한테 빠져 있으면 너 조국을 지키겠어? 너 바로 제가 정리해 이렇게 한 거죠.
9: 네.
4: 그러니까 얘가 제가 이건 들은 거예요. 딱 정치더나인데 그냥 딱 있더니. 한 여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놈이 어떻게 조국을 지키겠습니까? 한 여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놈이 어떻게 조국을 지키겠습니까? 뭐 그랬대요. 그래서 정치도원이 대꾸를 못했대요.
9: 그렇지.
4: 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얘가 이거 저게 한국 드라마 보지 않았나 이거.
3: 봤네. 봤어.
12: 이야.
10: 우리 정원심 씨도 사실 탈북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다 드라마 네, 보면서 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맞으세요?
1: 네, 뭐 드라마를 보면서 탈북한 계기가 또 맞긴 합니다.
9: 네.
1: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남자들이 그렇게 또 잘생겼어요. 지금 여기 출연해 계신 우리 MC 선생님도 그렇고 여기 스텝 선생님들도 다 지금 너무 반짝반짝 하셔가지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특히 말투가 북한에서도 이제 북쪽에 있는 분들은 네. 좀 이렇게 억양이 좀 세잖아요. 근데 예, 이래 째요 뭐 저래 째요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네. 말이 센데 여기 한국 분들은 살랑살랑하면서 나근나근한데 잘생기고 멋있긴 한데 남자 굽실을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궁금했어요. 네,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북한 남자들은 좀 강력한 게 있거든요. 사귀자 뭐 이렇게 난 널 좋아한다 예 네, 좋아한다 이제 탁 들이대고 그러는데 한국 분들은 도대체 여자를 좀 이렇게 당기는 게 있을까 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 보라 이제 탈북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3: 탈북의 이유가
10: 테스트 한번 해보기 위해서?
1: 네, 맞습니다. 도대체 얼만큼 네. 잘생겼고, 말투가 네. 정말 저렇게 나긋나긋하고, 살랑살랑하고, 네. 막 녹일 것 같고, 막 네. 이렇게.
7: 진짜 확인해보고 싶어요.
1: 그러니까. 네, 직접 확인해, 몸으로 체험해보고 싶어가지고.
10: 만나보셔서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1: 네, 확인해본 결과.
10: 네, 결과.
1: 잘생겼더라고요.
10: 잘생겼다. 그러니까, 네. 첫 번째.
1: 오자마자 이제 저희가 그 간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 단계에 있을 때. 네. 다 키가 180cm 넘고.
13: 거기 어디예요?
7: 오, 거기 어디예요?
1: 거기 아무나 못 갑니다.
7: 어디를 간 거예요?
13: 네, 그렇군요. 네, 잘생겼어요.
1: 잘생기고 키도 네. 크고 준수하고 다 네. 잘생겼는데 매너가 있어요.
13: 매너도 있다.
1: 말씀도 나간 이렇게 북한 분들은 좀 말이 빠르거든요. 네. 근데 천천히 나가나고 근데 좀 답답해요.
13: 답답해요.
11: 속이 터져요.
1: 속 터져요. 아~ 답답해요. 좀
11: 다 좋은 거 아니에요.
1: 북한 분들은 좀 북한 분들은 좀 빨리 하는 게 있는데 천천히 더디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들면 확 땡겨야 되는데 네. 뭐 마음에 든다는 건 말이 나는 거고 사귀자는 건 말이 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자가 들이대게끔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10: 그래서 들이대셨어요?
1: 제가 들이댔어요.
7: 아니 이렇게 열정적인 우리 은심 씨가 네. 북한에서 생활은 어떠셨어요? 뭐 경제적인 거나 의식주 같은 거는 네.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10: 그때 어렸을 때인데. 네.
1: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께서 여기로 말하면 그 사범대학교
10: 사범대학.
1: 교원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근데 그 교원 생활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저 장사 수단도 좋으셔가지고 중국도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때 중국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네. 굉장히 큰 발전이고 사람들이 중국을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월병이나 또 구충제 네. 그리고 그 땅콩을 들어와서 강원도에다가 막 뿌려서 팔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많이 먹었죠 그때.
10: 그렇지 혜택을 좀 보셨겠네요.
1: 그래서 완전히 잘 사는 층은 아니고 또 완전히 못 사는 층도 네. 아닌 중상층의 정도 살아서 네. 좀 그렇게 배골코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행군 시기에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김치 썰어서 넣고 쌀이랑 해서 죽을 가마솥에 항사술 끓여요. 네. 그러면 어머 왜 갑자기 죽을 끓여 이제 특식이냐고 제가 그러면 네. 나눠 먹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13: 마저도
1: 네 그거 나눠서 먹고 근데 사실 거기서 쌀밥 먹으면 네. 좀 질타를 당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지 말라고 제발 좀 잘 사는 티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도둑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 말라 했는데 어머니는 아마 그 DNA였나 봐요.
10: 그렇죠. 유전이
1: 예, 네. 유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항상 이제 생활하실 때도 꽃제비들 여기로 말하면 거지죠. 네. 꽃제비들을 불러다가 먹이시고 그랬어요. 많이 나눠졌던 기억이 납니다.
10: 그렇군요.
3: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께서 꼬리가 잡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쫓기는 신세가 되셨어요. 결국 아버지께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셨지 않습니까?
13: 네.
3: 그렇죠? 그 외에 아마 이 은십 씨 가족은 조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1: 네. 뭐 누구나 다 고생을 하면서 살아갈 테지만 네. 북한은 한 집 걸로 한 집이 스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 감시 체계가
1: 네.
10: 그러니까.
1: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수단이 좋아서 안전원이나 보위부에 많은 돈을 이렇게 뇌물로 고이고 이렇게 했지만 네. 입막음을 했지만 네. 그래도 불구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13살에 아버지랑 헤어지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어찌 돼서 동생은 예대를 가고 이제 네. 저는 유학교과를 다니고 했는데 아버지가 가고 나서 한 6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13: 6년 만에?
1: 네, 6년 만에 연락 왔는데 너네 아버지 한국에 있다 그러신 거예요. 그 여자분이
13: 네.
1: 그래서 아, 이분은 분명히 간첩이라서 우리를 정치범 수용소에 코골고 데려갈 사람들이다 해서 시험을 안 믿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너가 정말이라면 우리 집안의 비밀을 얘기해봐라.
9: 아, 얘기해봐라.
1: 네. 네, 그랬더니 이제 너네 지하교인 아니냐.
10: 그러니까 지하교인?
1: 네, 믿음 생활하는 교인.
10: 아, 원래 시장생활 하고 있었었어요?
1: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어머니의 뭐 구석에 있는 몸 상처 같은 것들도 네. 얘기해 주시고 저의 어렸을 때 지병도 얘기해 주시고
7: 뭐 아빠가 이렇게 다 얘기해 주셨나 보다.
1: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한 10가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네.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서 넘어가서 아 그러면 정말 한국에 있냐 해서 이렇게 얘기 듣고 하다가 네. 한국 드라마가 계기도 됐지만 아버지를 또 보고 싶은 마음에 탈북을 정말 해야 되겠다.
9: 네.
1: 그래서 저는 뭐 누구나 다 그러시겠지만 한번 결심한 건 무조건 해야만 하는 성격이라서
9: 네.
1: 제가 그때 19살에 어머니 저 한국에 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네. 야 너 뭐 정신 빠졌냐 돌았냐 뭐 어? 한국이 너 옆집이냐 왜 한국으로 가냐 뭐 한국 가다가 총살당하면 어떡하냐 강은 어떻게 건너냐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앉아 있습니다.
0: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지금 듣는데 제일 놀란 게 보통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에 오거나 중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아니 지하교 지인이었다는 게 그럼 이렇게 집안 대대로 믿고 계셨던 건가요?
1: 네. 여기 오니까 뭐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네. 북한에서는 이제 자궁에 그래서 궁신앙 이렇게 뭐 궁신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었는데 고 조부모이시니까 네. 저희 외할머니의 할머니이식
10: 외할머니 할머니?
1: 네네 외할머니
10: 그 더 위야 그죠?
1: 할머니께서 어떻게 어쨌든 그렇게 믿으셨는데
10: 네.
1: 그분이 이제 그 자궁에서 피고름이 계속 나오고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게 그 아이를 안고 업고 반일 하시다가 그냥 뚝뚝뚝 떨어뜨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반일 하다 잠깐 멈추고 네. 했는데 밤중에는 애들 재워놓고 고양이 자세 있잖아요. 엉덩이 쳐들고
9: 네, 네, 네.
1: 그렇게 해서 끙끙끙끙 알아야만 밤새 알아야만 되는 그런 병이었는데 뭐 고치는 병원도 없었고 약도 없었고
9: 그렇겠죠.
1: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마 제가 간호사니까 미리 진작을 해보자면
9: 네.
1: 자궁암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 부인은 곧 죽겠다 젖먹이 애기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막 소문이 났었대요 동네에. 그런데 이렇게 어느 날 지나간 아마 선교사일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9: 네.
1: 그분이 하나님 믿어라.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게 있다.
9: 네.
1: 근데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새롭고 놀라운 얘기였던 거죠. 아, 나는 이렇게 해서 죽으나,
9: 네.
1: 그렇게 해서 뭐 가보나, 네. 나는 손해볼 게 없는 사람이니까 네. 믿어보자 네. 하고서 믿기 시작했더라고요. 간절했던 거죠.
9: 네,
1: 그러니까.
9: 네.
1: 나의 생이 이제 삶이 달린 거잖아요.
9: 네.
1: 간절하게 믿기 시작해서 엄청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6개월 만에 할머니가 깨끗하게 나왔대요.
7: 와, 할렐루야.
10: 할렐루야.
1: 너무 멋있죠. 저 이 얘기는 소름이 계속 끼쳐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걸 몸으로 체험하시고 그 얘기를 이제 당신이 체험하다 보니까 전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9: 네, 그렇죠.
1: 하지 말라 해도 전도를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자녀분들은 물론이고 남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 친가족들, 지인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희가 이제 또 믿음의 가정이 됐습니다.
7: 그러게요. 믿음의 유산으로.
10: 오. 그러게. 아, 너무 힘들다 진짜.
3: 할머니께서 우리 정은심 씨가 탈북을 할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다고요.
1: 네, 할머니께서는 마지막에 제가 할머니 집에서 이제 압록강으로 넘어왔어요.
9: 네.
1: 근데 이제 압록강으로 넘어올 때 할머니께서 도청장치가 집에 있으니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다 이렇게 손으로 표시했어요. 근데 이제 문을 열어놓고 제가 새벽 4시 40, 30분에 집에서 나왔는데 어둡잖아요.
9: 네.
1: 전기도 안 들어오고.
9: 네.
1: 아파트였거든요. 할머니가 3층에서 사셨는데 이렇게 문을 열고 저 계단 내려갈 때까지 박수를 딱딱딱 치시고 십자가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디 가도
11: 이렇게 믿어야 한다고. 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너는 모세 신앙이고 믿음의 가정이니까 저버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네, 나중에 와서 들은 얘기인데 정치범 수용소에 다 끌려가셨다 하더라고요. 할머니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나네요.
7: 그래서 또 이제 한국에 와서 어르신들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 그게 어떻게 보면 할머니한테 신앙 훈련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이 다져진 것 같아요.
11: 그 계기가 아니라고 보면은 거짓말이겠죠. 네. 이것도 유전인 것 같아요. 할머니 그러니까. 듣고 보고 자란 게 그렇게 나눠주는 삶, 그리고 내가 아프고 못 먹어도 누구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몸에 배어있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도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굳이 그 간호조무사를 택했고 또 간호일을 하다가 보니까 간호사로서 물론 예쁘게 단아하게 멋있게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노인 어르신들을 삶이 더 이게 이제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지금 20명이 좀 넘는데
10: 큰 CEO시네. 큰 회사.
11: 아유, 아닙니다. 네. 한국에서 빚만 졌어요. 빚만 들어갔어요.
10: 아, 다 채워주실 겁니다.
11: 네. 처음에 와서, 아유, 감사합니다. 처음에 와서 제가 결심한 게 한국에서 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10: 네.
11: 한국분들의 세금으로 제가 왔고 그분들의 도움 없이는 안 됐고 또 믿는 분들이 도와주셔서 왔는데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돌려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계속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되자.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과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정착할 때 그분들 채용하면서 이제 세금을 제가 그래서 세금만 지금 1,000만 원을 넘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의 가족과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좀 많은데 평안하다는 게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예, 저는 현장에서 뛰면서 어르신들과 그의 가족들 또 그리고 그 보호자 그 직원들과 그 가족들 우리 직원들 모든 이제 분들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또 안 믿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네. 그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걸 좀 알고 또 이 삶이 다가 아니라 다음에 이제 생이 있고 그 거기 천국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저는 제 사명을 다해서 소명을 다해서 그렇게 그 중간자 역할을 제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를 이렇게 여기 불러주시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10: 아니 우리 그 말씀에 그 소유리 문답 그죠 일문일답이 우리가 사는 존재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기뻐하는 것.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그 문답의 답이잖아요. 먼저 하나님하고 화목한 우리 은심 씨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정말 그 평안을 그래서 더 주시려고 하고 그 화목한 자가 결국 밖에 나가서 진짜 선교자로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 선교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참 크리스찬의 모습을 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 참 목숨 걸고 신앙도 지켜오시고 또 한국에서 열심히 또 봉사도 하고 계신데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향기가 드러나는 은심 씨의 삶이 되길 축복하고요. 오늘 은혜로운 이야기 나눠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 자유여, 오늘은요 남북의 덕질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일단 덕후의 기본 아시죠? 팬클럽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팬클럽 활동해 보신 분 계세요?
2: 저요.
1: 아, 주희 씨, 아, 저요. 딱 이렇게
2: 팬클럽 하고 인스타도 하는 여자.
1: 어떤?
2: 저는 사실 네. 축구 덕후잖아요.
1: 오, 축구 덕후?
2: 아들이 축구 때문에 세상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맞지만 저는 기성용 선수를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미드필더로서 딱 중간을 지켜주고 그 전체 팀원들을 아우르는 그 리더십이 네.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자기가 골을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나 스트라이커한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팬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활동을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네. 그렇게 막 이렇게 팬들은 있지만 그 팬들한테 뭐 내가 오늘 팬클럽 하겠다 이런 걸 안 해서 네. 항상 응원을 하고 지금은 손흥민 선수. 아, 얼마 전에 유로파리그 우승했잖아요.
1: 네, 네, 네,
2: 토트넘에서 10년을 있었는데 10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영국 명문 구단의 주장이에요.
1: 네.
2: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요, 이게 뭐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을 말하라면 머리가 한 세 바퀴 도는데 축구에 대해서 말하라면
1: 바로 나와.
2: 예, 저는 그래서 지금은 나이가 있어서 이제 조금 자야 돼서 그러는데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네. 유럽 축구요. 다 봤어요. 그리고 유럽 축구를 다 보고는 다음 날에 아들하고 같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야, 걔는 미드필드 아예 되겠더라. 걔 교체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보면 엄마 눈에 그게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아낙네가 너무 정확히 맞히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내 기술 다 안다. 이 정도로. 네, 그래서 저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또 안 좋은 일을 겪고 이러고 그 축구 경기에서 지면 막 악플들이 오르잖아요. 네. 저게 선수냐. 그럼 저는 거기다 꼭 댓글을 달아요. 지켜봅시다.
1: 이야.
2: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1: 전투를.
2: 우리 선수들을 우리가 믿어줘야지 네.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지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 뭔가 내가 뿌듯한 거예요. 이게 저는 국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 한 달 전인가 네. 손흥민 아버님 만나러
1: 진짜요?
2: 카페를 하시더라고요. 강원도에서. 그리고 그래서. 그 축구장을 새로 했대서 일부러 갔어요. 취재 갔다가. 네. 그런데 마침 그날 손흥정님이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서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손흥민 선수 팬이에요.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이러면 바깥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해가 비쳤어요. 그랬더니 그 맏며느리한테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주자고.
1: 네.
2: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그분이 며느리한테 핸드폰을 네. 주고 사진을 찍은 이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인스타에 올렸다 아닙니까?
1: 이야, 또 인스타 네. 화면 나갑니다. 네, 여러분.
2: 네.
1: 쪽 씨는요?
3: 야, 아직 젊은 사람인 저도 아직 저렇게까지 덕질은 못해봤는데 이게 덕질은 네. 연배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유명한 덕후 한 분 계시고.
4: 누구야, 누구?
5: 누구예요?
4: 누구니까, 누구?
3: 제 엄마.
1: 어머니!
3: 아까 임영웅님으로 네. 방이 꾸며졌다고 했죠?
1: 네네.
3: 방만 꾸며진 거죠?
6: 네네.
3: 저희 집이다,
1: 이찬원. 아, 집이요?
5: 이찬원?
1: 누구?
3: 이찬원.
1: 이찬원 가수? 네.
3: 아들 이름 이제 안 불러요. 온 집에서 다 우리 찬원이, 티셔츠의 찬원이, 머리핀의 찬원이, 부채의 찬원이. 쿠션은 감히 앉지 못해요. 이렇게 모션 넣는 거 되게 옷깔 수 없잖아요. 말을 못 합니다. 노래도 그것만. 야구 중계를 또 이찬원 씨가 하잖아요. 엄마가 야구의 야자도 모르거든요. 요즘 그거 보면서 막 이렇게 막 좋은 단어 필기하면서 찬원이가 이렇게 잘한다.
1: 모니터링까지 해주세요.
3: 말을 못하겠습니다.
1: 야, 대단하시네. 네.
4: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명의 덕후가 계십니다.
5: 모르셨죠? 모르셨죠?
6: 누구야? 누구?
4: 일명 개덕.
3: 네?
4: 조심하세요.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5: 개덕.
6: 개덕.
1: 개덕?
4: 개덕? 게임 덕후.
3: 아, 게임 덕후.
4: 누군가요? 게임 덕후. 바로 장씨가.
1: 게임을 좋아하세요?
3: 네.
2: 근데 이렇게 얌전하게 생겼는데?
1: 게임을 좋아하세요?
7: 제가 여기
4: 어떻게 드셨어요, 게임?
7: 한국 오기 전에 한 네. 2년 동안 게임에 푹 빠져서 살았어요. 북한은 널거리가 많지가 않잖아요. 네, 네. 삶이 무료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1: 북한에 어떤 게임이었어요?
7: 네, 도타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도타2라고 있어요. 네.
1: 무슨 장르 게임이에요?
7: 그러니까 살짝 한국에서 롤이라는
1: 롤,
7: 게임이 유명한 네, 걸 알고 네. 있어요. 비슷한 장르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더타라는 게임에 빠져 살았는데 북한에 인터넷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랑 같이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같이 게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아야지 게임이 묘미가 한층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1: 아니, 게임을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7: 아니 저거 잡아! 토끼 쏘! 날려! 아. 그러고 있잖아요. 손이 무슨 할아버지니? 예. 네. 손을 빨리 널려! 막 이런 네.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하고 싶으니까 집에 네. 컴퓨터를 10대를 쌓아놨어요.
1: 10대요?
7: 네. 그래가지고 호보를 가져다가 네. 인트라넷을 설치한 네,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 집에서 저희 오빠랑 저랑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을 한동안
1: PC방이네요, 집안이.
7: 네, 저희 집이 거의 PC방 수준이었어요.
1: 네. 네.
6: 개덕 맞네요.
1: 오, 진짜 인정.
6: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그 뭔가 공연 볼 때 네. 소리로 이렇게 막 표현하잖아. 우유 빛깔 손가는 애기 공주 김산정. 아니 이런 식으로 뭔가 구호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북한 관객들은 항상 그 절제된 박수.
4: 똑같죠.
6: 네네네. 경직된 모습 어떤 차이가 있나요?
7: 물론 한국처럼 네. 막 웅웅봉을 만들거나 팬카페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도 뭐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휘파람도 불고 네. 재청도 하고 엄청 목소리를 높여요. 네. 그 한 번 북한에 있을 때 제가 그 남북한 공연을 봤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보니까 북한 관중들이 가만히 경직되어 앉아갖고 노래가 끝날 때마다 박수만 치더라고요. 네. 같은 북한 사람인 것도 그 모습이 조금 창피했어요. 아. 왜 저렇게 우리는 기쁨 앞에서 주저하지? 아. 왜 마음대로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지? 네. 근데 아마 그런 모습을 여기 한국 사람들도 보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감히 짐작하건대 네. 한국과 연관된 거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멋있어도 좋아도 네, 감히 박수를 못 치고 그렇게 경직된 자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3: 근데 그거 네. 클로즈업해서 보니까 다 입속을 이렇게 구르고 눈가가 촉촉해서 가사에 따라서 막 그러더래요.
6: 아~ 오 맞아.
3: 근데 몸은 그걸 보여주면 안 되니까.
1: 아니 뉴스 보면 그 김정은 이렇게 해서 시찰 간다 그러면은 뭐 거기 나온 사람들이 무슨 함성까지 들으면서 막 그러잖아요.
8: 그때는 안 하면 문제예요.
3: 근데 그때 했을 때 눈물 안 흘린다 그러면 너 나와. 네.
8: 그리고 그 북한에서 정기적으로 공연하는 예를 들어서 네. 7월 27일 이때는 전쟁에서 이긴 날이다. 그래서 축하교 공연 같은 걸 해요. 그러면 그 분위기에 따라서 거기 선동원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럼 선동원들에게 네, 그 당위원장이 이야기해요. 너 노래 어떤 노래가 끝나면 네. 구호를 한번 네가 외쳐. 그러면 다 같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1: 네.
8: 예를 들어서 반미 그 의식을 고치시키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 다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3: 그러면 그럼 이제 소멸하라.
8: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네.
5: 진심이 아닌 거죠, 뭐.
6: 그치. 네.
8: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6: 거. 맞아.
8: 요게 선동을 하는 거죠. 그치, 그치.
1: 사람이라는 게 정말, 그죠. 아, 어떤 시스템이 있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자, 아까 우리가 얘기도 나눴죠, 그죠. 북한 주민들은 마음대로 덕질 못 한다고. 근데 이 김정일이 영화 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8년인가요? 우리 그때 기억나시죠? 감독님하고 영화 배우가 납치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화 감독님이 신상옥 감독님 그리고 영화 배우는 최은희 배우가 그때 납치를 당했죠.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에서. 혹시 보신 거 있어요?
3: 네. 잘 알죠. 이거는 뭐 아빠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그 그 결과물을 많이 저희 또 누렸기 때문에.
1: 아, 보셨어요?
3: 그럼요. 북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남한의, 그러니까 서방의, 자유세계의 사람들이 우리 장군님의 품으로 귀순한 정말 좋은 사례다라고 하면서 아마 선전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영화 촬영소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신필림 영화 촬영소. 그래서 그 영화, 신필림에서 만든 영화들이 나올 때는 신필림 영화 촬영소에 로고가 딱 나오면 재밌다, 무조건. 이라고 그게 딱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연출이 기존의 북한이랑 좀 다르게 정말 세련되고 뭐 앵글 잡는 법 이런 게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막 그때 봤던 게 막 철길 따라 천만리 헤어져 언제까지 소금 조선아 달려라 임꺽정 삼부작 이런 거 특히 진짜 재밌게 봤던 건 뭐 저희 아마 뭐 태권부 수준으로 많이 봤던 게 홍길동. 그래서 막 피리 부는 사나이 본명은 홍길동. 그래서 막 네 닌자들 나오거든요. 막 닌자들이라고 다니고 막 핑핑핑핑 하고 싸우고
6: 세네스가 신기하게 치더라고요.
8: 이게 많이 봤으니까 이걸 대연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제 보는 것 같아요.
3: 그럼요. 막 이거 모래자루 탁 차고 소나무 휙휙 넘어다니고 네. 이거를 한 고집을 하니까 50번 봤어요.
2: 이 주옥 씨는 어리니까 뿅뿅뿅뿅 하는 거 보잖아요. 저희 때는 네. 진짜 신필림 영화만 나오면 숨도 안 쉬었어요. 그 로고가 나올 때부터 너무 좋은데 그때 사실 사회적 분위기가 정말 올드하던 분위기잖아요. 남자 여자 손목 잡아도 사람들이 오면 가만히 놔고 이럴 때인데 철길 따라 천만리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네. 양산을 싹 가리고 둘이 뽀뽀하는 장면이 있을까. 그 영화를 신상옥 감독이 사람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네. 저 사람들은 우산 뒤에서 과연 무슨 짓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 충격인데 그걸 보면서도 하고 봤던 게 그래서 사실은 너무 그리고 소금이라는 영화도 북한에서 유명한 인민배우 최창수하고 최은희가 부부로 나와요. 그런데 그 약간 북한 영화에서 볼 수 없는 찐 부부만의 리액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오 북한 여성들도 사람이고 남성들도 사람이잖아요. 야 이런 게 영화지. 이렇게 돼서 한동안 풍이 있다가 그 신필림 영화를 다시 신상옥 감독하고 최은희 배우가 한국으로 오면서 그 영화를 다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보관하고 있겠죠. 방영을 안 한 거.
6: 재밌는 영화인데. 예. 참 재밌는.
2: 그래서
6: 건데요.
2: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북조선에 있지 왜 신씨 있다가 또 남조선 떼가지고 우리 이 재밌는 거 못 보게 하냐 해가지고 우리가 한때 원망도 했었어요.
8: 네. 심지어 그 영화 만든 중에 길이라는 영화 이런 거를
2: 맞아요. 길이도 있었어요.
8: 이게 내용이 노동당을 따라서 한 길만 쫙 가라 이런 내용으로 영화가 잘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그 신상옥 배우 감독이 만든 영화라고 해서 보지 마라. 네, 이렇게 했거든요.
2: 아, 맞아요.
4: 근데 뭐 좀 영화 얘기 말고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는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프로농구 스타 알죠? 데니스 로드먼을 또 초청을 해서 농구 경기도 했었고 근데 이렇게 할 때 본인은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주민들은 왜 통제하냐고 같이 즐기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불만 없으셨어요 혹시?
8: 불만보다도 야 저게 원수님은 저게 미국 놈도 친구해도 되나?
3: 뭐. 너무 글로벌하셔.
8: 너무 진짜 이게 넓게 그냥 전 세계 그냥 다 아우르시네. 그리고 그때 신문 같은 게 딱 나와요.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는 인물은. 김정은 원수님입니다. 뭐 그게 랭킹을 매기는 게 어디 있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부자 순위 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정치인 순위 뭐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순위에 김정은이 제일 어린 지도자로 됐었던지 그게 1순위가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2순위 나오니까 아, 이게 원수님은 미국 놈도 친구하네. 네, 이런 게 됩니다.
6: 아니,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김 씨 일가는 아예 안 보는 줄 알았거든요. 저희만 몰래 숨어보는 줄 알았는데 제일 좋아하시는 배우가 그 대장금의 여주인공을 제일 좋아했대요. 네. 너무 그리워하고 좋아해서 비슷한 꼴의 여자분들의 그 보천부왕 전자학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 배치하고
2: 그러니까 덕후였던 거죠.
9: 진짜 덕후네.
2: 진정한 덕후였던 거. 네. 한국에 와서 알게 됐어요.
1: 우리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애칭이 있습니다. 그죠? 정말 인기 있는 배우 같은 경우에는 막 국민 배우. 뭐 여동생 같으면 국민 여동생, 뭐 국민 남동생 이런 칭호가 붙는데 북한에도 그런 칭호가 붙는 그런 배우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을까요?
2: 좀 옛날 배우인데 오미란이라고.
4: 오미란. 네.
6: 그럼 북한에는 인민 배우인가요?
2: 예, 인민 배우.
3: 인민 배우.
2: 1954년생인데 2006년에 51세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이 분의 집안이 오향문이라고 북한에서 이제 약간 외국말을 이렇게 번역하는 성우였어요.
9: 성우.
2: 목소리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향문이 때부터 이 집은 연예인 가정이었는데 이 분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냐면 약간 북한에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키도 크고
9: 네.
2: 쭉 빠졌어요. 진짜 한국에 오면 정말 이마도 넓고 이렇게 됐는데 여성분이 그 민족의 태양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가까운 여자로 거기서 연기를 했어요. 근데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정말 센세이션이었어요. 그런 외모, 네. 그 술 먹은 그거 연기도 너무 잘하고 또 도라지꽃이라는 북한에서 지금도 이루는 그 영화에서 주인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제 사람들한테 연기를 잘했어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많이 아파서 이제 돌아갔죠. 엄청 유명했어요.
1: 또 다른 배우가 있으세요?
8: 우리나라는 네. 그러잖아요. 그 배우의 인기도를 네. 국민이 얼마나 좋아하냐 네, 여기에 네. 따라가나요?
9: 네네. 네.
8: 근데 북한은 배우 영화 차 끝나고 마지막에 이거 이름 스크립트 올라가잖아요. 네. 그때 제가 좋아했던 배우는 김정화라는 배우인데
9: 김정화.
8: 네, 인민 배우 그리고 김일성상 개관인 인민기술가 김정화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칭호를 다 그 사람 당으로부터 수령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1: 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네. 당에서
8: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좋아하는 거죠.
9: 네.
8: 연기도 실제 또 잘하고
1: 네. 오미란 김정화. 김정화 또 있으세요?
3: 홍룡이라는 분은 영희라는 예. 분은 이제 집회에 나올 정도로
2: 파는 처녀 주인공.
3: 예. 정말 예뻤어요.
6: 근데
3: 예.
6: 한마디로 네. 북한의 책받침 배우.
9: 그러니까.
6: 아니 근데 우리 상태 선배님 네. 책받침
4: 라떼 얘기를
6: 하고. 아, 라떼요? 라떼.
4: 너무 라떼는 말이야.
6: 라떼는 말이야.
4: 요즘은 없어요.
6: 책받침이었는데.
4: 요즘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렇게 포토카드로. 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포토카드로. 야 아시죠? 아시죠 아시죠 아시죠.
9: 이거 누구야 누구야?
4: 제가 어쨌든 우리 정말
6: 예,
4: 고티비 오자유에서 네. 만들어 주신 거니까 직접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카드.
9: 아니 포토.
4: 축하드립니다.
9: 포토카드.
6: 배우가 되셨나요?
9: 세상에.
4: 은심 씨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4: 은심 씨 축하드립니다.
2: 아 뭐 이렇게
4: 직접 만들어 주 간직하세요.
2: 감사합니다.
9: 세상에.
2: 세상에.
9: 멋지다.
3: 와. 제가 제일 못생긴 것 같네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티다라 찍은 사진이다.
6: 얼굴 제일 작게 나왔어요.
3: 아, 네. 감사합니다.
1: 다들 너무 제가 살짝 직접 봤는데 다들 미남이요.
3: 아.
1: 야 너무 괜찮은데. 저는 없나요?
3: 없어요. 직접 만드세요.
6: 셀프예요.
3: 네. 네.
1: 알겠습니다. 열심히 만들어봐야죠. 자 이제 북한도 인민배우 시대가 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신 한류가 그냥 대세가 돼버렸죠. 그죠? 한류를 의식한 건지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의 대중문화가 좀 달라진 듯합니다.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 장미 씨.
10: 아, 그 특히 머란봉 악단이 처음 나왔을 때 네. 저희 옆집 할머니가 문을 막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1: 네? 왜요?
10: 저도 몰라서 무슨 큰일 났는 네네. 줄 알고 나가봤더니 할머니가 막 숨을 헐떡거리며 지금 네. 큰일 났다고 텔레비를 빨리 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여자들이 다 옷을 밟아벗고 나와서 노래 부른다고 할머니가 엄청 충격 먹은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할머니는 생전에 드레스라는 거를 못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노래는 어깨가 이렇게 드러난 옷이 다 벗은 것처럼 보이셨던 거예요. 네, 진짜 처음 모란봉 악단이 딱 출연했을 때 네. 일반 대중들한테는 거의 충격이었어요.
8: 제가 2012년에 군대에 갔는데 네. 군대 갔을 때 모란봉 악단이 딱 시범 공연을 했어요.
1: 그렇죠. 어디 그 부대 안에 와서?
8: 아니 그게 부대 TV에서.
1: 아 TV에서.
8: 부대가 난리가 났었어요.
1: 난리가 나죠 당연히. 네.
8: 이런 TV를 공개적으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 다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파격적인 그 의상을 입고 네. 나와가지고 막 그 멜로디 들어도 못 봤던 것들을 이제 불러대는데 네. 이거 연주랑 하는데 북한의 연주들은 과거에는 딱딱했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서 막 미국의 명곡 같은 것도 막 부르고 했거든요. 네, 피아노 연주, 이거 바이올린 연주하고. 네. 그래서 충격받았었죠. 그리고 그들이 쫙 이어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군인들이 자기 하나 좋아하는 누구누구 다 있어요. 아, 난 누구?
11: 난 누구야? 덕후야, 덕후.
3: 그때 네. 그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랬는데 막 여자들의 머릿결.
11: 머릿결.
3: 되게 찰랑찰랑 매직한 네. 것처럼 하고 그 몸동작 하나도요. 그 예전에 뭐 예술가 뭐 이러고 불렀다면 되게 얘네끼리 막 머리 착착 치면서 막 어깨 막 어깨 막 이렇게 막 허리 흔들면서 하는데 그러고 막 치마가 너무 짧고 진짜 충격이었는데 막 카메라도 옛날 TV 보면 이렇게 막 딱 네모나게 쫙 나오고 그 정도에 이건 막 사람 한 명 한 명 막 이렇게 아이돌 네. 아이돌 잡듯이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가능한가? 우리가 중국이 됐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 네.
10: 예전에는 딱 이렇게 정자세로 노래를 불렀거든요.
3: 네. 그렇죠.
10: 근데 그때는 돌아서서 엉덩이를 그 대중 앞에다 딱 갖다 댄 거예요.
3: 맞아.
10: 다 같이 기술자들이 그 공연을 관람했는데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순진한 60대 할아버지들이 막 눈을 허둥거리는 장면이 그대로 나왔어요.
3: 근데
10: 진짜로.
3: 그 한 명 있는 게 똑같이 막 착착착 흔드니까.
4: 바뀐 거죠, 페이가. 그러면서 2022년 전승절에 등장한 신인 가수들을 보면 네. 이 뱅헤어를 하고 의상도 한층 세련되게 나왔어요. 아마라도 이거 북한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2: 그러니까 저는 사실 2012년에 나왔고 네. 조금 이 젊은 세대들보다는 좀 나이가 있잖아요. 저희 때는 그냥 고천고 전작단 왕재산 경음악단이 최고였어요. 네. 그것도 저희한테 충격이었거든요. 어떻게 노래를 할 때 이렇게 오직한 마음 이렇게 부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어깨를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때도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네. 이제 북한 내부에 암암리의 알이 CDR이 많이 돌았는데 그때 지금 모란봉 악단보다 더 벗었어요. 어? 치마를 이렇게 입고 다리를 쫙쫙 쭉고 춤을 추는데 근데 그걸 TV에선 공개를 안 하고 CDR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 저는 이미 2010년도 전에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도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고 그 전에도 암암리에 공연을 했지만 언론에 공개를 시킨 거는 모란봉 악단을 계기로 좀 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기존에도 있었어요.
1: 남북 생활 탐구 나는 덕후다.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네.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은?
12: 일단 너무 재밌었고
1: 네.
12: 그리고 우리가 참 덕후 얘기하니까 네. 우리 너무 행복해. 그리고 저는 그 장미 씨 네. 게임 얘기할 때 잊혀지가 않거든요.
1: 그러니까요. 네. 네.
12: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네. 또 목사니까 아, 우리가 예수님도 저렇게 아~ 좋아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진짜 예수님 덕후가
1: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12: 좋겠습니다.
1: 덕후?
12: 제가 딴 가지 방법 알려드리면 아, 네. 여름이라 또 무덥다고 집에 늘어져 계시지 마시고 네. 그래도 성경책을 좀 보는 덕후가 되면
3: 좋다. 말씀 덕후.
12: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1: 네, 말씀 덕후, 예수님 덕후.
3: 아멘.
1: 네. 자, 오늘 처음 나오셔서 우리 이야기 나누신 정은심 씨 어떠셨어요? 오늘?
13: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한국의 남자들이 네. 역시 잘생겼구나. 매너가 좋구나. 오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
4: 두 분 너무 설레하지 마세요.
1: 아, 예, 설레요.
4: 은심 씨가 목사님 보면서 자기 눈살이 떨어졌어요. 오늘은 마음껏 네, 네. 설레이세요.
1: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13: 네. 아, 네.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이제 탈북하면서 한 번도 구성되지 않고 왔고 할머니가 마지막에 이렇게 십자가 네. 표시한 거를 지킬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이 나이에 제가 요양원 운영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산시에서는 제가 제 나이에 요양원 운영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나이에 현장에서 실제로 몸으로 할머니가 말씀하신 거를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닌가 싶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말씀 덕후도 말씀 덕후지만 네. 이제 성경으로 살아가는 예수님 덕후가 되는 거를 또 경험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4: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3: 감사합니다.
1: 참 우리 은심 씨가 딱 그 표현하셨잖아요. 십자가. 예. 그 십자가는 정말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우입니다.
0: 목사님, 네. 꽃 좋아하세요?
1: 꽃 좋아하죠. 그치? 나이 드니까 꽃이 좋더라고요.
0: 그래. 예. 근데 무슨 꽃을 좋아하시나요?
1: 저는요. 저 양귀비 좋아해요.
0: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시죠?
1: 저는 꽃 이렇게 다 꽃마다 개성이 있는데 양귀비 정말 예쁘더라고요. 제가 꽃을 이렇게 보면서 넋놓고 본 게 양귀비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너는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예쁘고 어쩜 모양도 그렇고 넌 이렇게 이쁘니 했던 대화했던 꽃이 양귀비가 처음이었어요. 예. 목사님은요?
0: 그런 뭐 저는 뭐 특별하게
1: 꽃 모르시죠?
0: 그냥 다 좋은 예. 여자가 남자가 좀 틀린 게
1: 맞아요. 예.
0: 저는 가끔 그 꽃 선물을 많이 받는데요. 네. 그냥 다 허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그게 남자들 마음이죠. 예.
0: 그런데 그 꽃처럼 네. 모양도 없고 그 향기도 없는데 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꽃이 있어요. 말꽃이라고. 그 잘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네. 뭐 보고 싶다, 뭐 믿는다, 기대된다, 네. 뭐 괜찮아, 네. 잘 될 거야, 뭐 힘내,
1: 좋은 뭐 이런 말들 많죠.
0: 그렇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 희망을 주는 말들은 예. 누군가의 이렇게 가슴에 예. 하루 종일 꽃이 피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1: 그러고 보니까 입 모양이 동그랗게 되면서 막 웃으면. 이게 꽃 모양이네요.
0: 그렇고 그러네요.
1: 그렇죠?
0: 또 그러네요. 예. 그렇게 사람들 마음 속에 예. 그 꽃을 피우는 키우는 일을 하시는 분 오늘 모셨어요.
1: 그러니까는요. 예. 언어의 정원에서 예. 생명의 꽃을 키우는 예. 정원사 예. 표현 예. 좋은데요. 예. 예. 그런 분 쉽게 만나시기 어려울 텐데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 MBC 간판 아나운서에서 부산 최고의 스피치 강사로 변신한 정보영 대표. 아나운서를 꿈꾸는 후배들에게는 선배이자 인생 멘토로. 목사와 정치인 등 리더들에게는 말을 디자인하는 킹스메이커로 맹활약 중입니다. 아나운서와 스피치 아카데미 대표 사이에서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딸의 엄마로 좌충우돌했던 육아전쟁.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남편과의 사랑과 갈등.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정보영 대표를 함께 만나봅니다.

0: 네, 멀리 부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정보영 스피치 아카데미의 정보영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 저 언어를 디자인하시는 분의 자기소개가 기대가 됩니다. 우아하고 품격 있게
1: 부담스러워. 예, 진짜 네. 부담스러운데 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사실 제가 이렇게 대본을 받고 어떻게 네. 제 소개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오늘은 저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말이 말씀되게 디자인하는 여자 정보영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0: 말이 말씀되게는 네. 어디서 네, 나온 네. 말씀이신 거 아, 아세요? 네.
1: 제가 하루는 네. 제가 아카데미를 오픈하고 나서 네. 성경을 보는데 맨날 보던 성경 말씀이었는데 그냥 지나쳤는데 네. 그날은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이 말씀이 딱 꽂히면서 계속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계속 묵상을 하게 하시는데 말에는 세 종류가 있다. 어떤 말은 누군가 하는 말은 소음이 되고 누군가가 하는 말은 말이 되고 누군가의 말은 말씀이 된다. 그 얘기를 딱 깨닫게 하시는데 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하찮게 그냥 막 이렇게 세상에 허튼 소리를 하면서 허비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면서 또 깨달음을 주셨던 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은 그 만든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개념과 속성과 기능 모든 것을 알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의 형상이 됐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말을 할 때도 조금 아까 목사님께서 뭐 기대된다, 사랑한다, 잘해라 이런 마음에 담긴 마음을 전하는 말이 될 때 말씀이 되잖아요. 그 말씀은 생명이 되고 또 살리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너무나 귀한 일인지 그때 깨닫게 되면서 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말을 사람들에게 좀 더 이렇게 좀 잘 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예예.
0: 예. 네. 나온 김에 우리 가끔 이렇게 뭐 잘못하면 아이고 주여 이러잖아요. 예, 예. 그래도 돼요 목사님? 가끔 보면은 왜 내가 잘못하면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여
2: 그건 그 무의식 가운데 그냥 늘
0: 입에 붙어 있는 거죠. 거죠.
2: 아버지 하는 것처럼
0: 예, 예. 괜찮은 거예요?
1: 아니,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이성민 집사님 아주 성령 충만하셔서 그 순간에도 주여라고 말씀하실 그러니까 정도라면
2: 말 그대로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쵸? 주님을 찾는 거거든요.
0: 네. 그러면 뭐 우리가 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니까 아멘도 엄청들 하시잖아요. 아멘도 저는 사실 조심스럽거든요. 내가 이걸 지킬 자신이 없을 때 해도 돼?
2: 그런데 일단 내가 꼭 할 수 있어서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 무조건 아멘 하셔야 되는 거 말씀 앞에 애가 아니오가 없어 애만 있어.
0: 아멘만 하는 거군요.
2: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네. 그러니까 아멘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0: 오늘 뭐 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겠지만 사실 방송을 쭉 하시다가 후배 양성 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게 더
1: 제가 86년에 서울 MBC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습니다. 86년. 예, 그래서 93년까지 이제 재직을 했었는데 사실 방송을 하면서 사실 아나운서가 된다는 건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제가 늘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를 왜 아나운서 시키셨어요? 그게 늘 물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전 정말 말을 못한 사람이었고 이제 심지어는 저희 그 제가 합격을 했을 때 저희 친정 아버지가 네가 어떻게 아나운서를 하냐고 제가 하겠다는 것도
2: 전공,
1: 아니고
2: 뭘 전공하셨는데
1: 아 저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2: 그러니까
1: 예.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집안 분위기가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아니오란 말을 못 하고 자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 목소리도 잘 모를 정도로 네. 뭐 별로 반항도 없이 이렇게 자랐는데 그 아나운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지 너처럼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은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0: 아나운서가 말을 못한다. 웃기네요.
1: 예. 그래서 아, 그럼 내가 못하는 사람인가? 이제 했더니, 그럼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얘를 아나운서를 시켜야 될까 말까 그랬는데, 그때 어떤 저희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얘가 합격이 됐는데 왜 안 다니게 하느냐. 한 6개월만 다니게 해봐라. 그리고 얘가 정말 못하면 그때 그만둬도 되는데 왜 이거를 그만두냐. 근데 저희 그때 친정 오빠가 3살 위에, 그러니까 제가 4남매 중에 막내였는데요. 제 바로 위에 오빠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 안 됩니다. 여자와 접시는 밖으로 돌리면 깨지기 마련인데.
0: 아, 진짜 옛날 얘기네요.
1: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아, 그런가 보다. 지금 저희 아버님이 91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여자는 대학을 졸업하면 현모양처가 돼야 되는 게 목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한테 무슨 꿈이, 저는 꿈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얼떨결에 딸이 아나운서 됐다,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집이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런 마음으로 입사를 하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순간순간 엄청 엄청 정말 떨면서 이 발표 불안증도 심했고요. 그 제가 늘 하나님께 왜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시나요? 근데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98년에 부산을 내려갔는데 네. 거기 부산 내려가서 2004년에 제가 이제 아카데미를 오픈을 했거든요. 그때 딱 하나님, 제가 이때를 위해서 저를 아나운서 시키셨군요. 그래서 정말 아나운서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저는 너무 떨렸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했고 저한테 자질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시면서,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항상 굉장히 좀 주목받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장학 퀴즈도 했었고 뭐 대종상 시상식,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온갖 특집 프로그램은 다 했었고 그래서 늘 이렇게 하면서도 왜 나는 이걸 이렇게 자신 있게 못할까 늘 두려웠었는데 제가 딱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을 보니까요. 저는 한 100가지, 1000가지의 단점이 있다면 학생들은 한 10가지, 한두 가지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힘들었던 거를 걔네들은 몇 개밖에 안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난 또 그랬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고쳤어.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는데 애들이 너무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런 기분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는 느낌, 창작하는 느낌. 왜냐하면 몇 개월 안 가르치면 아이들이 다 취직이 되는 거예요. 합격이 돼서 가니까 아유, 꿈꾸던 아이들한테 자신이 원하던 것들을 가르칠 예, 수 있고 예. 또 원하던 목표를 이루게 하니까 예. 정말 저는 지금도 가르치는 게 굉장히 행복합니다.
2: 그런데 인터뷰 중에 이런 네?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내 인생에 아나운서 되기 전과 아나운서 된 후로 나뉩니다.
1: 예, 예. 제가 어느 정도로 내성적이었냐면요. 한 반에, 저희 때 한 반에 70명이나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얘기를 해본 저희 친구들은 한 3명 정도.
0: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1: 예. 그런 사람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는 척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우리 방송 이제 그 꿈꾸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으면 예쁜 척 해야 되고, 아는 척 해야 되고, 잘난 척 해야 돼. 근데 저 이 세 가지를 제일 못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약간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신뢰감을 갖고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이었던 그리고 때로는 늘 조금 항상 조금 우울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랬던 저와 아나운서가 되면서 제가 뽑히고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을 원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86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컬러 텔레비전 시대도 됐고 했으니까 조금 비주얼, 키도 크고 옛날에는 목소리 좋은 아나운서를 뽑았다면 좀 키도 크고 약간 비주얼 있는 사람을 뽑자.
0: 네.
1: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아카데미 같은 게 없었으니까 사투리를 쓰지 않는 그리고 이제 음색을 들었을 때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시험 봤을 때 경쟁률이 굉장히 심했는데 네. 방송을 했던 친구들은 다 떨어졌어요. 방송 외에 학교 방송국에서 있었어요. 이런 친구들 다 떨어지고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네. 가르치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합격이 됐어요.
2: 비주얼이 되셔서
1: 키가 그렇죠. 조금 컸던 게 예.
0: 방송 중에 키 얘기하시는 건 불법입니다.
1: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굉장히 큰 실례를 받았네요.
0: 아니 근데 그렇게 집안 분위기가 그러면 사실 말할 기회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아나운서 지원을 하셨어요?
1: 제가 그때 몰래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0: 거기다 심지어 몰래 남자친구까지. 예. 예.
2: 그 남자라. 예, 예.
1: 근데 이제 왜냐면 저희 집 통금 시간이 저녁 6시였어요. 아버지랑 같이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서는 당연히 모르셨죠. 근데 남자친구가 하루는 사진하고 도장을 갖고 나오래요. 그래서 예, 예. 왜? 그랬더니 여기 MBC 아나운서가 떴는데 한번 지원을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 그냥 이거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또 말을 잘 들으니까 도장이랑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 써서 지원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또 이렇게 그 시험 볼 수 있게 운전면허 시험 문제 같은 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사줘서 그걸 또 이제
0: 열심히
1: 공부해갖고 가서 이제 재미 삼아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어찌 보면 참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자꾸 합격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지도 모르고 화장도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됐는데 이제 최종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 이제 뽀록이 난 거죠.
0: 걸려들어요.
1: 예, 예, 예.
2: 그럼 그 친구가 방송하고 좀 관련이 있으신가요?
1: 아니요, 전혀 없었는데. 네. 그때 남자친구가 지금 남편이에요. 의리가 있잖아요. 제가 제 실력으로 된 거는 정말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계기를 마련해 주셨던 것 같아요.
0: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냥 지금 뵈면 되게 곱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참하고 그래서 나무랄 데 없는 학생이었을 것 같은.
1: 예,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었던.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몸이 좀 많이 약했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0: 그러니까 아프셨어요?
1: 어느 정도로 약했냐면, 예. 제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 1년에 한 번씩은 시험을 못 봤어요. 쓰러져서.
0: 쓰러져서요?
1: 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 때문에 제가.
0: 뭐 몸이, 갑자기 열이 난다거나.
1: 예, 열은 항상 났죠. 항상 고열에.
0: 그거는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나는 게 보통 배 아프고 열나는 건데.
1: 항상 이렇게 시험이 끝나면 병원으로 거의 실려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네. 살아만 있어달라고. 저한테 너는 공부 안 해도 된다.
2: 몸이 좀 많이 약할.
1: 예, 예. 근데 오히려 그런 말이 굉장히 아, 나는 참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왜 나한테는 기대를 안 하실까?
0: 그러니까 애들한테 공부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기를 쓰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2: 예. 라고 하니까. 예.
1: 그래서 저도 예.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한번 예쁨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2: 그럼 조금 방법들을 바꿔야 되겠네 부모님들이.
0: 아, 저는 네? 저희 아이 키우면서 공부하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야 놀아. 어차피 엄마 닮았으면 엄마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너도 특별하게 공부를 잘할 소질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학교 열심히 안 빠지고 다니는 건 엄마 너무 기특해. 엄마 결석도 되게 많이 했어. 그런데 어느 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야, 너 왜 이렇게 공부를 해? 그랬지. 엄마 저 고3이에요. 그래서 아, 미안하다. 내가 너 고3인 걸 몰랐던데. 애들은 그렇게 놔주면 본인이 책임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1: 예, 예. 예. 아마 저도 내가 항상 몸이 아프고 어머니한테 걱정거리다 보니까 네. 어머니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내가 공부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한 번도 기뻤던 적이 없었어요. 저희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 정말 신실한 불교 신자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려서부터 막 절에 따라가고 근데 뭔지 모르게 저는 항상 나는 항상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늘 깊이 있었던 것 같아서 늘 좀 죽음을 묵상하고
0: 허물주의이신
1: 예, 예.
2: 그럼 학생 때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1: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게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미션스쿨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제가 중고등학교가 이대 병설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 이대에서 체풀을 드려요. 그런데 그거를 6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0: 가랑비에 옷잖아요.
1: 예. 정말 저는 이 신앙 교육이 너무나 무섭다는 거를 이제 커서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3 때 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가면 친한 친구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 가자. 그럼 이제 걔를 따라서 가서 이제 저는 속으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지만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마음이 왠지 평안해지고 그리고 또 한때는 우리 교목 목사님도 좋아했었고 이제 그런 학교 분위기는 굉장히 참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난 계기가 있죠.
0: 그렇겠죠.
1: 예, 부모님한테 할 도리는 공부로 좋은 대학을 가는 것밖에 없었는데 수능 시험을 봤는데 너무 못 봤어요.
0: 생각보다.
1: 예.
0: 실력보다.
1: 예. 정말 너무 못 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왜 이게 조금 미련이 남잖아요.
0: 네.
1: 혹시라도 내가 그래도 잘못 찍어서 점수가 좀 더 잘 나올 수도 있을 거야.
0: 그렇죠.
1: 했는데 예. 딱 점수가 딱 나온 날 딱 받아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대학을 못 갈 성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딱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직을 하려고 유서를 쓰고 진짜요. 전 그때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칼을 딱 갖다 놓고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근데 너무 세상이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도대체 태어나서 이렇게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한 번도 기뻤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을 마감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막 너무 서러운 순간 제 입에서 뭐라고 딱 튀어나왔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갑자기 이런 불덩이가 눈앞으로 확 다가오더니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그 소리가 걱정하지 마라. 아주 심플하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정말 절망의 눈물이 환희의 눈물로 바뀌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고 기뻐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가 저녁 한 8시쯤 됐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학교 갔다 와서 뭐 아침에 들어와서 밤늦게까지 나오지 않던 애가 갑자기 문을 열고 막 울면서 엄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 이러고 나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0: 아유 우리 딸이 그렇죠. 드디어 안에서 울더니 미쳤구나 저게. 아이고 어쩌면 좋을까 이거죠.
2: 절에 다니시고 계신가요?
1: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정도로 불심이 강하셨냐면 새벽 3시만 꼭 일어나셔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시는데 향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2: 맨날 그냥 뭐 향 피워놓고 공 들이면서 그 딸 건강 약하니까 그랬겠죠. 뭐.
0: 거기다 내놓고 문 열고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 어쩌고 그러니 어머니 뒤로 넘어가시는 거죠.
1: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왜냐하면 어머니는 50평생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방에서 뛰쳐나오더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응답을 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계기가 됐어요.
2: 그럼 대표님은 계속 교회 다니고 어머님은 계속 절에 다니신 거예요?
1: 그러면 제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왜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막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리 들어오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늘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렇게 어쩌다 성경을 보면 저희 어머니 방문을 여는데 제가 성경을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머니 방문을 여는 순간 제가 기도를 하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렇게 충격을 받으셨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어린아이를 저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러면서 저희 오빠가 또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이제까지 엄마는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시면서 살아오셨는데 딱 한 가지 가족들한테 물려주지 못한 거 있다. 자식들한테. 바로 그게 신앙심이다. 어머니의 종교가 아닌 자식들도 믿을 수 있는 종교를 물려주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0: 오빠는 교회 다니셨죠?
1: 안 다녔죠.
2: 안 다녔는데.
1: 근데 오빠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럼 잘못 살아온 건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때 또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기도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 중에 한 분이 교회를 가자. 그래서 영락교회를 끌려가시다시피 해서 가셨는데 들어서자마자 울고 불고 그 길로 등록하시고 그 길로 개종을 하셨어요.
2: 그냥 첫 예배당 찾았는데 그때 은혜를 네. 헌팍 그냥 받으셨구나.
1: 예, 그러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 저희 어머니 너무 무서운데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때를 맞춰서 탁탁탁탁 사람을 맞춰주시면서 어머니까지 교회 가시면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다 교회를 갈 수 있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0: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은 뜨겁지만 다니다 보면 식어지잖아요.
1: 예, 특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교회 친구들보다는 남자친구가 더 좋아지고 이제 조금 더 세상에
0: 순위가 좀 바뀌죠. 그쵸? 하나님 잠깐 밀어내면서 자리에 그쵸? 남자친구 가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1: 그러다가 이제 또 회사도 입사하게 되다 보니까
0: 세상 거 보이고
1: 세상 거 이제 이렇게 하면서 회사에서 아시잖아요.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막 늘 재밌게 이렇게 이제 힘들지만 월급 받는 재미도 있고.
0: 그렇죠. 그 월급 받아서 내가 사고 싶은 걸 또 사는 즐거움도 있고.
1: 방송국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친구들을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심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또 놀랍게도 저희 아나운서실에 교회를 다니던 또 신앙이 조금 좋았던 선후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배랑 저희 동기들이 그래서 네 명이 그냥 이렇게 만나서 마음이 맞다 보니까 자주 만나서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년을 매주 하루를 정해서 쉐어링을 하게 됐어요. 각자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저는 방송국에서 얻었던 재산은 그 쉐어링과 그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근데 그 네 명 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나운서 시키셨을까 그 물음을 해답을 찾지 못했었어요.
0: 보통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을까 할 때 이제 실수하거나 내가 잘해야 되는데 아나운서로서 실수가 있을 때 하나님 왜 나 여기다 갖다 놔가지고 이렇게 망신당하게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너무 많았죠.
0: 실수 많이 안 하셨어요.
1: 너무 많았죠. 제가 출근을 했는데 라디오국에서 올라오래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어요. 그 전날이 선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집계가 다 된 표를 주면서 한 5분 정도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각 후보자별로 몇 표 득표했는지를 읽으라고 하는데
0: 숫자가
1: 안 보이는 거예요.
2: 안 보여.
1: 그런데 읽으라고 이제 아나운서니까 다 잘하는 줄 알잖아요. 아무나 올라오세요. 그래서 딱 읽었는데 이렇게 읽다가 뭐 홍길동 24,000 아니 24만 이렇게 계속하면서 아니.
2: 실수 많으셨구나.
1: 저는 아직도 그 악몽에서 깨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가 9시 직전이니까 막 출근하는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이제 방에 내려왔는데 국장님이 숫자 그 따위를 읽을 거야. 정말 그 다음부터 이렇게 숫자 세는 훈련하고
0: 체크 한번 실수해서 또
1: 정말 지금도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숫자 읽는 훈련해라.
0: 에피소드 되게 많으시죠. 왜냐하면 저희는 실수를 해도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아나운서는 정확한 발음을 요구하잖아요.
1: 너무 많죠. 너무 많고 한 번은 휴일 근무였어요. 휴일 근무를 하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한 사람이 거의 뉴스를 돌아가면서 해요. 그런데 별 사고가 없으면 거의 비슷한 아이템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때가 한 11시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하고 딱 앉았는데 전화가 와서 네, 아나운서실입니다. 그랬더니 국장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오, 미스 정 오늘 근무인가 보지? 그래서, 네. 좀 전에 했던 뉴스가 무슨 뉴스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때 또 국장님이, 뉴스 그 따위로 할 거야! 그러고 끊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제까지 내가 글자만 읽었구나. 그러니까는 띄어읽기하고 장은 표시하고 틀리지 않게만 읽었지 뉴스의 내용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0: 정말 앵무새였네.
1: 네. 그리고 제가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아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왜 나는 그걸 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한번 사람이 야단을 맞고 나야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2: 예.
1: 그러고 나서 뉴스 예독하는 훈련을 하고 제가 그때부터 생긴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썸머리 하는 훈련을 했어요. 말씀 듣고 계속 메모를 하다 보니까 그냥 듣는 말씀도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공부를 해야지 아나운서로서 욕을 먹지 않고 하겠구나. 좀 제대로 하겠구나 하면서
2: 어느 날 국장님이 너 정말 뉴스 그렇게 할 거야? 그때는 내가 들어오서 안 할 거야. 그러고 나가신 건 아니죠?
1: 아,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한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네. 굉장히 권태기라는 게 오잖아요.
2: 아, 그래요?
1: 예, 예. 왜냐하면 처음에 한 2년은 늘 새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한 3년 되면 계속 돌아가요. 반복되는데, 제가 86년도에 입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밑에 87년도에 신입사원 또 뽑았어요. 근데 저희 때 무려 8명을 뽑았어요. 아나운서 엄청 많이 뽑았죠.
2: 많이 뽑았네요.
1: 예, 왜냐면 88 올림픽 때 너무 많이
2: 써야 되니까.
1: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뽑았어요.
2: 그러니까 예.
1: 여자만 8명에다가 남자까지 5명, 그러니까 13명을 뽑은 거예요.
2: 아유.
1: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리고 저희 밑에 여자 4명에 남자 1명 뽑았어요. 근데
2: 예.
1: 저희 밑에 기수가 또 빵빵해요.
2: 예.
1: 백지연 아나운서 아시죠? 오. 예, 백지연 아나운서부터 다 너무 빵빵한 후배들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5년을 안 뽑았습니다. 아나운서를.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인력을
3: 뽑아서.
1: 예, 너무 많이 인력을 뽑아 놓으니까 회사에서 아나운서실이 차고 넘치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5년을 안 뽑는 바람에 후배가 안 들어오니까 후배들이 해야 될 일을 계속 저희들이 이제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영부영 지나서 뭐 결혼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꽤 오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놓고 해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은 다 해봤어요. 예, 더 이상 이제 있는다고 더 잘할 것 같지도 않고 왜냐면 애기 엄마도 됐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만큼 회사에 일조를 했으면 됐고 이제는 아이를 잘 키워라. 그래서 또 이제 남편 말을 듣고 아 그래 이제
2: 아이를 잘 키워야 돼.
1: 잘 키워보자. 그런데
2: 아이는 엄마가 없어야 잘 크는.
1: 맞아요.
3: 그래요?
1: 제가 정말 그랬는데 아 내가 애를 안 키웠으면
2: 네.
1: 우리 큰애가 조금은 더 나아졌을 텐데 왜냐하면 모든 관심 그러니까 전에는 계속 일만 하다가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 예, 오히려 아이의 어떤 잠재력이나, 그러니까 계속 엄마의 시각에서 아이를 재단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제대로 못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좀 마음이 아파요. 남들이 보면 그냥 착하게는 컸는데 예. 더 잘 될 수 있는 아이를 내가 이랬구나.
2: 지금 그 아이가 몇 살이에요?
1: 26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2: 네.
1: 아마 엄마가 옆에 없었으면 더 잘 컸을 아이인데 라는 아쉬움이 났고 그래서 제가 둘째는 방목을 했어요.
2: 네.
1: 그냥 너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 그리고 제가 둘째가 그 이제 자랄 때는 아빠 일도 좀 도와줘야 되고 제가 방송도 좀 했었고 또 아카데미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얘까지 신경 쓸 새가 없어서
2: 네.
1: 그냥
2: 조금 놔뒀더니
1: 예, 너무
3: 어떻게 자랐어요?
1: 키가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맨날 밖에 나가서 뛰어놀다 오니까 밤 9시 반만 되면 일찍 자야
2: 하는 거죠.
1: 예, 푹 자고 또 잘 먹고
2: 예.
1: 그러니까 애가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작은 아이는 한 번도 싫다는 거를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다는 것만.
3: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있겠네.
1: 네네. 그래서 그 아이는 키도 크고 그래서 걔는 사실은 지금 모델 겸 연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래, 그래.
1: 예.
2: 근데 보통 엄마가 육아를 한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될 것과 해주지 말아야 될 것 반대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1: 예예예예. 예, 예, 그렇죠.
2: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1: 첫에는 3살 때부터 뭐 영재 스쿨서부터 뭐
2: 아이고
1: 신나 이제 다 예. 데리고 다녔어요.
3: 그러니까 어머니
1: 그 예. 그러니까 보니까 예. 시간과 약간의 경제력과 예.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예. 집에 있기는 싫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좀 정말 책 들고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남들은 뭐 하는지 보고 이렇게 좀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가 부산을 딱 내려가니까 엄마들이 예. 왜 내려왔냐고. 남들은 다 서울 올라가는데 왜 거꾸로 부산 오냐고. 네, 네. 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부산에 왔구나 네.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있었으면 왜 강남 엄마들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왜 그렇잖아요. 엄마들은 아이를 처음 키울 때 한 번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한두 번 키워봤던 게 아니라 애를 끝까지 대학까지 해봐야 이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울에 있었으면 아, 이렇게 못 키웠을 텐데 제가 이제 해운대 살거든요.
2: 네.
1: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파란 하늘 보면서 그나마 바다 보면서 이렇게 자라게 하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부산으로 가게 된 것도 IMF 되면서 이제 아빠가 사업을 두 군데서 하다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손해가 많았죠. 서울에 있는 걸 정리하고 이제 부산 본가로 가자 이제 그랬어요. 근데 사실 부동산 가치로 봤을 때는 부산을 정리하고 서울에 있었어야 되는데
2: 네.
1: 저희가 팔고 나서 집값이 너무 많이 서울 올라가서
2: 제일 슬픈 게 남의 돈 세는 거죠.
1: 그렇죠.
2: 예.
1: 어찌 보면 부산에서 살았던 생활은 저에게는 광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아, 친구도 없고 또 친정에 전화해서 힘들다고 얘기 못하잖아요. 왜냐면 연애 결혼했잖아요.
2: 그렇죠.
1: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연애 결혼했는데 내가 힘들다 그러면
2: 그거를 예, 피해서
1: 그러면 어머니 가슴에 또 못 박는 거고 하니까 이제 힘들고 이런 걸 이제 주님께 또 구역 식구들하고 나누고 목사님 말씀 듣고 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남편이 의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해운대 사는데 제가 하루는 달맞이에 차를 마시러 갔다 왔어요. 그 동네 엄마들하고 큰일 났다. 저 달맞이를 넘어가면 불륜이 시작된다는데 부산 사람들 이렇게 아무나 함부로 만나면 안 된다고.
2: 남편은 같이 교회를 안 다니셨었어요?
1: 제가 전도를 했었죠.
2: 네.
1: 사실은 남자친구를 사귀면서도 항상 전도를 해서 다 세례받고 교회에서 결혼하고 유아세례 애들까지 다 하고 예, 정말 제가 바랬던 나는 정말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모태신앙으로 키우고 싶고
2: 엄마 아버지가 아이 놓고 기도하는 걸 꿈꾸면서
1: 그렇게 했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남편이 너무 잘 따라줬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소망교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남편이 곽선희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부산을 가서는 이 말씀적으로 아빠가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깊이가 없다 보니까 슬슬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만 가라.
2: 난 안 들어도 다 안다.
1: 예.
2: 그렇죠.
1: 예, 그래서, 근데 저보다도 성경 지식이나 이런 거 지식적인 거는 굉장히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그냥 가라. 이제 이렇게 해서 남편은 아직은, 교회에 나오진 않고 있는데.
2: 아직요?
1: 그래서 계속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3: 제가. 근데 언제부터 스피치 아카데미는 시작하시게 됐어요?
1: 부산에 MBC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2: 네.
1: 거기서 이제 한번 강의를 와달라고. 가서 그 파릇파릇한 애들한테 처음에는 저도 아카데미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MBC 아나운서였던 사람이 와서 강의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2: 예.
1: 그러면서 너무 아이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서는 항상 내가 항상 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가르치면서는 아이들이 확 변하니까 이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아카데미 강의를 다니고 또 이제 대학 강의도 나가면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아카데미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부산에서 누가 표준어 배우고 누가 그렇게 방송인을 하냐고. 여기서는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마흔이 됐을 때예요. 네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니? 그랬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인생의 마지막 기회야. 다시는 이제 네가 지금 오케이 안 하면 나는 다시는 너한테 오케이 이제 그런 기회를 주지 거다. 않겠다. 네. 응. 그래서 제가 말이 끝나자마자 3주 만에 오픈했어요.
2: 우와.
1: 후다닥.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내가 아카데미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이리 왜 상권이나 이런 거 전혀 보지 않고 네. 지나가다가 빈 길가에 빈데 그냥 계약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엄마가 3천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2: 예, 예.
1: 그래서 1천만 원 임대료 이렇게 네, 계약하고 그다음에 1천만 원은 뭐 홈페이지랑 뭐 장비 카메라 이거 하고 예, 예. 1천만 원 인테리어하고 얼마나 허접하게 드러났겠어요.
2: 예,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일일이 만지심을 늘 느끼고 가셨겠네요.
1: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이렇게 아카데미를 오픈하면 방송을 꿈꾸는 애들이 정말
3: 많지요,
1: 벌떼처럼 올 줄 알았어요.
2: 그렇죠.
1: 그랬는데 딱 3명 등록을 했어요. 근데 40대 두 분, 50대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2: 네,
1: 중년에.
2: 뭐.
1: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 분은 본인이 대구 사람인데 부산 사람들이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2: 사투리가 달라서.
1: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투리인데
2: 억양이 다르거든요.
1: 예. 미치겠더라고요.
2: 예.
1: 그리고 막 혀 짧은 분 오시고 그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들어보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 이분은 뭐가 문제일까요? 정말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면 그분의 마음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3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2: 네.
1: 돗자리를 깔게 되더라고요.
2: 네.
1: 이제 딱 오시면 그 사람의 단점이 탁 보이면서 이렇게 이렇게 성격이 이러시죠. 이에서 이 성격을 고치셔야 되고 표정을 어떻게 하셔야 되고 한 10분 만에 딱 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노하우를 딱 갖게 하시더라고요.
2: 네.
1: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많이 오게 되고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2: 그렇게 3년 지나고 나서 여기저기 특강도 다니시고
1: 네. 근데 그 특강도 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이렇게 아카데미를 오픈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구역 목사님이
2: 네.
1: 저희 수용로 교회 목회자 특강을 좀 해달래요. 예. 수련회 하는데 목회자 수련회 하는데 그래서 아, 네 해드릴게요 했더니 경주래요.
2: 예.
1: 예? 그래서 이제 경주까지 갔어요.
2: 네.
1: 갔는데 저희 수영로교회 목회자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2: 예, 예.
1: 목사님이랑 전도사님, 강도사님까지 하면 한 120, 30명 돼요.
2: 예.
1: 그분들이 쫙 앉아 계신데, 와, 저는 태어나서 아직도 그런 자리 못 들어가 봤는데, 그분들이 무슨 전부 다 그 당시에 노트북을 펴고요.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2: 하나를 더 받아 적으시네요.
1: 예.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 따다다닥, 따다다닥. 와, 그 소리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강의를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방송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재밌게 이렇게 해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재밌으니까 여러 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셔갖고 교회 쪽으로도 학교로도 해서 그때부터 강의 길을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2: 네.
1: 내가 뚫은 게 아니라 내가 어디 부탁한 게 아니라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게 하시고
3: 거기다가 뭐 정치인도 있고 저는, CEO들도 많이 있다면서
1: 아무리 정치인이 와도 제가 정치의 뜻이 없으니까 할 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약간 강하게 하는 말을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정치인 같은 모습이 아니시고 너무 젊어요. 진짜 정치하시려고요? 이렇게 약간 시니컬하게.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을 끌어내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서 그분이 국회의원 하시게 되셨어요.
2: 네.
1: 제가 그분 이제 유세도 나가서 한번 이제 해드리고,
2: 예.
1: 이제 그게 계기가 되다 보니까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만나게 되고, 제가 어떤 정치인한테는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되셨는데 되게 젊으셨어요. 자기의 문제점이 뭐냐고 한번 얘기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의기에 차 있으셨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아픔을 그렇죠. 이해하고 예, 법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그분한테 고민의 흔적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살을 좀 빼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3년 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같이 아침에 일찍 차를 좀 마시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자기 지금까지 8kg 뺐다고. 좀 더 더 뺄 거라고 말씀을 예. 하시면서 이제 제 얼굴에 고민의 흔적이 보이죠. 그때가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나서 조금 예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2: 자, 그러면 저희가 강연하시는 모습 담아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0: 학생들과 수업이 있는 오늘, 스피치 강사로서 그녀는 어떤 모습일까?
4: 정말 나라고 있는 나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와 하면서 넋을 잃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셨어요?
0: 여러분의 눈동자는 항상 얼굴의 중앙에 있어요.
4: 여러분들이 표정만 훨씬 느낌을 좋게.
5: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면 나도 저렇게 멋지게 말을 할 수 있고 멋진 내성으로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 웃으면서 말할 때 굉장히 부러지고 또는 많이 부드러워진다. 이런 부분들은 저에게 많은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7: 첫 강의 때 주신 말이 인상적인데요. 표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정별 교수님의 그 표정, 이미지가 그냥 정답이에요. 내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네. 내 말씨가 이랬었네. 그 잘못된 거를 다 고쳐서 성형수술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만날 때 굉장한 자신감 같은 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0: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그녀는 재능, 경험, 지식, 그리고 성경에서 배운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다. 천지창조가 그러했듯이 우리의 말도 모든 것을 지어내고 다스린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그 힘과 권세를 알기에 오늘도 그녀는 성경이 주는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려 애쓰고 있다.
2: 네, 역시 예 다르십니다. 예, 예, 예. 네.
3: 저기 그 좀 네? 말이 미숙한 사람들에게 좀 말 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의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1: 예,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내가 무슨 이야기하지? 라는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하는 소리를 한번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청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깊이 있게 갈 수 있다. 예, 예, 예. 그리고 36.5도의 체온을 전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말이 빨리 순화가 되고 아름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이 말씀되게 디자인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36.5도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36.5도의 그런 온기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2: 네. 오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가장 즐겨 들으시는 성경 기절.
1: 네. 새벽 기도를 가는데 뒤에서 들리더라고요.
2: 네.
1: 그 말씀이 딱 와닿는데 아 이거구나. 바로 뭐냐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2: 네.
1: 제가 10절부터 읽어볼게요.
2: 네.
1: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3: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거죠.
1: 네, 그래서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는데 어려울 게 없겠구나.
3: 예.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시죠.
1: 제 꿈은요, 이제 꿈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킹메이커예요. 이렇게 정치인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을 좀 막 하는 편이 있잖아요. 정치인의 말을 들어보면 그 나라의 국격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이런 지도자가 되는 분들을 좀 킹을 만들고 싶다. 이게 킹이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이런 킹메이커였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더 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가르치는 이 제자애들, 얘네들은 각 분야에서 다 왕이 될 거야. 그래서 제 꿈이 이제 킹스메이커. 네.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항상 한 사람이 오든 여러 명이 오든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먼저 하고 해요. 너는 네 분야에서 킹이 될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받아들인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2: 네.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넘치는 얘기들도 있지만 늘 즐겨 부르시는 찬양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1: 아, 네. 찬양을 한번 준비해 보라 그래서
2: 예.
1: 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예.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2: 예.
1: 아, 예. 아마 제 주제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예. 준비를 했습니다.
2: 예.
1: 못하는데 같이 좀 도와주시면
3: 예. 예.
1: 감사하겠습니다.
2: 예. 오늘 청해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3: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말이거든요.
2: 네.
3: 제 목회 사역 속에서도 결국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는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문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말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2: 네.
3: 제일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2: 예.
3: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항상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살리는 말, 격려되는 말, 위로하는 말, 은혜되는 말, 덕이 되는 말.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많은 기쁨을 주고 그리고 행복을 전달해 주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그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띄워드리면서 저희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8: MBC 텔레비전의 장학 퀴즈 진행을 맡았었던 차인태 아나운서입니다. 정보영 아나운서는 크게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단계별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듯이 아나운서의 어떤 정도를 걸었던 아나운서고 우리나라 방송이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길에 기여해 주었으면 하는 게 이제 선배의 입장에서의 바람입니다. 그 믿음이 더욱 장성해서 정말로 큰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로 문의하세요.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신나니 장석훈의 천중산삼과 함께하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족 건강 잘 챙기셔야겠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 정보 나누기 위해서 그레이스 강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매니저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지난주가 Father's Day였는데 예상외로 이 어머니날에 이어서 아버지나 선물을 많이 구입하셨다면서요?
1: 예, 뭐 보통 어머니날 많이 아버지 것까지 구입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어머니날보다는 아버지날이 조금 뭐 좀 손님이 덜 오시는 편도 있었는데요. 올해는 오히려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보다 아버지 날 선물을 준비하러 오시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굉장히 매장이 바빴다고 소식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쪽 LA 지역도 실은 많이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서 아버지 날 정말 귀한 선물들을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곧 날씨도 정말 지금 더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름뿐만 아니라 9월에는 또 독감 예방도 맞으셔야 되고 감기 예방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 정말 어떤 제품으로 드려야 할까 많은 고민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중산삼을 고르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 드시고 정말 많이 좋아지셨다고 말씀하시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0: 네. 이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소화력도 약해지고 못 드시는 음식들도 많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복용하시는 약 중에서 이 약 많이 드시지만 이 약 자체가 좀 소화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위나 간에 부담을 주는 약들도 있고요. 이 천중산삼의 경우에는 소화력이 약해진 어르신들한테 부담이 없을까요?
1: 예, 그렇습니다. 이 산삼은 위장을 보호하고 폐를 보호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면역력을 올려드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위장약을 드신 분들도 산삼이나 꿀삼을 많이 복용하시면 어느 순간 약을 안 드셔도 좋아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산삼은 그냥 뭐 우리가 늘 말하는 뭐 만병통치약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포닌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홍삼, 인삼, 장내삼, 뭐 흑삼에 비해서 엄청 많은 사포닌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삼을 드시면 그 많은 사포닌이 몸 안에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좋아지는 효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장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속이 차신 분들, 그리고 성인병이라던가 또 이런 질병들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 한번 산삼을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번 주에는 저희가 이제 아버지 날이 있어서 세일을 정말 많이 해드렸더니 그때 또 못 오셨던 분들이 다시 좀 연락을 하셔서 구입을 하실 수 있느냐고 좀 문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6월 마지막 주까지 저희가 정말 많은 세일 해드릴 테니까요. 그동안 산삼을 못 드셨던 분들 그리고 또 산삼을 드시고 좋아지셨는데 조금 더 구입을 해서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오늘 꼭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이 소화력이 약하고 또 몸이 안 좋으시면 음식물도 잘 못 드시고 이런 분들은 약조차도 몸에 좋다는 것조차도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서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천중산삼의 경우는 우리 그 자체도 우리에게 잘 흡수되지만 다른 음식물들을 섭취해서 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니까 좀 부담 없이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서 섭취를 하셔야겠지만 네, 이 천중산삼만큼 우리의 위와 간과 전반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몸의 기능들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이런 기능식품도 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모님들이 이런 식사하시는 데 있어서 또 약을 드시고 병을 뭐 회복하시거나 수술하신 후에 몸을 다시 회복하시는 데에도 천정산삼이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요. 지치고 땀 흘리고 우리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이 시기에 천정산삼이 어떤 역할들을 해줄 수 있을까요?
1: 예, 먼저 산삼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속이 차신 분들, 소음인인 분들, 그리고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산삼을 드시면 성분 자체가 따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드셨을 때 이런 면역력, 그다음에 혈액순환, 그리고 온전히 이렇게 체력 회복 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건강식품을 드셨는데도 효과를 못 보신 분들, 그리고 제대로 된 건강식품을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산삼을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산삼 안에는 56가지의 사포닌이 들어있지만 말렸을 때는 10배가 넘는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사포닌의 그 건강식품을 드시면 몸 여기저기가 깨끗해지고 피가 맑아지고 그리고 오장육부가 소화가 잘 돼서 식사를 잘 하시는 그런 효능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 구입을 원하시면 매장으로 직접 전화를 하셔서 상담받으시거나 주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718-879-2340, 718-879-2340이고요. 매장으로 직접 오실 분들은 159-25 노던블루버드에 매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따뜻한 산삼차와 함께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 또 제품들도 구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방을 맞이해서 또 대학 간 자녀분들 집으로 많이 돌아올 텐데요. 이때 온 가족이 함께 천정산삼 세일할 때 구입하셔서 함께 이번 여름 나기 위한 건강 준비 과정을 한번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18-879-2340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과연 이번 주에 다가온 아버지날 선물도 필요하고 또 많은 분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올 여름을 잘 날 수 있는 미리 사전 준비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파격적인 이번 주 프로모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은 건산삼을 세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요, 한 박스에 한 달을 우려서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산삼 300불짜리 한 박스를 반값 150불에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드렸던 산삼 불로초, 산삼과 불로초를 캡슐에 넣어서 만든 제품, 한 달을 드실 수 있도록 30캡슐이 들어있습니다. 300불짜리를요, 오늘 반값 150불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삼만 갈아서 캡슐에 넣은 제품, 선삼 레귤러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루에 한 알 캡슐로 드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한 달을 드실 수 있도록 30알이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한 병에 500불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요 천삼 레귤러도 반값, 그래서 오늘 250불까지 세일을 해드릴 거고요. 또 세일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장님이 산에서 씨만 드셔도 10시간 산행을 하시는데 무리가 없다고 하실 정도로 이 산삼 씨가 굉장히 효능이 좋습니다. 그 씨를 가지고 열매 주스를 병에 담아서 만들었는데요. 티스푼으로 드실 수 있는 아주 간편한 제품, 요게 한 병에 150불인데요. 열매 주스도 오늘 반값, 그래서 75불까지 세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다시 25 노던 블루버드에 있습니다. 160가와 노던 블루버드 코너에 10만이 장석훈 천종산삼 매장이 있으니까요. 직접 방문하시거나 또 우편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오늘 예약을 하시고 오실 수가 없는 분들은 반드시 이 가격으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예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18-879-2340번, 718-879-2340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중년이 되면 살이 찌거나 배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체질이 바뀌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연세가 더 들면 70세가 넘어도 가면 뭐 살이 막 빠지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육이 상당히 많이 빠지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거동이나 이런 것 운동도 좀 불편해하시고 또 근육이 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력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좀 나아지신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산삼이 어떤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좀 살이 붙는 데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2: 네, 산삼을 드시는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다라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연세가 드시면 이 근력이라던가 그리고 몸의 장기들 그리고 이런 기력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도 하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또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력이 조금씩 올라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좀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식품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삼 안에는요, 가장 많은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56가지로 시작을 하지만 오늘 건산삼처럼 말렸을 경우에는 10배가 많아지는 사포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필요한 성분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근력, 그리고 입맛을 회복하는 것들, 그리고 산삼을 드시다 보면 식사도 잘하시고 기력이 올라오다 보면 많은 에너지들이 다시 예전처럼 재충전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검사에서 나오지 않는 면역력 질환은 특히 이 산삼이 좋은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건강하시면 정말 다행이지만 여기저기 예전 같지 않다, 그리고 살이 빠지고 있다, 식사량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희 산삼을 드셔보시면 정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산삼을요, 우려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 또 씹어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제품으로 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드시기에 간편하게 또 그리고 드셨을 때 효과를 보시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채취한 산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천종산삼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시면 많은 효과들을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번 주 프로모션 아주 파격적입니다. 선물 준비하실 분들의 얘기도 좋은 소식이고요. 이번 주에 파격적인 프로모션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네, 오늘은 저희가 다섯 가지를 세일을 했는데요. 모두 다 반값으로 특별 세일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무더위에 약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건강 때문에 건강식품을 좀 드셔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일 내용은요, 건산삼을 세일합니다. 300불짜리 우려서 드실 때 한 달분인데요, 150불 반값에 해드리고요. 산삼과 불로초를 갈아서 캡슐에 넣은 제품, 산삼 불로초, 요거는 캡슐로 되어 있고 30알 한 달분입니다. 300불짜리 한 병을요, 오늘 150불에 반값 해드리고요. 천삼 레귤러는요, 산삼만 갈아서 캡슐에 넣은 제품입니다. 30알 들어있고 한 달분인데요, 500불짜리 한 병을 250불에 반값. 그리고 사장님이 늘 산에서 드신다는 산삼 씨 주스입니다. 열매 주스라고 하는데요, 150불짜리 한 병을 해서 액기스로 만들어서 혀 밑에 다섯 방울 한 번만 떨어뜨리면 되는 제품입니다. 한 병에 150불짜리를 75불에 반값 세일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많은 세일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약을 해주시고 꼭 오시면 저희가 좋은 가격으로 이것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약하실 전화번호가요, 718-879-2340번, 718-879-2340번이고요. 한국에 직접 가져가셔도 되고요. 파주에 배송을 원하시는 분들도

0: 때 어떤 걸 중요시해서 선택을 해야 할까요?
1: 이런 천중산삼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유 명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 저곳에서 천중산삼이라는 간판을 걸고 판매를 하시는 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뉴욕 매장에도 잘 보시겠지만 많은 매장들이 생겼다가 다시 또 사라지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언제든지 산삼을 구입하시고 드시면서 상담까지 그리고 또그 다음에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매장을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고요. 가격보다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상품의 질, 이 정말 천중산삼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채취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신다면 저희 매장을 선택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장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사장님이 직접 채취하는 산삼 말고는 저희가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나 화학 재료가 전혀 케미칼이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셨을 때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매장이 20년이 넘게 지금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말 제대로 된 산삼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드신 후에 효과를 보시니까요. 대구매를 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음식 한 그릇 드셔도 맛이 없으면 두번 다시 그 매장을 가지 않는 것처럼 이 산삼 한 가지를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데요. 산삼 드시고 효과가 없었다면 아마 저희 매장도 1, 2년을 못 버텼을 겁니다.

0: 세일도 정말 많이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두 달을 드신다면 여름도 잘 나실 뿐만 아니라 겨울에 감기 예방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너가 직접 산속에서 채취하고 운반해서 판매까지 합니다. 당연히 믿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유통 과정에 있어서 비용을 절감하니까 여러분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하게 이력을 찾고 또 늘 건강을 유지하는 행복을 느끼셔야 되는데요. 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더 큰 프로모션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편안하고 여러분에게 부담이 덜 가는 가격으로 제공하고자 이번 주 프로모션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 할인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718-879-234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매장님, 와, 이번 주에도 세일이 굉장히 엄청나게 큰데요. 이 세일 품목들 제가 이렇게 매주 프로모션하는 제품들을 보면 그때그때 인기가 많은 제품을 오히려 더 큰 폭으로 할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세일 품목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찾는 이런 제품들이죠. 특히 아버지 날 때 너무 아쉬웠던 분들, 나 그때 못 샀는데 세일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할인들을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0: 예, 맞습니다. 뉴욕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10만일 장석권 천정상삼을 이용해 주시면서 드시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데 세일을 할 때는 좀 많이 사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손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직접 이쪽으로 또 전화하셔서 상담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하고 전화하셔서요. 궁금하신 점, 그리고 오늘 세일은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제품을 주셔야 효과를 좀 많이 볼 수 있는지, 빨리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담해 주시면 우리 직원분께서 자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또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반값 세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쪽 LA 지역은 벌써 아버지 날 세일을 하루 하고는 끝을 냈습니다.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무리해서 드시는 것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무력 충돌을 벌였던 미국과 이란이 공격 중단을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오는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며 추가 긴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소비가 견조한 만큼 물가를 2% 목표까지 낮추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구글이 컴퓨팅 파워 부족으로 메타의 자사 AI 모델 제미나의 사용량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산업 전반에서 인프라 병목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매출이 264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가구당 평균 지출은 오히려 줄어 소비자들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이 성장에서 쇠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컨설팅 업체 베이는 2040년까지 신차 판매가 연간 200만 대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공화당이 유권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이브 법안 처리를 다시 추진합니다. 하원은 상원

통과해서 과반 의석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 서폭 카운티 검찰이 마사지 업소를 위장해 성매매와 자금 세탁을 벌인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10명과 법인 4곳을 기업 부패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란만반인 뉴욕시장이 취임 6개월 만에 실용주의 노선을 보이며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유층 증세와 임대료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역대급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는 115도, 섭씨 46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월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엔트로픽의 첨단 인공지능인 미토스의 외국 접근을 차단하자 오스트리아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럽연합에 엔트로픽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스트리아의 알렉산더 프렐 디지털화 담당 국무차관이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기술주권 담당 부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회원국들은 EU 내에서 엔트로픽의 전략적 정착과 참여를 모색해야 한다며 이처럼 주장했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프렐 차관은 이런 논의에서 엔트로픽에 어떻게 법적 확실성, 시장 접근권, 자본, 일련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엔트로픽이 유럽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에 관해선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블룸버그는 해당 제안이 EU가 AI 등 주요 기술 분야에서 미국 및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짚었습니다. 미토스는 인간 전문가보다도 전산 시스템의 보안 허점을 더 잘 잡아내는 고도 AI로 사이버 보안의 판도를 뒤집었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이유는 미국이 수출 통제 조처로 미토스의 외국 접속을 차단하자 해당 제한을 풀고자 미국과 새 파트너십 방안을 협의해왔습니다. 엔트로픽은 오픈 AI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AI 개발사로 꼽힙니다. 미 국방부 등의 첨단 AI 모델을 공급해왔지만 AI 안전성 및 규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 계속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프렐 차관은 엔트로픽급의 기업이 유럽으로 오면 현지의 우량 기업을 밀어내지 않고 인재 및 자본 유치 증대와 산업 기준 고도화 등의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와 퀸즈 일대에서 마사지 업소를 가장해 성매매와 불법 마사지 영업을 벌이고 100만 달러 이상의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10명의 피고인과 법인 4곳을 기업 부패와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뉴욕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 검찰이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까지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서폭 카운티와 퀸즈 일대 마사지 업소 4곳을 거점으로 한 성매매와 불법 마사지 영업을 벌인 혐의로 10명의 관련자와 법인 4곳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플러싱에 거주하는 59세 샤오란 공은 헌팅턴 지역의 마사지 업소 3곳 그리고 퀸즈 플러싱의 192 풋스파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합법적인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 조직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직은 잠복 수사 과정에서 현금을 대가로 성매매를 제한하고 무면허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 과정에서 음성 도청 장치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피고인들은 뉴욕주 노동국에 허위 고용 등록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남성 피고인 한 명은 조직 자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여성 종업원들을 업소로 수송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거래 내역을 숨기기 위해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유도했으며 조직이 100만 달러 이상의 불법 수익을 올린 뒤 이를 주택담보대출 상환과 투자 계좌 등에 사용하면서 자금 세탁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은행 예금과 부동산 두 채를 동결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과 금괴 등 추가적인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주범인 공샤오란을 비롯한 7명은 기업 부패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8년 4개월에서 2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돼 최고 1년 4개월에서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9일 그리고 2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레이먼드 티어니 서폭 카운티 검사장은 합법적인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와 자금 세탁으로 100만 달러 이상의 범죄 수익을 올린 정교한 범죄 조직을 적발했다며 지역사회의 암적인 존재이자 피해를 주고 있는 불법 조직을 계속 해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주미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6.25 전쟁 발발 76주년 기념식이 26일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며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2: 주미 한국대사관은 26일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6.25 전쟁 발발 7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를 비롯해 한국전 참전용사와 유가족,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동부 지회, 6.25 참전유공자회 워싱턴 지회, 미국 재향군인회 관계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버나드 샴포 예비역 중장, 그리고 UN 참전, 21개국 국방무관 등 7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헌화와 묵념을 통해 한국전쟁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과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전쟁을 계기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그리고 국제사회가 함께 지켜온 자유와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인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동부 지회장은 76년 전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며 한국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앞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한인사회 및 미주류사회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3: 돌이켜보면 76년 전에 미국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사실은 한국에서 이런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인 사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미주류 사회에도 교류를 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 참석자들은 이번 추모식을 계기로 한국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함께 다졌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인도에서 19개월 된 남아가 감기 등의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병원 측의 실수로 실명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9일 인도 매체에 따르면 인도 중부에 거주하고 있는 인드라지 비슈아카르마는 지난달 29일 19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한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해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들은 당시 감기와 기침 증세로 병원을 찾았지만 위중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진찰한 소아과 의사는 점안액 그리고 진통제를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발에 제거용 약 진해 거담제가 환자의 두 눈에 투입됐다고 비슈아카르마는 주장했습니다. 이후 아이의 상태가 급속히 나빠졌고 가족들은 서너 시간 병원에 머물며 차도가 있기를 기다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이 인근 병원으로 환자를 보냈으며 인근 병원 측은 가족들에게 첨단 의료센터로 가볼 것을 권유해 가족들은 인도 최상위 국립병원을 찾았습니다. 의료진은 진찰 후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전했습니다. 증상에 적합하지 않은 투약과 의료 과실로 아이가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말한 겁니다. 비슈아카르마는 내 아들의 인생이 무너졌다며 병원을 고소했으며 해당 의사와 직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하자 주정부 보건당국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경찰과는 별개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산하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용 기자의 신문은 TV 도쿄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18세 이상 9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68%를 기록했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2% 상승한 겁니다. 니케이는 다카이치 내각이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9개월 연속 60%대 후반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여론조사 방식이 도입된 지난 2002년 이후 전례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파견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파견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비율이 61%로 파견해야 한다는 29%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 해리 왕자가 영국 경찰의 경호 지원이 거부되자 다음 달 예정돼 있는 가족 동반 영국 방문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BBC 방송이 29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해리 왕자는 부인 메건 마클과 두 자녀와 함께 4년 만에 영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영국을 찾은 것은 2022년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 70주년 기념 행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리 왕자 측이 요청한 경찰 경호가 불어들면서 해리 왕자는 아내와 자녀를 영국으로 데려오려던 계획을 재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내무부 산하 왕실 VIP 행정위원회는 해리 왕자에게 세금으로 지원되는 경찰 경호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가족 방문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이런 결정에 매우 상심했지만 어떻게든 방문을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왕실 부지 안에서는 경찰 경호가 제공되지만 외부 일정에서는 미국에서부터 동행하는 민간 경호 인력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방문 계획은 내년 7월 버밍엄에서 열리는 국제 상위 군인 스포츠 대회인 인빅터스 게임 관련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대회는 해리 왕자 주도로 2014년에 창설됐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5: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6: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5: 703-354-1950. 703-354-1950.
7: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문배술
8: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9: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8: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시장 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며 치안 이민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동시에 DC 공공시설 정비와 도시 개선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워싱턴 DC 시장 당선이 유력한 야당 민주당의 제니스 루이스 조지 후보를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제니스 루이스 조지 거의 확실하게 워싱턴 DC 시장으로 당선될 것으로 보이는 공산주의자는 감옥을 비우고 DC를 성역 도시로 만들고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우리의 사랑하는 수도에 다시 받아들이고 범죄 단속에 저항하며 경찰 예산을 삭감하고 보석금 없는 보석을 지속 및 확대하고 수도를 파괴하는 다른 많은 일들을 원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결국 그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나는 워싱턴 DC를 범죄가 거의 없고 그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을 미화 작업을 통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기회조차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스 조지 후보를 직접 만나게 다면서도 우리는 워싱턴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의지가 전혀 없는 공산주의 추종자에 의해 이곳이 파괴된 것을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루이스 조지 후보는 지난 16일 치러진 워싱턴 DC 시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워싱턴 DC는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이기면 본선 승리도 유력합니다. 조지 루이스는 조란맘단이 뉴욕시장처럼 미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민주사회주의자입니다. 노동자와 세입자 권리를 강력히 옹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반대의 정치적 이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스 조지 후보의 예선 선거 승리 직후에도 연방정부가 워싱턴을 되찾아 연방정부처럼 운영할 수도 있다고 강력한 견제구를 던진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 거의 모든 동상, 기념비, 분수들이 수년간의 그래피티, 훼손, 파괴를 겪은 뒤 완전히 개보수되고 복원돼 완벽한 상태라고 자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리플렉팅 풀이 미국을 증오하는 범죄자이자 급진 좌파 파괴자들에 의해 크게 손상됐지만 현재는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7월 4일 250주년 독립기념일 후 물을 빼내 짐승들이 초래한 피해를 수리하면 다시 완벽한 상태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스트 포토맥 골프장에 대해서는 9월 1일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최고 수준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 대중이 사랑하도록 설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1: 지난달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새 의장을 취임한 케빈 워시 의장이 최근 별세한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을 연준 의장의 역할을 보여준 첫 번째 인물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워시 의장의 한 달간 행보에는 20년 가까이 연준을 이끌었던 그린스펀 전 의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경제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린스펀은 1990년대 기술 혁신이 생산성을 높여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도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금리 인상을 늦춘 바 있습니다. 워시 의장도 인공지능, AI가 생산성을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직관에 의존했던 그린스펀과 달리 워시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신설해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통 방식도 닮았습니다. 워시 의장은 시장과의 불필요한 소통을 줄이겠다며 향후 정책 방향을 미리 제시하는 선제 가이던스를 폐지했고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에도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신중한 화법의 시장은 오히려 올해 여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연준 내부 운영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린스펀이 다양한 정책안을 제시하며 의견을 수렴했다면 워시 의장은 하나의 정책안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의장의 주도권은 강화하면서도 위원회의 공식 절차는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또 정치적 독립성도 관심사입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지만 시장은 워시 의장이 정치적 압력보다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는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워시 의장이 그린스펀의 장점을 계승하면서도 데이터 분석과 정책 운영에서는 자신만의 방식을 구축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다소 덥겠는데요. 뉴욕 낮 최고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지나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낮에는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소 무덥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69도, 섭씨 21도입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올라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1도, 섭씨 33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뉴욕과 워싱턴 모두 낮 동안에는 강한 햇볕과 함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29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3: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4: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한미 디지털 뱅킹으로 비즈니스를 더 스마트하게. K-Radio 모닝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6: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7: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8: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7: 캐리어, 트레인, 메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8: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7: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8: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9: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 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한국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의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0: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론트와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3: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0: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개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3: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0: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999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이 살인적인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도 역대급 더위가 닥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28일 CBS 방송에 따르면 미 국립기상청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간 이어지는 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향후 며칠간 오대호 하류와 중부 대서양 연안, 미시시피강 및 오하이오 강 유역 일대에서 고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과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볼티모어 등 동부 해안 도시와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디트로이트 등이 폭염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멤피스와 댈러스 등 남부 도시들 역시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폭염은 미 국토의 절반 이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다음 주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섭씨 30도 중후반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높은 습도로 체감 온도는 최고 섭씨 46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피닉스와 라스베이거스, 텍사스주 중부 등의 기온은 이미 섭씨 37도를 넘어섰습니다. 기상방역당국은 대규모 온열질환 발생 등 공중보건 우려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상청은 기온이 오르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나 그늘진 곳에 머무르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고온에 오래 노출되면 호흡곤란과 두통, 현기증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 덴마크, 스위스 등 유럽은 며칠째 기록적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독일 일부 지역의 기온은 40도 넘게 치솟았고 프랑스에서는 적색경보가 잇따라 발령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21일 이후 유럽에서 폭염과 연관된 초과 사망자가 1,3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자칭 민주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 시장이 진보 돌풍을 일으키며 뉴욕시장에 당선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임 전 제기됐던 우려와 달리 시정 운영에서는 현실과 타협하는 실용주의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부유층 증세와 임대료 동결 등 핵심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정치 무명에 가까웠던 34세 정치 신예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진보 돌풍을 일으키며 뉴욕시장에 취임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맘다니의 급진적인 정치 성향이 부유층의 이탈을 초래하고 있으며 결국 뉴욕시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임기 초 실제로 맘다니 시장이 보인 모습은 현실과 또 유연하게 타협하는 실용주의적인 노선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부유층 증세, 임대료 동결 등 맘다니 시장의 대표 정책들이 여전히 첨예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진보와 보수 진영 간에 봉합되지 않는 균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원 출신인 정치 신인의 다름없었던 맘다니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시민들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공약을 내걸고 지난해 11월 뉴욕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 진영의 좌장격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과 역시 진보 진영의 젊은 리더로 주목받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이 그의 당선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욕시 인민공화국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맘다니의 승리가 좌파 포퓰리즘 부상을 상징한다며 날선 비판을 내놨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라고 칭하며 뉴욕시가 경제, 사회적으로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취임 후 6개월이 지난 현재 뉴욕 시민들은 맘다니 시장의 임기 초반 시정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에나 대학이 지난 2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에 대한 뉴욕 시민들의 여론은 긍정적인 평가가 58%, 부정적인 평가는 26%를 기록하며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 긍정 56%, 부정 34%보다 긍정평가가 늘었고 부정평가는 줄어들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취임 이후 두 차례 백악관을 직접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하고 전임 시장이 임명한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 국장을 유임시키는 등 현실 정치에 맞춘 실용주의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피 씨가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뉴욕시 경찰국장 자리에 오른 이후 뉴욕시의 범죄율이 감소했으며 이런 추세는 맘다니 시장 취임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른바 부유세라고 불리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을 주정부와 주의회에 거듭 촉구했지만 캐티 호컬 뉴욕지지사는 근로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이 추진하는 부유세 증세, 임대료 동결 등 핵심 공약은 여전히 보수 진영으로부터 좌편향 포퓰리즘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욕시 임대료 지침위원회는 지난 25일 렌트 안정화 아파트 약 100만 가구의 임대료를 동결키로 결정했고 맘다니 시장은 이를 뉴욕 세입자들의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단체들은 임대료 규제를 받지 않는 주택의 임대료 상승과 주거 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유층 증세를 대신해 추진한 초고가 세컨하우스 과세 역시 일부 억만장자와 투자업계에 반발을 사고 있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달 뉴욕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최초의 무슬림 시장인 맘다니 시장은 취임 당시 최초로 이슬람 경전 쿠란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취임 직후 전임 시장의 친이스라엘 정책 일부를 폐지하면서 유대계 단체의 반발이 커졌으며 맘다니 시장은 반유대주의에는 반대하지만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에는 비판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맘다니 시장은 실용주의 행보로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이어가고 있지만 진보 정책과 중동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뉴욕시 정치의 주요 변수로 남을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앞서 맘다니 취임 100일 기사를 통해 맘다니 시장에게 어쩌면 가장 풀기 어려운 과제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유대인 인구가 가장 많은 뉴욕시에서 자신의 친팔레스타인적인 정치적인 뿌리를 지키고자 하는 욕구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가운데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놨습니다. 조별리그 탈락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홍 감독은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고 대한축구협회는 후임 감독 선임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홍명보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다음 날 한국시간 29일 오전 대표팀의 베이스캠프 훈련장이었던 멕시코 사포판의 치바스 베르데 바에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를 내려놓지만 대한민국 축구를 향한 마음까지 내려놓는 것은 아니라며 대표팀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팀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8일 선임된 홍 감독의 임기는 2027년 1월에 열리는 2027 아시안컵까지였습니다. 월드컵에서 32강에도 들지 못하는 실패에 반년 만에 일찍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개최국 멕시코, 체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조별리그 A조에서 경쟁한 한국은 조 3위로 탈락했습니다. 체코와 1차전에서는 2-1로 이겼지만 개최국 멕시코와 2차전에서 0-1로 패한 데 이어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32강에 오를 수 있었던 마지막 남아공과의 경기에서도 0-1로 졌습니다. 이어 조 3위 12팀 간의 경쟁에서 11위로 밀리면서 탈락의 고배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된 이번 대회 한국의 최종 순위는 34위입니다. 2014년 브라질 대회에서 대표팀을 이끌고 1무 2패 성적을 내 추락했던 홍 감독은 사령탑으로 받은 두 번째 월드컵 기회도 성공으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국가대표 지휘봉을 조기에 반납했습니다. 월드컵에 감독으로서 대표팀을 이끌고 두 번 출전한 건 한국에서 홍 감독이 유일합니다. 홍 감독은 이번 대표팀 사령탑에 오르는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불거져 팬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한 채 월드컵 예선과 본선을 치러야 했습니다. 당시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다른 후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홍 감독을 내정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그는 국회 현안 질의에까지 불려나가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홍 감독은 월드컵 최종 예선을 6승 4무 무패로 통과했습니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건 200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입니다. 홍 감독이 이끈 우리 축구대표팀은 2010년 남아공, 2022년 카타르 대회에 이어 통산 세 번째이자 2회 연속 원정 16강 진출에 도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수와 코치, 감독을 통틀어 7번째 월드컵 여정에 올랐던 홍 감독은 끝내 웃지 못하고 멕시코를 떠나게 됐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안녕하세요. K-라디오 영어로 읽는 뉴스 영잉 뉴입니다. 먼저 오늘 뉴스의 타이틀부터 확인해 보시죠. Venezuela earthquake. Death toll rises to 589 with nearly 3,000 injured. 지진 사망자 589명, 부상자 2,980명으로 늘어 지진이나 태풍 같은 거대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급증하는 인명피해와 긴박한 구호 현장을 표현한 오늘의 기사 내용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영익뉴 시작합니다.
4: death toll from the powerful earthquake that struck Venezuela on the 24th has risen to at least 589.
3: 원래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589명으로 늘었다. 여기서 death toll은 사망자 수, 희생자 총수를 뜻하고요. struck은 강타하다라는 뜻의 strike의 과거형이죠. strike, struck, struck. 지진이나 재해가 특정 지역을 덮쳤다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has risen to 어디까지 늘어났다, 올라갔다 라는 의미인데요. has risen to 대신 has climbed to 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요. has increased to나 has reached 또는 has grown to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The number of confirmed fatalities surged overnight. 밤새 확인된 사망자 수가 크게 불어난 것이다. Confirmed fatalities. 공식 문서나 뉴스에서는 사망자를 단순히 dead people이라고 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확인된이라는 뜻의 confirmed와 사망자라는 뜻의 격식 있는 단어 fatality를 쓰곤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confirmed를 사용하면 확정적인 숫자를 얘기하고 reported라고 하면 초기에 보도된 숫자 preliminary death toll이라고 하면 잠정 집계가 되고 provisional figures라고 표현하면 임시 수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surged는 주식 차트나 숫자가 갑자기 폭등하거나 크게 불어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overnight은 밤사이에 밤새라는 뜻입니다.
4: Interim President Rodriguez announced that the government decided to deploy military forces to the hardest hit state of La Guaira.
3: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정부가 지진 피해가 집중된 라과이라주에 군 병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 Interim President, 비상시국에 정식 취임 전 나라를 이끄는 임시 대통령을 뜻하죠.
3: 미국에서는 헌법과 Presidential Succession Act에 따라 대통령 권한의 승계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사임 또는 탄핵 등으로 직위를 잃어버리면 즉시 Vice President, 부통령이 승계받고 부통령도 없거나 동시에 공석이면 하원의장, Speaker of the House가 대통령 권한을 승계받습니다.
4: Deploy military forces.
3: 군대나 경찰 인력을 재난 현장에 배치하다, 투입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군대를 이동할 때는 deplo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통 move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냥 이동하는 경우는 move를 쓸 수 있지만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전투나 임무에 비치되는 경우에는 deploy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the hardest hit, 가장 세게 맞은 이라는 의미인데요. 기사에서는 피해가 가장 집중된 극심한 지역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In some areas, delays in aid arrival have reportedly left volunteers digging through rubble without any rescue equipment. 일부 지역에서는 구호 지원 도착이 늦어지면서 자원봉사자들이 구호 장비 없이 잔해를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elays in aid arrival, 구호 지원, aid의 도착, arrival이 지연, delays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호 지원은 상황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UN이나 NGO에서는 humanitarian aid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긴급 구호 지원은 emergency relief assistance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portedly, 무엇무엇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되었다 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digging through rubble, 여기서 rubble은 무너진 건물의 돌더미 잔해를 의미하고 이를 파헤치다 라고 할 땐 dig through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꼼꼼히 수색하는 느낌이라면 scouring the rubble 또는 rummaging through the rubble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digging이라 하면 다소 거친 느낌으로 땅을 파거나 무언가를 파고든다는 의미인데요. 신중하게 찾는다면 sift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searching이나 scouring도 찾거나 수색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지진 사태로 희생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UN은 실종자만 5만 명을 예상하고 있고 더 급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피해가 멈추고 복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인생도 고요한 듯 보이지만 계속해서 쌓이는 응력으로 폭발하는 화산이나 지진과 같이 한순간에 드러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쌓이는 응력들을 외면하지 말고 작은 균열일 때 알아차리면서 서로의 삶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보듬어주면 어떨까요? 말문이 트이고 귀가 열리는 그날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011뉴였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7월 1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0일 화요일 아침부터 7월 1일 수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엑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0: 02-201-429-2282.
1: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무력 충돌을 벌였던 미국과 이란이 공격 중단을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오는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며 추가 긴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소비가 견조한 만큼 물가를 2% 목표까지 낮추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구글이 컴퓨팅 파워 부족으로 메타의 자사 AI 모델 제미나의 사용량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산업 전반에서 인프라 병목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매출이 264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가구당 평균 지출은 오히려 줄어 소비자들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이 성장에서 쇠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컨설팅 업체 베이는 2040년까지 신차 판매가 연간 200만 대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공화당이 유권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이브 법안 처리를 다시 추진합니다. 하원은 상원에서 과반 의석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 서폭 카운티 검찰이 마사지 업소를 위장해 성매매와 자금 세탁을 벌인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10명과 법인 4곳을 기업 부패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란만단인 뉴욕시장이 취임 6개월 만에 실용주의 노선을 보이며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유층 증세와 임대료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역대급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높은 습도로 체감 온도는 115도, 섭씨 46.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이 미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인 유권자 신분검사 강화 법안을 과반 의석만으로 상원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다시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존슨 의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른바 세이브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을 이번에는 예산 조정 절차에 포함하려 한다며 29일 하원을 소집해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세이브 법안은 투표 때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제시 의무화, 군 복무, 질병, 장애, 여행을 제외한 우편 투표 금지 등이 골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필승 카드로 삼기 위해 의회 여러 차례 처리를 촉구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인 존슨 의장은 공화당이 과반인 하원에서 이 법안을 세 차례 가결했지만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상원 100석 중 60석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공화당 의석만으로는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존슨 의장이 언급한 예산 조정 절차는 예산과 관련된 법안의 경우 과반 의석만으로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해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세이브 법안이 이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상원 의사규칙관의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의사규칙 담당자가 말하는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조항을 상원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브 법안에 예산 절감 관련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추측됩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브 법안 처리와 연계하며 서명을 거부한 21세기 주택 공급 확대 법안과 외국인 도감청법으로 알려진 해외정보감시법 연장안, 그리고 내년도 국방수권법 등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이 세이브 법안 처리를 수정한 형태로 가결할 경우 상원이 절차적 정당성과 의회의 법안 처리 관례에 대한 우려를 딛고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상원은 다음 달 13일까지 휴회 기간입니다. 존슨 의장은 최근 존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만나 그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일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무력 충돌로 긴장이 고조됐던 미국과 이란이 공격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오는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공식 회담인 만큼 긴장 완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대한 이란군의 공격 이후 며칠 동안 공습을 주고받은 미국과 이란이 서로를 향한 공격을 중단키로 합의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우스가 28일 보도했습니다. 고위 당국자를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모든 물리적 군사작전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오는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시도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30일 회담은 당초 스위스에서 개최돼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을 공격한 이후에 미국의 이란 인프라에 대한 보복 공습 및 이란의 바레인 및 쿠웨이트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반격이 이어지면서 군사적 긴장이 치솟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미군의 이란 인프라 공습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아주 성공적으로 시작한 일을 군사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올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이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공습을 휴전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양측의 고위급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군과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항을 조정하기 위한 전화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지만 이는 여전히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이에 양측은 회담 장소 중동으로 변경하는 한편 논의의 초점을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전환했다는 것이 매체의 설명입니다. 악시오스는 미 당국자와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 실무 협상단을 이끄는 닉 스튜어트가 이 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이 지난 17일 종전 양해각서 공식 서명 이후 열흘도 지나지 않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공방을 벌이면서 휴전 붕괴 우려가 제기됐지만 다시 공격 중단 및 대화 재개에 합의함에 따라 이번 실무회담의 결과가 더욱 주목받게 됐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캘리포니아의 한 안락사 없는 동물보호소에서 총상 흔적 등이 있는 개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6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훔볼트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날 포르투나에 위치한 미란다 구조 동물보호소 부지를 며칠간 수색한 결과 개 사체 117구와 개 두개골 21개, 수백 점의 뼈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개 사체 70구 가운데 상당수에서 총알 파편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보호소 헛간에서는 개들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이 확인됐고 이와 함께 개 목걸이 600여 개도 발견됐습니다. 보호소 밖 들판에는 심하게 부패한 개 사체들이 있었지만 훼손 상태가 심해 현장에서 위치만 기록한 뒤 그대로 매장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보안관 사무소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2025년 1월 이후 이 보호소에 맡겨진 동물 730여 마리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당국은 보호소 운영 과정에서 동물 학대와 함께 보호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혼설 훔볼트 카운티 보안관은 이번 사건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며 처리해야 할 방대한 양의 자료와 조사해야 할 증인, 분석해야 할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호소 설립자인 셔넌 미란다는 지난 18일 보호소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직원과 자원봉사자, 다른 동물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행동 문제를 보인 개들을 안락사시킨 일은 일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제기된 의혹은 내 평판뿐 아니라 수십 년간 지역사회에 봉사해온 보호소의 미래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일은 동물권 활동가인 제니퍼 레이먼드의 제보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 보호소에서 동물학대가 이루어진다는 소문을 듣고 지난해 보호소 인근 부지를 구입해 출입 상황을 지켜보던 중 굴착기가 드나든 직후 대규모 흙더미가 생긴 것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지난 4월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보호소 부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머리에 총상을 입은 개 사체 8구를 직접 발굴해 보안관에게 신고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보안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지표 2과 레이더를 활용해 동물 매장 흔적을 찾는 등 대대적인 수색을 이어왔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한국오이 파운드당 3불 99, 애호박 2불 99, 체리자두 파운드당 2불 99, 제스프리 골든키위 싱글박스 24불 99. 롯데저과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청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포프 모피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커포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P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7주기이자 탄신인 150주년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뉴욕에서 엄숙하게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조국의 독립과 민족 통일, 그리고 문화 강국을 꿈꿨던 백범 선생의 뜻을 되새기며 그 정신을 차세대에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하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7주기와 탄신 15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26일 금요일 뉴욕시 퀸즈 성 바오로 청화상 천주교회에서 엄수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김구, 안중근 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회 뉴욕지회가 주관했으며 김상호 주 뉴욕 총영사와 강영신 부총영사, 한세멜 동포 담당 영사를 비롯해 대한민국 광복회 뉴욕지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뉴욕직능단체협의회 등 한인사회 주요 단체장과 동포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에 이어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회 뉴욕지회 설립자인 윤영재 상임고문의 개회사로 시작됐습니다. 윤 상임고문은 19세 때 정교장에서 백범 김구 선생을 직접 만났던 경험을 회고하면서 97세의 고령에도 백범 선생의 영정 앞에 큰 절을 올려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김수현 대한민국 광복회 뉴욕지회장은 독립운동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해외 동포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차세대에게 올바르게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호 주 뉴욕 총영사는 백범 선생이 꿈꿨던 문화 강국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동포사회도 세대와 단체를 넘어 서로를 포용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진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회 뉴욕지회장은 백범 선생이 꿈꾼 문화강국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높은 도덕성과 인류애를 바탕으로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5: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화는 세계 곳곳에 사용을 받고 있습니다. 힙합과 K-드라마, 영화와 문화, 음식과 예술을 통해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만나고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 그리고 한국의 정신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열린 BTS의 컴백 무대에 정규 무대 아니라는 한국의 정체성과 문화적 뿌리를 세계에 알린 상징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이어 동우진 테너의 백범 김구 선생 추모가 독창과 함께 최근 발굴된 백범 김구 선생 장례식 영상이 상영돼 참석자들은 선생의 삶과 희생을 되새겼습니다. 특별 강연에서 김광석 한미헤리티지협회 이사장이 백범 선생의 독립과 통일, 문화 강국의 비전을 조명했으며 백범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국회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뉴욕 동포사회의 지속적인 추모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선생의 정신을 차세대에 계승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행사는 참석자들의 만세삼창과 김용철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회 뉴욕지회 이사장의 폐회선언으로 마무리됐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및 무역정책 추진과 협상 과정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점점 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8일 진단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및 관세 분야 고위직 중 가장 큰 존재감을 드러내온 트럼프 측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위상을 그리어 대표가 점점 가져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작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초반에만 해도 그리어 대표가 방미한 인도의 경제 담당 고위 관리와 만났을 때 러트닉 장관이 큰 불쾌감을 느낀 나머지 자신이 관할하는 상무부 청사에서 그리어 대표와 인도 고위 관리가 다시 회의하도록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리어 대표가 외국 고위 관리와 만날 때는 미 무역대표부 청사가 아닌 상무부 청사에서 러트닉 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담을 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트닉 장관을 상무장관 후보로 지명할 당시에도 러트닉 장관이 무역대표부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고 한동안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대표의 관계는 수평적이거나 대등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세율 인하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맞교 환하는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도 미국 측 키맨은 러트닉 장관이었고 그리어 대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례로 이달 그리어 대표가 인도를 방문해 미국 인도 무역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했는데 거기에 러트닉 장관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2기 초반 워싱턴 관과에서 무역 관세 이슈에 있어 조연으로 여겨졌던 그리어 대표가 최근 트럼프 무역팀에서 주연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현재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협상뿐 아니라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재협상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도입한 국가별 관세가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화한 이후 대체 관세 도입 과정을 그리어 대표가 주도하고 있으며 미중 간 무역 관리를 위한 미중 무역위원회 설립도 그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무역 관세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방송 출연에도 그리어 대표가 나서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근엄한 법률가 이미지에 몰몬교 신도인 그리어 대표는 자신이 트럼프 1기 때 비서실장을 맡으며 보좌했던 로버트 라이트 하인저 전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유사한 스타일의 터프한 협상가로 통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아온 러트닉 장관은 최근 상대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이끄는 회사가 관세 환급금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과 러트닉 장관 본인과 성범죄자 고 제프리 앱스틴 간의 교류 사실 등이 최근 몇 달 사이에 불거진 것도 러트닉 장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낸 성명을 통해 자신과 러트닉 장관이 대통령의 무역 의제를 실행하기 위해 매우 긴밀하고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쿠시 대사의 백악관 대변인은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대표는 각자의 관할권 하에 있는 법적 권한에 따라 무역 논의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며 두 사람 사이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8일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 통화정책 등의 요인 없이 물가가 목표치로 되돌아오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6: 바킨 총재는 28일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열린 아이디어 페스티벌 행사 중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수준이 너무 높다면서 기준금리나 노동시장 혹은 디스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다른 요인의 추가적 영향 없이 물가 상승률이 2%로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기업의 가격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은 가격을 책정할 때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는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그 점이 우려스러운 것이며 그것이 내가 소폭의 긴축이 합리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업들은 원자재 비용 상승에 직면해 있지만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 기업 입장에서는 상승 비용 중 어느 정도를 소비자에게 전가할지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바킨 총재는 관세와 유가 충격으로 인한 물가 압력이 누그러져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두 요인이 미국인들의 소비를 꺾지는 못해 여전히 소비가 강하다고 봤습니다. 이어 소비가 주도하는 경제에서 이는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2% 목표치까지 완전히 끌어내리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8일 연준이 주로 참고하는 개인 소비 지출 지수는 5월까지 연간 4.1%로 202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원유 및 기타 상품 가격이 상승했고 물가 상승 압력은 더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박힌 총재는 현재 인플레이션 완화 요인과 상승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경제 지표를 더 지켜보고 신중하게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합의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급격히 내려간 건 물가 하락 요인이지만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등 인플레이션에 기여하는 다른 변수들도 있어 적절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향후 몇 달 동안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3: 백악관이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 등이 담긴 패트리엇 패스포트 시안을 공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8일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해당 여권을 패트리엇 패스포트라고 명명했으며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한정판 기념 여권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해당 기념 여권은 2026년 7월 6일부터 워싱턴 여권 사무소에서 발급될 예정이며 일정 수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제공됩니다. 공개된 디자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에 기대 서 있는 초상화가 포함됐으며 미 독립선언문 일부 문구와 대통령 서명이 함께 담겼습니다. 반대편 페이지에는 독립선언서 서명 장면이 삽입됐습니다. 여권 뒷면에는 프리덤 250 문구가 새겨진 금색 깃발이 포함되는 등 기존 기념물과 달리 대통령 상징성이 강조된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여권을 미국의 새로운 여권이라고 소개하며 환영하지만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계획이 과도한 개인 숭배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초상이 들어간 기념주화 발행 계획까지 거론하며 민주주의보다 군주제에 더 어울리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케빈 뉴섬은 관련 구상을 풍자한 이미지까지 공개하며 비판에 가세한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다소 덥겠는데요. 뉴욕 낮 최고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지나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낮에는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소 무덥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69도, 섭씨 21도입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올라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1도, 섭씨 33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뉴욕과 워싱턴 모두 낮 동안에는 강한 햇볕과 함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29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4: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5: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4: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5: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6: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7: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6: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8: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9: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이 자사의 제미나이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하는 경쟁사 메타에 대해 사용량을 제한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내부의 소식 통들을 인용해 28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구글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AI 전산 자원을 요구한 것에 따른 조처로 세계 정상급 AI 업체들도 인프라 부족과 병목 문제에 시달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3월 메타 측에 대해 메타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미나이 용량을 모두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조처로 메타의 내부 AI 프로젝트 일부가 차질을 빚었고 이 제한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타는 이런 제약에 대응하고 AI 비용을 통제하고자 직원들에게 AI 사용량 단위인 AI 토큰을 더 효율적으로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구글 고객사도 이번 제한 조치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 정도는 덜했고 메타는 구글 모델에 대한 수요가 유독 높았기 때문에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짚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메타는 사내 보안 프로세스의 자동화, 온라인 사기 단속, 유해 컨텐츠 차단 등의 주요 업무와 사내 개발 작업에 제미나이를 많이 씁니다. 메타는 라마 등 자사의 AI 모델이 제미나이보다 성능 면에서 크게 뒤처지면서 일단 경쟁사 AI를 업무에 쓰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초고도 AI 개발을 공언하며 인재 영입과 인프라 확대에 이례적인 거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당장의 기술 격차를 해결할 순 없었던 겁니다. 이번 보도에 대해 구글과 메타는 답변을 거부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이 사태는 AI 산업에서 커지는 인프라 압박 문제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칩과 데이터 센터, 전력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상황이지만 이미 최대 테크 기업들조차 고급 모델과 AI 서비스를 돌리는 데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메타 등 대기업 고객들의 수요가 치솟으며 구글은 추가 용량을 마련하고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달 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로부터 전산 인프라를 임차하기 위해 월 9억 2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4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자사의 클라우드 매출이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계약은 체결됐지만 인도되지 않은 클라우드의 수주 잔고가 전분기 대비 거의 2배로 늘어 4,6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피차이 CEO는 분명히 우리는 단기적으로 컴퓨팅 제약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가 수요를 맞출 수 있었다면 클라우드 매출은 더 높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업들이 업무 전반에 챗봇과 코딩 어시스턴트, AI 에이전트 등을 도입하면서 AI 컴퓨팅 수요는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메타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경쟁사와 달리 클라우드 사업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AI 개발과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인프라 병목 문제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메타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2028년까지 미국 내 AI 인프라에만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4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규모 7 이상 강진 발생 당시 지진이 시작되기도 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먼저 경보를 보냈습니다. 구글의 지진 경보 시스템이 초기 지진파를 감지해 최대 2분 전까지 1,140만 명에게 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국가 조기 경보 시스템이 없는 지역에서 스마트폰 기반 경보가 피해를 줄이는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지난 24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사는 호세 플로레스는 가족과 함께 영화관에 가던 도중 구글 안드로이드 폰으로 지진 경보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에서 경보음이 울린 뒤 6초가 지나자 땅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진 발생 전에 구글 안드로이드 폰이 초기 파동을 감지해서 먼저 경보를 울린 겁니다. 국가 차원의 조기 지진 경보 시스템이 없는 베네수엘라에서 이번 강진이 발생하기 최대 2분 전에 구글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로 지진 경보를 받은 사람은 총 1,140만 명에 달한다고 뉴욕타임스가 27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구글 지진 경보 시스템은 가속도계가 내장된 20억대 이상의 휴대전화기에서 자료를 수집해 작동합니다. 화면 회전을 감시하는 센서로 미세한 진동을 감지해서 규모 4.5 이상의 지진에 대해 경보를 울리는 방식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먼저 속도는 빠르지만 강도는 약한 P파가 발생한 뒤 강도가 강한 S파가 뒤따르는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P파를 감지해 지진의 위치와 규모를 측정하고 이를 피해 지역에 있는 휴대전화로 알립니다.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 마크 스토가이티스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베네수엘라 첫 지진에 P8을 3초 만에 감지했고 6초 뒤 이를 식별해 첫 경보를 울렸습니다. 이후 지진 규모가 커지는 것도 감지해 경보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지진 규모는 7.2와 7.5로 매우 강했는데 구글은 지진이 가장 강했던 지역 주민들에게 약 140만 건의 경보를 전송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구글 안드로이드의 이런 조기 경보가 베네수엘라 지진 상황에서 생명을 구했는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단 몇 초만으로도 사람들이 보호 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했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카라카스에서 이런 지진 경보를 받은 플로레스는 처음에는 도로가 울퉁불퉁 등에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가로등이 흔들리는 걸 보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했다며 마치 지진을 거의 예측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 세계 스마트폰의 약 70%가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택하고 있고 2025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구글의 지진 감지 시스템은 스마트폰이 사용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작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4일에 발생한 강진으로 베네수엘라에서는 28일 오후 기준 1,400명 이상이 숨지고 3,200여 명이 다쳤으며 실종자는 7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인구 변화와 소비자 행태 변화 여파로 미국에서 신차 판매량이 향후 10여 년 내 연간 200만 대 이상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고 CNBC 방송이 28일 컨설팅 업체 베인 앤드 컴퍼니 분석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CNBC가 인용한 베인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신차 판매량은 인구 둔화, 높은 차량 가격, 대체 수단 증가 등 영향으로 2040년까지 200만 대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출산율 하락을 이민자 유입으로 상쇄해왔는데 향후 15년간은 제한적인 이민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베인은 내다봤습니다. 베인의 마크 고트 프레트슨 파트너는 CNBC에 자동차 산업은 이제 더는 성장 산업이 아닌 쇠퇴하는 산업이라며 특히 기술이 모든 것을 뒤흔드는 이 시기에 쇠퇴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높아진 차량 가격과 저렴한 대체 수단의 등장이 소비자의 행태를 바꾼 것도 자동차 산업 쇠퇴의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미국 내 신차 등록 연령대 중 18세에서 34세 인구가 신차 등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분기 12%에서 2025년 중반까지 10%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차량 가격 증가로 젊은 층이 신차를 구매할 여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자동차 시장 조사업체인 텔레메트리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신차의 월 할부금은 4년간 30% 올랐고 신차 5대 중 한 대는 월 할부금이 $1,00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오토포캐스트 솔루션스의 샘 피오라니 부사장은 젊은 세대는 어딘가로 이동할 때 우버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운전을 즐기고 신차를 원하는 젊은 층은 여전히 있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인은 로봇택시가 향후 15년 안에 널리 보급되고 가격이 낮아진다면 운전면허를 보유한 인구 비중이 현재보다 2-3%포인트 줄고 운전자당 차량 보유 대수도 1.2대에서 1.1대로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가정 10곳 중 한두 곳이 앞으로 보유 차량을 한 대씩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차량 수명이 길어진 점도 신차 구매를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베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간 차량 등록 말소율은 2000년 약 6%에서 2025년 5%로 하락했습니다. 베인은 이 비율이 2040년까지 4.4%로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고트 프레드슨 파트너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자동차 업체와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소비자를 두고 경쟁하고 있고 시장은 결국 통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드리스콜 딸기 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유수박개당 5불99, 체리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6: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5: 북유럽?
6: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5: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뱀코코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뱀코코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뱀코코프 제공입니다.

0: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다음 소식입니다.
1: 미국이 엔트로픽의 첨단 인공지능인 미토스의 외국 접근을 차단하자 오스트리아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럽연합에 엔트로픽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스트리아의 알렉산더 브렐 디지털화 담당 국무차관이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기술주권 담당 부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회원국들은 EU 내에서 엔트로픽의 전략적 정착과 참여를 모색해야 한다며 이처럼 주장했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프렐 차관은 이런 논의에서 엔트로픽에 어떻게 법적 확실성, 시장 접근권, 자본, 일련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엔트로픽이 유럽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에 관해선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블룸버그는 해당 제안이 EU가 AI 등 주요 기술 분야에서 미국 및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짚었습니다. 미토스는 인간 전문가보다도 전산 시스템의 보안 허점을 더 잘 잡아내는 고도 AI로 사이버 보안의 판도를 뒤집었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EU는 미국이 수출 통제 조처로 미토스의 외국 접속을 차단하자 해당 제한을 풀고자 미국과 새 파트너십 방안을 협의해왔습니다. 엔트로픽은 오픈 AI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AI 개발사로 꼽힙니다. 미 국방부 등의 첨단 AI 모델을 공급해왔지만 AI 안전성 및 규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 계속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프렐 차관은 엔트로픽급의 기업이 유럽으로 오면 현지의 우량 기업을 밀어내지 않고 인재 및 자본 유치 증대와 산업 기준 고도화 등의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6.25 전쟁 발발 76주년 기념식이 26일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며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2: 주미 한국대사관은 26일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6.25 전쟁 발발 7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를 비롯해 한국전 참전용사와 유가족,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동부 지회, 6.25 참전 유공자회 워싱턴 지회, 미국 재향군인회 관계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버나드 샴포 예비역 중장, 그리고 UN 참전, 21개국 국방부관 등 7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헌화와 묵념을 통해 한국전쟁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과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전쟁을 계기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그리고 국제사회가 함께 지켜온 자유와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인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동부 지회장은 76년 전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며 한국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앞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한인사회 및 미주류사회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3: 돌이켜보면 76년 전에 미국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다시는 한국에서 이런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인 사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미주류 사회에도 교류를 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 참석자들은 이번 추모식을 계기로 한국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함께 다졌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4: 처방약만으로는 잘 회복되지 않는 만성질환을 양한방 통합치료로 실제 임상에서 입증해온 공로로 LA 시장 캐런 베스가 직접 수여한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s를 받은 미주 한인 최초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0: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최입니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같은 위장질환으로 위장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약을 먹으면 괜찮은데 끊으면 다시 반복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음에도 위가 계속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것은 약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위장약은 위산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위궤양과 염증 치료는 현대의학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염증 이후의 회복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몇 달 동안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약을 먹는 동안에는 괜찮았지만 끊으면 다시 속쓰림과 이물감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경우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염증은 치료되었지만 점막과 소화 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위염과 식도염은 단순히 염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장 점막이 손상되고 점막 보호 기능이 약해지고 위의 운동성과 배출 기능이 떨어지고 식도관략근 기능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으로 염증을 치료해도 회복이 끝나지 않으면 증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치료는 되었지만 회복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회복 단계의 관리입니다. 위궤양과 염증 치료는 현대의학이 담당하고 그 이후 위장 점막과 소화기 기능이 회복까지 함께 관리해야 증상이 반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학한약은 손상된 위장 점막의 회복을 돕고 위와 장기 운동성, 소화 효율, 단즙 흐름 등 소화기 전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회복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즉, 약은 염증을 치료하고 과학한약은 소화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양한방 두 가지 치료를 함께 해야 증상의 반복을 줄이고 덜 아프고 더 안전된 상태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한방 통합의학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4: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위장 건강관리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6월 29일 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 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유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목소리)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3: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도 우리 세바시 강연자분 중에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박상미 교수입니다.
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 이 코로나에 네. 이제 좀 뭐랄까 다시 재확산 뭐 네. 조짐이 보인다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박상미 교수님은 뭐 너무 자주 본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대면에서 네. 하는 건 처음이죠?
4: 네, 맞아요. 정말 그죠? 마스크 벗고 대면에서.
3: 인터뷰 프로그램으로 네. 저랑 만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4: 처음입니다.
3: 너무 자주 보니까 네. 우리 북클럽도 하셔야 되고 세바시 클래스도 있으시고 강연도 이제 네.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네. 하시니까 늘 곁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대면에서 우리 대면에서 네. 만나보니까 네. 이게 정말 처음 있는 일이네요. 박상미 교수님 뭐 늘 여러분들 박상미 교수님 강의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 책이 나왔어요. 관계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4: 아, 네. 이 책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강의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메모하고 기록했던 걸 한 10년 동안 기록한 걸 모아서 코로나 터지고 강의가 다 끊긴 기간에 이때다 하고 집중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 아,
3: 어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계속 책만 썼군요.
4: 그랬죠.
3: 그럼 뭐 여기다 이렇게 이걸 책으로 공개해도 강의는 강의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지요?
4: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문자로 전해지는 그런 감동과 의사소통의 기능이 100% 중에 10% 미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자 언어로 만나고 또 실제로 제 얼굴을 보고 제 표정을 보고 말투를 들으면 또 느낌이 다르시죠.
3: 그렇죠, 그렇죠.
4: 그래서 책을 읽고 강연자의 강의를 듣는 건 아주 정말 우리에게
3: 200% 효과가 있죠.
4: 200% 효과에. 네.
3: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0: 그럼
1: 제발,
0: 꼭, 예, 이 꼭 책을 사람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책을 읽을수록 강연
1: 네,
0: 조회수가 높아가는.
1: 맞습니다. 네.
0: 어쨌든 뭐 본격적인 좀 토크를 시작하면
1: 네,
0: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콕 박히셔서 이 책을 많이 쓰셨다고 하셨는데
1: 네,
0: 제 첫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1: 네,
0: 많다.
1: 네.
0: 아무래도 그분들을 좀 네, 치유하고 상담하시는 일을 하니까
1: 네,
0: 코로나 시대에서 시대에 이제 들어가고 보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더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오히려 건강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또,
1: 네,
0: 또 새로운 소통을
1: 네,
0: 하는
1: 맞아요,
0: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더 아프다. 이 말 어떤 내용인가요?
1: 우리가 보면 평소에 인간관계에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아주 능했던 사람들은 그냥 통로가 바뀐 거예요. 온라인 화상회의 또 우리가 뭐 카톡도 사용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고 만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반면에 원래 관계가 좀 힘들고 소통이 힘들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소외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힘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도 다가가기가 좀 어렵고 말을 꺼내기가 어렵고 이랬던 분들은 사실 재택근무하고 온라인 수업하고 하면서 텍스트 소통이 아주 많아졌잖아요.
0: 아, 그거야말로 예, 비대면 소통이네요.
1: 맞습니다. 우리가 좀 글로 표현하는 게 부족한 사람들도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눈빛, 내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은데 그걸 싹 빼고 텍스트, 메일이나 문자로만 소통해야 되는 게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한 공포를 겪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일부 직장인들 중에는 회사에서 채팅방에서 문자 소통하고 또 메일 보내고 하는 것 자체에서 너무 큰 공포를 느낀다. 첨삭을 좀 해줄 수 없네. 실시간 첨삭. 이런 의뢰를 여러 번 네,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 갑자기 바뀐 시대의 소통에 대해서 또 인간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아주 어려움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0: 상처, 좀 마음이 약한,
1: 네,
0: 좀 아픈 사람들의 경우는
1: 네,
0: 이제 사실은 그 고통 중에 하나가 고립감일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뭐 친구가 없거나
1: 맞아요,
0: 내가 소통에 상대가
1: 네,
0: 좀 부족하다거나 이럴 때 이 코로나로 오면서 그게 더 심해졌을 것 같은데.
1: 더 심해졌죠.
0: 심각한 상태로
1: 네,
0: 될 것 같은데.
1: 특히나 이제 이 인터넷에 능하지 못한 노인분들, 60세 이상
0: 혼자
1: 분들의
0: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죠.
1: 맞아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고독사가 더 늘어날 거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070 전화 외에는 이 소통의 도구가 전혀 없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계세요.
0: 아, 070이라는 건 이제
1: 일반 전화.
0: 아,
1: 예. 그 전화 외에는 전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못 하시는 분들은 혼자 살고 자녀들은 다 해외에
0: 해외에 있을
1: 있고.
0: 때 070
1: 네,
0: 인터넷 전화.
1: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전화 상담을 한 번씩 하는데 오늘 밤에 자다가 죽으면 좋겠어요. 이
0: 아,
1: 코로나가
0: 직접
1: 언제 끝나겠어요. 이런 노인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 중에는 또 학교에서 원래 친구들 사귀는 게 좀 힘들었었는데 처음엔 학교 안 가니까 되게 좋았던
0: 그렇죠,
1: 거예요.
0: 괴롭히던 애들이
1: 없고
0: 없으니까.
1: 그런데 이제 신학기부터 학교를 못 갔는데 관계 아주 잘하는 아이들은 인터넷상에서도 다들 친해진 거예요. 요즘 다시 학교에 가보니까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상담을 요청하고 어려워하는 아이도 있고요.
0: 아, 안 그래도 조금
1: 고립돼
0: 있었는데.
1: 그렇죠.
0: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1: 네,
0: 학교 안 가면서 또 다시 나가려면 더 고립화되는
1: 네,
0: 거군요.
1: 그리고 뭐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하고 이럴 때는 짧게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0: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세바시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걸 자꾸 자기한테
1: 그러네요. 하는 거예요.
0: 제가 그 스카이대 중에 한 곳에 가서 새내기를 대상으로 예전에
1: 신입생.
0: 네,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1: 왜요?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 반가울 분을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신혜라씨입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또 이렇게 편하게 오니까 또 너무 좋네요.
1: 그렇죠. 우리 예. 강연은 막 준비해야 되잖아요.
0: 긴장돼요.
1: 긴장되죠.
0: 15분에 잘 맞출 수 있을까?
1: 내용도 이렇게
0: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1: 하지만 나머지 45분은 편안합니다.
0: 아, 예, 그러네요.
1: 대신 깁니다.
0: 네, 좋습니다.
1: 신혜라 씨는 뭐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사실은 뭐 어렸을 때 우리 신혜라 씨의 팬이기도 했고.
0: 아유, 고맙습니다.
1: 항상 좋아 보이고.
0: 네.
1: 항상 행복해 보이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는데 사실은 네. 사람이신데.
0: 아, 그럼요.
1: 예. 이게 좀 맨날 행복할 순 없잖아요.
0: 예, 예.
1: 뭐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좀 불안도 하고 이런 때가 있나요?
0: 너무 많죠. 어제도 굉장히 더워서 그런지 이렇게 기분이 침체되고. 그리고 막 힘들고 그랬어요.
1: 아, 그런데도
0: 네, 그런데 이 세바시 질문을 먼저 봤는데 딱 보면서 아닌데 나 지금 이렇게 침체되는데 하면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1: 그 갑자기 이유 없이 하는 거 말고 약간 요새 걱정이 있다면 어떤 걱정이 있나요?
0: 제가 이렇게 걱정이라는 걸 왜 이렇게 좀 침체되고 불안하고 왜 이러지? 하면서 저를 막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돌아보면 진짜 제가 하는 걱정은 이제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또는 이미 지나간 일
1: 지금 어쩔 수 없는 일들이네요.
0: 거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에 충실하면 그냥 현재도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나눌 때는 이 얘기에만 집중하면 그렇죠. 되는데 이때도 사실 우리가 막 별의별 생각 다 들잖아요.
1: 맞아요.
0: 잠깐 아까 집에 뭘 하고 온 거 그거 껐나? 막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1: 다음 질문을 뭘로 해야 되지?
0: 그렇죠. 예. 그게 지금 현재의 이 순간이 아니고 미래나
1: 그러네요.
0: 아직 오지 않은 미래나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걱정이 들거나 괜히 불안해지면 저를 막 돌아봐요. 생각을 막 꼬리를 물고 지금 왜 내가 이러지? 그러면 주로 그것들이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어제는 이제 아들이 군대를 이제 내년 2월 21일로 날짜를 잡았어요. 신청을 해서.
1: 가는 거군요.
0: 네네, 이제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괜히 오지도 않은,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네. 우리 아들 보고 싶, 뭐 이런 거에 벌써부터 내가
1: 그렇지.
0: 슬퍼하고.
1: 지금은 볼 수 있는데 뭘.
0: 그러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하지 말자, 이 생각했어요. 예.
1: 우리 언제나 좋아 보이는 신혜라 씨도 걱정하실 때가 있답니다.
0: 아, 그럼요. 네,
1: 그러나 뭐 현재에 집중하시고 일에 이렇게 몰입하실 때가 더 많으시죠. 요새는 뭐 어떤 일을 좀 하시나요?
0: 아, 요새는 신박한 정리라는 제가 하고 그쵸. 있던 그 예능 프로그램도 끝났거든요.
1: 그게 종료됐죠.
0: 네, 그동안 다른 댁들 정리해준
1: 아, 남의 집 정리하다가
0: 네. 그래서 정리치켜! 이래서 우리 또 팽개쳐 있다가 이제 우리 집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금쪽같은 내새끼라는 프로그램은 여전히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이제
1: 도모하고
0: 시작했어요.
1: 아, 그건 뭔가요? 이건
0: 아, 예, 근데 네. 이제 방송 일은 아니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제 주업은 연기나 어떤 예능이나 이런 방송은 제가 먹고 사는 제 일인 거고
1: 직업
0: 그야말로 직업 생업인 거고 내 소명은 내가 진짜 할 일은 이거 같다 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됐어요.
1: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어디 교회인 듯한 곳에서 강의하시는 거 들었는데 그 재능 내가 받은 재능 이제 우리가 교회 전문 용어로는 달란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달란트는 연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0: 맞아요.
1: 어떤 거였습니까?
0: 연기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깐느 영화제도 못 가보고 영화도 안 찍고 왜 이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받은 제 재능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더라고요. 특별히
1: 네. 특별히
0: 그냥 보통 아이들도 이쁘고 좋지만 특별히 왜 자기 사랑을 못 받고 있고 자기 권리를 못 누리고 있고 또는 학대받는다든지 이런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마음을 쓰시지만 그분들보다 제가 조금 더 쓰네.
1: 제 마음만 쓰는 건 아니시죠, 또.
0: 아, 예. 그래서 보니까 그게 제 재능이었더라고요.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1: 그거를 그러면은 네. 원래 예전에도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잘 실천하고 계시던 분이었잖아요.
0: 예, 그때는,
1: 언제 그런 걸 깨닫게 되신 거예요?
0: 그때는 진짜 잘 모르고 그냥 아이가 좋으니까 아이가 너무 이쁘니까 뭐 보육원에 가서 봉사도 하고 영화원 가서 봉사도 하고 하다 하다가 이제 컴패션이라는 걸 그쵸. 하면서 아 내가 뭔가 나눔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단순히 조금 뭐 돈이 생겼을 때 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직접 내가 에너지를 쏟으면서 해야 되는구나를 느꼈고 그리고 하다 보면서 아 이게 나는 누군가를 함께 살아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혼자 힘으로는 결코 일어설 수 없는 누군가. 근데 그 가운데는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노숙자 또는 감옥에 계신 분들, 어르신들, 뭐 아프신 분들 대상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대상이.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자기 권리를 못 누리고 사랑을 못 받는 학대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아 나는 이 부분에 일을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요즘 뭐랄까 청년들도 그렇고 네. 또 뭐 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기 재능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0: 그렇죠.
1: 우리가 재능이 특별한 뭐 어떤 능력?
0: 예.
1: 뭐 신이 주신 선물 이렇게 예. 바라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누구나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바라봐야 되는지.
0: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못 발견해서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건 사실 부모님이 발견해 주시면 참 좋겠죠.
1: 아, 어릴 때?
0: 네, 어릴 때. 어릴 때는 오히려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1: 부모님이 발견한다기보다는 심어주죠, 요새는.
0: 맞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얘한테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은 걸 심어주면 참 좋은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바라는 재능이 있잖아요.
1: 공부 잘하고.
0: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진짜 재능이 안 보이고 내가 원하는 거에서 못 미치는 것만 자꾸 보이는 거죠. 아 얘는 수학을 못하지. 아 얘가 영어를 좀 잘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못 미치는 부분을 좀 강화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얘가 갖고 있는 재능이 잘 안 보이기가 쉬운 것 같더라고요.
1: 그리고 목소리만 커지고.
0: 맞아요. 그래서 일단 부모가 좀 재능을 좀 봐주면 좋은데 사실 재능이라는 거는 거창하게 남들이 다 봐도 와 진짜 저 재능 나도 갖고 싶다 그러고 저렇게 돈 잘 벌 수 있는 일을 하다니 그런 것도 물론 재능이지만 어떤 재능은 사실 경제적으로는 막 그렇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재능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전 그 부분에서만큼은 남들보다 조금 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재능 같은데. 예. 근데 그게 우리가 재능이라고 하면 꼭 직업하고 연결을 꼭 시키려고 그러고 연결이 그렇죠. 되면 제일 좋긴 할 것 같아요.
1: 그게 이제 경제적인 어떤 대가랑
0: 그렇죠. 예.
1: 연결이 되면.
0: 그리고 또 즐겁게 할 수, 내 일을 내가 즐겁게 하면 참 좋을 테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긴 있거든요. 뭘 좋아하세요, 우리 피디님은?
1: 저요? 네. 어릴 때 기준으로?
0: 아니, 지금도.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1: 저는 어릴 때 제 재능을 사실 일찍 발견해서 그림 그리는 게 저의 재능이었어요.
0: 아, 그러셨구나.
1: 그래서 지금도 그 재능을 멈추긴 했지만
0: 예.
1: 이제 다시 시작해보려고.
0: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만드시니까 뭐, 완전히 뚝 떨어진 건
1: 아니시지. 이미지와 관련 있는.
0: 예. 예. 그러면 잘하는 건 뭐가 있으세요?
1: 잘하는 거요?
0: 네.
1: 그렇죠. 그게 문제죠. 잘하는 거는 아무래도 저는 오래 했으니까
0: 예.
1: 영상 제작 기획을
0: 예.
1: 저는 잘하는 것으로 봐야죠.
0: 네.
1: 왜냐하면 저는 하면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0: 네.
1: 하면 는다 이런 말을 더 신뢰하고 그리고 되게 오래 한 일이니까
0: 예.
1: 어쨌든 제가 잘할 수 있는
0: 다음. 게. 아, 맞는 말이네요.
2: 예.
1: 그래서 영상 제작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도 약간 이런 세바시 유류의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예능 PD는 아니니까.
0: 네.
1: 뭔가 메시징을 담거나 지식을 담는 콘텐츠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확신해서 말하죠.
0: 예. 그러면 뭘 할 때 즐거우세요?
1: 그림 그릴 때 즐거워요.
0: 아, 그렇구나. 예. 네. 제가 지금 드렸던 그 세 가지 질문 있잖아요.
1: 네, 세 가지. 처음은?
0: 내가 어떤 뭘 좋아하세요?
1: 뭘 좋아하냐?
0: 그 다음에 뭘 잘하세요?
1: 잘하냐?
0: 뭘 할 때 즐거우세요?
1: 뭘 할 때 즐거우냐?
0: 네. 지금 우리 피디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들으시는 우리
1: 시청자들,
0: 네,
1: 청취자들.
0: 청취자 여러분들, 또 세바시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걸 자꾸 자기한테
1: 그러네요.
0: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할수록 좋아요. 제가 소위 말하는 그 스카이대회 중에 한 곳에 가서 새내기를 대상으로 예전에
1: 신입생.
0: 네,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1: 왜요?
0: 지금 자기가 택한 전공이 자기가 원하는 직업과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과 관계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 그랬더니 새내기 많았거든요. 10명도 채 안 됐어요.
1: 거의 수백 명일 텐데.
0: 네.
1: 네, 10명도 채 안 되고.
0: 네. 그러면 도대체 그럼 이 대학에 이 전공을 왜 왔느냐. 4년을 등록금을 내면서 시간을 투자할 텐데.
1: 게다가 뭐 똑똑한 아이들일 텐데.
0: 그럼요. 얼마나 진짜 평생, 아이 평생 공부해서 어렵게 온 자리인데.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대학을 보고 가는 거, 과를 보고 진학을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진짜 할 일,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보고 학교를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1: 저도 뭐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 가지 질문을 네. 진짜 매일매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진짜.
0: 예, 예.
1: 사실은 제가 내일 바꿀 수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 행복하면.
0: 맞아요. 네,
1: 그래 행복하면.
0: 신혜라 씨, 저 이제 세바시 그림 그립니다. 네.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예. 맞아요. 병행하셔도 되죠.
1: 맞아. 아, 네. 되게 오늘 잘 몰랐지만 되게 중요한 세 가지 질문. 나에게
0: 예,
1: 하는.
0: 예.
1: 나에게 하는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얻은 것 같고요.
0: 네.
1: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 신혜라 씨의 재능을
0: 네.
1: 발견하시고 사실은 뭐 아이디어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이걸 어떻게 일로 풀어볼까 계속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그 외에 또 대단한 일은 결심한 일을 반드시 해내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0: 그래요. 그건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주변에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이렇게 조금만 하고 그분들의 힘으로 이렇게 저는 같이 손잡고 끌려가듯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참 좋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들을
1: 뭔가
0: 만나게 되지?
1: 겸손한 표현으로.
0: 아니요. 진짜로. 정말로. 진짜 그래요.
1: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혼자 네. 해내는 거는 뭐 없을
0: 예.
1: 테니까.
0: 그렇죠.
1: 테니까.
0: 예. 저는 혼자는 못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1: 누구나 뭐 마찬가지일 네. 텐데. 뭐 그래도 특히 그 성경 통독 최근에
0: 예.
1: 그 유튜브에서 예, 예. 우리는 뭐 사실은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회수를 올릴까 뭐 구독자는 얼마나 많아지게 예. 할 수 있을까 이런 건데
0: 네.
1: 이 성경 통독 유튜브를 끝냈다는 걸 제가 이제 그
0: 예.
1: 페이스북에서 보고
0: 예, 예.
1: 정말 대단하다. 뭐 이게 뭐 조회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럼요. 예, 너무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제 오늘이라도 사실 우린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이 마지막 날이 될지 인생에. 네. 오늘도 될 수도 있잖아요. 어쨌거나 우리 마지막 인생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날이 올 거고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과 내가 일대일로 독대하는 날이 있을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과연 무슨 얘기를 내가 뭘 하다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두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아이를 잘 키우다 왔어요.
1: 네네.
0: 그중에는 내가 낳기도 하고 입양도 두 명을 했잖아요. 이러면서 고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아픔 중에 계신 분들 또는 성경을 직접 읽으실 수 없는 분들 어떤 이유에서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도 좋은 목소리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남기고 왔어요.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1: 아, 그거는 어쩌면 나의 신앙에 입각해서 어쩌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0: 예.
1: 그거를 듣고 힘을 낼, 용기를 낼, 위로를 받을 사람들 위해서 하신 거였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우리 도련님이 뒤늦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는데 네.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1: 아.
0: 구강암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1: 아.
0: 그래서 남편도 그렇고 좀 성경을 좀 읽어 드렸으면 했는데,
1: 네, 차인표 씨의 동생분이.
0: 네. 어. 근데 계속 누군가 읽어줄 수가 없잖아요, 상황에.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좀 더 친근한 연예인의 목소리는 많이 아니까.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저는 많은 연예인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면 좀 성경 녹음을 하셔서 직접 들을 수 읽을 수 없는 분들이 아 내가 그래도 누구 좋아해 이 연예인 거 읽어야지 또 누구 내가 좋아하는 그것도, 이 연예인 목소리로 읽어주면 좋겠다 해서 읽을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죽더라도 저는 내 목소리에 성경 한 권을 남기는 거잖아요.
1: 영원히 남죠.
0: 영원히요.
1: 유튜브가 살아있는
0: 한. 내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내가 죽더라도 우리 딸들, 아들, 또 손주들 또는 혹시라도 나를 좋아했던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내 목소리를 편안해 하시는 분이 있다면 듣게 되고 그래서 많은 연예인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좋겠어요.
1: 그러네요. 이게 네. 성경 봉독 챌린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새 말로 예, 하면. 예.
0: 그러면은 저도 언젠가는 성경 읽을 힘이 없어지고 혹시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 목소리만 듣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분이 있다면 그분 목소리 찾아서 좀 들어볼 수도 있고 그런 참 좋지 않을까.
1: 아, 그래서 이거를 쭉 해내신 걸 보고 아, 나의 신앙을 좀 다 잡으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랬더니 이게 사실은
0: 다른
1: 예. 좀 어려운 분들, 뭐 장애인 분들, 예, 예. 투병하시는 분들 위해서
0: 네.
1: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게 쭉 하실 때 보면은 매일 해야 되잖아요.
0: 예.
1: 매일 하는 거에 습관이라고 예. 우리는 부르는데 얼마 전에 우리 그 차인표 씨,
0: 예.
1: 그 차인표 형님께서
0: 예.
1: 강연을 세바지 강연을
0: 예,
1: 했는데
0: 들었습니다.
1: 반응이 되게 좋아요.
0: 아 예.
1: 그 이야기의 핵심은 습관.
0: 예.
1: 굉장히 사소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세상으로 가려면,
0: 그렇죠. 예.
1: 우리가 그 습관을 얻을 수 있고 다 바뀌어지더라.
0: 맞아요. 습관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아주 중요한 키.
1: 맞아요.
0: 이 열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예.
1: 그런 습관에 관한 어떤 철학이 있으세요?
0: 그럼요. 이 습관을 어릴 때 들였다면 부모님이 공부보다 사실 얘한테 좋은 습관을
1: 좋은 습관.
0: 키우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신다면 평생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습관은 자기가 훈련하고 노력 하는 과정이 없다면 나쁜 습관이 더 쉽게 생겨요. 나쁜 건 배우지 않아도 노력하지
1: 그렇죠.
0: 않아도 잘 배워지잖아요.
1: 그러니까 내가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쁜 습관이 몸에
0: 그렇죠.
1: 들어오는.
0: 그러니까 이건 자리 싸움인 것 같아요.
1: 아 자리 싸움.
0: 네, 습관은 자리 싸움이다. 이거는 제가 지금 생각해낸 명언인데.
1: 명언이에요.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의 자리 싸움.
0: 맞아.
1: 나의 누가 자리 잡느냐.
0: 예예. 예. 자릿수는 10개밖에 없다고 쳐봐요. 그거는 무한정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10개를 이미 나쁜 습관이 챙겨 들어갔으면 좋은 습관은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반도 힘든데 좋은 습관을 키울 수 있게끔 어릴 때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른이 되면 어릴 때 쉽게 만들 수 있는 습관이었다면 어른이 되면 곱하기 100배, 1000배가 되거든요.
1: 그렇죠.
0: 예. 차인표 씨도 자신의 습관을 그렇게 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1: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0: 네. 근데 그 습관을 어릴 때 들였으면 훨씬 쉬워요.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제가 딴 거는 몰라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그리고 숙제만큼은 공부는 잘 못해도 되는데 숙제만큼은 꼭
1: 해내는.
0: 근데 그냥 해내는 게 아니라 빨리 숙제 먼저 끝내는 그 습관을 키워줬거든요. 근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1: 어릴 때부터.
0: 네. 그래서 안 된다 했는데 얘가 대학 들어갔는데 그게 딱 나온 거라고요.
1: 아, 그렇군요.
0: 리포트를 대학교 숙제는 진짜 더 늦게 하잖아요.
1: 그렇죠.
0: 빨리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습관이 돼서.
0: 네, 습관이 그러네요.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는 내가 그렇게 들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된 것 같다 했는데 그게 오히려 나이 들어서 그 인이 박힌다 그러죠.
1: 그렇죠. 발현이 확실하게 되는
0: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막 근육으로 붙을 때는 몰랐는데 계속 쌓다 보니까 그 근육이 이제 큰 에너지를 내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게 좋더라고요. 네.
1: 그래도 다 듣는 분들이 좀 성인들인데.
0: 그렇죠. 네, 맞아요.
1: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0: 있어요. 네,
1: 어떻게 해요?
0: 예, 힘들지만 하면 돼요. 습관에 관한 좋은 책들이 참 많거든요. 그 중에 우선 한 권을 사세요. 아, 그래도 읽을 시간도 없어요.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은 각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그걸 적으십시오. 그리고 이걸 고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 쉬운 거부터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세요.
1: 중요한 거는 진짜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를 찾는 거네요.
0: 네.
1: 빡세게 하는 게 아니라.
0: 아니요. 그건 절대 못해요. 가장 쉬운 방법을 가장 쉬운 찾아내시길 방법. 바랍니다.
1: 자리 싸움이다.
0: 네.
1: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의 자리 싸움.
0: 예, 예.
1: 내 안에.
0: 네.
1: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을 찾고 시작하면 됩니다.
0: 예.
1: 또 되게 좋은 팁입니다.
0: 예.
1: 신혜라 씨는 어떤 좋은 습관을 좀 갖고 있다고 자랑하실 수 있나요?
0: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1: 부부가 그럼 일찍 자고 다 일찍 일어나네요.
0: 그리고 제 좋은 습관 하나는 기록을 많이 해요.
1: 기록?
0: 네. 그래서 내가 나를 돌아보고 이럴 때도 조금 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좀 해보면 더 많이 잘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우울하다. 그럼 왜 우울하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지? 이럴 때 아, 내가 지금 누가 걱정되는구나.
1: 써보는 거구나.
0: 예. 또는 아, 내가 지금 뭐가 불안하구나. 아니면 아, 어제 내가 했던 그게 그 말이 좀 걸리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게 기록이에요. 또는 내가 할 일도 아주 잘 적는 편이거든요. 특히 큐티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잡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지 해야 될 일과 뭐 이런 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집중이 안 돼요. 성경이 집중이 안 돼요. 그 생각을 하느라고. 옛날에는 아, 맞아. 빨리 그걸 하고 다시 오고 이랬는데 그랬더니 너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노트를 좀 잘 갖고 다니는 편인데 핸드폰에 쓰든가 그 노트에다가 큐티하면서 적어요. 아, 내가 해야 될 일 또는 생각난 일을 적으면 난 적었으니까 이거 다 끝나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기록을 한다는 건 내가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주게 돼요.
1: 아, 그렇군요. 또 그 다른 의미가 있네요.
0: 예.
1: 이걸 이쪽에다 옮겨놓고
0: 맞아요.
1: 집중하는 거네요.
0: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 뇌는 용량이 분명히 한정돼 있는데 이걸로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뇌의 부분 신경 써야 되는 걸 옮겨놓는 거죠.
1: 옮겨놓는 기록으로 옮겨놓고.
0: 네. 걱정거리도 그렇게 옮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가 걱정돼. 이러면 그걸 아예 기록으로 넘겨둬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을. 꼭 큐티 아니어도.
1: 그러네요.
0: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 그게 일종의 리추얼일 수 있네. 내 걱정을
0: 없애네요. 예예. 아. 그러니까 잠시 접어두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남겨 있으니까 아무 때고 할 수 있으니까.
1: 그러네요.
0: 네.
1: 우리 신혜라 씨는 뭐 사실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 무슨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0: 예.
1: 이런 팁들이 있음으로 해서 뭐랄까 되게 오랫동안.
0: 예.
1: 신혜라라는 이름의 어떤 이미지, 정체성 이런 걸 잘 관리해 오시고 성공하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예. 그것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1: 그것도 또 운이니까요.
0: 아, 진짜 그렇지 않은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저한테도 너무 악한 게 많고, 막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고 후회되는 일들도 너무 많고, 지금도 내가 버리지 못하는 나의 나쁜 습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참 나쁜 점도 참 많은데 어떻게 운 좋게 그런 것보다는 좋은 점들을 많이 봐주셨고 그런데 그 생각은 있어요. 나한테 있었던 내가 후회하는 일들 정말 뼈를 치고 후회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걱정하는 일, 뭐 걱정거리였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다 합해져서 지금엔 내가 있구나.
1: 그렇구나.
0: 네. 왜냐하면 그 일들이 없었다면 안하무인이었을 것 같아요. 좀 막 잘난 척하고 그리고 남이 무슨 잘못을 할 때 이만큼의 용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 저 사람 왜 저랬지? 막 이렇게 좀 그런 뭐 때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1: 신현아 씨 안에?
0: 아, 그럼요. 예.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했고. 근데 어떤 나의 잘못된 점, 내가 후회하는 일들, 나의 악한 모습들, 나의 부끄러운 일들 그런 것들이 나를 좀 겸손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야, 너 생각해봐. 넌 어땠냐? 너 좀 생각해봐. 항상 이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종류야 똑같지 않겠지만 누군가 뭔가를 잘못을 해도 실수를 해도 저 사람도 또 저게 저 사람의 약한 모습 아니었을까? 그게 확 드러나진 거 아닐까? 악하지만은 않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전 누구에게나 좋은 점, 악한 점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감사한 건 후회는 하지만 또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1: 확실히 건강한 생각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그런 게 이제 예. 내가 옛날에 죄인이었고 악한 사람이었어. 나는 쓸모없어.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데.
0: 맞아.
1: 이거를 이제 나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들 예, 하잖아요.
0: 네, 예, 맞아요.
1: 그런 점에서는 또.
0: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는 뻔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뻔뻔함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1: 사실 그게 좀 네. 우리 뭐랄까 자존감이라고
0: 맞아요.
1: 해야 되나? 그게 예, 좀 필요하죠,
0: 예,
1: 뻔뻔함.
0: 예.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의 죄책감이라는 게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는 죄책감을 혹시라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다시 반복 안 하려고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또 반복할 수도 있어요.
1: 또.
0: 그,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책감보다는 좀 그걸 좀 더 승화시켜서 맞아. 뭔가 남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심과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럼 용서하는 마음. 남한테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좀 용서하는 뻔뻔함도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1: 맞아요. 그리고 이런 신나라 씨 이런 생각과 뭐랄까 이런 철학이 저는 최근에 끊는 그 신박한 정리라는 예. 예능 프로그램이잖아요. 사실.
0: 예, 예.
1: 근데 보면 거기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목격돼요. 뭐 네. 집 정리해줬더니 울어. 이게 정리한 게 정리 이상의 어떤 것인 거예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0: 저도 신기했어요. 진짜. 그래서 아 이분들이 왜 울까? 우선은 몇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는 자신을 존중받았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많은 곳에서 치이고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누군가가 온전히 나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존중해줬다니. 봤더니 근데 그 정리해주시는 팀들도 참 대단하죠. 이분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1: 그 사람에 대해서.
0: 네. 누구나 다 똑같이 정리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뭘 중요시 여기고 어떤 사람은 뭘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다 다른데. 근데 그분들의 막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고 연구를 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소중히 여길 것 같은 거 그리고 정리를 하다 보면 좀 보이잖아요. 그것들을 앞세워주고 그렇지 못한 것들을 뒤세워주고 그런 거에 있어서 딱 존중을 받는 것 같아요.
1: 존중을 받는 예. 느낌을 그 정리한 것을 통해서
0: 본인들이 받으시고 그리고 좀 뭔가가 정리가 안 됐다는 건 물론 기질적으로 그렇게 돼야지 있죠. 마음이 편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까지 뭐 다 정리라서 이런 건 아니고
1: 그분들은 안 울지.
0: 그렇죠. 근데 화날 수도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대개의 분들은 뭔가 지쳤어요. 삶이 힘들었고 그리고 좀 정신없이 왔어요. 그게 이 정리 상태로도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싹 정리가 되면서 아, 맞아요. 뭔가 굉장히 정리가 된 느낌이에요. 이제는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과 내 마음까지 생각까지 좀 이게 좀 반영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게 정리가 혼자서는 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그걸 누군가 도와줬다는 느낌 때문에 그게 참 정리가 되니까 홀가분해지는 느낌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물건을 정리한다는 건 그냥 물건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 또 마음, 생각을 함께 정리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그러니까 그게 간단하게 말하면 한 성찰의 과정을 딱 그렇죠. 정말 경험하는 거고 네. 혼자 하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내 성찰도
0: 너무 힘들죠.
1: 나는 어떤 사람인가 뭐 한다고 되진 않죠.
0: 되지도 않죠.
1: 그 누군가 도와준다는 네.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0: 예, 예. 그리고 사실 저도 물건이 많을 때도 많았거든요. 물건을 막 자기자기한 걸 좋아해서 그런 걸 많이 사고 모으고 했었는데 왜 정리를 좋아하게 되냐면 어느 순간 너무 에너지를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1: 아, 내가 사모은 것에 대해 네, 물건들.
0: 물건들에게. 그리고 막 보면 좋기도 하지만 어우 저거 정리해야 되는데 아 이러고 막 너저분할 때 뭔가 막 선발적으로 겉에 있을 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뺏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걸 이렇게 좀 누가 좋다 그러면 다 나눠주고 해봤어요. 깨끗했는데 훨씬 더 에너지가 좀 비축이 되는 걸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물건을 좀 치워보고 넣어보고 없이 해보고 이랬더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좋은 걸 다른 분들도 좀 느낌 그래. 좋겠다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지만 하다 보니 더 좋은 걸 많이 제가 배웠습니다. 네.
1: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또 이제 잠깐 그 견 얘기로 하자면 또 사업에 예. 관심이 많으세요.
0: 아, 예.
1: 잠깐 만날 때마다 우리 세바시에 대한 조언들을 예.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아, 이분은 내가 이렇게 좋아하던 연기자인데 아. 되게 비즈니스적으로도 나한테 좀 예. 앞선 분 같다 이런 아. 생각이 들어서
0: 이제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이렇게 떠오르는데 뭐 지구력이 없으니까 그런 건 들어가지 못해요. 네 그런 거는 좀 많이 생각하고
1: 창업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0: 아니요 사업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있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볼 때 그거 이렇게 하셔도 좋겠네 이런 거는 오히려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저보고 뭘 하라 그러면 참 저는 그 능력은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지금 시작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자선 사업이겠네요. 보면 그 아이들 제가 처음에 제 재능과 관계된 일인 거죠. 그 아이들이 권리를 못 누리고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그 일이 한 네다섯 가지로 추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은 웬만하면 친생 부모가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미혼모들, 미혼부들이 직접 좀 한부모 가정이라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맘 놓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되면,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울 수 없어요 하면 아기가 생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그 아기가 시설이 아닌 바로
1: 가정으로
0: 입양이나 입양이 많이 어렵다면 위탁. 네. 그래서 입양될 때까지 또는 아니면 조금 그 제일 어릴 때 애착이 제일 중요한 한 진짜 24개월까지만이라도 가정에서 자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설에서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1대1이 아니니까.
1: 그렇죠.
0: 저도 영아원에 봉사 다녔지만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한꺼번에 울면 다 안고 우유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월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이렇게 아기 옆에 얼굴 옆에 해주고 거기다 젖병을 이렇게 기울여서 물게 해주거든요. 근데 애들이 젖병을 가끔 놓쳐요. 이렇게 빨다가 숨이 막히니까. 그러면 시선이 아직 시야가 확보 안 됐으니까 막 허우적거려요. 허공에다 아이고. 대고. 너무 불쌍하죠. 근데 보육선생님은 한두 명인데 이미 애기 안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보육선생님이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그게 애착이 생길 수 있는 제일 먼저 큰 이제 요인이거든요. 반응할 때 바로 반응이 와야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울 때, 아유, 배고팠어. 먹여준다든지, 아이고, 아, 젖었네. 갈아준다든지. 이럴 때 애착이 형성되고 이 뇌가 발달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기들이라도 어떤 위탁이나 입양이 될 수 있다면, 가정에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미 시설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뭔가 특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또 시설에 있는 보육사 선생님들이 엄청 어렵거든요. 최저임금 받으면서 이상교대 하면서 아이도 안 키워본 복지학과 나왔다고 해서 젊은 친구들이 내가 내 새끼 키울 때도 힘든데 얼마나 어렵겠어.
1: 그렇죠.
0: 그분들을 상담하고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 세 번째, 네 번째는 퇴소한 사람들.
1: 그렇죠.
0: 우리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도저도 아닌데 학교 밖 학교 아이들 학교 많잖아요. 아이들.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1: 있지만.
0: 전혀 오히려 못 돌봐서 시설도 없어요. 그
1: 맞아요.
0: 아이들은. 그러다 보니 바깥에서 정말 안 좋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 또는 탈북자라든지 뭐 어떤 그런 아무튼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돌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많은 아이들을 위한 단체들이 꽤 있어요. 이미
1: 그렇죠.
0: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단체들이. 작은 단체들도 많고요. 뭐 기부영수증 못 써주는 만큼 작은 단체들도 많고. 그분들을 돕고 싶어하는 분들도 또 많아요. 근데 모르는 거죠.
1: 아, 그러면 이걸 잘 연결하기만 해도 괜찮겠네요.
0: 그래서 그분들을 소개하는 에인젤 12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1: 아, 이게 어떤 단체군요?
0: 네.
1: 12천사.
0: 네. 그래서 그 체리라는 기부 플랫폼에 들어가면
1: 체리요. 체리.
0: 네. 거기에는 이미 기부를 그 앱으로 다 하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0: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많거든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돕고 싶은데 하면 그 체리에서 돈을 뭐 수수료 받고 이런 거 전혀 없이 그 안에 엔젤 12를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1, 2, 3, 4, 5번에 해당되는 단체들이 아직은 네, 있어요. 조금씩밖에 없어요. 조금 단체를 확실히 좀 진짜 열심히 그분들을 위해 일하는 단체인지 좀 알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예, 아직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단체들이니까 그 가운데 아 나는 이 단체를 돕고 싶다 하면 직접 도와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나는 이런 일을 하는 곳에 하고 싶다 그러면 엔젤 12에 모금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개하고 기부자들 봉사자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1: 거기에
0: 거창하죠.
1: 거기에 어떤 뭐
0: 저는 홍보대사죠.
1: 홍보대사.
0: 예, 제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또 저는 아이디어만 드렸고 홍보대사만
1: 그럼
0: 하고.
1: 엔젤 12는 어떤 분들이 좀 함께하고 계십니까?
0: 그거는 그 체리에서 운영을 하시고요. 아예. 제 유튜브에서
1: 쭉.
0: 그래서 좀 더 자세히 거는
1: 알 수 있고.
0: 예, 엔젤 12에서는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그 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 이렇게 신청도 받고 하려고요.
1: 그러네요. 여기서도 또 중요한 이제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
0: 네.
1: 기부를 우리가 하잖아요.
0: 예.
1: 이 나눔을 실천하는 일도
0: 예.
1: 내 재능을 발견하는 일 그래서 내가 직업을 갖게 되는 일만큼이나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 많이 하시잖아요.
0: 아 저는 네.
1: 이게 왜 중요하죠?
0: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게 사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주실 때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어느 순간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나한테 재능이 있는데 그게 나만 잘 사는 데 쓴다면 그거는 성경 속에 비유가 있잖아요. 땅 속에 묻어둔 달란트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1: 그건 땅 속에 있는 거랑
0: 네.
1: 마찬가지다.
0: 예, 그러니까 재능은 100% 남을 살리는 일과 관계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만 잘 사는 일은 그건 재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을 끌어가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게 돼야 내가 재능을 제대로 쓰고 있는 거다. 나눔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눔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부만이 나눔이 아니거든요. 경제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게 기부인 거고 아, 저는 돈은 없지만 시간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나눔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그리고 이게 되게 우리한테도 좋은
0: 네.
1: 어때요? 우리 행복감 뭐
0: 너무 좋아요.
1: 그런 말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0: 예. 저도 그게 저만 깨달은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이미.
1: 왜 그럴까요? 그게.
0: 저도 안 해봤을 때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조금 컴패션을 통해서 또 뭐 그 다음에도 좀 뭔가 그냥 단순히 조금 기부할 때랑 다르게 몸을 쓰면서 내가 시간과 에너지까지 함께 하다 보니까요. 비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도우면 조금 기쁜 것 같고요. 더 많이 날 희생하면 더 많은 행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이런 쪽 얘기를 하다 보면 아까 막 얘기하듯이 막 얘기도 길어지고 막 신이 나가지고 막 떠들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막 돈 버는 일을 하라고 하면 아, 뭐 받은 만큼은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신나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오히려 돈 한 푼 안 생기고 그냥 내가 더 많은 뭐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신이 나고 힘이 나거든요. 어떤 삶에 에너지를, 활력을 주는 거. 왠지는 알 수 없지만 해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거고.
1: 그렇군요.
0: 그게 바로 저는 성경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인 것 같아요. 내 이웃을 좋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번 해봐. 네가 얼마나 좋고 행복하고 기뻐지는지를 느끼게 해주시려고 주신 말씀의 비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1: 제가 처음에 예. 신은하 씨는 참 행복해 보이세요. 라는 그 질문의 답이네요. 이게 사실은.
0: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일을 사실 하시는 분들, 최리라든지 이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막 아이디어 회의하고 같이 기도하고 막 하면요. 다들 똑같은 말씀하셔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신난다고요. 근데 각자 일상에 가면 제가 어제 느낀 막 이렇게 침체되는 것처럼
1: 맞아요.
0: 그런 것도 느끼고. 근데 지금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건 어디 가고 막 행복해지잖아요.
1: 저도 PD로서 뭐 내가 이렇게 뭐 콘텐츠 만들어갖고 막 돈 벌고 이런 예. 기쁨보다 아, 그거 신혜라 씨 강연 들었는데 막 나를 살렸다, 고맙다, 우리 아이와 잘해보겠다. 이러면 되게 기분 좋아요.
0: 그렇죠. 맞아요.
1: 남을 내가 도왔다라는
0: 또 살리고
1: 그 느낌이.
0: 계신 거죠. 예.
1: 그러니까 그 달란트의 정의, 재능의 정의가 100% 남을 살리는데 관련이 있어야 된다.
0: 네네.
1: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의네요.
0: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1: 저도 행복해지겠습니다.
0: 네, 우리 엔젤 튜브 영상 받으면 해주세요.
1: 네, 네.
0: 왜 대답을 짧게 하세요?
1: 네, 고맙습니다.
0: 네.
1: 네, 올해 이제 사랑받는 배우, 연기자이시고,
0: 예.
1: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이 뭐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0: 아, 예.
1: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름을 브랜드라고 한다면, 이 브랜드를 관리하는, 그 우린 브랜딩이라고 마케팅에서
0: 예.
1: 표현하잖아요.
0: 예.
1: 신혜라라는 브랜드를 관리하고 지속하고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지 하나만 말씀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0: 그냥 순간을 사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제가 어머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어릴 때는 일기장에 난 나중에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러면서 엄마 아빠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싫어 막 이렇게 일기를 적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도 있었고 순간 그냥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주어진 그야말로 지금 여기 here and now에만 집중을 하는 게 나한테는 참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1: 그렇죠. 어젯밤처럼.
0: 그렇죠. 어제처럼 그런 순간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말에도 많이 흔들리고 상처받기도 하고 또 누가 칭찬해주면 우쭐하기도 하고 했는데 좀 그런 거 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 말을 보다는 사람들 말은 어쩔 땐 제가 잘했을 땐 칭찬도 해주시고 내가 또 잘못했을 때 호되게 정말 상처받게 혼도 나기도 하고 오해받을 때도 많잖아요.
1: 그렇죠.
0: 내가 잘할 일도 아닌데 칭찬받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제가 댓글 이런 것도 좀 잘 안 보는 편인데 왜냐면 우쭐할까 봐 또는 너무 낙심할까 봐
1: 상처받을까 봐
0: 네, 상처를 워낙 잘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받으면 하나님은 아시니까 또 칭찬받을 때도 아이고 내가 어떠는지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는데 하고 저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치우치지 않고 과거 미래에 치우치지도 않듯이 현재에서도 뭐 극으로 치우치지 않고 좀 중간을 가는 거
1: 신앙인이 아닌 관점에서는 지금 여기를 산다는 게 사실은
0: 네.
1: 그런 거네요. 자기
0: 그렇죠.
1: 자기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0: 그러시네요.
1: 누군가가 날 네. 믿어주고 있다라는 거
0: 맞아요.
1: 자 오늘 그 신혜라 씨 모시고 이렇게 저도 팬으로서 이렇게 오래 같이 얘기 나눠본 건
0: 네, 예.
1: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좋았고요.
0: 예.
1: 여러 가지 뭐 습관이나 뭐 재능에 관해서 우리 얘기 나누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아유, 감사합니다. 예.
1: 너무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신혜라 씨는 댓글은 안 보지만 저희는 보거든요. 후기 댓글 올려주시면 네. 또 저희가 또
0: 중요한 말씀 있으면 우리 세바 씨 통해서 알려주시면
1: 네. 앞으로 신혜라 씨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네. 제대로 자기의 권리를 충족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 예. 뭐 저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일이 예. 있으면 최선을 다할 거고
0: 감사합니다.
1: 또 그 일 여러 예. 세상의 관심과 네. 이렇게 참여 이런 예. 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0: 감사합니다.
1: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세바 씨 나머지 45분 신혜라 씨였고요. 저는
0: 구범준 PD였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1: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2: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3: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4: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3: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4: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5: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5: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6: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ulle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새로운 한 주의 시작 그리고 6월의 마지막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지요. 올해도 어느덧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아쉬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은 너무 다그치시기보다는 여기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무는 가장 빨리 자라는 계절보다 가장 묵묵히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글이 있지요.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깊어질수록 더 큰 바람을 견디고 또 더 높이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눈에 띄는 성과보다 조용히 견디고 또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낸 시간이 훗날도 가장 큰 힘이 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 같아요. 6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오늘 지난 또 반년을 평가하기보다 스스로를 격려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오늘 새롭게 선물처럼 찾아온 이 한 주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작은 희망들로 가득 차고 또 이 한 주가 따스한 기대 속에서 열리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흐르는 것 같지만 음악은 때로 우리에게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돌아볼 시간을 선물해 주지요. 오늘 제가 첫 곡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곡은요.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입니다. 사실 이 곡의 원래 이름은 에어인데요. 바흐가 관현악 모음곡 제3번의 두 번째 악장으로 작곡한 곡인데 19세기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린

가장 낮은 줄인 지현만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하면서 오늘날 사람들은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또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곡은 화려한 기구를 자랑하는 음악이 아니고 오히려 단순하고 또 절제된 선율 속에서 깊은 평안과 위로를 전해주는 그런 곡이지요. 그래서 결혼식에서도 추모식에서도 또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도 오랫동안 사랑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시대와 문화, 언어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선율인 것 같아요. 지선상의 아리아 여러 악기들로 많은 분들이 연주를 하셨지요. 그래서 어떤 곡을 누가 연주한 곡을 들려드릴까? 바이올린 연주, 첼로 연주, 피아노 연주, 관현악, 챔버 또 오케스트라가 같이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정말 우리 대한민국 1세대 세계인의 한국의 그 음악을 재능을 퍼뜨린 가족이죠. 네, 정 트리오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또 지휘자이면서 피아니스트인 정명훈 씨가 연주하는 그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 정말 세계 최고의 음악가로 인정받아왔고 여기 또 첼리스트인 큰누나 정명화 씨도 있지요. 이 정 트리오로 잘 알려진 분들 정말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지금이야 정말 너무나도 많은 대한민국의 훌륭한 음악가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가장 앞서서 또 오랫동안 한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첫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잠시 쉼과 또 평안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걱정과 염려가 조금은 가벼워지고 또 다시 걸어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지선상의 아리아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축구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말 마음이 많이 속상하셨죠? 마지막 그 우리가 32강에 진출을 할 수 있을지 숨죽이면서 다른 국가들의 경기를 지켜보셨을 텐데요. 저도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아마 한국이 이번에 가장 그 월드컵을 모든 경기들을 가장 많이 본 나라가 아닐까 하는 그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아마 그만큼 정말 온 국민들이 또 우리 한인 동포분들이 예, 월드컵의 다른 나라 국가들의 그 경기를 지켜보시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하셨을 텐데요. 네, 참 안타깝게도 결국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경우의 수도 끝내 우리 편이 되지 않았지요. 콩고 민주공화국이 우즈베키스탄을 꺾으면서 조 3위 팀 순위에서 한국은 탈락이 확정이 됐고 이번 월드컵은 조별 리그에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대표팀은 체코와의 첫 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출발을 했지만 개최국 멕시코에 또 0-1로 패한 데 이어서 반드시 이겨야 했던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0-1로 무너지면서 조 3위에 머무르게 되었지요. 결국 확대된 월드컵에서도 32강 진출에 실패를 하면서 정말 국민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기는 경기를 치렀습니다. 대표팀 내일이죠.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이번에 별도의 환영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 해외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공식 귀국 행사가 없는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처음인 것 같죠. 그만큼 협회 역시 이번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홍명보 감독은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다음 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관심은 감독 교체를 넘어서 한국 축구 전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쏠리고 있죠. 다른 해외 언론들에서도 한국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이번에 정말 최고의 선수들을 가지고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진 대한민국 축구계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그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번 월드컵의 충격은 경기장 안을 넘어서 정치권으로까지 번졌지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결과를 단순한 경기력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과 인사의 실패라고 규정을 하고서 또 대한축구협회와 대한체육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근본적인 쇄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을 했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구조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 돌아보면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은 바로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는 손흥민 선수의 전성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손흥민 선수 이번이 네 번째 월드컵이었습니다. 2014년 브라질에서는 막내였고 2018년 러시아에서는 대표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카타르에서는 포르투갈전 후반 추가 시간 황희찬 선수의 극적인 결승골을 또 어시스트하면서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이끌었던 주역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주장으로 팀을 이끌었지만 다시 조별 리그 탈락이라는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너무 아쉬운 것은 세계 정상급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점이지요.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오랜 기간 실력을 증명한 선수이고 또 이번 대회에서는 상대 수비에 고립되는 장면이 반복이 되었고 공격 전술 역시 그의 장점을 극대화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에서는 손흥민을 선발해서 또 제외하는 그런 선택도 하게 되면서 또 홍명보 감독의 작전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한 거냐라는 그런 참 많은 그 반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축구를 손흥민 보유국이라는
그렇게 말을 하게 됐는데, 아, 이번에 참 그 활용을 제대로 못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이제 월드컵이 다시 열린다면 손흥민 선수 나이 만 37세이면서 이제 본인이 아직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이번 대회가 전성기의 손흥민과 함께한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도 적지는 않죠. 그런데 이번에 또 메시가 뛰고 이런 걸 보면은 손흥민 선수도 좀 더 뛰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지만 글쎄 손흥민 선수가 결국 결정을 하겠죠. 네. 그리고 또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황인범 등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함께한 이번 대표팀 역시 역대 최고의 황금 세대라는 평가를 받아왔지요. 그런데도 그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선수가 없어서 졌다가 아니라 왜 이런 선수들을 하나의 강한 팀으로 만들지 못했는가를 냉정하게 이제 돌아봐야 할 것 같고요. 물론 결과라는 거에는 또 앞으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감독도 책임을 져야 하고 또 협회도 운영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축구 협회에 대한 뭐 굉장히 비합리적인 그런 시선들을 많이 지금 사람들이 쏟아내어 놓고 있지요. 그러나 감독 한 사람을 바꾸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투명성, 기술 철학의 일관성, 유소년 육성 시스템, 협회의 행정구조와 책임성까지 함께 개선을 해야지 또 4년 후에 월드컵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과 누구보다도 정말 가슴이 아플 분들은 선수들이죠.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정말 한 선수 한 선수들이 얼마나 그동안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피땀을 흘렸을 텐데요. 이분들에게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또 격려하고 또 시스템은 냉정하게 평가는 해야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너무 질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후에도 한국 축구 다시 일어섰습니다. 2018년에 독일을 꺾으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고 또 2022년에는 16강 진출이라는 감동도 만들어냈지요. 지금 한국 축구는 또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번 실패를 또 하나의 아픈 기억으로만 남길 것인지 아니면 한국 축구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으로 만들 것인지는 지금부터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책임을 미루는 변명이 아니라 또 실패를 인정하고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한 시스템 속에서 다시 도전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변화입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이번 아픔을 발판 삼아서 더 단단한 팀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기대합니다.

네, 2026년 상반기의 끝자락에서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이 무렵에 세계는 여전히 불안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는 꺼지지 않았고 또 미국에서는 서부의 산이 지금 불로서 불이 나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은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유럽에 정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요. 네, 우선 오늘의 주요 소식들을, 세상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네, 지난 6월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현 두 분이 이란의 페르시키안 대통령 대리가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에 원격 서명을 하면서 60일간의 휴전을 마련을 했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핵협상 개시. 이 협상이 MOU가 체결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시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그 후 이수가 채 되지 않아서 상황은 다시 또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었죠. 지난 토요일 미군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키쿠호를 일반 공격 드론으로 타격을 하자 이란 내 미사일 드론 저장 시설과 또 해안 레이더 기지를 보복 타격을 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쿠웨이트와 또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보복 타격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이렇게 서로 협약을 하지만 또 서로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그들이 또 휴전을 어겼다라고 올렸고 이란 의회 안보위원장은 미국이 협상 중에 또 공격했다라고 받아쳤습니다. 양쪽 모두 상대가 먼저 어겼다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전문가들은 이 협상에서 미국도 이란도 승리를 선언하겠지만 둘 다 중요한 것을 잃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재개방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얻었지만 그 해협이 막힌 것 자체가 이 전쟁 때문이기도 했고요. 또 이란 정권은 살아남았다라고 했지만 경제는 초토화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다시 또 공격이 이어지는 것을 보고 또 협상을 재개하겠다라는 말들이 오가면서 협상이란 결국 말의 게임이지만 그 말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정말 다시 또 하게 됩니다. 사격을 멈추지 않으면서 협상 테이블을 유지하겠다라는 것, 이것이 협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중동의 6월이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에는 좀 더 조용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이죠. 6월 27일 토요일 콜로라도 유타주 경계 인근에서 산불 진화 작업 중에서 연방 소방관 5명이 불길에 휩싸이는 번오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3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또 2명은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는데요. 현장에서 여러 산불이 합쳐진 스나이더 메사 파이어는 현재 약 2만 8천 에이커 이상을 태웠고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타주에서는 코트누드 파이어가 9만 2천 에이커 이상으로 번지면서 현재 미국 곳곳에서 가장 큰 산불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지사 제러드 폴리스는 재난 비상선언을 발령을 했고 주 방위군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유타 주지사도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불꽃놀이 금지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불길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카메라도, 이 찬사도 없는 곳에서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은 이 세 분이 불길을 지키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방 산불 진화대는 올해 초 신설된 조직인데 그 해에 또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네, 올해 전국적으로 이미 300만 에이커가 불탔으며 이는 10년 평균을 웃도는 수치라고 합니다. 기후변화가 추상적 위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미국의 현실인 상황입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미 서부는 불꽃놀이 대신인 하늘 가득한 연기를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이죠. 자유를 기념하는 날들, 이런 날들이 다가오는 가운데 땅과 숲을 지키는 이들의 또 희생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제 나흘 후면은 7월 4일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일이죠. 건국 250주년 기념 조직 아메리카 250은 7월 3일과 4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아메리카 블록 파티를 개최를 하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독립기념일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또 뉴욕에서도 특히 대규모 행사가 열리게 되고요. 뉴욕 항에서는 7월 3일부터 8일까지 30개국 60여 척의 군함과 범선이 참가하는 국제해군 리뷰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는 모두 50개 주와 5개 자치령이 참여하는 타임캡슐이 매장이 되고요. 다음 세대에 전하는 메시지가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미국은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또 이민 논쟁의 한가운데서 또 정치적 분열 속에서 250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는 계속 이어질 테고요. 아마도 그것이 또 민주주의의 힘인지 모르겠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함께 기념하는 미국인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네, 우리는 결코 혼자 걷는 것이 아니죠. 자시 그로바니 부르는 You'll Never Walk Alone 이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0: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싱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Let's go!

네, 그리고 대한민국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사실 오늘 굉장히 가장 뜨거운 이슈가 지금 어젯밤, 네, 오늘 발표가 되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초대형 국가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총 4,755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약 800조 원을 투자해서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장 4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는 국가 전략이라고 설명을 했죠. 호남에는 반도체, 충청에는 차세대 메모리와 AI 데이터 센터, 영남에는 로봇과 피지컬 AI를 집중 배치해서 전국을 첨단 산업 벨트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는 2035년까지 1000조 원 이상이 투자가 되고 전력 공급을 위해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ESS를 결합한 새로운 전력 체계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죠. 하지만 이 발표를 하기 전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기도 했고요. 찬성보다는 반대의 그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왜 하필 호남인가? 그리고 기업이 정말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양쪽 분들, 약간 그 지금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은 가운데서 무리수를 두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를 같이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 양쪽의 의견을 조금 하면 정리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찬성을 하는 측은 지금 세계가 국가와 기업이 함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고요. 미국도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수십조 원을 지원하고 있고 중국 역시 국가가 핵심 산업을 직접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는 막대한 전력과 용수, 도로, 송전망이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기업 혼자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분야인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인프라를 마련을 하고 기업과 협력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호남은 그동안 첨단 산업 분야에서 그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인 것도 사실입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넓은 부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하면 경쟁력이 있다는 설명도 나오고 있지요. 반도체 생산 시설을 수도권에만 집중을 시키는 것보다 국가 전체의 산업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또 크게 지금 반대를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너무나도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기업의 자율성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남 투자를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 주재 행사에서 갑자기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만큼 정부의 강한 압박이나 행정 지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가 되고 있죠.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불과 며칠 전에 만난 후에 이런 발표가 나온다는 것이 너무 시기적으로 좀 너무 급박한 거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발표가 되었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또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은 수십 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지만 사실 이 정권은 5년이죠. 그리고 이제 뭐 남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권이 지나면은 또 어떻게 될까라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경제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판단이 우선이 되었다면 결국 투자 실패의 책임은 기업과 주주들이 떠안게 되게 됐지요. 과거의 삼성자동차 부산 이전 사례처럼 정치적 결정이 경제적 실패로 이어졌던
경험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다른 우려는 기반시설이죠. 반도체 공장은 하루에 수십만 톤의 초순수와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그런 산업입니다. 호남이 이런 조건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요. 정부는 용수와 전력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확인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되는 부분은 절차이지요. 국가적으로 수백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공개 경쟁이나 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가 왜 호남이 최적지인지 경제성과 산업적 타당성을 국민들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죠. 이번 논란의 핵심은 호남이 안 된다가 아니라 왜 호남이어야 하는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충분한 데이터와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최적의 입지라는 점을 입증을 한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국가 균형 발전과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역사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치적 상징성이나 지역 안배, 그리고 다음 선거에 또 투표, 표를 얻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에서 경제성보다 그런 것들을 앞섰다는 거 어떤 이익을 두고 생각을 했다면은 만약에 이런 의견들이 인식이 확산이 된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는 아, 한국은 아직도 정부가 기업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나라라는 부정적인 신호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정부가 국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자체는 세계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업의 자율성과 경제성에 대한 신뢰이겠지요.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인프라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최종 입지 선정은 철저한 사업성 분석과 또 기업의 독립적인 판단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또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고 곧바로 기업 총수들이 같은 자리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은 자칫 정부 결정을 기업이 따라간 것 아니냐는 오해를 낳을 수가 있지요. 결국 이번 메가 프로젝트의 성패는 발표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또 그 이후로 얼마나 투명하게 추진이 되고 경제성과 국가 경쟁력 그리고 향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 객관적인 성과로 국민을 설득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강진이 지금 골든타임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면서 피해 규모가 점점 더 불어나면서 속속에 사망자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공식적인 사망자는 1430명, 부상자가 3238명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공식적인 숫자에 불과하고요. 가장 또 충격적인 수치는 실종자가 무려 6만 8,900명을 넘어섰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서는 실종자가 수백 명 수준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유엔 인도주의 조정관은 5만 명 이상이 아직 연락 두절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규모가 너무 처참하죠. 수도 카르카스와 해안도시 라가이라에서 고층 아파트가 잇따라 무너졌고 또 국제공항 시몬 볼리바르도 심각하게 손상이 되었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직접 피해액을 약 67억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 9조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구조의 손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106시간이 지나면서 나흘 넘게 지난 그 잔해 속에서도 갇혀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되는 생존자 영상들이 공개되고도 있지요. 현재 24개국이 지원에 나서서 521톤의 물자, 그리고 또 수색 구조 인력들을 계속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생존자를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 72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거죠. 이제 수색은 생존자 구출에서 실종자 수습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요.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언론 통제가 또 심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200개 이상의 웹사이트가 차단이 되었고 SNS와 VPN도 막혀 있어서 해외 동포들은 가족의 생사조차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유니세프는 이번 지진으로 약 68만 명의 아동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숫자가 너무나도 피해자, 사상자 숫자가 너무나도 많지요. 통계가 아니라 지금 희생당한 분들의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이 가족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수년간의 경제 붕괴로 이미 공공 인프라가 극도로 약화된 상태이지요.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우리 DMV 지역에도 베네수엘라 출신 교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지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또 고국의 가족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곳에 또 도움의 손길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함께 잘 이 베네수엘라가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리면서요. 또 이어서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리는 가곡의 노래로 여러분들께 노래로 마음의 평안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2부에서 다시 여러분께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가곡 한 곡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곡 산책입니다. 여러분에게 고향은 어떤 곳인가요? 태어나고 자란 마을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길일 수도 있고, 이제는 돌아갈 수 없지만 늘 마음속에 남아있는 풍경일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고향은 멀리 떠나 있을수록 더욱 선명해지는데요. 계절이 바뀔 때면 문득 떠오르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어린 시절의 기억도 함께 피어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 세대를 넘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온 우리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료이면서도 이제는 어른들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노래, 시인 이원수가 가사를 쓰고 우리나라 근대 음악의 선구자인 홍남파가 곡을 붙인 고향의 봄입니다. 고향의 봄은 1926년에 발표된 이후 거의 100년 동안 사랑받아온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노래를 어린 시절 음악 시간에 처음 만났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동료 시험 때 이 고향의 봄을 안보해서 시험 보는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께서 어린 시절 음악 시간 교과서를 만난 이 고향의 봄이 나이가 들수록 이 노래에 더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봄의 노래지만 어른에게는 추억의 노래가 되고 고향을 떠난 사람에게는 그리움의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사는 많은 교민분들이 이 고향의 봄을 들으면 눈시울을 붉히곤 하십니다. 노래 속 봄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어린 시절과 고향의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 아닐까요? 이 노래가 만들어진 1920년대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던 이원수 선생님은 자연과 고향을 노래하며 잃어버린 순수함과 미래를 꿈꾸셨습니다. 홍남파 선생님은 그 마음을 따뜻한 선율에 담아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봄은 단순한 동요가 아니라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고향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람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품, 형제와 친구들의 웃음소리, 학교 운동장, 동네 어귀의 나무 한 그루, 그 모든 것이 모여 고향이 됩니다.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고향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모국어 한마디가 반갑고 봄꽃 하나에도 어린 시절의 풍경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고향은 지도 위에 한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평생 함께 살아가는 기억입니다. 살아있는 기억이죠. 누구에게나 마음속에는 자신만의 고향의 봄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뛰놀던 들판,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저녁밥 소리. 시간은 흘러도 그 기억은 이상할 만큼 따뜻하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가지만 가끔은 뒤를 돌아보며 숨을 고를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고향은 이럴 때 우리에게 언제나 다시 시작할 힘을 주는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고향의 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가장 따뜻한 풍경은 무엇인가요? 그 기억이 있기에 우리는 낯선 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고 힘든 날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고향은 멀어질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봄은 해마다 다시 찾아오듯 희망과 새로운 추억도 언제나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원수의 따뜻한 노랫말과 홍남파의 아름다운 선율이 만난 고향의 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린 시절의 나, 그리고 지금도 마음속에 살아있는 여러분의 고향을 떠올리며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프라노 이혜원 선생님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0: 사람이 있으신가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 친구일 수도 오랫동안 찾지 못한 고향의 풍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고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고향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가곡 산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름다운 한국 가곡 한 곡과 그 안에 담긴 삶의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2: 그럼 딱 한 모금?
1: 어, 한 모금 아니잖아.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2: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주 너무 피곤했어. 아, 주말에는 10시간은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난 주말 잠을 푹 주무셨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실컷 잤는데 오히려 머리가 멍하고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진이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약 50만 명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하루 6.4시간에서 7.8시간 정도 잠을 잔 사람들이 생물학적 노화 지표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6시간 미만으로 자거나 또 8시간을 훌쩍 넘겨 자는 사람들은 노화 지표가 다시 높아지는 이른바 U자형 패턴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잠은 많이 잘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번 연구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잠이 부족할 때와 너무 많을 때 나타나는 건강 문제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는 경우에는 비만,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부정맥 같은 심혈관계 질환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대로 8시간 이상 지나치게 오래 자는 경우에는 또 우울 증상이나 뇌 건강 문제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죠. 잠을 오래 자서 병이 생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몸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밤새 9시간을 자도 깊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도 않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울증이나 만성질환, 갑상선 문제, 대사질환 등이 있을 때도 잠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시간을 잤느냐가 아니라 자는 동안 얼마나 질이 좋은 수면을 취했느냐라는 거겠지요. 주말에 늦잠 어제도 주무셨으면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평일에는 5시간을 자고 주말에는 10시간 자는 생활을 반복을 하다 보면 몸의 생체 시계가 계속 흔들리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 매주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것처럼요.

몸이 시차 적응을 반복하는 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 월요일 오전 몸이 유독 힘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가장 좋은 수면 습관으로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뭐 주말이라고 해서 기상시간을 두세 시간 이상 늦추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낮잠도 너무 길게 주무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이런 변화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6, 7시간 자도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 9시간 이상 자고도 계속해서 피곤하다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건강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2부 첫 순서로 이 잠 얘기를 했는데요. 잠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또 많이 주무시는 것도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무시하시지 마시고 잘 좀 돌보시고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회복하는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여러분 오늘 밤에는 몇 시에 주무실 계획이십니까? 건강한 하루는 좋은 잠에서 시작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도 좀 일찍 자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잠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렸고요. 우리가 또 잠을 잘 자고 나면은 또 얼굴에 미소도 더 그만큼 커질 것 같습니다. 네킹콜이 부르는 스마일 들려드리고요. 오늘 또 월요일이면 우리 멋진 분이 함께 스튜디오에서 함께 하시죠. 우리 제이든 감독님과 함께 여러분의 활력세가 되어드릴 온에어 DMB 함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월요일이면 우리 스튜디오에서 또 월요일에 그 약간 무거운 기분을 밝고 재밌게 이끌어주실 우리 제이든 감독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월요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활력소 온에어 DMB입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 29일 월요일이네요. 이번 주는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다들 설레는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셨을 텐데요. 어느새 6월의 마지막 월요일이라니 엄청 시간이 빨리 가는 걸 느낍니다. 내일부터는 벌써 7월이니까 본격적인 한여름의 시작인데요. 후끈해진 날씨 때문에 벌써부터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나 얼음 가득한 아이스커피 생각 간절하시죠? 오늘 오전 그 어떤 에이드보다 어떤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청량하고 시원한 소식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6월의 마무리를 함께하는 온에어 DMB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월요일 그리고 네. 내일 하루가 더 있습니다.
1: 아 그러네요. 네네네. 네. 전 월요일만 네. 이제 봤을
0: 맞습니다.
1: 때
0: 빨리
1: 네.
0: 7월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에서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은 좋아하는, 벌써.
1: 네, 좋아하는 또 시간 그 숫자가 또 7월 7이거든요. 네.
0: 7월은 참. 우리 학생들은 이제 한국에서는 7월 하면 방학이 시작되잖아요. 미국에서는 네. 사실 이제 벌써 뭐 방학을 했지만 네. 한국에서는 7월 하면 방학이고 또 방학이 이제 길다 보니까 네. 굉장히 또 기대하는 그 설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감독님도 7월을 또 그래서 좋아하시나요?
1: 아, 그 7월 뭐 사실 뭐 요즘에는 네.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0: 하루하루가 바쁘시면 좋죠.
1: 이벤트, 행사, 네. 뭐 연휴 이런 거 있을 때 아, 7월이구나 이런 거지. 그냥 정신없게 지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보면은 또 한 해가 가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7월이 이제 벌써 지금 저희가 7월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이제 7월을 맞이해야 되니까 우린 네. 7월에 또 다시 뵐 거고요. 네. 오늘 이제 6월의 마지막 월요일을 맞이하면서 아, 이 여름에는 참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아요.
1: 네.
0: 뭐 7월 4일 미국에서는 이제 독립기념일도 지금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 그리고 워싱턴 DC부터 좀 소식 좀 알려주시겠어요?
1: 네, 올해가 벌써 미국 건국 250주년입니다. 지금 내셔널몰에 가시면 Great American State Fair이 한창이에요.
0: 네.
1: 워싱턴 기념탑 주변으로 무려 56개 주와 테리토리 파빌리온이 쫙 깔려 있는데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멀리 갈 필요 없이 DC 한복판에서 미국 전국 투어하는 기분 제대로 내실 수 있을 겁니다.
0: 그렇죠. 네. 네.
1: 공원은 보통 열려있지만 근처 스트리트 파킹은 진짜 하늘의 별따기인 거 아시죠?
0: 아, 그게 문제예요. 네. 뭐 근데 차를 가지고 가시면 안 되죠.
1: 그렇죠. 속편하게 네. 메트로 가는 걸 강력하게 그쵸. 추천합니다. 저희가 사실 자랑할 수 있는 게 메트로 스테이션이에요. 다른 네. 주 뭐 가봤을 때 정말 지저분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많은데 DC 메트로는 되게 깔끔하고
0: 깨끗하죠.
1: 쾌적합니다.
0: 네. 네. 그리고 이 네. 워싱턴 DC가 지금 굉장히 미국 정치의 중심이기도 하고 네. 그 여러 주에서 타주에서도 뭐 준비를 많이 하지만 워싱턴 DC가 가장 또 큰 행사들을 하고 활기차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1: 맞아요.
0: 그리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네. 언제나 워싱턴 DC를 나가면 타주에서 오신 분들, 외국 분들뿐만 아니라 이곳으로 굉장히 여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크게 감흥이 없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밤에 네. 자전거를 타고 연필탑 주위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또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0: 그렇죠,
1: 없더라고요.
0: 그렇죠. 네. 네.
1: 그런 것도 좀 추천합니다.
0: 네. 해외에서도 미국을 여행을 올 때 워싱턴, 뭐 뉴욕, 워싱턴을 여행 코스로 반드시 놓기도 하고
1: 네.
0: 또 타주에서도 학생들도 굉장히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넓습니까?
1: 그렇죠.
0: 비행기를 와서 또 반드시 한 번은 여행을 하셔야 할 곳이 워싱턴 DC죠?
1: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말 대망의 7월 4일 독립기념일이잖아요. 아,
0: 그렇죠.
1: 다들 불꽃놀이 보러 갈 준비하셨나요?
0: 아, 불꽃놀이가 네. 굉장히 이제 DC 불꽃놀이가 워낙 유명하고요. 동네마다도 하잖아요.
1: 맞아요.
0: 저희 집 주변에도 언제나 저희 옆집에서는 불꽃놀이를 하거든요.
1: 어제도 하시더라고요. 어제 네. 바깥에서 사람들이.
0: 네. 네.
1: 그래서 화려해서 좋긴 한데 그 소리 때문에 우리 꼬마 친구들이나 이제 댕댕이들이 놀라서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0: 아, 또 강아지를 키우시니까.
1: 맞아요.
0: 강아지들은 정말 좀 그렇겠네요.
1: 네네, 깜짝깜짝
0: 놀라겠네요.
1: 네. 짖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강아지 잘 안 짖는데.
0: 네. 네
1: 그래서 네. 요즘에는 또 이제 그래서 소음 없는 친환경 드론 쇼가 완전 대세라고 합니다.
0: 아 그렇죠? 드론 쇼를 네. 요즘 많이 하죠.
1: 맞습니다.
0: 맞습니다. 네.
1: 페어팩스 카운티 곳곳에서 일몰 후에 드론쇼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올해는 동네 공원이나 학교 주차장으로 나가서 조용하고 반짝이는 밤하늘을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전에는 정말 불꽃놀이가 대세였는데요. 네. 요즘엔 그 드론으로 펼치는 그 반짝반짝한 그 하늘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1: 맞아요.
0: 불꽃과 드론이 함께 어울러지기도 하고요.
1: 네.
0: 올해는 이 드론쇼를 좀 주목을 해야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저희 그 작년이었나요?
0: 네.
1: 그 K-POP 디모 헌터스 그거를 이제
0: 드론쇼로
1: 했던
0: 네.
1: 또 이제 BTS 같은 경우도 드론쇼를 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또 궁금했었는데 뭐 비슷하게 한 퀄리티로 좀 보여줬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 네, 자 다음은 축구 소식인데요. 이번 주
0: 축구
1: 북중미
0: 소식.
1: 월드컵 네. 다들 보셨죠?
0: 네.
1: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정말 열심히 싸워줬는데 아쉽게도 탈락을 했습니다. 네, 뭐 할 말은 많은데 너무 이게 또 너무 이렇게 질타를 하면 네. 또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 선수들 최선을 다 했으니까 큰 박수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그렇죠. 선수들 얼마나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이분들에게는 뭐 던지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공항 들어올 때
1: 맞아요.
0: 박수 쳐주시고요.
1: 네, 하트를 던지시고
0: 결과보다 또 얼마나 그 중간에 네. 힘들게 애쓴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박수를 보내야겠죠.
1: 네 맞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전 세계 축구 열기는 뜨겁습니다.
0: 그렇죠.
1: 그
0: 네.
1: 상권 분위기도 엄청 핫하고요. 많은 로컬 식당들에서도 대형 스크린 띄워놓고 계속해서 신나는 빙 파티를 즐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나가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집에서 보시는 것도 좋지만 또 그런 큰 스크린이 있는 곳에서 함께 보는 것들을 또 즐기시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함께 소리 지르고 네. 함께 애써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참 좋습니다.
1: 네. 네. 그 강 앵커님 오늘 또 여름은 또 참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0: 네.
1: 저희가 또 이제 시원한 냉면도 있고 휴가도 있어서 좋긴 한데 이상하게 날씨가 더워지면 평소보다 불쾌지수가 올라가서 그런지 사람이
0: 네.
1: 킹받게 만드는 순간들이 참 많단 말이죠.
0: 네.
1: 뭐 예를 들면 자동차 들이 서로 더 클락션을 울리는 것들이 더 잦아지거나
0: 네.
1: 보통 사람들이 이제 짜증을 많이 내는 것도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네.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그 더워지면서 불쾌지수라고 하죠.
1: 네.
0: 한국에서는 불쾌지수가 이제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좀 불쾌지수가 올라가면서
1: 네.
0: 힘들어하는 순간들이 언제일까요?
1: 요즘에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아무래도 좀 템포가 올라가면서 그런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래서 오늘 아주 날선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이름하여 날씨가 덥냐, 네가 덥게 만드냐, 여름철 사람 미치게 하는 순간 탑 10.
0: 네, 여름철에 사람을 미치게 하는 탑 10. 요거를 이제 하시면서 아마 저마도 나는 이게 정말 나를 정말 힘들게 해, 미치게 해라고 미친다는 단어가 좀 강하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막 떠오를 텐데요.
1: 네.
0: 우리 제이든 감독님께서
1: 네.
0: 찾아오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1: 네, 10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여름철 사람 미치게 하는 순간 탑 10. 대중교통 옆자리 사람의 살 떨리는 살번짐. 여름날 땀 뻘뻘 흘리면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겨우 탔는데 옆자리 사람이 민소매나 반팔 차림으로 내 팔에 끈적한 맨살을 스치듯 밀착해 올 때 날도 더워 죽겠는데 그 은밀하고 끈적한 촉감이 전해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짜증이 치솟음.
0: 네. 와. 이거는 한국에서 우리 지하철을 타신 네. 모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네. 아니면 뭐 그 지하철이 아니더라도
1: 네.
0: 또 사람이 많은 곳에 받아보면 공연 같은 데 특히 또 보러 갈 때는
1: 맞아요.
0: 많이 이렇게 부딪히죠.
1: 저도
0: 네.
1: 약간 버스나 이런 데 가면 최대한 옆에 안 부딪히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0: 네.
1: 좀 불편하더라도 약간 몸을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약간 그렇게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0: 네.
1: 하는데
0: 그렇구나.
1: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이제 하면은 부딪힐 수가 있죠.
0: 부딪힐 수가 네. 있죠. 네.
1: 그 느낌 어떤 건지 압니다.
0: 네. 그런데 또 우리는 한국이라는 공간에서는 저희가 좁은
1: 네.
0: 나라에서 굉장히 좀 부딪히는 거에 어쩌면 익숙할 수 있어요.
1: 그렇지.
0: 그런데 이 미국에서 사시는
1: 네.
0: 분들은 넓은 땅에서 살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가 굉장히 신뢰가 되잖아요.
1: 맞아요. 한국의 그 지하철 네. 1호선인가? 뭐 그게 되게 유명하던데 엄청 사람이 북적북적 그러고.
0: 네.
1: 근데 또 신기한 거는 그 유럽에 보면은 집시들이 네. 아, 지하철이나 네. 뭐 버스에서 많이 훔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서 참 그런 그 다행인 것 같아요.
0: 네. 아 갑자기 네. 지금 그 훔치는 거까지 얘기가 네. 나왔어요. 네. 아, 지하철 얘기하면은 정말 한국 지하철은 세계 최고죠.
1: 네.
0: 한국 요즘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네, 와서 맞아요. 한국 지하철을 타면서 그리고 그 보호 도어 네. 스크린도 있지 않습니까?
1: 아, 그런 게 있어요.
0: 네네. 네. 그래서 지하철에서 사고를 좀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너무나도 잘 돼 있고 뭐 에어컨 되죠. 그리고
1: 너무 좋다.
0: 또 뭐 와이파이도 네. 되죠.
1: 와 와이파이도
0: 네.
1: 돼요.
0: 네. 신기하네. 뭐 다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거의 지하철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1: 야.
0: 네. 굉장히 참 한국 대한민국 지하철 최고입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또 한번 말씀해 주시죠.
1: 네, 9위는요. 찌개 먹으면서 오 시원하다라고
0: 아, 이게
1: 하는.
0: 참 역설적이죠.
1: 네, 남편이 땀 태러 한낮 기운이 훌쩍 넘어가는데 점심 메뉴로 팔팔 끓는 봉태탕이나 대구탕을 굳이 고집하는 남편.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오 속이 시원하다라고 외치는데 정작 그 땀방울이 식탁 위로 뚝뚝 떨어지는 걸 직관하는 아내의 심정은 그저 타들어갑니다.
0: 아, 거의 첫 번째랑 네. 조금 약간 땀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1: 네네.
0: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 이렇게 또 이열치열이라고 하죠.
1: 네.
0: 왜 이렇게 뜨거운 걸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럴까요?
1: 어렸을 때는 정말 네. 아버지나 뭐지 네. 어른들이 시원하다고 하면 뭐가 도대체 시원하다는
0: 그쵸.
1: 거지? 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0: 지금은 이해되시죠?
1: 네.
0: 그렇죠. 땀을 막 흘리시면서
1: 맞습니다.
0: 또 네. 뜨거운 거 드시면서 시원하다 그러면서
1: 그렇죠.
0: 땀을 흘리시는데요.
1: 네.
0: 이게 또 이열치열이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1: 맞습니다.
0: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이 들면서 정말 몸으로서 깨닫게 네. 되는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1: 네. 네. 8위 한번 읽어주시죠.
0: 네. 그리고 8위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아 카페 에어컨 명당 독점하고 카페 공부, 카공이라고 요즘 하더라고요,
1: 네.
0: 청년들은. 그래서, 집에서 이제 덥다고 생각하니까 시원한 카페로 피신을 했는데, 에어컨 바람이 가장 시원하게 오는 명당자리마다 젊은 친구들이 노트북이랑 책을 잔뜩 펼쳐놓고 독서실처럼 쓰고 있을 때, 네, 구석탱이 더운 자리에 앉아서 눈치 보면서 얼음물만 마셔야 하는 서글픈 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정작에 좋은 자리에 앉아서
1: 네.
0: 또 그 카페의 분위기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못하시고
1: 그렇죠.
0: 그 공부하느라고 거기에 책 다 펼쳐놓고 자리를 또 점령하신 분들은 조금 요즘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1: 근데 그것도 맞긴 한데
0: 네.
1: 사실 그 공부가 조용할 때 잘 되는 타입이 있고요.
0: 네.
1: 또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서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약간
0: 네.
1: 사람들 떠드는 것도 좀 듣고 이러면서 집중이 잘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0: 아, 그렇죠.
1: 네, 그렇다 보니까 뭐
0: 일부러 그런 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힘들고
1: 네, 맥도날드 가세요.
0: 아, 맥도날드 자리 많죠.
1: 맥도날드가 사실
0: 네.
1: 되게 잘 돼 있어요, 미국에.
0: 네.
1: 그래서 저도 과외를 할 때 맥도날드에서 받았던 기억이
0: 아.
1: 나는데 일부러 추운 그런 환경에서
0: 네.
1: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0: 아, 맥도날드는 정말 에어컨이 네. 너무 심하죠.
1: 네,
0: 심할 정도로 춥고. 그런데 이상하게 뭐 지금 한국에서 스타벅스가 좀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스타벅스나 미국 카페를 보면은 그런 데서는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맥도날드에서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1: 미국은 맥도날드에서 가끔 과외 같은 거 많이 해요.
0: 과외를? 네.
1: 네.
0: 그렇군요. 네.
1: 네 그렇습니다. 자, 7위 알아볼게요.
0: 네.
1: 단체 모임에서 에어컨 좀 꺼라, 나 춥다 외치는 빌런 여럿이 모인 식당이나 동호회 아지트. 다들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겨우 열을 식히고 있는데 꼭 긴팔 가디건까지 챙겨온 분이 아, 나 추우니까 에어컨 좀 꺼줘. 혹은 온도 좀 올려줘라고 할 때 아니, 추우면 옷을 더 입지 왜 에어컨을 끄지? 라고 하면서 눈으로 욕함.
0: 아,
1: 시계에 올랐네요.
0: 그러네요. 저는 네. 에어컨을 네. 좀 싫어하고
1: 네네.
0: 찬바람을 추위를 많이 타다 보니까 항상 에어컨이 센 곳에서는 좀
1: 네.
0: 가디건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네, 좀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우리 감독님은
1: 네.
0: 열이 많으시죠?
1: 저는 좀 그 더위를 많이 안 타가지고.
0: 더위를 네. 안 타세요?
1: 네.
0: 오, 네.
1: 오히려 좀, 더위를 많이 탑니다.
0: 많이 타실 것
1: 네,
0: 같아요.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네.
1: 저는 오히려 좀 찬 거를 또 좋아하고 이래서
0: 네.
1: 그 여러 명이서 모이고 이랬을 때 만약에 이제 엄청 엄청 마르신 분들은 좀 추위를 많이 타세요.
0: 맞아요. 네.
1: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맞춰 주기는 하죠. 그래서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선풍기라든지 요즘 잘 돼 있거든요.
0: 네. 네,
1: 그런 것들도 커버를 하는 편이긴 한데
0: 중간 지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1: 중간 지점,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재밌습니다.
0: 네. 네. 이게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춥다, 덥다, 저희 그렇죠. 집 얘기이기도 하고요.
1: 네, 네. 그래서 네. 매트가 있어요.
0: 매트요?
1: 매트가 네. 그 N자로 시작하는 브랜드인데 그 매트가 그 자리를 나눠줘요.
0: 아, 침대.
1: 왼쪽 네, 네. 온도와 오른쪽 온도를 그렇죠.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0: 겨울에 보통 이제 또 네. 그렇게 쓰기도 하죠.
1: 네네.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 네.
0: 그러면 제가 6위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1: 네.
0: 여름에 수박 많이 드시죠? 근데 이 수박을 다 먹었으면 껍질을 바로바로 버려라.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초파리 습격, 여름철 집안 갈등의 주범. 달콤하게 수박을 잘 잘라 먹고는 껍질을 싱크대에 슬쩍 방치해둔 남편이나 자식들, 반나절만 지나도 어디선가 군대처럼 날아든 초파리 부대가 온 주방을 점령해서 싱크대 문 열 때마다 기절 초풍하게 만드는 풍경. 아, 이거는 우리 주부님들이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1: 그 초파리가 한번
0: 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 알까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네. 귀신같이 몰려듭니다. 해서 그것도 이제 아마존에 보시면은 그 파인애플 모양으로 이렇게 초파리 잡는 게 있어요.
0: 네.
1: 그게 최고입니다, 지금.
0: 아, 거기 약간, 아, 네, 아마존에. 네. 네,
1: 용액을 이렇게 살짝 타가지고, 물이랑 이제 살짝 섞어가지고,
0: 네.
1: 거기 그 파인애플 그, 그곳에 넣으면은 그 초파리가 거의 다 붙어가지고 죽어요.
0: 파인애플 모양으로 되어 있던데.
1: 네, 아마존. 제가 링크를 나중에 드리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0: 그 네, 필요하겠네요.
1: 네네네.
0: 집에 보통 초파리가 안 보였는데, 갑자기 네. 뭔가 과일 같은 게 껍질 있으면
1: 네.
0: 날아서 생기더라고요.
1: 맞아요.
0: 좀
1: 네.
0: 어디서 왔나 했어요.
1: 항상 뭐 여름에는 청결을 그래서 유지하는
0: 그렇죠.
1: 게 중요합니다.
0: 맞아요. 네. 5위 한번 가보시죠.
1: 네, 주차장에서 만난 여름철 떼약볕 명당 새치기 마트나 새치기 마트나 쇼핑몰 주차장 기왕이면 해 안 드는 그늘 명당에서 지하 주차장 자리를 찾으려고 깜빡이 켜고 경건하게 대기 타고 있는데 어디선가 쓱 나타난 차가 얌체처럼 그 자리에 홀라당 대가리부터 밀어놓고
0: 네,
1: 주차할 때
0: 네.
1: 불쾌지수 200% 달성. 저 이거 많이 봤어요. 학교에서도
0: 아,
1: 경찰
0: 그렇죠.
1: 부른 것도 봤어요.
0: 그렇죠.
1: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싹 와서 쏙 들어가더라고.
0: 네.
1: 그러고서 얌체같이 가는데 빵 하면서 이제 내려가지고 싸우고 네, 그러면서 경찰이 왔는데 결론은 뭐 양보해라. 서로가.
0: 아, 결론이 그렇게 됩니까?
1: 네. 뭐 그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0: 양보, 아, 그럼 서로가. 누군가 기다리고 네. 있어도 먼저 와서 네. 넣으면 그게 그냥 네.
1: 그런 것들은 뭐 이게 뭐 처벌이 되지가 않습니다.
0: 아,
1: 뭐
0: 도덕적으로 이제 좀 예민할 네. 수 있어도 법적으로는
1: 그렇죠.
0: 안 된다는 거죠.
1: 네. 그래서 뭐 그랬던.
0: 아, 이건 양심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1: 맞아요.
0: 네. 네. 그러면 이제 4위.
1: 네.
0: 별로 안 더운데 땀 한 방울 안 흘리는 체질의 염장질에게 나는 인중이랑 등에 땀이 홍수처럼 흘러서 부채질하고 그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옆에서 세상 해맑고 뽀송뽀송한 얼굴로 아, 오늘 날씨 되게 선선하고 좋은데 에어컨 안 틀어도 되겠구만 하면서 내 부채질 무한하게 만드는 눈치밥. 아, 그렇게 눈치 없으신 분들이라고 이제 얘기하신 것 같아요.
1: 네.
0: 네. 이것도 체질에 따라 좀 차이가 앞서 얘기한 거랑 좀
1: 네.
0: 약간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좀 그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선풍기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 다니는 걸 추천합니다.
0: 선풍기.
1: 네. 네. 네. 또 이제 제가 어제 또 이제 그 엊그제 그 뭐죠? 그 놀이공원을 다녀왔는데 또 이제 선풍기를 저희가 다 각자 들고
0: 네.
1: 와가지고 굉장히 또 이게 도움이 됐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0: 아, 놀이공원을 다녀오셨어요?
1: 예, 맞아요.
0: 아,
1: 이번에 그 군인들만
0: 네.
1: 혜택을 주는 그 부시가든이 있어요.
0: 아, 부시가든은 군인들은 네. 보통 뭐 그런 데서
1: 무료로.
0: 무료로.
1: 그래서 그 군인이
0: 아, 네.
1: 군인 친구가 4명까지 무료로 또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0: 아, 부시가들 다녀오셨군요.
1: 네, 그래서 네. 이제 무료로 또 아주 신나게
0: 아,
1: 놀고 왔습니다.
0: 놀고 오셨군요.
1: 네, 좋았습니다.
0: 아, 아직 참 네. 동심이십니다. 좋죠. 네.
1: 네, 3위입니다.
0: 네.
1: 한밤중 겨우 잠들려는데 내 고막을 때리는 모기 페이크 소리. 불 다 끄고 선풍기 바람 맞으면서
0: 네.
1: 기분 좋게 스르륵 잠들려는 찰나 귀 옆에서 들리는 열받아서 불 켜면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불 끄고 놀고 보면 또 환청처럼
0: 그렇죠. 네. 그 어떻게 하십니까? 잡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1: 저 이런 적 진짜 있어요. 저 형이랑 이제 같은 방에서 자는 네. 그런 곳에서 있었는데 그 진짜 그 귀에 너무 가까이 들리면 진짜 무서운 거 알아요?
0: 네, 그렇죠. 목이 물릴 네. 수가 있잖아요. 네. 자다가 계속 뭐 목이한테 네.
1: 너무 졸린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이불을 네. 뒤집어 쓰고 있는데도 그게 생각이나 상상으로도 그래가지고 결국 불 켰는데 뭐, 그 안 보이는 거죠.
0: 네.
1: 그래서 불 켜고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잡았던. 네.
0: 아 그렇군요. 저도 이런 경우에 그냥 자지를 못하고 일어나거든요.
1: 네.
0: 이제 보통 이제 밤중은 어두우니까
1: 네.
0: 이제 원래 이제 이런 모기들은 불을 쪽으로 가니까요. 화장실에만 불을 켜고 이제 다 불을 끄죠. 그럼 모기가 이제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은 문을 딱 닫고 그 안에서 이제 좀 좁은 공간이면은 좀 모기를 잡기가 좀 쉽겠죠.
1: 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렇게 자다가 모기에 물려본 적이 몇 번 있어요.
0: 아, 그렇죠. 안 잡으면 물리죠. 네.
1: 모기에 물리면 정말 맞는 킹 받는 순간이 언제냐면 발바닥에 모기 물렸을 때.
0: 그리고 바닥에,
1: 네. 코 가운데.
0: 가운데, 인중에. 네, 네.
1: 그리고 눈 근처에 맞았을 때도 그렇고. 그런 게 좀, 다음날에 이제 놀림감 되기도 쉽고.
0: 그렇죠. 네. 네. 맞아요.
1: 바로 안 없어지잖아요. 이게. 네,
0: 애매하고, 네. 굉장히 그, 발바닥도 좀 네. 걷는 것도 힘들고.
1: 네, 맞아요.
0: 얼굴은 좀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참, 그쵸.
1: 네, 맞아요. 네. 아, 그리고 제가 어제 그 같이 간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저한테 뭘 보여줬어요. 조그만 액세서리 같은 건데 거기에 뭐 불 같은 게 나와요.
0: 네.
1: 그러니까 불이 아니라 그 빛.
0: 빛. 네.
1: 그거를 모기에 있는 데다가 하면은 모기에 그 모기 물린 데다가 하면 그게 간지러운 게 사라진다고.
0: 아 그래요.
1: 네 그런 네. 것들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0: 아 참 이제 여름이 모기가 또 모기철이다 보니까 여러 네. 가지 모기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이디어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2위 제가 가볼게요.
1: 네.
0: 아 나 이제 출발했어. 뚜약볕, 약속 장소, 부동석 빌런, 야외, 횡단보도 앞이나 약속 장소, 땡볕 아래서 땀 흘리면서 20분째 친구 기다리는 중 전화해서 어디야? 라고 물었더니 시원한 에어컨 소리와 함께 아, 나 다 왔어. 지금 신호등 앞이야 해놓고 실제로는 이제 막집에서 머리 말리고 있을 때 손에 든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을 시끄러뜨리게 됨. 아 이런 분들은 정말 이건 아니죠.
1: 아 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0: 근데 이제 보통 기다리게 하면서 네. 이제 신호등 앞이야 그래놓고 그게 한참 뭐 10분 20분 넘어가면은
1: 그쵸.
0: 그건 아니죠. 차라리 그냥 아 지금 오늘 사정이 있어서 늦게 출발하기 위해서 좀 어디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네. 하거나 그렇게 해줘야 좀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좀 미안하니까 지금 거의 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1: 네. 자, 대망의 1위 알아볼까요?
0: 네.
1: 에어컨 리모컨 숨겨놓고 전기세 폭탄 맞는다. 라고 하는, 내 배우자. 여름철 부부 싸움의 부동의 1위 원인이래요. 집안 온도가
0: 아,
1: 네. 사우나를 방불케 하는데도 선풍기 회전으로 돌려놓으면 시원하다. 다음 달 관리비 고지서 나오고 피눈물 흘려봐야 정신 차리지. 라고 하면서 리모컨을 아예 안방 서랍 깊숙이도 숨어두고 시위하는 자칭 살림의 여왕 혹은 왕과의 숨막히는 대치 상황. 아 이런 아. 이런 분이 아직도 있나요?
0: 네, 이게 사실은 미국은 네. 집들이 크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 에어컨 그 값이랑 비교해서
1: 아 맞아요. 그래서
0: 큰
1: 그렇다고.
0: 집들은 굉장히 좀 비싸고 그리고 한국은 방마다 또 에어컨이 보통 있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0: 미국은 집 네. 전체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네.
0: 이게 사실 참 좀 실제로 여름에 전기세 네. 폭탄 맞을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아, 그 맞아요. 네네. 한국에 저도 살 때 부모님이 그 에어컨을 정말 안 틀어주셔가지고
0: 네.
1: 왜 이렇게 안 틀어주시지 이랬던 기억이 났습니다.
0: 아, 네.
1: 네.
0: 그 에어컨이 네. 나오시는 집에 사셨군요.
1: 아, 그
0: 그쵸.
1: 나중에 네,
0: 그 옛날이면은
1: 네네네.
0: 옛날이면은 그 네. 선풍기
1: 맞을
0: 수도 있는데 네. 네. 그 에어컨을 사실 이제 여름에는 에어컨 문제지만 또 겨울이 되면은
1: 네.
0: 난방비 때문에 또 춥네 덥네 그러면서
1: 맞아요.
0: 이게 가정에 또 절약을 위해서
1: 네.
0: 서로 다른 의견을 내보내기도 하는데요. 이게
1: 맞습니다.
0: 현실적으로 1위가 맞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럼 저희 집에서도 이런 일이 있기도 하고요.
1: 네.
0: 네. 아마 다들 좀 동의하시고 공감하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10가지죠. 10가지를
1: 네.
0: 우리 여름에 정말 굉장히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그 순간들에 대해서 10가지 알아봤는데 공감도 하실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지만 서로 조금씩 이해하면서 맞추어가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해결 방법이 네. 그런 것 같고요.
1: 좋습니다.
0: 네, 노래 하나 듣고 또 이야기 네. 나눠갈까요?
1: 좋아요.
0: 이렇게 더운 날이면은 또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그 항상 이제 여름에 뭐 겨울에 뭐 크리스마스에 나홀로 집에 라면 여름에는 네. 또 이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쿨이 부르는 노래 해변의 여인 듣고 오시죠.
0: 참 오래된 노래인데 지금까지 아주 정말 들으면 너무 시원하고 좋죠.
1: 네.
0: 네. 쿨이 부르는 해변의 여인 듣겠습니다.

Thank you. Excellent. Cool.

0: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 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1: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2: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703-354-1950 703-354-1950

0: 네, 제이든 감독과 함께하는 오늘 DMB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1: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심리 테스트로 한번 놀아볼까요?
0: 아, 심리 테스트요? 네. 네.
1: 한번, 자, 네. 네, 여러분들의 그 핸드폰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배터리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1: 여러분들은 네. 배터리를 보통 몇 프로로 갖고 계시나요?
0: 아, 배터리가?
1: 네. 저는 22%거든요. 항상 아, 뭔가 켜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10% 정도가 항상 돼서 그때 차지를 충전을 하고는 하는데
0: 아,
1: 그런 내용의 심리 테스트가 마침 나와서
0: 들려드리고자
1: 합니다.
0: 네. 그러면 네. 한번 이 심리 테스트 제가 그러면 어떤 경우에 충전을 하는지 청취자 여러분께 좀 여쭤볼게요.
1: 네네.
0: 네. 계속 충전을 한다. 1번. 그다음에 2번. 80% 남았을 때 충전을 한다. 50% 전후로 충전을 한다. 20% 남은 상태일 때 충전을 한다. 방전되고 나서야 충전을 한다. 아,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은,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1: 네, 질문이 당신은 주로 휴대폰 배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충전하나요? 라는 그 심리 테스트인데요.
0: 네. 네 저는, 우리 제이든 감독님은 네, 어떠세요?
1: 저는 20% 남았을 때 혹은 방전 상태일 때 충전을 많이 합니다.
0: 아, 까먹고. 마지막 네. 순간까지. 네.
1: 아, 나 별로 없네. 항상 뭔가가 있어가지고 배러리가 좀 많이 다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방송 때문에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네. 전화로 굉장히 업무를 네. 또 많이
1: 그렇죠.
0: 연락을 굉장히 많이 네. 하다 보니까
1: 네.
0: 50%까지 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항상 하고요.
1: 네.
0: 그리고 보조 배터리도 항상 들고
1: 그렇죠,
0: 다니면서
1: 그렇죠.
0: 딱 네. 이렇게 해서
1: 아, 네. 제가 보니까 네. 제가 촬영을 많이 하거든요. 핸드폰으로도.
0: 아, 그렇죠.
1: 그리고 촬영을 그냥 모드로 안 하고 약간 좀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모드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0: 네, 금방 소진이 되겠네요. 네,
1: 배를 많이 달아요.
0: 아, 그렇군요.
1: 같습니다.
0: 그러면 이분들의 심리 테스트 한번 볼까요?
1: 네.
0: 네. 그러면 자, 첫 번째,
1: 네.
0: 계속 충전을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어떤 분들이 계속 충전을 하실까요?
1: 네, 1번 계속 충전을 선택한 당신은 남을 행복하게 하는 걸 좋아하며 곁에 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남들과 같이 공유하고 기꺼이 희생하는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또 깊이가 있어서 사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느끼며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랑 좀 반대인 사람.
0: 항상 준비를 네. 하시는 분이잖아요.
1: 그렇죠. 네. 항상 행복을 이렇게 이런 분들은 좀 성격이 되게 귀엽다고 해야 되나?
0: 네네.
1: MBTI로 봤을 때는 INFP라고 해가지고
0: 네.
1: 굉장히 좀 뭐랄까 그냥 평화주의자.
0: 평화주의자.
1: 저도 평화주의자가 네. 하는데 이분들은 좀 약간 폭신한 느낌. 네, 그런 네. 느낌입니다.
0: 그리고 좀 준비를 네. 평소 때 잘 해놓으시는 분들 같아요.
1: 네네.
0: 네. 그리고 80% 남았을 때 충전하는 당신은?
1: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4차원입니다.
0: 아, 4차원.
1: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이 차이가 심해서 정적인 듯이 보이지만 역동적인 면도 갖고 있고요. 집단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부류이며 순박하고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아, 이분들이 저는 사실 1번보다는 2번이 난게 같은 게
0: 네.
1: 계속 충전하면은 이게 충전이 완충이 된 상태에서 충전을 하면
0: 네.
1: 배터리가
0: 좀 또 상하잖아요.
1: 네. 네. 그런 네. 문제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도
0: 네.
1: 빨리 이렇게 알아차리시는 거죠.
0: 그러니까 네. 개인의 그 주장이 좀 강하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런가요?
0: 집단 생활에서 빠질 네. 수 없는 부류이며 순박하고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 함께
1: 네.
0: 더불어서 다 할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1: 네네. 혹시 네. 그 아나운서님은 어떤 것 선택을 하셨을까요?
0: 저는 이제 보일 때 일을 하다가 무조건 네. 좀 이렇게 뭐 50% 넘 내려가면은
1: 네.
0: 네. 그리고 30%까지는 안 내려가려고
1: 그래요.
0: 하죠. 네.
1: 알겠습니다.
0: 아, 근데
1: 3번은 선택한 50%를 선택한 당신은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생각이 풍부하지만 자신을 잘 숨기며 적절한 시기를 찾아서 능력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통도 감수할 수 있네요. 라고 나왔습니다.
0: 이 다중인격이라는 말은 조금 이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1: 네.
0: 그렇지만 또 생각이 풍부하고 또 적절한 시기를 찾아서 능력을 펼칠 수 있다는 거.
1: 근데 그 다중인격이라는 말이
0: 네.
1: 말 자체가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0: 네.
1: 필요할 때가 있긴 해요. 예를
0: 네.
1: 들어서 상사나
0: 네.
1: 뭐 친구나 가족이나 저희는 좀 다르잖아요. 스탠스가.
0: 그렇죠. 네.
1: 정말 친한 친구라든지
0: 네.
1: 교회에서 친한 친구나 교회에서 애매한 친구 사이.
0: 네.
1: 근데 대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런 것도 사실 다중인격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해서 그렇지.
0: 그렇죠.
1: 필요한 요즘
0: 맞아요. 우리가 네. 내가 친구들 예를 들어서 네. 이 친구를 만났을 때 나의 모습과
1: 그렇죠.
0: 또 다른 친구를 만났을 때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틀리고
1: 맞아요.
0: 나의 언어나 그리고 네. 태도나 여러 가지가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뭐 어떤 평균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1: 그렇죠. 저도 이제 라디오를 네. 할 때의 모습과 네. 이제 평소에 이제 모습과 완전 다르거든요.
0: 네. 네,
1: 좀 저는 좀 라디오를 오면 좀 뭔가 스트레스를 풀면서 노는 느낌이라
0: 아,
1: 좀
0: 네. 더 이제 여유가 있으시고.
1: 가정
0: 네.
1: 집에서 이제 혼자 있을 때 그런 느낌이 좀 나오는 것 같고
0: 네.
1: 이제 밖에서는 좀 이제 점잖아야 될 때도 많고
0: 네.
1: 이렇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렇죠. 저도 이제 마이크를 잡았을 때랑
1: 네.
0: 또 평소 때 얘기하는 거랑
1: 그러니까요.
0: 또 우리 네. 자녀들에게 또 네. 가정에서랑 친구들이랑 할 때가 굉장히 다르고
1: 맞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1: 네.
0: 이 모든 사람이 어쩌면 이 다중인격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네. 네.
1: 20% 30% 선택한 당신 한번 알아볼까요?
0: 네.
1: 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고민이 생길 때 당신을 먼저 찾죠. 또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자기를 잘 파악하고 타인에게 상냥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0: 아, 좋군요.
1: 저는 이게 네. 정말 좋은 게 저는 자기를 네. 잘 파악하고가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네.
1: 요즘에 지금 굉장히 제가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어떻게 보일까? 나는 어떤
0: 네.
1: 사람일까? 했을 때 3인칭으로 우리가 나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0: 그렇죠.
1: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특히 어떤 그 아티스트들 특히
0: 네.
1: 뭐 지드래곤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아요. 어떤 각도, 어떤 화면.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좀 그런 게 부럽더라고요. 멋있고.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그것들을 네. 직업이기 때문에 특히 카메라 앞에서 본인이 또 대중 앞에서 어떻게 보여질 때 대중들이 좋아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을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 것
1: 네.
0: 같아요.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 그렇죠.
0: 이제 그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1: 네.
0: 이제 직접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1: 네네.
0: 네. 자신을 잘 알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1: 좋은 것 같아요. 네.
0: 근데 나를 안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1: 그렇죠.
0: 나도 네. 나를 모르는데
1: 그러니까.
0: 남이 어떻게 나를
1: 약간
0: 알겠냐.
1: 그 요즘에는 또 네. 이제 카메라 촬영 대신 중국에서는 드론을
0: 드론으로 촬영
1: 이제
0: 많이
1: 그
0: 하죠.
1: 네. 뭐라고 해야 되지? 드론 자판기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여행 가면은 그걸 빌릴 수가 있어요. 한 시간 정도.
0: 그렇군요.
1: 그런 느낌으로 이제 3인칭을 좀 바라보는 느낌이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0: 그렇군요.
1: 네. 네. 나는 어떻게 비춰줄까?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뭔가 AR 글래스나 이런 게 나와서
0: 네.
1: 그런 것들이 모니터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1: 네, 마지막입니다. 제가 고른 거죠. 방전 후 충전. 감정의 기복이 있는 이중 성격의 소유자. 혼자서 차분하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과 어울려 노는 것도 좋아합니다. 어떨 때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생각을 숨기기도 하고 일종의 신비감을 주죠. 한 가지 일에 매우 열중하기 때문에 보기에는 생활사나 감정사 모두 반항심을 조금씩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어 상대방에게 신임을 얻습니다.
0: 감독님 같아요. 네.
1: 조금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긴 해요.
0: 네. 네,
1: 저도 이제 혼자서 있을 때도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있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게 생각을 숨기는 거는
0: 네.
1: 이 사람이 불편해 할까 봐 이런 거를 좀 많이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자기 주장이 되게 센데 그거를
0: 맞아요?
1: 주장을 네.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왜냐하면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많이 생각을 하고 뭐 이런 느낌인데 네. 아무튼 이렇게 심리 테스트 많이 알아봤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0: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네.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1: 네네.
0: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가 또 동일하지가 않으니까요.
1: 네. 네.
0: 그렇습니다. 아,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1: 네.
0: 마지막으로 우리 또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넌센스 퀴즈가 있는데.
1: 아, 네. 오랜만에 한번 넌센스 퀴즈 한번 할까요? 하나기는 또 아쉬운데 빠르게 하는 게 어떨까요?
0: 네네.
1: 빠르게.
0: 아, 그래요? 네.
1: 네네. 제가 또 이제 또 강 아나운서님 이제 만나서 넌센스 퀴즈 할 생각에 설레서 왔거든요.
0: 네, 네. 네,
1: 한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가 위기면 뭘까요? 교회가 위기면은.
0: 네,
1: 여러분도 많이 맞춰보세요.
0: 네, 네.
1: 교회가 위기면은 응급처치.
0: 아, 응급처치. 네, 네.
1: 꽃게를 냉장고에 넣으면 뭘까요? 꽃게가 냉장고에 들어갔어요. 냉동실로 할게요. 좀 더 힌트 드려서.
0: 냉.
1: 게으름.
0: 게으름.
1: 네, 게으름.
0: 아, 웃깁니다. 네.
1: 이웃집이 돈을 어떻게 빌었을까요? 벌었을까요?
0: 벌었을까요?
1: 네. 그 약간 옛날 만화 이런 것도 좋아하시면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웃집 토토로에서 토토로.
0: 토토로.
1: 토토로.
0: 토토로.
1: 이웃집 토토로가 만화 이름이에요. 아, 유명한 네. 일본. 네. 네. 이웃집 토토로. 토토로. 네, 토토로 벌었다고 그 합니다.
0: 유명하잖아요.
1: 맞아요. 자, 푸틴이 15살 때 뭐라고 불렸을까요? 푸틴이 네, 15살. 네, 15살. 자,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네, 여러분들. 자, 푸틴이 참... 예, 15살이면은 뭐죠? 피푸틴입니다.
0: 아, 피푸틴. 네. 아, 이거 정말 웃기네요. 이런 거 만드는 분들 참 정말 대단합니다. 네.
1: 자, 그리고 시주하고 다니는 스님은 뭘까요? 이거 좀 쉬운 거예요. 시주를 하고 다니는 스님.
0: 시주를 하고 네. 다니는 분.
1: 네. 네, 영업 중.
0: 영업 중.
1: 네, 네, 영업 네. 중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아침에 먹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0: 아침에.
1: 네. 아침에 글쎄. 먹을 수 없는 것은 점심과 저녁이겠죠?
0: 아, 자, 이렇게. 그렇군요. 네.
1: 자, 이렇게 넌센스 퀴즈.
0: 저녁. 네. 네.
1: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킹 받으셨다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0: 네. 아, 참 우스게 이 아재 개그라고 하죠?
1: 네. 네.
0: 아재 개그로 오늘 또 방송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1: 네.
0: 이 여름에 또 듣고 함께 네. 들으면 좋은 노래 네.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까요?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노래는 뭘로 준비하셨죠? 제가?
0: 네.
1: 네.
0: 여름아 부탁해.
1: 아, 맞아요. 인디고. 네. 그거 준비를 했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1시간 오늘도 너무 부족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10시에 1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에어 DMB 제이든이었고요. 더위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0: 네. 온에어 DMB의 우리 제이든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들려드리면서 네. 우리 감독님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1: 네. 안녕히 계세요.

0: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 분이라면은 페어팩스의 하우 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아시는 정통 중화요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가족들과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고요. 하우 바이 하우루에서는 페어팩스 지점에서는 최초 올 6회 넷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 하우 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그리고 또 방송 함께 해주시고 헤이 라디오 우리 친구 추가하시는 분들에게는 20불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 김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시 20불 쿠폰 전해드리고요. 네, 카톡 친구 추가해주시면서 우리 kradio.us 또 언제 어디서나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릴 적에 엄마가 싸주시던 그 김밥. 한국의 그 맛을 그대로 리 김밥에서 느끼실 수 있고요. 페어팩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실 수 있고요. 703-563-0971. 네, 리 김밥에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리 김밥, 리 라면 콤보로 9불 99에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카톡 아이디 K-Radio DC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초대 손님과 함께 다시 여러분 곁으로 오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Oh,
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4: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무더위가 한참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100도 가까이 가는 것 같고 소나기라도 한번 오면 습한 기운 때문에 불쾌지수도 올라갑니다. 무덥고 습한 워싱턴 지역에서 주택은 어떻게 이 더위를 견뎌내고 있을까요? 첫째는 습기와의 싸움입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나무와 드라이월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축 자재는 아무래도 습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스먼트는 습기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 장소입니다. 지하에 내려갔는데 쿰쿰한 냄새가 난다면 습기 관리를 못한 집입니다. 때로는 곰팡이까지 어디선가 번식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기 관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디휴미디파이어만 열심히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2-300불 정도면 충분히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고 여름철에는 반드시 지하에 틀어놓으셔서 습기 제거를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썸펌프입니다. 여름철에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는 썸펌프를 쉴 새 없이 돌아가게 합니다. 모터와 센서로 작동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썸펌프가 설치되어 있다면 잘 돌아가는지 간혹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는 에어필터를 자주 바꾸셔야 합니다. 에어컨을 작동하기 위해서 에어컨 유닛이 바람을 빨아들이고 그 바람은 필터를 거쳐 에어컨 유닛으로 들어가 차가워진 후에 다시 집안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공기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불필요하게 필터를 엑스트라로 끼우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끼우게 되어 있는 장소에만 끼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덧붙여 끼우는 경우에는 에어컨 기계에 무리가 올 수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필터에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표시대로 바람이 들어가는 방향을 맞추어서 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터는 자주 갈아 끼우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쓸 수 있다고 선전하는 비싼 필터보다는 적당한 것으로 석 달에 한 번 자주 갈아 끼우는

내려가게 되어 있죠. 각 방마다 혹은 패밀리룸이나 리빙룸에 달려있는 실링 팬은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온도를 고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무력 충돌을 벌였던 미국과 이란이 공격 중단을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오는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며 추가 긴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소비가 견조한 만큼 물가를 2% 목표까지 낮추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구글이 컴퓨팅 파워 부족으로 메타의 자사 AI 모델 제미나의 사용량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산업 전반에서 인프라 병목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매출이 264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가구당 평균 지출은 오히려 줄어 소비자들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이 성장에서 쇠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컨설팅 업체 베이는 2040년까지 신차 판매가 연간 200만 대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공화당이 유권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이브 법안 처리를 다시 추진합니다. 하원은 상원에서 과반 의석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 서폭 카운티 검찰이 마사지 업소를 위장해 성매매와 자금 세탁을 벌인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10명과 법인 4곳을 기업 부패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란밤단인 뉴욕시장이 취임 6개월 만에 실용주의 노선을 보이며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유층 증세와 임대료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역대급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는 115도, 섭씨 46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임시 보호 지위를 받은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신청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28일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과의 인터뷰에서 영구적 지위로 체류하기 위한 서류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실제로 항공권과 약 2,100달러를 제공해 정착을 돕겠지만 임시 보호 지위는 이름 그대로 영구적 지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수십만 명 규모의 이민자 보호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 해당 결정으로 약 35만 명의 IT 출신과 6천 명의 시리아 출신 이민자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부는 전쟁이나 재난 등으로 본국 귀환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임시로 합법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 보호 지위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IT에는 2010년 대지진 이후, 시리아에는 2012년 내전 이후 임시 보호 지위 체제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해당 보호 조치가 종료될 경우 이미 세관 단속국에 의한 구금 또는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수년간 미국에서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구축해온 수십만 명의 삶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공화당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지사 마이크 드와인은 IT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결정을 실수라고 평가했습니다.

0: 미국 내 임시보호지위 수혜자는 총 17개국 출신의 약 170만 명으로 이번 조치가 다른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무력 충돌로 긴장이 고조됐던 미국과 이란이 공격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오는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공식 회담인 만큼 긴장 완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대한 이란군의 공격 이후 며칠 동안 공습을 주고받은 미국과 이란이 서로를 향한 공격을 중단키로 합의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우스가 28일 보도했습니다. 고위 당국자를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모든 물리적 군사작전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오는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시도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30일 회담은 당초 스위스에서 개최돼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을 공격한 이후에 미국의 이란 인프라에 대한 보복 공습 및 이란의 바레인 및 쿠웨이트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반격이 이어지면서 군사적 긴장이 치솟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미군의 이란 인프라 공습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아주 성공적으로 시작한 일을 군사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올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이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국의 공습을 휴전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양측의 고위급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군과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항을 조정하기 위한 전화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지만 이는 여전히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이에 양측은 회담 장소 를 중동으로 변경하는 한편 논의의 초점을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전환했다는 것이 매체의 설명입니다. 악시오스는 미 당국자와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 실무 협상단을 이끄는 닉 스튜어트가 이 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이 지난 17일 종전 양해각서 공식 서명 이후 열흘도 지나지 않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공방을 벌이면서 휴전 붕괴 우려가 제기됐지만 다시 공격 중단 및 대화 재개에 합의함에 따라 이번 실무 회담의 결과가 더욱 주목받게 됐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버지니아주 펠팩스 카운티가 가뭄 비상사태 선언 시 포토맥강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버지니아 주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펠팩스 카운티 의회는 28일 제프 맥케이 카운티 의장이 에비겔 스펜버거 주지사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내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카운티 측은 현재 주 전역이 가뭄 경보 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북부 버지니아 지역은 중간 수준의 가뭄에서 일부 지역은 심각한 가뭄 상태까지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가뭄 모니터에 따르면 버지니아 대부분 지역은 가뭄 경보 상태이며 북부 버지니아 일부 지역은 심각한 가뭄 단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펠팩스 카운티는 인구 220만 명 이상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핵심 수원인 포토맥강의 수위가 최근 역사적인 저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가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물 사용 제한이 확대돼 주민과 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제프 맥케이 의장은 카운티 의회에서 포토맥강 유량은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에 근접해 있으며 기후 예측센터도 올 여름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페어팩스 워터의 요청에 따라 포토맥강을 주 전체 가뭄 비상사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백만 주민과 기업이 불필요한 불편을 겪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 Potomac River flows remain near record level lows and the Climate Prediction Center shows drought persisting through this summer. To avoid unnecessary hardship for millions of Northern Virginia residents and businesses.
0: 지역 수자원 전문가들도 포토맥강이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북부 지역 등 광역 수도권의 핵심 식수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토맥강은 수백만 명의 식수를 담당하는 주요 수원이라며 이번 요청은 강 수량을 기반으로 한 물 사용 제한이 지역 경제와 생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페어팩스 카운티는 수도권 지역 지자체들이 지난 수십 년간 공동으로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단일 기준의 일괄적인 가뭄 비상 조치는 기존 협력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 수도권 지역협의회는 이미 이달 초 가뭄 주의보를 발령하고 물 절약 권고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권고안에는 샤워 시간 5분 이내로 줄이기, 양치 면도 시 물 잠그기, 세탁과 씻기는 가득 찼을 때만 사용하기, 누수 점검 및 수리, 잔디 및 조경 물 사용 최소화, 호스 대신 빗자루 사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관계자들은 현재 가뭄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강 유량 회복과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는 가정과 기업 모두에서 지속적인 절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콕 제공입니다.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드리스콜 딸기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유수박해당 5불99, 체리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7주기이자 탄신의 150주년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뉴욕에서 엄숙하게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조국의 독립과 민족 통일, 그리고 문화 강국을 꿈꿨던 백범 선생의 뜻을 되새기며 그 정신을 차세대에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하예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7주기와 탄신 15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26일 금요일 뉴욕시 퀸즈 성 바오로 청화상 천주교회에서 엄수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김구, 안중근 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회 뉴욕지회가 주관했으며 김상호 주 뉴욕총영사와 강영신 부총영사, 한세멜 동포담당 영사를 비롯해 대한민국 광복회 뉴욕지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뉴욕직능단체협의회 등 한인사회 주요 단체장과 동포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에 이어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회 뉴욕지회 설립자인 윤영재 상임고문의 개회사로 시작됐습니다. 윤 상임고문은 19세 때 정교장에서 백범 김구 선생을 직접 만났던 경험을 회고하면서 97세의 고령에도 백범 선생의 영정 앞에 큰 절을 올려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김수현 대한민국 광복회 뉴욕지회장은 독립운동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해외 동포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차세대에게 올바르게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호 주 뉴욕총영사는 백범 선생이 꿈꿨던 문화강국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동포사회도 세대와 단체를 넘어 서로를 포용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진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회 뉴욕지회장은 백범 선생이 꿈꾼 문화강국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높은 도덕성과 인류애를 바탕으로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6: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화는 세계 곳곳에 사용을 받고 있습니다. 힙합과 K-드라마, 영화와 문화, 음식과 예술을 통해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만나고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 그리고 한국의 정신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열린 BTS의 컴백 무대에 정규 모집 아니라는 한국의 정체성과 문화적 뿌리를 세계화하는 상징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이어 동우진 테너의 백범 김구 선생 추모가 독창과 함께 최근 발굴된 백범 김구 선생 장례식 영상이 상영돼 참석자들은 선생의 삶과 희생을 되새겼습니다. 특별 강연에서 김광석 한미헤리티지협회 이사장이 백범 선생의 독립과 통일, 문화 강국의 비전을 조명했으며 백범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국회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뉴욕 동포사회의 지속적인 추모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선생의 정신을 차세대에 계승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행사는 참석자들의 만세삼창과 김용철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회 뉴욕지회 이사장의 폐회선언으로 마무리됐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및 무역 정책 추진과 협상 과정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 대표부 대표가 점점 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8일 진단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및 관세 분야 고위직 중 가장 큰 존재감을 드러내온 트럼프 측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위상을 그리어 대표가 점점 가져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작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초반에만 해도 그리어 대표가 방미한 인도의 경제 담당 고위 관리와 만났을 때 러트닉 장관이 큰 불쾌감을 느낀 나머지 자신이 관할하는 상무부 청사에서 그리어 대표와 인도 고위 관리가 다시 회의하도록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리어 대표가 외국 고위 관리와 만날 때는 미 무역 대표부 청사가 아닌 상무부 청사에서 러트닉 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담을 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트닉 장관을 상무장관 후보로 지명할 당시에도 러트닉 장관이 무역대표부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고 한동안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대표의 관계는 수평적이거나 대등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세율 인하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맞교 환하는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도 미국 측 키맨은 러트닉 장관이었고 그리어 대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례로 이달 그리어 대표가 인도를 방문해 미국 인도 무역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했는데 거기에 러트닉 장관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2기 초반 워싱턴 관과에서 무역 관세 이슈에 있어 조연으로 여겨졌던 그리어 대표가 최근 트럼프 무역팀에서 주연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현재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협상뿐 아니라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재협상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도입한 국가별 관세가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화한 이후 대체 관세 도입 과정을 그리어 대표가 주도하고 있으며 미중 간 무역 관리를 위한 미중 무역위원회 설립도 그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무역 관세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방송 출연에도 그리어 대표가 나서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근엄한 법률가 이미지에 몰몬교 신도인 그리어 대표는 자신이 트럼프 1기 때 비서실장을 맡으며 보좌했던 로버트 라이트 하인저 전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유사한 스타일의 터프한 협상가로 통합니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8일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 통화정책 등의 요인 없이 물가가 목표치로 되돌아오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7: 바킨 총재는 28일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열린 아이디어 페스티벌 행사 중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수준이 너무 높다면서 기준금리나 노동시장 혹은 디스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다른 요인의 추가적 영향 없이 물가 상승률이 2%로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기업의 가격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은 가격을 책정할 때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는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그 점이 우려스러운 것이며 그것이 내가 소폭의 긴축이 합리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업들은 원자재 비용 상승의 직면에 있지만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 기업 입장에서는 상승 비용 중 어느 정도를 소비자에게 전가할지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바킨 총재는 관세와 유가 충격으로 인한 물가 압력이 누그러져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두 요인이 미국인들의 소비를 꺾지는 못해 여전히 소비가 강하다고 봤습니다. 이어 소비가 주도하는 경제에서 이는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2% 목표치까지 완전히 끌어내리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8일 연준이 주로 참고하는 개인 소비 지출 지수는 5월까지 연간 4.1%로 202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원유 및 기타 상품 가격이 상승했고 물가 상승 압력은 더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바킨 총재는 현재 인플레이션 완화 요인과 상승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경제 지표를 더 지켜보고 신중하게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합의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급격히 내려간 건 물가 하락 요인이지만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등 인플레이션에 기여하는 다른 변수들도 있어 적절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향후 몇 달 동안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4: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이 미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인 유권자 신분검사 강화 법안을 과반 의석만으로 상원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다시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존슨 의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른바 세이브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을 이번에는 예산 조정 절차에 포함하려 한다며 29일 하원을 소집해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세이브 법안은 투표 때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제시 의무화, 군 복무, 질병, 장애, 여행을 제외한 우편투표 금지 등이 골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필승카드로 삼기 위해 의회 여러 차례 처리를 촉구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인 존슨 의장은 공화당이 과반인 하원에서 이 법안을 세 차례 가결했지만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상원 100석 중 60석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공화당 의석만으로는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존슨 의장이 언급한 예산 조정 절차는 예산과 관련된 법안의 경우 과반 의석만으로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해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세이브 법안이 이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상원 의사규칙관의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의사규칙 담당자가 말하는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조항을 상원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브 법안에 예산 절감 관련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추측됩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브 법안 처리와 연계하며 서명을 거부한 21세기 주택 공급 확대 법안과 외국인 도감청법으로 알려진 해외정보감시법 연장안, 그리고 내년도 국방수권법 등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인도에서 19개월 된 남아가 감기 등의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병원 측의 실수로 실명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9일 인도 매체에 따르면 인도 중부에 거주하고 있는 인드라지 비슈아 카르마는 지난달 29일 19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한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해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들은 당시 감기와 기침 증세로 병원을 찾았지만 위중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진찰한 소아과 의사는 점안액 그리고 진통제를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발에 제거용 약 진해 거담제가 환자의 두 눈에 투입됐다고 비슈아 카르마는 주장했습니다. 이후 아이의 상태가 급속히 나빠졌고 가족들은 서너 시간 병원에 머물며 차도가 있기를 기다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이 인근 병원으로 환자를 보냈으며 인근 병원 측은 가족들에게 첨단 의료센터로 가볼 것을 권유해 가족들은 인도 최상위 국립병원을 찾았습니다. 의료진은 진찰 후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전했습니다. 증상에 적합하지 않은 투약과 의료 과실로 아이가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말한 겁니다. 비슈아 카르마는 내 아들의 인생이 무너졌다며 병원을 고소했으며 해당 의사와 직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하자 주정부 보건당국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경찰과는 별개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산하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용 기자의 신문은 TV 도쿄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18세 이상 9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68%를 기록했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2% 상승한 겁니다. 니케이는 다카이치 내각이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9개월 연속 60%대 후반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여론조사 방식이 도입된 지난 2002년 이후 전례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파견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파견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비율이 61%로 파견해야 한다는 29%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 해리 왕자가 영국 경찰의 경호 지원이 거부되자 다음 달 예정돼 있는 가족 동반 영국 방문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BBC 방송이 29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해리 왕자는 부인 메건 마클과 두 자녀와 함께 4년 만에 영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영국을 찾은 것은 2022년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 70주년 기념 행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리 왕자 측이 요청한 경찰 경호가 불어들면서 해리 왕자는 아내와 자녀를 영국으로 데려오려던 계획을 재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내무부 산하 왕실 VIP 행정위원회는 해리 왕자에게 세금으로 지원되는 경찰 경호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가족 방문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이런 결정에 매우 상심했지만 어떻게든 방문을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왕실 부지 안에서는 경찰 경호가 제공되지만 외부 일정에서는 미국에서부터 동행하는 민간 경호 인력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방문 계획은 내년 7월 버밍엄에서 열리는 국제 상위 군인 스포츠 대회인 인빅터스 게임 관련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대회는 해리 왕자 주도로 2014년에 창설됐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경제전문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오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오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크오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폼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다소 덥겠는데요. 뉴욕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지나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낮에는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소 무덥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69도, 섭씨 21도입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올라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1도, 섭씨 33도,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뉴욕과 워싱턴 모두 낮 동안에는 강한 햇볕과 함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29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2: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3: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5: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가운데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놨습니다. 조별리그 탈락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홍 감독은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고 대한축구협회는 후임 감독 선임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6: 홍명보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다음 날 한국시간 29일 오전 대표팀의 베이스캠프 훈련장이었던 멕시코 사포판의 치바스 베르데 바에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를 내려놓지만 대한민국 축구를 향한 마음까지 내려놓는 것은 아니라며 대표팀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팀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8일 선임된 홍 감독의 임기는 2027년 1월에 열리는 2027 아시안컵까지였습니다. 월드컵에서 32강에도 들지 못하는 실패, 반년 만에 일찍 물러나게 됐습니다. 개최국 멕시코, 체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조별리그 A조에서 경쟁한 한국은 조 3위로 탈락했습니다. 체코와 1차전에서는 2-1로 이겼지만 개최국 멕시코와 2차전에서 0-1로 패한 데 이어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32강에 오를 수 있었던 마지막 남아공과의 경기에서도 0-1로 졌습니다. 이어 조 3위 12팀 간의 경쟁에서 11위로 밀리면서 탈락의 고배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된 이번 대회 한국의 최종 순위는 34위입니다. 2014년 브라질 대회에서 대표팀을 이끌고 1무 2패 성적을 내 추락했던 홍 감독은 사령탑으로 받은 두 번째 월드컵 기회도 성공으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국가대표 지휘봉을 조기에 반납했습니다. 월드컵에 감독으로서 대표팀을 이끌고 두 번 출전한 건 한국에서 홍 감독이 유일합니다. 홍 감독은 이번 대표팀 사령탑에 오르는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불거져 팬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한 채 월드컵 예선과 본선을 치러야 했습니다. 당시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다른 후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홍 감독을 내정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그는 국회 현안 질의에까지 불려나가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홍 감독은 월드컵 최종 예선을 6승 4무 무패로 통과했습니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건 200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입니다. 홍 감독이 이끈 우리 축구대표팀은 2010년 남아공, 2022년 카타르 대회에 이어 통산 세 번째이자 2회 연속 원정 16강 진출에 도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수와 코치, 감독을 통틀어 7번째 월드컵 여정에 올랐던 홍 감독은 끝내 웃지 못하고 멕시코를 떠나게 됐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7: 미국이 엔트로픽의 첨단 인공지능인 미토스의 외국 접근을 차단하자 오스트리아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럽연합에 엔트로픽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스트리아의 알렉산더 브렐 디지털화 담당 국무차관이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기술주권 담당 부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회원국들은 EU 내에서 엔트로픽의 전략적 정착과 참여를 모색해야 한다며 이처럼 주장했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프렐 차관은 이런 논의에서 엔트로픽에 어떻게 법적 확실성, 시장 접근권, 자본, 일련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엔트로픽이 유럽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에 관해선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블룸버그는 해당 제안이 EU가 AI 등 주요 기술 분야에서 미국 및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짚었습니다. 미토스는 인간 전문가보다도 전산 시스템의 보안 허점을 더 잘 잡아내는 고도 AI로 사이버 보안의 판도를 뒤집었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이유는 미국이 수출 통제 조처로 미토스의 외국 접속을 차단하자 해당 제한을 풀고자 미국과 새 파트너십 방안을 협의해왔습니다. 엔트로픽은 오픈 AI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AI 개발사로 꼽힙니다. 미 국방부 등의 첨단 AI 모델을 공급해왔지만 AI 안전성 및 규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 계속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프렐 차관은 엔트로픽급의 기업이 유럽으로 오면 현지의 우량 기업을 밀어내지 않고 인재 및 자본 유치 증대와 산업 기준 고도화 등의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와 퀸즈 일대에서 마사지 업소를 가장해 성매매와 불법 마사지 영업을 벌이고 100만 달러 이상의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10명의 피고인과 법인 4곳을 기업 부패와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8: 뉴욕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 검찰이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까지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서폭 카운티와 퀸즈 일대 마사지 업소 4곳을 거점으로 한 성매매와 불법 마사지 영업을 벌인 혐의로 10명의 관련자와 법인 4곳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플러싱에 거주하는 59세 샤오란 공은 헌팅턴 지역의 마사지 업소 3곳 그리고 퀸즈 플러싱의 192 풋스파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합법적인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 조직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직은 잠복 수사 과정에서 현금을 대가로 성매매를 제한하고 무면허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 과정에서 음성 도청 장치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피고인들은 뉴욕주 노동국에 허위 고용 등록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남성 피고인 한 명은 조직 자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여성 종업원들을 업소로 수송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거래 내역을 숨기기 위해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유도했으며 조직이 100만 달러 이상의 불법 수익을 올린 뒤 이를 주택담보대출 상환과 후자 계좌 등에 사용하면서 자금 세탁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은행 예금과 부동산 두 채를 동결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과 금괴 등 추가적인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주범인 공샤오란을 비롯한 7명은 기업 부패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8년 4개월에서 2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돼 최고 1년 4개월에서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9일 그리고 2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레이먼드 티어니 서폭 카운티 검사장은 합법적인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와 자금 세탁으로 100만 달러 이상의 범죄 수익을 올린 정교한 범죄 조직을 적발했다며 지역사회의 암적인 존재이자 피해를 주고 있는 불법 조직을 계속 해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7: 주미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6.25 전쟁 발발 76주년 기념식이 26일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며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9: 주미 한국대사관은 26일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6.25 전쟁 발발 7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를 비롯해 한국전 참전용사와 유가족,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동부 지회, 6.25 참전유공자회 워싱턴 지회, 미국 재향군인회 관계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버나드 샴포 예비역 중장, 그리고 유엔 참전 21개국 국방부관 등 7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헌화와 묵념을 통해 한국전쟁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과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전쟁을 계기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그리고 국제사회가 함께 지켜온 자유와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인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동부 지회장은 76년 전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며 한국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앞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한인사회 및 미주류사회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0: 돌이켜보면 76년 전에 미국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사실은 한국에서 이런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인 사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미주류 사회에도 교류를 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9: 참석자들은 이번 추모식을 계기로 한국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함께 다졌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7: 유럽이 살인적인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도 역대급 더위가 닥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28일 CBS 방송에 따르면 미 국립기상청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간 이어지는 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향후 며칠간 오대호 하류와 중부 대서양 연안, 미시시피강 및 오하이오 강 유역 일대에서 고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과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볼티모어 등 동부 해안 도시와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디트로이트 등이 폭염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멤피스와 댈러스 등 남부 도시들 역시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폭염은 미 국토의 절반 이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다음 주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섭씨 30도 중후반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높은 습도로 체감 온도는 최고 섭씨 46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피닉스와 라스베이거스, 텍사스주 중부 등의 기온은 이미 섭씨 37도를 넘어섰습니다. 기상방역당국은 대규모 온열질환 발생 등 공중보건 우려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상청은 기온이 오르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나 그늘진 곳에 머무르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고온에 오래 노출되면 호흡곤란과 두통, 현기증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 덴마크, 스위스 등 유럽은 며칠째 기록적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독일 일부 지역의 기온은 40도 넘게 치솟았고 프랑스에서는 적색경보가 잇따라 발령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21일 이후 유럽에서 폭염과 연관된 초과 사망자가 1,3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규모 7 이상 강진 발생 당시 지진이 시작되기도 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먼저 경보를 보냈습니다. 구글의 지진 경보 시스템이 초기 지진파를 감지해 최대 2분 전까지 1,140만 명에게 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국가 조기 경보 시스템이 없는 지역에서 스마트폰 기반 경보가 피해를 줄이는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6: 지난 24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사는 호세 플로레스는 가족과 함께 영화관에 가던 도중 구글 안드로이드 폰으로 지진 경보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에서 경보음이 울린 뒤 6초가 지나자 땅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진 발생 전에 구글 안드로이드 폰이 초기 파동을 감지해서 먼저 경보를 울린 겁니다. 국가 차원의 조기 지진 경보 시스템이 없는 베네수엘라에서 이번 강진이 발생하기 최대 2분 전에 구글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로 지진 경보를 받은 사람은 총 1,140만 명에 달한다고 뉴욕타임스가 27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구글 지진 경보 시스템은 가속도계가 내장된 20억 대 이상의 휴대전화기에서 자료를 수집해 작동합니다. 화면 회전을 감시하는 센서로 미세한 진동을 감지해서 규모 4.5 이상의 지진에 대해 경보를 울리는 방식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먼저 속도는 빠르지만 강도는 약한 P파가 발생한 뒤 강도가 강한 S파가 뒤따르는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P파를 감지해 지진의 위치와 규모를 측정하고 이를 피해 지역에 있는 휴대전화로 알립니다.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 마크 스토가이티스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베네수엘라 첫 지진에 P8을 3초 만에 감지했고 6초 뒤 이를 식별해 첫 경보를 울렸습니다. 이후 지진 규모가 커지는 것도 감지해 경보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지진 규모는 7.2와 7.5로 매우 강했는데 구글은 지진이 가장 강했던 지역 주민들에게 약 140만 건의 경보를 전송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구글 안드로이드의 이런 조기 경보가 베네수엘라 지진 상황에서 생명을 구했는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단 몇 초만으로도 사람들이 보호 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했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카라카스에서 이런 지진 경보를 받은 플로레스는 처음에는 도로가 울퉁불퉁 통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가로등이 흔들리는 걸 보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했다며 마치 지진을 거의 예측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 세계 스마트폰의 약 70%가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택하고 있고 2025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구글의 지진 감지 시스템은 스마트폰이 사용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작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4일에 발생한 강진으로 베네수엘라에서는 28일 오후 기준 1,400명 이상이 숨지고 3,200여 명이 다쳤으며 실종자는 7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7: 인구 변화와 소비자 행태 변화 여파로 미국에서 신차 판매량이 향후 10여 년 내 연간 200만 대 이상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고 CNBC 방송이 28일 컨설팅 업체 베인 앤드 컴퍼니 분석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CNBC가 인용한 베인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신차 판매량은 인구 둔화, 높은 차량 가격, 대체 수단 증가 등 영향으로 2040년까지 200만 대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출산율 하락을 이민자 유입으로 상쇄해왔는데 향후 15년간은 제한적인 이민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베인은 내다봤습니다. 베인의 마크 고트 프레트슨 파트너는 CNBC에 자동차 산업은 이제 더는 성장 산업이 아닌 쇠퇴하는 산업이라며 특히 기술이 모든 것을 뒤흔드는 이 시기에 쇠퇴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높아진 차량 가격과 저렴한 대체 수단의 등장이 소비자의 행태를 바꾼 것도 자동차 산업 쇠퇴의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미국 내 신차 등록 연령대 중 18세에서 34세 인구가 신차 등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분기 12%에서 2025년 중반까지 10%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차량 가격 증가로 젊은 층이 신차를 구매할 여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자동차 시장 조사업체인 텔레메트리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신차의 월 할부금은 4년간 30% 올랐고 신차 5대 중 한 대는 월 할부금이 $1,00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 오이 파운드당 3불 99, 애호박 2불 99, 체리자두 파운드당 2불 99, 제스프리 골든키위 싱글박스 24불 99. 롯데저가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2: 벤커포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커포프 제공입니다. 6월 29일 월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진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 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유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0: 드릴까요? 고생물학자 박진영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일단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공룡을 연구를 하고 있는 박진영 박사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정말 뭐 공룡 이야기계의 티라노사우루스, 예, 최상위 포식자를 드디어 직접 뵙게 되었다. 감회가 남다르고요. 사실 잡지사 초창기부터 선생님을 꼭 모시고 싶었는데 좀 연이 아쉽게도 닿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때 이제 대신에 이성진 연구원을 소개해 주셨던 거예요, 박진영 박사님.
1: 그렇죠. 예. 제가 제일 아끼고 다른 후배들도 있어가지고요. 아무튼 많이 아끼는
0: 최중의 한 명.
1: 아끼는 동생이자 후배이자 동료.
0: 보고 싶네.
1: 친구.
0: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공룡 이야기 저희 재밌게 듣고 한 2년 만에 또 공룡 주제로 하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1: 네네.
0: 공룡 이야기계 티라노사우루스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박사님은 스스로를 만약에 공룡에 비유한다면 어떤 공룡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1: 저는 저 스스로를 티라노사우루스라고 생각해봤던 적이 3살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0: 3살 때까지?
1: 네. 3살 이후로는 없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을 보통 이제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보면은요. 네. 자기가 연구하는 동물을 많이 닮아가더라고요.
0: 닮아가나요?
1: 닮아가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예. 보니까 제가 이전에 먼저 나왔던 이성진 박사 같은 경우는 예. 육식공룡 연구하잖아요.
0: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1: 네, 약간 육식공룡 같아요.
0: 턱이 그 약간 육식턱이야.
1: 예. 실제로 고기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 친구가.
0: 예.
1: 그 재빠르고 머리도 되게 좋습니다.
0: 박사님은?
1: 저는 제가 이제 갑옷공룡이라는 공룡 무리를 연구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안킬로사우루스 같은 애들인데
0: 예.
1: 일단 다리가 짧고요.
0: 예.
1: 뚱뚱하고. 온몸이 이제 뼈조각으로 덮여 있는.
0: 공룡 친구, 저기, 가져오신 것 중에 있지 않나요? 예. 판옥선 느낌도 나고.
1: 그렇죠. 예. 다리 달린 거북선 같은.
0: 그렇습니다.
1: 네,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들을 연구를 하는데, 네. 그렇게 재빠른 동물은 아니죠. 네. 저 이게 재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0: 약간 좀 묵직하신 느낌이 있어요.
1: 묵직하고 이제, 먹는 거 좋아하고요.
0: 초식인가요, 저 친구는?
1: 이 친구는 초식인데, 저는 육식을 더 좋아합니다.
0: 가리지 않고.
1: 네.
0: 안킬로사우루스류. 갑옷공룡류. 네. 비유를 하시겠다.
1: 네.
0: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고생물학계의 안킬로사우루스 박진영 박사님을 저희가 오랜 기다림 끝에 모셨으니까 좀 화끈한 주제로 얘기를 풀어보고 싶어서 오늘은 공룡의 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중생대에도 할 건 다 했다! 지축을 흔들었던 공룡들의 플러팅부터 애틋한 육아의 흔적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공룡의 연애 기술, 한번 첫 만남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공룡들은 어떻게 짝짓기 대상을 물색을 하고 또 시그널을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긁는 방식도 있었겠지만 어떤 식으로 보냈을지 궁금한데요.
1: 물론 다양한 방법을 썼을 것 같긴 해요. 지금 화석으로 알려진 공룡 종수가 약 한 1,400 종류가 되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0: 많은데.
1: 네. 포켓몬스터보다도 많습니다.
0: 그렇죠. 전 시리즈 다 합쳐도.
1: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종마다 무리마다 구애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했겠는데 주로 이제 오늘날 살아있는 공룡들을 보면은. 몸짓, 발짓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해요.
0: 몸짓, 발짓.
1: 네. 춤.
0: 춤.
1: 춤. 이게 왜냐면은 파충류들이 시력이 되게 예민합니다. 시각이 되게 예민해요.
0: 그렇습니까?
1: 예. 그러니까 포유류보다 색수용체가 더 많아가지고요.
0: 예, 예.
1: 색깔이라든지 움직임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0: 아.
1: 그래서 오늘날의 조류 그리고 이제 파충류들을 보면은
0: 네.
1: 몸짓을 이용해가지고 많이 구애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극락조라든지 이런 새들 같은 경우는 춤추죠.
0: 예, 예.
1: 그리고 오늘날 살아있는 파충류들 보면 이구아나라든지 이런 애들 보잖아요. 예. 그러면 목에 있는 목주머니를 펼치고 뭐 흔든다든지.
0: 이렇게.
1: 예, 시각적인 시그널을 줘요.
0: 그렇구나.
1: 예, 움직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있죠.
0: 예.
1: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색깔이에요.
0: 색깔이요?
1: 색깔도 많이 써요. 예.
0: 그러니까. 색깔을 뭐 변하게 하는 건가요?
1: 변하게 하는 애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카멜레온이죠.
0: 그렇죠.
1: 보통 그렇죠. 이제 카멜레온 하면은 색을 변화시킬 때 주로 이제 과시용으로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근데 대부분의 카멜레온은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자기 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애용으로 쓸 때 그런 색을 변형을 시킨다고요.
0: 작업할
1: 알고
0: 때.
1: 있어요. 예. 이렇게 불그스름한 색깔을 띈다든지, 특히 이제 카멜레온 같은 작은 도마뱀들 같은 경우는요,
0: 네.
1: 숲속에서 살아요. 평소에 초록색을 띠고 있다.
0: 그렇죠. 예.
1: 초록색으로 덮여 있는 세상 속에서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는
0: 네.
1: 밝은색이 아니어야 되죠. 그러니까 붉은색을 쓰는 거예요.
0: 네. 그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공룡도 그랬을 것이다.
1: 공룡도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0: 예.
1: 그리고 공룡들이 이러한 시각

0: 정치적인 거에 되게 예민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어, 네. 공룡의 몸이라든지, 뭐 등 위, 머리에 보면은 온갖 그 모양의 벼시라든지 구조물들이 나와요.
1: 아, 예.
0: 뭐 대표적인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네. 뭐 트리케라톱스를 예를 들어 볼게요.
1: 예.
0: 아, 잘 알려진 공룡이죠. 그 머리 위에 뿔이 세 개가 달려 있고,
1: 호불소 비슷하네요.
0: 예. 호불소 비슷하게 생긴 공룡이에요. 그래서 뒤통수에 보면 굉장히 넓은 뼈로 된,
1: 아, 그래, 맞아.
0: 칸이 있어요.
1: 가채처럼 이렇게 쓰고 있죠.
0: 아, 예, 예, 예. 벼신데, 예. 처음에 학자들이 이런 뿔 공룡들을 연구를 할 때, 예. 마치 뿔은 창을 연상시키고 뒤통수에 있는 벼슨 방패를, 어, 연상시키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는, 예. 이건 공룡용 방어용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육식공룡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이걸로 찌르고, 어, 이걸로 이제 목을 방어를 했을 것이다.
1: 말 되네. 어, 예.
0: 근데 이 가설의 문제점 중 하나가 뭐냐면요. 어,
1: 그러니까.
0: 대부분의 그런 뿔공룡들은요, 예. 어, 이런 목을 감싸고 있는 요 뼈판이 되게 얇아요.
1: 아.
0: 뼈 자체가 굉장히 얇아요. 몇 저기... 밀리미터 밖에 되지 않아요.
1: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골고기로 막으면 안 되지.
0: 안 되죠.
1: 어, 안 되죠.
0: 이건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육식공룡이 그냥 씹어먹을 수 있는, 오, 그런
1: 가장
0: 구조물.
1: 연한 부위네요.
0: 예,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쿠키 같은 거죠. 그러니까
1: 별미, 별미.
0: 예, 별로 이렇게 방어용으로는 딱히 이렇게 쓸모 있는 구조물이 아닌 거예요.
1: 오, 예.
0: 특히 이제 재밌는 게 이런 트리케라톱스 같은 경우는요, 이게 뿔도 보면은 티라노사우루스를 공격하기에 되게 적합하게끔, 변형된 구조 같지만은,
1: 네, 네.
0: 어, 트리케라톱스의 이런 뿔에 찔린 흔적이, 네. 제일 많이 발견되는 공룡은요,
1: 네.
0: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니라, 네. 트리케라톱스예요.
1: 아, 같은 친구.
0: 그러니까 이 뿔 자체는 사실은, 어. 같은 동종끼리 이제 힘겨루기를 할 때 썼던 거예요.
1: 아.
0: 머리를 막 떼고.
1: 네. 그랬겠구나. 기린, 수컷 기린들끼리 이렇게 막 뿔로 맞대는 거죠.
0: 아, 예,
1: 것처럼.
0: 맞습니다. 뭐 기린뿐만 아니라 물소라든지 사슴이라든지, 네. 이런 걸 보면은, 호랑이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뿔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1: 자기들끼리
0: 싸울 때 그런 구조물들은 많이 써요.
1: 특히 암컷 하나 놓고 경쟁할 때.
0: 경쟁할 때 그런 걸 쓰죠. 아니면 먹을 걸 두고 싸우거나 할 때. 물론 사실 초식동물이 살면서 육식동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뭐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뭐 맨날 사자를 만나는 것 같은데,
1: 네, 네.
0: 그렇지 않아요.
1: 네. 아니, 사자들 먹어야 되잖아요.
0: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다큐멘터리 항상 육식동물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사냥하러 갈 때 이렇게 막 뛰고 하는 장면이 멋있으니까.
1: 지성률 잘 나오니까.
0: 아, 그죠. 이게 다, 네. 편집해가지고 묶어놓은 거니까는, 그런 거지. 네. 실제로 이런 뭐, 저기, 뭐, 케냐라든지, 네. 이런 데 가가지고 국립공원 가서 동물들을 관찰하면은, 네. 되게 평화로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1: 제로 뭐, 평화롭군요.
0: 오히려 초식동물들끼리 싸우는 경우들이 더 많이, 아. 볼 수 있을 거야. 막, 그, 뭐 임팔라라든지 사슴들이, 네. 물을 먹고 있는데 코끼리가, 예. 와서 쫓아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지.
1: 아, 그럼 저 벼도, 트리케라토스의 벼도 그럼 과시용이다.
0: 과시용이었을 걸로 지금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들의 그런 괴상한 그런 것들 있죠, 구조물들.
1: 예.
0: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구아나의 뭐 흐물흐물한 뭐 목주머니라든지, 예. 아니면 뭐 사슴의 노경이라든지,
1: 아.
0: 이런 구조물들이 전부 다 이제 그런 힘겨루기용, 아. 혹은 구애용으로 쓰기 때문에,
1: 네네.
0: 공룡의 이런 특이한 구조물들도 사실은 그런, 용도로 처음에 등장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네.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1: 몸짓, 발짓, 그리고 과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로, 예. 좀 구애를 한다.
0: 네.
1: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0: 네.
1: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공룡 암수가 뭐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공룡들끼리는 뭐 이제 암컷인지 수컷인지 뭐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0: 네.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었겠죠. 뭐 이렇게 뭐 저기 색깔이라든지. 근데 사실 색깔 연구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아가지고요.
1: 네.
0: 암수가 정말 색의 차이가 있었는지는 지금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1: 색깔을 알 수 있는 기술은 있다고 들었는데, 그죠?
0: 있긴 있어요.
1: 예.
0: 근데 이제 정말 몇 개 안 되는 화석만 가지고 이제 이게 보존이 굉장히 잘 된 화석이어야지만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잘 보존이 된 뭐 깃털이라든지,
1: 네.
0: 공룡들이 깃털로 덮여 있거나 혹은 이제 몸이 비늘로 덮여 있는데요. 보존이 굉장히 잘 된 비늘, 그다음에 깃털을 그 성능이 굉장히 좋은 그 현미경으로 촬영을 하면은,
1: 네.
0: 색소를 만드는 세포 소기관이 관찰할 수가 있어요.
1: 예.
0: 멜라노좀이라는 걸 저기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이 멜라노좀의 형태를 보면은 이 멜라노좀이 어떤 색을 만드는지 추정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살아있는 생물들도 멜라노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 아, 예.
0: 근데 이렇게 보존율이 멜라노좀까지 보존되어 있는 화석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1: 많지 않고.
0: 네. 이거 연구하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1: 제한적이겠네요.
0: 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밝혀진 게 많이 없는데,
1: 네.
0: 그래서 한동안 과학자들이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암수가 차이가 있었을 텐데.
1: 그렇죠. 장기랑 까투리만 봐도 색깔 차이가 확 나잖아요. 네.
0: 예. 심지어는 그런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뿐만 아니라 몸 크기 차이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코뿔소 같은 경우도 보면 순놈이 아마 암컷보다 더 클 거예요.
1: 그렇군요. 예.
0: 그래서 암수 비슷하게 생겼는데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공룡도 그런 특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연구된 사례들이 몇 개 있어요.
1: 아.
0: 그래서 대표적인 게 티라노사우루스예요.
1: 아, 예. 티라노.
0: 티라노사우루스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죠?
1: 예예. 예.
0: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티라노사우루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도 연구를 해봤더니 예. 이게 아마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논문 저기 연구일 텐데 몸이 이렇게 폭이 넓은 일명 뚱뚱한
1: 예.
0: 티라노사우루스 무리가 있고
1: 예.
0: 비교적 날씬한 티라노사우루스 무리가 있다는 것을 학자들이 알아냈어요.
1: 아.
0: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뚱뚱한 무리랑 예. 날씬한 무리가 서로의 다른 성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고 예. 추정을 했었어요.
1: 예, 예.
0: 그래서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약간 좀 더 몸집이 좀 큰 애가 순놈이지 않을까?
1: 그럴 것 같아요.
0: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예, 예. 아, 물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뭐 코끼리 해표라든지 이런 뭐 저기 뭐 물개 종류들 보면요.
1: 암컷이 더 큰가요?
0: 암컷이 더 작아요.
1: 아 작고
0: 훨씬 작고 수컷들이 예. 훨씬 더 크거든요.
1: 예예예. 예, 예.
0: 왜냐하면 몸집이 커야지 뭔가 이제 수컷들끼리 힘겨루기를 하거나 할 때.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사자도 보면은 수컷들이 주로 이제
1: 예.
0: 다른 수컷들 사자 수컷 사자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몸집이 커지는 방향으로
1: 그렇죠.
0: 이렇게
1: 예.
0: 변화가 되는데
1: 예.
0: 그러니까는 큰 티라노사우루스 혹은 이제 몸집이 큰 좀 약간 뚱뚱한 티라노사우루스들이
1: 예.
0: 저기 순놈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지금 동물
0: 세계에서? 세계를 보면
1: 예.
0: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뭐 거북이.
1: 뭐
0: 민물 거북이들 같은 경우는요 예. 순놈이 작고요 암놈이 큽니다.
1: 그렇구나.
0: 네. 네. 뭐 아니면 뭐 저기 맹금류 종류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1: 아이바오가 러바오보다 커요. 판다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0: 아 그래요?
1: 예.
0: 아 저 판다는 아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네. 몸집이 큰 암컷일수록 네. 새끼를 잘 낳습니다.
1: 네. 그렇군요.
0: 예. 그러니까 새끼를 많이 낳든
1: 아무래도,
0: 혹은 건강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1: 네.
0: 그런 종류의 동물들 같은 경우는 몸집이 큰 암컷을 선호하게끔 진화한 네. 거예요.
1: 변화했다. 그럼 티라노는 네. 결론이 났나요?
0: 그래서 처음에 아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1: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근데, 당연하잖아요.
0: 예, 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1: 둘 다 아니다.
0: 둘 다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예. 이 나중에 어떤 연구 방식이 개발이 되었냐면은 공룡의 나이를 알아볼 수 있는 연구 방식이 저희 개발이 됐어요.
1: 아 그래요?
0: 공룡의 특히 뭐 다리뼈라든지 이런 걸 썰어 보면은 네. 나무처럼 나이테가 나와요.
1: 아 그럼 죽은 시점에서의 나이인가요?
0: 네, 그렇죠. 예, 예. 얘가 죽었을 때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예. 살면은 얘 이 공룡이 몇 살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날씬한 티라노사우루스들은요 예. 다 어렸어요.
1: 아
0: 뚱뚱한 티라노사우루스는 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1: 아 그러면 저기 성인병 약간 지방 고등이만 이런 건가요?
0: 그러니까 예. 자라면서 티라노사우루스 몸이 이제 뚱뚱하게끔 성장을 했던 거였어요. 이게 아, 암수 차이가 아니라.
1: 생각보다 단순한 결론이에요.
0: 아, 예, 예. 그게 이제 밝혀졌고요. 아, 그래서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예. 이러한 뼈의 겉모습만 보고는 암수를 판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공룡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발견된 공룡이 예. 암컷이었는지 암컷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1: 어떻게?
0: 뭐냐면은 예. 그 죽은 공룡이
1: 예.
0: 산란을 앞둔, 그러니까 알을 낳기 직전에
1: 예.
0: 암컷이었든지,
1: 예.
0: 알을 낳은 직후에 예. 암컷이었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개체들 같은 경우는요
1: 네.
0: 알 수가 있어요.
1: 어떻게 알 수 있죠?
0: 이런 공룡들 같은 경우는 다 알을 낳아요.
1: 예, 그렇죠.
0: 알 껍질은 탄산칼슘으로 덮여 있거든요.
1: 예.
0: 네. 계란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1: 조개 껍데기도 그렇잖아요.
0: 아, 그죠, 맞아요.
1: 네, 그렇죠.
0: 조개 껍데기도
1: 예.
0: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탄산칼슘은 칼슘이 들어가요.
1: 예.
0: 그러니까 몸에서 칼슘을 뽑아야 돼요. 그렇죠?
1: 예.
0: 그래서 공룡을 포함한 파충류들은요 뼈 안에 예. 골수골이라고 해서
1: 예.
0: 그 산란을 앞두고 있을 때 암컷들이 칼슘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요.
1: 아.
0: 막 자라나요.
1: 네.
0: 벌집 모양처럼. 네. 그래서 거기다 칼슘들을 저장했다가
1: 알 낳을 때
0: 알 낳으면 이제 거기에 있는 칼슘을 뽑아서 쓰겠죠.
1: 예, 예.
0: 그럼 나중에 그 산란기가 끝나면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1: 아.
0: 그래서 발견된 공룡들 중에 지금 알려진 티라노사우루스 중에 딱 한 마리가 그 골수골 구조가 나왔어요.
1: 걔는 확실하네요.
0: 걔는 확실히 암컷이라는 걸 알 수가 예. 있어요.
1: 그런 식으로.
0: 네. 그런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1: 참. 이게 정말 제한된 단서 중에서 이제 과학적인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몇 살 정도 되면 보통 공룡은 짝짓기가 가능합니까?
0: 공룡은요, 생각보다 빨리 짝짓기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그 동물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성숙의 정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골격학적인 성숙이 있고요. 네. 하나는 성적 성숙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요, 성적인 성숙이 먼저예요.
1: 2차 성징.
0: 그죠. 네. 그러니까는 생식이 가능한 시기가 예, 예. 빨리 오고, 예. 저희는 딱 20살 때부터 노화가 시작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 20살 때부터, 20살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골격학적으로 다 성장을 했을 때.
1: 그렇죠. 예.
0: 그래서 공룡도 사람이랑 되게 비슷해요. 성적인 성숙이 먼저 찾아오고요.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앞서 제가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1: 골수.
0: 골수보다는요, 그, 나이테 연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나이테가 쌓이는 게 그 속도가 달라지는 구간이 있어. 그러니까 성장에 쓰이던 에너지가 이제 성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로 이게 바뀌다 보니까는 예. 이게 성장률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뼈에 그 나이테 사이에 그 간격을 보면요. 예. 이 공룡이 몇 살 때부터 성적으로 성숙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연구가 많이 된 건 아닌데, 비교적 많이 된 공룡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라든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0대 때는 성적으로 성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 티라노 같은 경우는 수명이 어느 정도인가요?
0: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요. 네. 오래 살면은 30대 초반까지 살 수 있었어요.
1: 근데 한 10대 성적 성숙이 이루어진다.
0: 예, 네. 예. 그리고 골격학적인 성숙은 20대부터. 20대 좀 넘어갔을 때부터.
1: 그러면 생애의 3분의 2 시점까지는 골격이 계속 커지는 거네요.
0: 네. 티라노사우루스는 되게 특이한 경우고요. 예. 지금 연구가 된 대부분의 공룡들이 이제 주로 초식공룡들인데, 초식공룡들을 보면은 예. 보통 한 그 수명이 한 15년 정도밖에 안 돼요. 공룡은 더 단명합니다.
1: 예. 예. 15년.
0: 15년인데 예. 성적으로 성숙한 거는 보통 한 2살, 3살 때부터 생식이 가능해요.
1: 아까 그 안킬로 이런 애들도 15년 정도인 거예요?
0: 안킬로사우루스는 아직 연구가 되지 않았어.
1: 그렇습니다.
0: 뼈가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런 오리주둥이 공룡.
1: 꽤 크죠?
0: 그렇죠. 이제.
1: 근데 15년이야?
0: 예. 한 코끼리만한 크기의 동물들인데.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얘네가, 그, 공룡은 새끼 때 되게 작아요.
1: 네.
0: 공룡은 알을 낳기 때문에, 알은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1: 네.
0: 예. 네. 알은, 이래가지고, 알이 커지잖아요. 보통 이제 저희가 만화라든지 아니면 뭐, 그렇죠. 뭐, 영화 이런 거 보면 가끔 공룡 알을, 굴러오면 사람이 막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것 중에 저기 뭐죠 연구와 공룡쭈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1: 연구와 공룡쭈쭈 알의 습격을 받아서
0: 네 그래서 예. 심형래 아저씨가 공룡 알에 그 깔려 죽을 뻔한 그 장면이 나와요
1: 예
0: 그리고 다들 그 공룡 알이 다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정작 박물관 가서 전시된 공룡 알을 보면은 되게 많이 실망하세요
1: 타조알보다 작나요
0: 보통 타조알만 하거나 그러니까 뭐 멜론만 하거나
1: 거기 뭐 깔릴 위험은 없나요?
0: 깔릴 위험 없죠. 이거 커봐야 무뿌리 큰 무뿌리만한 크기예요. 그래서 그게 그 거의 최대치예요. 알이 커질 수 있는. 왜냐하면 알이 너무 커지면은 안에 있는 새끼도 굉장히 커져야 되겠죠.
1: 그렇죠.
0: 그러면은 이 새끼의 그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알 껍질이 이걸 버티기가
1: 못 버틴다.
0: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버티기 위해서 알 껍질이 두꺼워지잖아요.
1: 예.
0: 그러면 새끼가 못 깨어 나오겠죠.
1: 그렇죠.
0: 그 한 개가 딱 그 멜론만한 크기 혹은 무뿌리만한 크기인 거예요.
1: 그렇구나. 예. 구애는 주로 수컷이 합니까?
0: 주로 수컷이 하죠. 네, 수컷이 합니다.
1: 그럼 암컷이 마음에 들면 승낙의 시그널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연구된 게 있을까요?
0: 그런 거 이제 멸종된 공룡을 가지고 연구하기는 어렵긴 한데요. 네. 오늘날 살아있는 뭐 동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마음에 드는 수컷이 있다. 그러면 새 같은 경우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짝짓기를 합니다.
1: 예. 그래요?
0: 네.
1: 많은 게 생략되네요. 예.
0: 그죠.
1: 사람 기준에서. 네. 예.
0: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1: 그런 식으로 네. 바로 받아준다.
0: 네.
1: 예. 실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도 솔직히 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전에 저희가 그 이정모 관장님한테.
0: 네.
1: 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설과 생식기관이 일체형? 뭐 총배설강 이런 걸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는 몸 안에 이제 생식기랑 그 다음에 그 항문 쪽 저기
1: 배설
0: 쪽이랑 이게 분리가 돼 있긴 한데 마지막에 나오는 구멍이 같아요.
1: 그게 이제 총배설강.
0: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총배설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공룡이 되게 특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동물의 왕국에서 네. 그런 식으로 총배가 설강이 없는 애들이 그 포유류밖에 없어요.
1: 아, 우리가 특이한 거다.
0: 우리가 특이한 거예요.
1: 아, 그래요? 그러니까
0: 포유류 중에서도 예. 일부 포유류는 또 총배 설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저기 그 수류라고 해가지고요. 예. 저기 뭐야 유대류. 요 주머니
1: 캥거루 갖고 있는
0: 애들, 캥거루, 코알라 같은 애들 예, 그리고 예, 예. 나머지 그런 포유류들 있죠. 코끼리라든지 뭐 얼룩말이라든지 뭐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예. 이런 애들은 네.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뭐 오리너구리, 바늘두더지 이런 저기 이런 포유류들 같은 경우는 네. 총배설강을 갖고 있고요. 예. 나머지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총배설강을 갖고 있어요.
1: 아, 어쨌든 공룡은 갖고 있다 무조건.
0: 네, 공룡 무조건.
1: 갖고 있어요. 예, 네. 그렇죠. 새는 공룡이니까. 네. 그 주라기 월드 같은 영화 보면 공룡들이 서로 이제 몸을 기대거나 막 목 같은 걸 이렇게 막 부비부비하면서 애정을 표현하는 듯한 그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0: 네네.
1: 실제로 뭐 그런 식의 좀 스킨십도 있었을 거예요.
0: 뭐 스킨십을 하다가 죽은 공룡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살아있는 이들의 친척을 가지고 추정은 해볼 수 있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근데 재밌게도 이런 영화 주라기 공원 혹은 이제 주라기 월드 요즘 아이들한테 주라기 공원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네. 주라기 월드에 등장하는 공룡들 보면은 네. 너무 포유류처럼 표현을 했더라고요. 포유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새끼를 이렇게 새끼 혹은 뭐 자기 짝 이렇게 막
1: 그렇죠.
0: 막 부비고 네. 하는
1: 강아지가 듯이
0: 예, 개나 고양이들이 한 것처럼 부비고 하는데 오늘날 새나
1: 그렇죠.
0: 뭐 악어한테서는 그런 거를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1: 거기서 힌트를 따와야 되는데 사실.
0: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약간 좀 너무 포유류적인 그런 특징이고요. 막 비비고 막 얼굴을 이러고 이런 거는 포유류적인 특징이고요. 오히려 네. 주라기 월드에 등장하는 공룡을 좀 더 공룡스럽게 만들려면은 공룡들이 춤을 춰야 돼요. 다큐멘터리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는데
1: 예, 예, 예.
0: 물론 알바트로스 말고도 다른 새들도 춤추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걔네들 보면은 짝 1년에 한 번씩 이제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그 짝짓기를 했던 그 상들을 다시 만나요.
1: 아, 작년에 만났던 애들.
0: 만난 애들 다시 예, 예. 만난 애들이 있어요. 만나면은 예. 이제 서로 춤을 춰요.
1: 그래요?
0: 막 뭐
1: 재회의 댄스네요.
0: 예, 재회의 댄스. 예, 예. 주둥이도 부딪히고 막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춤춰요.
1: 이런다고?
0: 네. 그래서 공룡도 이제
1: 공룡도 그러면 티라노
0: 아마 모르겠어요. 이게 좀 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약간 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걷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아요.
1: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차라리 과학적으로
0: 좀 더 예.
1: 예, 그런 신빙성이 있다. 네. 예. 마치면서 저희가 공룡의 육아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저도 그 아기 공룡 둘리 보고 자란 세대로서
0: 예.
1: 가장 좀 펑펑 울었던 순간이 이제 타임머신 타고 갔다가 이제 엄마랑 둘리가
0: 그죠.
1: 얘가 어디 갔어?
0: 아 맞아요.
1: 이미 도너 그거.
0: 아저 그
1: 타임 코스모스.
0: 타임 코스모스,
1: 네, 타임 코스모스 타고 가고 있었죠. 예. 예. 공룡이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모성애는 어떤 편입니까? 예.
0: 이것도 공룡마다 다르긴 한데요.
1: 예.
0: 그 새끼를 아예 돌보지 않는 공룡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공룡은 어쩔 수가 없는 게 공룡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룡은 새끼가 되게 작아요.
1: 네.
0: 그러니까는 공룡의 크기와 상관없이
1: 네.
0: 커봐야 멜로만한 크기 아래서 태어나는
1: 그렇죠. 예.
0: 동물이다 보니까는. 네.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목긴 공룡도
1: 예.
0: 이런 종류 같은 경우 몸 길이가 막 30m, 40m까지 자라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의 새끼도 결국에는 태어나면은 새끼 고양이만 해요.
1: 아 신기하다.
0: 그러니까는 새끼를 돌볼 수가 없겠죠.
1: 네. 아, 너무 내 몸집에 비해 작아서
0: 너무 작아가지고.
1: 오 그러네.
0: 네.
1: 예.
0: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학자가 비유를 했더라고요. 얘가 만약에 비둘기라면은 비둘기만한 크기라면은 얘의 새끼는 개미만한 크기인 거예요.
1: 비둘기가 개미를 돌볼 수 없죠.
0: 돌볼 수 없죠.
1: 예. 네.
0: 실수로 밟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맞지, 맞지.
0: 그러니까는 아예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자기 새끼들을 케어를 하지 않아요.
1: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0: 네. 대신에 새끼를 많이 낳겠죠, 얘네들은.
1: 아, 확률을 높이자.
0: 네. 오. 알을 20개, 50개, 뭐, 1년에 막 100개 이상까지도 낳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또 다른 스펙트럼을 보면은,
1: 예.
0: 새랑 비슷한 그런 공룡들이 있어요.
1: 새랑 비슷한.
0: 네. 벨로키랍토르라.
1: 벨로키랍토르. 예. 벨로시랩터랑 같은.
0: 예. 영화에서 벨로시랩터로 나오죠.
1: 주라기 공원에서.
0: 예. 옳은 표기 방법은 벨로키랍토르.
1: 아, 벨로키랍토르. 예.
0: 영화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1: 그 주방에서 막 공격하는
0: 예.
1: 숲 찾아다니는 애들.
0: 실제 예.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1: 아, 같은 애들.
0: 같은 애요. 같은 아, 벨로키라고 그런데 90년대 초에는 이렇게 복원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복원을 합니다.
1: 진짜 새 모습에 더 가까워졌네요.
0: 새랑 어. 사실 거의 그냥 발톱 달린 새인 거예요.
1: 그러네, 그러네.
0: 네. 어. 앞에 날개도 갖고 있죠.
1: 예, 예. 네.
0: 그래서 어릴 때는 아마 나무 위에 올라가서 활공도 가능했을 거예요. 이런 조그만 애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새랑 비슷한 60공룡들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새랑 되게 비슷하게 그런 그 모성 본능이 있었을 거로 보는데 근데 새끼를 돌보는 그 공룡들은요. 새끼를 적게 낳아요. 네.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선적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그게 나름의 이제 종족 네. 번식의 노하우인 거겠죠.
0: 네, 네.
1: 예.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 박진영 박사님과 함께 공룡 이야기 설레는 탐색전부터 치열한 육아 현장까지 고생물학자가 들려준 공룡의 번식 이야기 나눠봤고요. 2주 후에 또 다른 재미난 공룡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박진영 박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1: 국내 1세대 프로파일러 표창원 범죄연구소의 표창원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1: 잡지사에 드디어 소장님을 모실 수 있게 됐군요. 감개무량합니다. 정말.
4: 아 네. 제가 영광이고 감사드리죠.
1: 아, 아닙니다.
4: 장안의 화제든데요. 잡지사.
1: 아, 그런가요 실제로? 저희가 네. 앞으로 2주에 걸쳐서 예, 표 소장님과 함께 한국 사회를 뒤흔든 범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장님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만 저 역시도 표 소장님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통해서였는데
4: 네. 네.
1: 수많은 범죄에 있어서 뭐 자문을 맡으셨는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4: 다 기억에 남죠. 다 기억에 남지만
1: 그러시겠지만
4: 네, 네. 그중에서도 뭐 가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가장 첫 사건이 아닐까.
1: 아, 그죠.
4: 그게 바로 정두영 사건이었고요.
1: 아, 정두영 사건.
4: 네. 그래서 그 정두영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자문을 해 드리면서
1: 예.
4: 처음으로 아마도 프로파일링이란 것이 영화 속에서 보이는 것과는 달리
1: 예.
4: 현실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아. 어떻게 이런 이해하기 힘든 범죄자에 대해서 그의 심리, 욕구, 충동, 수법, 기법 등을 분석을 하는지를 아마도 그것이 알고 싶다 정두영 편이 처음으로
1: 아, 많이 알린 것 같아요.
4: 예, 예. 드린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장 기억에 남죠.
1: 아 그렇군요. 저도 이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정두영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간략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 간략한 정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요.
1: 연쇄살인 사건이었고요.
4: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두영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뉴 밀레니엄이라고 하죠. 2000년대를 여는 대한민국에서 연쇄살인범의 시초격인.
1: 네. 연쇄살인범의 시초격이다.
4: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20세기에도 연쇄살인범은 있었죠. 뭐 김대두라든지 아. 지춘길, 뭐 지존파 뭐 이러한 네. 네. 충격적인 연쇄살인범들이 있었지만 정두영은 시기적으로도 이제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1: 그렇습니다.
4: 그 밀레니엄이 이제 바뀌는 그 시기이기도 했지만 그 욕구 충동 또 수법 방법 이런 부분이 전과 너무 달랐고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예. 초기에 이제 수사의 혼선을 야기한 부분도 너무 많았고
1: 아하.
4: 그리고 특히나 그 전에 발생했던 어떤 범죄하고도 달리
1: 예.
4: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 CCTV가 달리고 그 초기 시기에
1: 예, 예.
4: 쉽게 도둑들이 엄두도 못 내는
1: 네.
4: 주로 부잣집
1: 그렇죠.
4: 들을 그 공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계시던 피해자분들을 너무 참혹하게 살해해서 초기 경찰이 이 사건의 행방을 결정하는 데서 무척 어려웠던
1: 아.
4: 그런 사건이 정두영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한국 연쇄살인 범이 시초격이다 하셨는데 이제 말씀하신 기간에 부산과 경남 등지에서 이 사람이 9명을 살해했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유한 집을 골라서 이제 강도 살인을 많이 벌였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자기가 이제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10억 원이 필요했다.
4: 네.
1: 10억 원을 모아서 내가 장가도 가고
4: 네.
1: 뭐 PC방을 차리겠다 이런 꿈이 있었던 모양인데
4: 네.
1: 그러면 그냥 돈만 훔치면 되지 왜 그렇게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였던 걸까요?
4: 돈만 훔치면 되죠. 그리고 그는 돈을 훔치는 절도범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1: 아 그렇군요.
4: 예, 이러한 연쇄 강도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정두영은 빈집 털이범이었어요. 사람이 없는 집 혹은 심야에 곤이 잠들어 있는 집들.
1: 네.
4: 그런 집들을 노려서 얻을 수 있는 돈이 많지는 않겠죠. 소위 말하는 뭐 잡범. 형태의 네. 좀도둑 형태였고요. 예.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자기가 생활해 나가던 그런 범죄자였어요.
1: 아.
4: 그런데 이 범죄 수법이 확 갑자기 바뀌어 버렸잖아요.
1: 부잣집을 털어.
4: 그렇습니다.
1: 있었겠죠.
4: 그 네. 10억 원이라는 목표가 생긴 거죠.
1: 아.
4: 그 정도가 많이 달라진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범죄와 전혀 다른 형태이고 흔히 우리 경찰 수사의 그 어떤 전통적 기법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이제 수법범죄 수사라는 게 있어요.
1: 예.
4: 범죄자 중에 특히 우발적, 충동적, 초범이 아닌
1: 네.
4: 범죄로 먹고 살아가거나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1: 예.
4: 그들은 자기 몸에 익은 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1: 아.
4: 그 수법 중에 보면 대상도 정해져 있고
1: 네.
4: 시간도 정해져 있고
1: 예.
4: 장소도 정해져 있고 사용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1: 예.
4: 그래서 범죄가 발견되고 나면 그 수법만 보고도 아 이건 어떤 사람일 거야 이렇게 해서 예, 상당히 많은 범죄자들이 검거가 되거든요.
1: 예, 예.
4: 자주 이제 그들의 전과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1: 네.
4: 그럼 정두영은 쉽게 말하면 수법 범죄자예요.
1: 수법 범죄자.
4: 예. 그런데 예. 그 수법이 바뀐 거예요. 대단히 좀 특이한 거죠.
1: 잡범 정도의 성격이었는데.
4: 그렇죠.
1: 예.
4: 그 계기가 바로 10억 원이라는 목표죠.
1: 아.
4: 10억 원이란 목표를 세우고 이걸 범죄의 수단으로 도둑의 수단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도둑질밖에 없으니까 벌어야 되는데
1: 네.
4: 기존에 해오던 대상, 장소, 시간, 이 방법 이걸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1: 그럼 감을 잡기가 쉽지 않았겠네요. 찾는 사람 입장에서.
4: 그렇죠.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기간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그리 긴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1: 아, 예.
4: 어느 정도 짧은 기간 내에 10억 원을 벌어야만 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1: 정도영 입장에서 한탕 크게 할 수 있는 거를 찾았던 거네요.
4: 그러니까 한탕으로는 네. 어렵죠. 한탕이라면 뭐.
1: 한 번에 10억은 안 되니까.
4: 예, 은행이라든지.
1: 그렇죠, 그렇죠.
4: 이런 곳을 노려야 될 텐데 그럴 기술은 없었어요.
1: 하지만 부잣집 정도로는 목표를 조정한 거죠.
4: 그렇죠. 예. 그래서 몇 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많지 않고 길지 않은 시간 내에 10억 원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웠고요.
1: 예.
4: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사람이 없는 빈집 혹은
1: 네.
4: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1: 네.
4: 몰래 들키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이렇게 범행을 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바뀐 거죠.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로부터 집에 숨겨놓은.
1: 물어볼 수 있으니까.
4: 그렇죠.
1: 협박해서.
4: 그렇죠. 그런 금은 보화든지 뭐 외화라든지.
1: 금고 열어라라든지.
4: 금고 열어라 그런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방법과 대상과 시간과 수법을 바꿔버린 겁니다.
1: 그래서 결국 살인까지 동반할 수밖에 없었던.
4: 동반할 수 없었다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도 살인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1: 아, 예, 그렇죠.
4: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요소가 개입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의 그 범행 의도와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예, 봤을 때 살인까지 예. 동반한 것이었다라면 흉기를 준비했겠죠.
1: 아, 근데 정두영은?
4: 정두영의 수법은 흉기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침입합니다.
1: 침입을 해서?
4: 침입을 해서 네. 그 집 안에 있는 흉기를 찾아요. 어느 집에나 돌,
1: 네.
4: 아령, 뭐 방망이, 무엇이든 네. 망치, 그렇죠. 무엇이든 있으니까.
1: 아, 미리 준비한 게 아니군요.
4: 네, 그렇습니다.
1: 예.
4: 그리고 처음에 의도와 목적은 돈이거든요.
1: 그렇죠.
4: 돈만 뺐으면 되는데
1: 네.
4: 만약에 피해자가 자기를 신고할 것 같고
1: 네.
4: 범행을 계속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살인하겠다라고 하더라도
1: 네.
4: 그러면 대부분의 강도 살인의 현장에서는요. 살인하기에 필요한 공격만 행해집니다.
1: 아, 그런데 정작은 어때요?
4: 예, 원치 않지만 네. 목숨을 빼앗아서
1: 네.
4: 신고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1: 네.
4: 정두영이 저지른 범행 현장의 피해자들은 너무 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1: 필요 이상으로.
4: 예, 그때 제가 처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소개해드린 개념이 오버킬이라는 개념입니다. 오버킬.
1: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4: 그러니까 지나치게 네. 많은 공격, 그 오버킬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격, 그 이상을 넘어서서.
1: 그런 건 근데 보통 개인적인 원한이 있거나 그럴 때 나오지 않나요?
4: 원한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예. 감정이 너무 지나치니까.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간 겁니다.
1: 아.
4: 그 이 사건 이전까지는 예. 오버킬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1: 예.
4: 지나치게 많은 손상, 지나치게 잔인하고 가혹한 공격의 원인을 대개 원한 관계, 치정, 분노 이렇게
1: 생각하게
4: 거죠.
1: 되는데.
4: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잖아요. 누구든지 하고 싶지 않고 하면 큰일 난다, 천벌받는다, 형벌로도 가장 무거운 형벌받는다 다 알고 있거든요.
1: 네.
4: 그런데 살인을 한다건 본인 범죄자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어서죠. 그런데 네. 너무나 상대방이 미울 때
1: 네.
4: 너무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켰을 때는 자기가 그걸 주체하지 못한 채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1: 네.
4: 그건 뭐냐면 피해자와 면식관계가 있거나 원한이 깊거나 하지 않아도 범인이 서툴 때, 처음일 때, 미숙할 때, 때
1: 예, 예, 예.
4: 자기가 범행을 저지르면서
1: 예, 예.
4: 스스로가 격정과 흥분에 휩싸여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1: 예.
4: 나중에 그런 범인은 건강하고 나면 실제로 기억을 못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많은 횟수로 오랜 시간 동안 잔혹하게 피해자를 공격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을 못해요.
1: 그 순간 정 미쳐 있었던 거죠.
4: 그렇습니다.
1: 예, 예.
4: 근데 정두영의 범행 현장은 모든 현장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1: 예.
4: 그래서 이제 형사들이 처음에는 당연히 피해자와의 면식 관계일 것이다라고 거의 단정하고
1: 예, 예.
4: 피해자 주변에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거예요.
1: 예. 근데 아니었던 거죠. 그런 건.
4: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1: 혼선이 생기고.
4: 네.
1: 아, 그래서 어려웠군요, 이 사건이. 예. 그 수많은 그 정두영이 저지른 끔찍한 사건 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2000년 3월에 부산 서구 서대신동 가정집에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희생자들을 양산했던 정두영이 생존자를 한 명 남깁니다.
4: 네.
1: 한 아기의 어머니였던 걸로 알고.
4: 그랬죠. 네.
1: 어머니가 어린 아기가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하니까 진짜 살려줬다는 거죠, 여기서는.
4: 네.
1: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4: 그 사건이 정두영 역시 그 전에 저질렀던 그 사건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침입을 해서 집안에 계시던 그 가사 도우미 분, 그다음에 피해자의 언니, 뭐 이러한 그 여성분들을 상대로 공격을 하는데 이 사건이 네. 특이한 점이 처음에 정두영의 침입을 발견한 피해자 분께서 집안에 있던 방망이를 들죠. 야구 방망이를.
1: 예.
4: 그래서 그
1: 저항을
4: 하셨는데 예. 오히려 그걸 뺏겨 버립니다.
1: 아.
4: 그리고 나서 네. 정두영이 분노가 또 끓어오르죠.
1: 아.
4: 정두영이 왜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느냐? 원래 의도한 것이 아니고
1: 예.
4: 자신의 내면에 있던 깊은 분노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1: 아.
4: 자기에게 저항을 하고 자기를 무시한다라는 것에서 촉발이 되는 거죠.
1: 예. 예.
4: 그래서 두 명의 피해자를 마구 때려서 쓰러뜨리곤 그 두 분의 몸 위에다 이불을 덮습니다.
1: 그분 돌아가셨고요.
4: 예, 그대 예. 마구 때려서 완전히 예. 사망하신 것을 확인을 하고
1: 예.
4: 집안에 있던 금고를 역시 집안에 있던 아령으로
1: 예.
4: 마구 두드려서
1: 네.
4: 그러니까 사실은 정두영이 원래 원했던 거의 금품을 탈취하려고 했다면
1: 네.
4: 그렇게 공격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1: 아...
4: 피해자들이 살아 계실 때 물어보고 비밀번호를 네. 알아서 열면 훨씬 더 용이하게
1: 그러네.
4: 금고 속에 있는 네. 것들을 얻을 텐데
1: 네.
4: 이 정두영의 범행 속에는 그런 합리적인 의도적인 범행 목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사실 자기의 목표를 방해하는
1: 내면의 뭔가.
4: 내면의 이상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목표로 했던 거액의 금품을 얻기 위해서 거의 2시간가량을 금고를 두드립니다.
1: 2시간을요?
4: 네.
1: 그때 소리도 엄청 요란하게 났다고
4: 그렇죠.
1: 이웃집에서 들을 정도로.
4: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계산할 수 있었던 거죠.
1: 아...
4: 그 이웃집에서는 공사하는 줄 알았대요.
1: 아, 그 정도로 소리가 컸나 보네요.
4: 그렇죠. 예. 그 큰 소리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울리니까 이건 당연히 공사일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예. 그 사이에 네. 외출했던 피해자가 돌아오신 거예요, 집으로.
1: 아.
4: 그래서 돌아오신 피해자도 여성분이었고, 아이고. 그때 이제 정두영과 마주칩니다.
1: 예, 예.
4: 그런데 이미 현장은
1: 그렇죠,
4: 피가 그렇죠. 낭자, 혈흔이 낭자하고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었죠. 예. 그때 이제 피해자분께서, 나에게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 제발 내가 신고 안 할 테니까, 날 살려주세요. 근데 정두영이 놀랍게도 그 말을 듣고 아이 잘 키워.
1: 아이 잘 키워라고
4: 예,
1: 했군요.
4: 라는 말을 남기고 그대로 해치지 않은 채 도주해버립니다.
1: 아니 그 내면의 충동적인 그 분노와 이런 게 있는 사람인데 왜 그랬다고 보세요?
4: 두 가지죠.
1: 예.
4: 하나는 다른 피해자들은 자신을 무시했다. 자신에게 대들었다. 저항했다. 자신이 약하다고 깔봤다.
1: 예.
4: 나는 어떤 내면에 스스로가 계속 가지고 살아왔던 자격지심이 있어요. 그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1: 예, 예.
4: 그는 자기의 어머니로부터 두 번 버림받아요.
1: 아, 고아원에도 맡겨지고.
4: 고아원에 두 번 맡겨집니다.
1: 아, 예.
4: 처음에는 자기가 갓난 아기 때여서 기억을 전혀 못하죠. 갓난 아기 때 어머니가 그 남편과 이별을 하게 되면서
1: 예, 예.
4: 두 아이가 있는데 원래 정두영의 형도 있어요.
1: 아.
4: 근데 두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죠.
1: 예.
4: 그래서 큰 아들은 계속 데리고
1: 아,
4: 생활을 하고
1: 동생 정두영만
4: 동생만 갓난 아기만 고아원에
1: 그런
4: 맡깁니다.
1: 상처는 있었겠군요.
4: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자기가 이제 또래보다 왜소해요. 원래 정두영이.
1: 예, 예.
4: 그래서 계속 폭력당하고 갈취당하고 이러한 이제 자신의 신체나 완력의 부족에 대한 좀 열등감과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1: 네.
4: 자기를 무시한다 하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1: 아.
4: 거의 또 하나는.
1: 네.
4: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가 이번에 정두영이 해치지 않은 피해자는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지 않았잖아요.
1: 일단 수그리고 들어갔죠.
4: 수그리고
1: 살려만 달라.
4: 예, 자기를 강하게 예. 인정을 해줬고
1: 예.
4: 자기에게 용서를 또는 뭐
1: 자비를
4: 예, 자비를 살려달라는 네.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게 하나고요.
1: 예.
4: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자기를 버렸던 자기 어머니와 달리 이 사람은 자기의 자녀를 지키겠다고 한다. 그러니 또 다른 나를 만들지 말고 또 다른 자기 어린 시절의 자기를 생각을 하면서 아기 잘 키워라.
1: 예.
4: 라는 어떤 그러한 그 자기도 모르게 자신에 대한 동일시가 될 수 있는 미지의 아이에 대한 그런 공감을 표시한 거다,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 아, 예. 그런 심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주 결과적으로는 이제 목격자가 남은 셈이 됐기 때문에 정두영은 결국에는 잡혀서 이제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예. 네, 선생님 아직은 이제 프로파일링 정보들이 실제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긴 어렵다? 그렇습니까?
4: 맞습니다. 제가 조사한 그 사례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에 갱티국의 살인사건.
1: 아산에서.
4: 아산.
1: 네. 아산 갱티국의 살인사건.
4: 네. 그 사건이 많이 보도가 됐죠. 최초로 프로파일링, 분석 내용이 증거로 법정에서 채택됐다.
1: 최초로?
4: 예.
1: 네. 유일한가요, 그러면?
4: 아직까지는 유일하죠.
1: 아, 그렇습니까?
4: 네.
1: 아, 저 사건은 어떤 사건이요?
4: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사건 발생은 2005년에 있었죠.
1: 아.
4: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 아산에 있는 갱티고개라는
1: 예.
4: 그 도로상에서 이제 그 언덕을 올라가는 그 부분이고 인적이 드문 것이죠.
1: 아.
4: 사람이 일부러 갈 일이 별로 없는
1: 예.
4: 그곳에서 출근 전에 운동하시던 분이
1: 네.
4: 그쪽에서 이제 운동 겸 산책을 하시다가
1: 40대 여성이었군요.
4: 예, 예. 40대 여성이 시신을 발견합니다.
1: 아.
4: 예, 그 시신을 발견을 해서
1: 예.
4: 경찰에 신고했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난 이후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 같은 갱티국에서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1: 아, 예.
4: 그러면서 이 사건이 상당히 이제 그 의미가 있고 중요해졌고요. 첫 번째 사건의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는데
1: 네네.
4: 가까운 곳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시던 그 여성 사장님이셨고요.
1: 예, 예.
4: 신원이 밝혀지니까 바로 이제 그 수사가 확대가 됐고 여러 곳에서 이 피해자의 그 사망 이후에
1: 네.
4: 피해자의 카드로 비닐번호를 이용해서 현금 자동 인출기 ATM에서 현금이 예, 계속 그 인출된 사실이 확인이 돼요.
1: 예.
4: 그리고 그곳에 설치된 CCTV도
1: 그쵸,
4: 당연히
1: 그쵸.
4: 봤겠죠.
1: 네.
4: 어떤 남자가 모자와 예. 마스크를 쓰고 인출한 오. 모습이 확인됩니다.
1: 예.
4: 안타깝게도 모자와 마스크도 그렇지만 화질이 좋지가 진짜. 않았어요. 그래서 공개 수배도 되고 다 여러 곳에 전단지도 복구했지만 명확하게 이게 누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식별력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수사가 난항을 겪게 되고 네네. 피해자 주변 가까운 인물들 중에서는 찾지 못하고요. 그렇게 행하다가
1: 예.
4: 사실 유력한 용의자가 나오긴 나옵니다. 노래방에 그 손님들 중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명함을 두고 간 손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1: 아.
4: 혹은 뭐 그 거래 관련 물품들 때문에라도 있는 명함들이 있겠죠.
1: 예.
4: 명함들을 조사하던 경찰이 노래방과 전혀 관련 없는 건설 관련 명함이 있는 것을
1: 예.
4: 확인을 합니다.
1: 예.
4: 그리고 그 명함이 있게 된 시기도 바로 이제 청소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하니까 사건 발생 직전으로 추정이 되고요.
1: 예, 예.
4: 그 명함의 소유자를 찾아가요.
1: 예.
4: 그리고 그와 관련된 행적을 조사를 합니다.
1: 예.
4: 그랬더니 현금이 인출된 ATM 기기가 막 그 인근에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이렇게 막 이어지거든요.
1: 예.
4: 그 행로와 유사한 그러한 동선에서 고속도로 그 당시에는 이제 하이패스가 없었기 때문에
1: 톨게이트에서
4: 카드를 뽑잖아요.
1: 아 직접
4: 들어갈 때 뽑고,
1: 그렇지 그렇지.
4: 그다음에 나갈 때 그것을 제출하면서 돈을 내고 영수증을 발부받고
1: 종이 티켓처럼
4: 그렇죠.
1: 뽑는 거잖아요. 예.
4: 그 근거 근처 지난 길에서도 모든 그 시간대에 그 CCTV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1: 예.
4: 사용된 고속도로 그 뭐라고 부르죠? 그
1: 톨게이트
4: 예,
1: 뭐 티켓
4: 예, 티켓을 전부 수거해서 지문 조회를 합니다.
1: 아 티켓의 지문을
4: 예.
1: 다 전수
4: 그때 그 명함의 소유주의
1: 예.
4: 지문을 찾는데 확인은 안 돼요.
1: 안 나왔어요?
4: 네. 그런데 그 모든 티켓 중에서 확실하게 지문이 확인된 사람 중에는 없었는데
1: 예.
4: 지문 확인을 할 수 없는 쪽지문이 좀 있었어요.
1: 아, 쪽지문.
4: 예. 예. 그때는 이제 그게 누구 건지는 모르죠.
1: 어쨌건
4: 예. 그렇게 해서 그 유력한 용의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만나봤는데 문제는 그 피해자의 차량이 그 노래방 인근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1: 예.
4: 차량 내부를 수색을 해봤더니 흔적들이 발견이 돼요. 피해자가 운전석에 있다가 그 조수석으로 옮긴 흔적이 있고요.
1: 아.
4: 피해자 사망한 곳은 조수석에 앉아 있을 때
1: 예.
4: 뒤에서 안전벨트 끈으로 목을 졸려서 사망을 했고
1: 예예.
4: 그 순간 상황이 운전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차량 내 흔적들이 발견이 돼요.
1: 아, 그렇군요.
4: 그런데 피해자가 저항을 한 것 같아요.
1: 예.
4: 그래서 차량 내 정밀 감식을 한 결과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혈흔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 그 차량 안에서 담배꽁초가 발견이 돼요.
1: 예.
4: 담배꽁초의 DNA와 예. 혈흔의 DNA가 일치해요.
1: 일치. 그래서 가해자네요.
4: 예. 예. 그런 것들 종합을 예. 해서
1: 예.
4: 이 명함의 소유자 찾아가서 그의 동의를 받고 DNA 샘플을 채취해서 국가에서 보냅니다.
1: 예.
4: 일치하지 않아요.
1: 일치하지 않아요? 그 네. 건설업 명함 그 사람이?
4: 예. 게다가 예. 그 현금 자동 인출기에 CCTV에 찍혔던 얼굴은 예. 식별이 안 되지만
1: 예.
4: 체형은 식별이 되죠.
1: 그렇죠.
4: 머리 예. 크기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일치하지 않아요.
1: 아.
4: 그래서 이 사건이 예. 미제 사건에 빠지고 그는 용의 선상에서 제외됩니다.
1: 2002년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15년 동안 안 풀리는 거군요.
4: 그렇죠.
1: 예, 2017년까지.
4: 그렇습니다.
1: 아, 예.
4: 그런데
1: 예.
4: 2002년 사건이죠.
1: 예.
4: 2002년 발생 사건이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태완이법에 의해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없어집니다.
1: 그렇죠.
4: 2000년 이후에 발생한.
1: 예.
4: 그래서 이 사건 역시 2002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예. 해당이 되죠.
1: 예.
4: 그래서 다시 재수사팀이 꾸려져요.
1: 예.
4: 2017년에.
1: 예.
4: 그때 2017년 재수사팀이 프로파일러를 함께 포함시킵니다.
1: 네네.
4: 그때 프로파일러와 그 당시에 그 담당했던 김경희 형사가 상당히 꼼꼼하게 원점부터 새로 들여다봐요.
1: 아,
4: 그러면서 네. 가장 결정적인 프로파일링 의견이 뭐였냐면
1: 네.
4: 이건 두 명 혹은 이상의 공범에 관한 행동이다.
1: 아, 복수의
4: 그렇죠.
1: 범인이.
4: 예. 아. 차량 내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사망한 위치,
1: 네.
4: 방법,
1: 네.
4: 그리고 이동, 그리고 갱키고개 현장에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는 예. 아무리 힘센 성인이라도 혼자서 그 산길을 네. 시신을 온전한 채로 그대로 그 이동해서 매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1: 아.
4: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을 해서 예. 궁금이다.
1: 예.
4: 그리고 그 당시에 용의 선상에서 제외됐던 명함이 있었던 그렇죠. 건설 관련업에 종사했던 네. 남성이 공범 중에 한 명인데
1: 네.
4: 만약에 네. DNA가 남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네. CCTV에 찍힌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1: 그래도 말이 되는 거죠 이제
4: 그렇죠. 그와 함께 있었던 누군가가 아마 같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걸 증거로 받아들이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그와 함께 그 사건 발생 시점에 있었을 사람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들어가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4: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채택이 된 거예요.
1: 채택이 됐군요.
4: 예. 그래서 이제 그와 그 당시에 참 어렵긴 하지만 예. 2002년에 사건 발생 시점에 예. 같은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고 있었던
1: 예.
4: 자신의 업무에 직장의 후배가 있었어요. 같은 직장에서 근무 기록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됩니다.
1: 그 명함 주인의 후배 말이죠.
4: 그렇습니다. 아, 같은 예. 그 명함 속에 있는 회사에 건설 관련 회사에 함께 예. 일하던 같은 팀이었던
1: 예,
4: 후배.
1: 예.
4: 그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가 조선족이에요.
1: 아, 예, 예.
4: 중국에서 예. 왔던. 그리고 당시에는 불법 체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공범자는 아마도 그가 중국으로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 연락이 끊겼죠.
1: 아, 명함 주인은 그렇게 생각했다.
4: 예. 예. 그런데 이제 예. 경찰에서는 그가 실제 현재 있을지도 모르고 중국에 있다면 또 공안의 협조를 받아서 그러면, 예. 그 DNA를 확보해서 비교하면 될 테니까요. 그런데
1: 예, 예.
4: 그 당시 2017년에 그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4: 그래서
1: 예.
4: 그
1: DNA 검사
4: 같이 있었던 사람의 DNA를 검사했더니 일치했습니다.
1: 아 그때 차에서 나온 게?
4: 그렇습니다.
1: 아 그러면 실제로 그 명함 주인이랑 공범이었던 거예요?
4: 공범이었죠. 그래서 그 공범이란 사실 자체는 둘이 진술하지 않으면 입증을 못하잖아요.
1: 그렇죠.
4: 일단 어쨌든 예. DNA가 남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예. 실제 범인을 검거하긴 했지만
1: 네.
4: 그도 만약에 공범을 숨겨주고 또 이 사람도 자기는 범인이 아닙니다라고 해버린다면 그러면 사실 절반만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4: 근데 결국 그러한 수사 끝에 그리고 프로파일러의 분석 의견 앞에서
1: 네.
4: 그는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공범이었다.
1: 야 대단하다. 진짜.
4: 그렇게 해결된 사건이라서
1: 예.
4: 프로파일링이 상당히 이제 수사에 어떤 단서를 제공하고 해결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증거 능력으로도 인정받았던 사건이라는 거죠.
1: 아, 예, 그렇네요. 결정적인 역할을 했네요. 참고로 이제 1차 사건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였고 2차 사건에 대해서는 그 공범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증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아직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한국 사회를 뒤흔든 살인사건과 또 프로파일링의 역할, 표창원 범죄연구소 표창원 소장님과 함께 알아봤고요. 소장님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1: 네, 아산 갱티국의 첫 사건은 해결이 됐지만 23년이 흐른 지금까지 두 번째 사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은 예, 그 진실이 풀리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됐을 뿐더러 과학수사 기법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프로파일러들에 대한 지원이 또 이뤄지면서 두 번째 사건의 진실도 언젠가는 꼭 드러날 것이라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번 셔터 내립니다.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걸 선보였던 홍명보 감독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홍 감독은 내일 귀국할 예정인데요. 사과의 진정성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 1부 철야 영예에서 주요 현안들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주요 정치 상황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네, CBS 박종희 한판 승부 철이와 영희 시작하겠습니다. 자, 철이를 맡고 있는 장성철 수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영희의 노영희 변호사님.
2: 네, 안녕하세요.
0: 예, 두 분 이렇게 어두우세요. 힘내세요.
2: 아, 어둡지 않아요.
0: 힘 많으신 거죠?
1: 빵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0: 아, 빵도 맛있게 드셨습니까?
1: 예. 화이팅.
0: 네, 새해부터 아침부터 방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1: 자,
0: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님.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좋습니다. 자, 완전체 세 분과 함께 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분이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김원주씨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을 했습니다. 주말 내내 화제였는데 그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3: 네.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 다스베이더에 출연을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 확장 노선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면서도 문제는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0: 예.
3: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민주 진영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는데 대통령이 기존 지지층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고 재건축을 하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0: 예.
3: 표현도 좀 상당히 강했습니다. 대통령이 철거 용역을 동원해 민주 진영을 허물고 있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0: 예.
3: 이재명 정부를 옹호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대표 그리고 김어준 씨 등을 공격한 일부 유튜버나 평론가들을 향해서는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촉법 평론가다 뭐 문조 털레유라고 부르는 분들에서 비판을 상당히 날세웠습니다.
0: 예, 촉법. 예, 뭐 칼 얘기도 나왔죠. 예,
3: 네, 뭐 잭나이프.
0: 잭나이프. 네. 예. 금요일 저녁에 이제 방송이 됐는데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 해석들이 많네요. 돼지가 네. 누구냐? 후이즈 돼지.
3: 네, 사실 이 해석이 좀 크게 두 갈래가 있습니다. 예, 예. 네, 한쪽은 청와대 안팎에서 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야당과 보수 언론의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라는 이제 해석의 한 축이고요.
0: 예.
3: 또 다른 측에서는 이제 SNS 글을 이날 많이 올렸는데 시점상 유시민 작가의 비판 직후였기 때문에 유 작가의 발언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0: 예.
3: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유 작가가 이 촉법 평론가라고 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정민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정 부의장은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 천하다고 손가락질 봐도 좋다 이런 취지로 반박을 했는데
0: 예.
3: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SNS를 공유하면서 사실상 정 부의장에게 힘을 실어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부 있습니다.
0: 아하. 자, 일단 유시민 작가 참전할 것이다. 노무현재단 직책을 내려놓고 이제 비평활동할 것이다. 강력히 선포한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방송이 녹화한 그 다스베이다 방송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월드컵 보기도 바쁜데 이걸 또 챙겨 힘드셨을 것 같은데. 노 변호사님 보셨어요?
2: 네.
0: 어떠셨어요?
2: 사실 저는 이 수요일 날 다스베이다가 녹화를 하거든요.
0: 예. 예.
2: 그 방송 끝나고 난 다음부터 무슨 내용이었는지를 대강 얘기를 이제 들었었기 때문에.
0: 정보통을 통해.
2: 예. 아주 뭐 충격적인 말은 아니었고, 이제 그때 원래 통편집을 해드릴까요? 이제 원래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편집하지 말아라. 이제 그랬어요. 근데 조금 조정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섭섭함 내지는 지금 혼란, 이 민주당 내의 분열 이런 것 등등을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유시민 작가 특유의 잘난 척, 오만함 원래 그분이 그 옛날부터 김대중 대통령 때는 김대중 하야 해라 그러고 노무현 대통령 때 또 노무현 대통령 뭐라 그러고 원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이라서
0: 예.
2: 뭐 이게 아주 그냥 그 이상하고 특이한 그런 거라고 보지는 않았고요.
0: 예.
2: 다만 조금 그 촉법 소년이나 뭐 그러니까 촉법 소년과 평론가를 비교하는 그런 부분들
0: 용역
2: 이런 것들은 조금 지나쳤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민주당 내 그 나의 지분이 있고 나의 그 기득권이나 나의 영향력 나의

0: 이렇게 코어로서의 역할이 있는 건데 너무 지금 그런 것들을 안 받아주는 거 아니냐 아,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1: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고 아 비판하셔도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마치 이제 그날 방송 느낌 뭐냐면 이제 김어준 씨가 아니 이 유시민이라는 분을 우리가 40년을 키워왔는데 이 유시민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누구도 유시민 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한 비판인 거죠. 자, 일단 우리 장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2: 저는 방송을 안 봤어요. 왜냐면 우리 한판 승부 보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1: 요즘 조회수가 조금 올랐어요. 장 소장님 덕분에.
2: 제가 매일매일 봤습니다.
0: 정말, 정말 이 상황 너무 싫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아, 예.
2: 노무현 선생님 그 반응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0: 뉴 이재명에게 하는 반응이랄까?
1: 아, 예. 아,
2: 그래가지고 저는 예. 보진 않았는데, 내용들이야 뭐 미리 다 얘기 들었고, 뭐 예. 언론보도 나온 걸 다 봤는데,
1: 예.
2: 하여튼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1: 감정.
2: 네, 모욕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지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고 평론계의 진보 진영의 대부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1: 예.
2: 후배들에게 저런 모욕감을 주는 단어를 써서 공격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례적이거든요.
1: 예.
2: 그리고 전 대단히 또 이례적으로 본 거는 천하의 유시민이.
1: 예.
2: 수첩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1: 아, 정리해서 첫째, 둘째, 수첩. 셋째.
2: 네. 네. 와, 수첩을 보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꼭 해야 될 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꼭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1: 예, 예.
2: 본인도 표정을 뭐 제가 처음부터까지 쭉 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좀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화난 것 같기도 하고
1: 예.
2: 좀 울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이었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결국 생각을 해보면은 정청래 후보를 당대표 만들어서 2030년에 조국 전 대표를 대통령 만들겠다. 이제 그러한 결심으로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런 큰 그림이 있는 것 같다.
2: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큰 그림이 하나의 축이고
1: 예.
2: 또 하나의 축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1: 예.
2: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을 측근에서 모시는 분에게 상당히 어떤 감정상의 모욕감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1: 아.
2: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1: 있었다?
2: 생각해도.
1: 예.
2: 본인이 쭉 뭔가를 설명해 왔잖아요. 뭐 예, 인사 예. 문제라든지 뭐 보안사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지만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자극적으로 나올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 그것은 감정을 대단히 많이 상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앞으로 옛날에 친이 친박처럼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2030년도까지 분열시키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시발점이 지난주 금요일이 아니었을까. 역사적인 날이다. 전 그렇게 말씀드려요.
1: 사실 저도 인상적인 장면은 김어준 씨마저도 아 이거 내 방송에서 하지마 딴 데 가서 해. 이 대목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듣다가 아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그래도 총수 정도 되니까 그래도 뭐 맷집이 있으니까 내가 말합니다 뭐 하면서 말했던 장면이었거든요.
2: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 네.
2: 그거를 말리는 것이 아니라 네. 김어준 씨가 부추기는 거죠.
1: 아 오히려
2: 내가 생각하고 유시민 씨가 같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고지점이라는 거를 밑줄 쫙 강조 형광펜으로 쫙 그은 것이 아닌가.
1: 우리 선수끼리 봤을 때?
2: 그렇죠.
1: 자 우리 광우신 기자님은 그냥 언론인입니다. 예, 예. 네. 촉법이라는 허용되지 않는 그런 정통 언론인 말씀해 주세요.
3: 어쨌든 촉법 평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1: 네.
3: 사실상 정민철 부의장을 겨냥해가지고 그렇게 사실상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 저격한 거잖아요. 근데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1: 예.
3: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원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좀 선회를 해보자면 원래 전통적인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고 찍어왔던 지지층들이 요새 많이 서운해하고 실망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거를 다독이기보다는 너무 이제 중도 보수를 외연확장 치중하다 보니까 이 원래 지지했던 사람들이 흔들리고 이탈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자신감이 과하다라는 게 이제 그런 측면인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비판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뭐 오늘 다 일일이 소개해드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표현들이 나왔죠. 문가산전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표현들이 나왔잖아요.
1: 예.
3: 급에 맞진 않는 평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아.
3: 유시민 전 이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민주주의에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지금까지 자산도 있을 거고 공도 예. 있을 거고 한데
1: 예.
3: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분위기가 좋을 때는 그분이 했던 과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크게 기억하지 않아요. 이런 지금 건국이 되면은 그분이 했던 모든 과들이 다시 다 끌어올려져가지고 약간 파묘되듯이 다시 회자되잖아요. 예. 그게 또 논쟁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였고 맥락이 어땠고 그게 어떤 표현이었고 얼마나 소모적인 논쟁입니까? 예.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원래 어용지식인을 자처하시면서 이분이 진영 논리가 왜 나쁘냐라고 반문했던 분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가장 먼저 돌을 들 사람 누구냐고 했던 분이 지금 돌을 들고 계신데
1: 예.
3: 그 돌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돌인지 조금 돌아보시면 어떨까. 화가 너무 많이 하신 것 같다. 알쓸신잡 할 때가 참 좋으셨는데.
1: 알쓸신잡.
3: 네, 할 때가
1: 아, 지식인으로서.
3: 네. 네. 지식 소매상하시고 네. 책 쓰시고 할 때가 가장 그분도 행복하고 예. 사람들이 더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칠 때가 아니었을까. 안타깝습니다.
2: 점잖게 그렇게 비판을 하시고 과구신 기자님이 정말 희대의 지식인 같다.
3: 뭘 또 갑자기.
2: 아니 이렇게 네. 막 이상한 표현들 써며 저급한 표현을 써면서
1: 예.
2: 그 진영 내에 있는 사람들을 모멸감을 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과구신 기자님이 점잖게 비판을 하신 거 보니까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1: 훨씬 낫다
2: 유시민 전 장관보다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비극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신들이 힘겨워 만든 대통령인데
1: 예.
2: 왜 대통령을 향해서 그리고 대통령을 옹호하고 좀 보호해 주려고 하는 평론가들에서 왜 저런 표현을 쓸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1: 예.
2: 어쨌든 본인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생각에 감정의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깔보는 것 같아요.
1: 아이 거기까지.
2: 대통령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1: 자신감이 과하다. 이 표현.
2: 자신감 과하다. 그 앞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가 생길 때 있습니까? 실력도 없으면서. 능력도 이건
1: 장성철
2: 없으면서.
1: 소장님의 해석입니다.
2: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 저한테 아, 자신감만 있어 이렇게 표현을
1: 하고 말했을 경우에
2: 손가락질하는 거는요.
1: 아니, 박정희가 자신감만 강해. 네. 한판승부 자기가 어떻게 진행한다고.
2: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 그렇게 하면 자신감만 과해.
2: 실력도 없고
1: 아는 거 네가 무슨 자신감만 과해 박재용.
2: 실력도 없고 뭐 앵커 뭐
1: 못생겼고
2: 지금도 못하네.
0: 왜 이렇게
2: 잘생겼죠.
1: 어쨌든
0: 이해가 안 가요.
1: 자 노변 선생님 네, 자신감이 과하다.
0: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섭섭함 내지는 저는 약간의 선민의식 이런 게 더 강하게 느껴져요. 왜냐면은 이 그 특유의 이런 그 386 세대의 특유의 그 정말 오만함이 전 여기 묻어 있는데 그게 민주당의 뿌리 깊은 저는 코어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자존심 내지는 이제 자기네들끼리의 그런 연대감 이런 예. 거라고 생각하는데
1: 예.
0: 사실 유시민 작가도 80년대에 이제 그 당시 있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386 세대거든요.
1: 아 그러세요?
0: 네.
1: 외모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0: 근데
1: 예, 386
0: 민주당은 이렇구나. 민주당의 386 세대들이 결국엔 다 운동하던 그분들 학생 예. 전대협 때부터 해가지고
1: 예.
0: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었어.
1: 아.
0: 우리가 목숨 바쳐가지고 학생인데도 공부 안 하고 이 내가 여기에 출세 안 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화염병 예. 들고 내가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워서 결국 이걸 만들어냈어. 이게 이제 그분들의 기본 생각이거든요. 그분들은 그 당시에 그 되게 좋은 좋은 학교들끼리 또 연대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런 이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맨날 바깥에서 얘기하는 그 운동권 돈도 한번 안 벌어본 운동권들이 결국은 그 주류가 돼가지고 이 대한민국 정치사를 좌지우지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사실 거기서 나오는 건데
1: 예.
0: 저는 그 특유의 그런 사람들 간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을 안 껴줬던 그 타임 그런 노무현 대통령 민주당이 안 껴줬다가
1: 예.
0: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막 열린우리당 만들었다가 막 껴졌다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예? 대통령을 제대로 못 지켜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또 시민들의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한번 이제 다 흡수가 됐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당시는 잘 안 껴줬지만. 그래서 이제 그 반성 때문에 사실은 조금 다 나아져야지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연결되고 뒤에까지 왔는데 이제 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난 거죠. 제2의 노무현처럼.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사실은 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쪽으로 흡수돼서 들어와야지. 네가 왜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해서 우리를 밀어내려고 그러니
1: 아하.
0: 이제 이 마음이 저는 지금 이 안에서 좀 느껴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이 되게 오늘 그 2000조 발표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1: 예.
0: 이 3대 이 프로젝트 설명하면서 이건 누구도 사실은 생각 못하는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앞으로 잘 되겠다라고 대통령의 큰 그림은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1: 미래에 대한 이야기?
0: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계속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좀 지엽적이고, 조금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 옛날 사람들 잘 안 쳐주고, 안 챙겨주고, 이런 거에 대한 섭섭함? 이런 거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민주당은 이제 좀 뒤집어져야 되고, 한번 바뀌어야 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측면을 지금 갖고 있어서, 저는 그 단계 속에서의 그러한, 이 유시민 작가 등등을 비롯한 기존에 있는 친문 세력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분들이 지금 뭔가 헤게모니를 다시 한번 잡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런 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우리말 왜 안 들어? 우리한테 왜 상의를 안 해? 그런 마음이 기저에 있는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유시민, 정청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하여튼 깔본다, 무시한다 이런 표현을 좀 계속 쓰고 싶거든요. 왜 그렇게 나타나요? 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권은 짧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예.
2: 정청래 대표의 당의 가장 최측근이 누굽니까? 조승래 사무총장 아니에요?
1: 맞아요.
2: 오늘 퇴임 기자 회견을 했는데
1: 2시에 했어요.
2: 2시에 했어요.
1: 대통령 보고회가 2시였거든요.
2: 그게 말이 돼요?
1: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 회계 총 4천조 규모잖아, 이게 보면.
2: 거기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다 밖에 가야 가게 만들어야 돼요. 집권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근데 그걸 2시에 꼭 집어서 했단 말이에요.
1: 기자도 와라.
2: 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상상이 안 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결론적으로는 뭐 대통령 하든 말든 뭐 나는 뭐 정청래 대표 할 건데 아 대통령 뭐 뭔 상관이야? 뭐 그럼 그대로 하라고 그래. 이런 마음이 없으면 도저히 이건 못합니다. 이건 실무진이 100% 말렸을 사안이에요. 근데 그냥 강행한 거잖아요.
1: 그러니까.
2: 이게 말이 되냐고요. 깔보고 무시하는 마음, 대통령에게 존중하는 예의 차리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행위 못합니다.
1: 그러니까 원래 2시에 잡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대통령의 메가 프로젝트 이 국민보고회가 2시에 잡혔다는 거 나중에 알았으면
0: 바꿔야죠.
1: 아 이건 뭐 어차피 중요한 건 아니니까 기자회견 한 4시 정도로 합시다. 뭐 이렇게 조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화구신 기자 이런 거는
3: 아 그럼요.
1: 기자들에게 막 번복한다고 해도 막 화를 내고 뭐 이런 거 아니죠?
3: 아니, 기자회견 일정 바뀌고 밀리고 번복되는 뭐 국회에서 뭐 하루 이틀 있는 일도 아니고. 근데 그 정도 조정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일정을 그대로 고정하고 간다는 게 좀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 그럼요.
1: 그죠.
3: 네. 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1: 자, 그 대통령이 이제 부처 눈에는 부처, 돼지 눈에는 돼지 요거 말씀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돼지는 누구이냐? 돼지는 누구이냐?
0: 요거는... 조선일보 아니에요, 조선일보.
1: 아, 아예.
0: 아까 그 자꾸 돼지가 딴 해석이 있다고 말하는데도 계속 한쪽으로 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 예. 진행 오늘 좀 문제 있는 거 같습니다.
1: 아, 문제였어요? 예. 또
2: 알 수는 없지만, 예, 알 수는 없지만 예. 만약에 유시민 전 장관을 향한 얘기라면
1: 예.
2: 대통령이 밤사이에 밤을 못 주무셨,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유시민 전 장관의 그 영상을 돌려보기 하고 천천히 해보기도 하고 발언도 적어보고
1: 아, 대통령이 보셨을 것이다. 다스베이다를
2: 당연히 보셨겠죠. 보고 여러 가지 이 최종적으로 이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닌가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아무 반응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1: 예.
2: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아 이거는 뭐 반도체 투자를 막는 네. 또 국민의힘 사람들 향해서 했을 거야라는 해석도 나오게 만들고
1: 예 중의적으로
2: 또, 예 김어준 씨를 아니면은 유시민 씨를 향해서 한 말일 거야 정청래 한 말일 거야 이렇게 다의적으로 해석되게
1: 일타
2: 예 그런 방법을 좀 쓰신 거 아닌가 근데 이거를 안 접으신 거 보면은 내리시거나 감추기 이런 거 안 하신 거 보면
1: 예.
2: 우리가 얘기하듯이 유시민 전 장관을 향해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1: 김민석 총리가 이제 특강을 했는데 이제 유시민 작가 방송 공개됐나요? 오후에. 민주당이 1인 1표가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조합장당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조합장당이 될 수 있다. 이게 조합장 투표같이 당대표도 뽑히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우려인 거죠? 맞습니까?
3: 뭐 맥락을 보여드리면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비유를 보건대 네. 김민석 총리는 분명하게 해당 방송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발언들이 같이 나왔으니까요. 이 발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기사가 많이 나왔죠.
1: 예. 그러니까
2: 재건축이라는 단어를 유시민 씨가 썼잖아요. 증축이라는 단어도 쓰고 그러려면은 조합원들이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시민 작가를 공격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1: 아, 그 조합?
2: 그렇죠.
1: 근데
0: 어쨌든 유시민 작가는 이런 거 하려고 이런 그 평론 하려고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엄청 머리를 많이 쓰시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과거신 기자님이 되게 좋은 말 많이 했잖아요. 네.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을 오히려 해석해주고 네. 그 말은 절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지금 물어보세요. 아까 뭐라고 말했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누구의 귀에든 쏙쏙 들어오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게 사람들로부터 예. 계속해서 회자될 수 있고 이슈를 만들어내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엄청나게 잘하시는데
1: 예.
0: 그게 이제 유시민 작가의 특유의 그런 뭐 말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가 되게끔 만들기 때문에 뭐 수첨 얘기도 이제 했는데 결국 이 비유를 찾아내 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 소구하려고 이제 했던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난번에 ABC 이론도 그랬고 이번에 이 방송도 그랬고 저는 유시민 작가가 예전에 그 어떤 때보다 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되게 본인이 뭔가 이제 계속해서 내 말을 좀 들어라라고 자꾸 두드리는 문을 두드리는 그런 제스처를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1: 예.
0: 그렇게 오히려 해석이 됩니다.
1: 예.
0: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아까 저는 장 소장님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대통령하고 유시민 작가나 뭐 이쪽 팀하고를 조금 서로 각을 세우게끔 해석을 자꾸 하시는데
2: 아니에요?
0: 그러니까 해석 그렇게 해석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1: 예.
0: 오히려 생각보다 이쪽이 접고 들어갈 수 있는 명분만 하나 주어지면 더 이렇게 안쪽으로 서로
2: 이쪽이 어디예요? 유시민
0: 예, 유시민 뭐 등등등이 접고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었으면 오히려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좀 있어져요. 왜냐하면 이건 당대표 선거 끝난 다음에 지금 말고
2: 칼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1: 제가 제크 나이프
0: 그렇게 촉법 소리처럼 말하지 마요. 왜 그래?
1: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김민석 총리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웃으면서 만났어요. 어제 경기도 광주에 열린 청년 당선인 워크숍 현장이었는데요. 거의 현장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4: 서로 좋아하고 서로 친합니다.
5: 정 대표님하고는 평소 워낙 가까워서
6: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좁으면 확장하는 그런 판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당의 과제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이 함께 이끌어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7: 여러분 국회의원 눈치 보지 마십시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들이 공천을 했습니다. 굳이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줄 서지 않아도 이제 당원들이 당원 주권정당 당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공천권을 행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 예, 두 분의 말이었는데 서로 친하고 평소에 워낙 가깝다. 두 분의 말입니다. 아, 그때 또 연설이 굉장히 뜨거운데. 과거신 기자.
3: 네, 사실 두 사람 실제로 한 테이블에 앉아서 웃으며 대화도 했고요.
1: 예.
3: 감독자들과 셀카도 같이 찍었습니다.
1: 아.
3: 두 사람 같이 있을 때는 분명히 화기애애했는데
1: 예.
3: 방금 나온 것처럼 축사에서 온도차가 좀 있었죠.
1: 예.
3: 김민석 총리는 곧 1년 동안 파견됐던 정부의 임무를 마치고 본인이 당으로 돌아온다라면서 이번 지방선거 두고 삐끗했던 우리 당을 고추 세우고 다시 승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 예.
3: 방금 외연확장을 강조한 그 말이 나왔고요. 정청래 전 대표는 본인의 성과와 당원 주권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1: 예.
3: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이 여러분을 품어서 당선이 된 것이다. 즉 여러분이 당선된 건 민주당의 공천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1: 예.
3: 우리는 동지라며 항상 동지적인 언어를 쓰고 대동단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유시민 작가의 이 재건축론을 두고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외연 확장은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대통령이 해온 것이다 라면서 비판하는 쪽에 좀 있었고요.
1: 예.
3: 정청래 전 대표는 지금은 서로 말을 아껴야 할 것 같다라는 정도로만 반응을 했습니다.
1: 아, 이제 안 아낄 시기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네요.
3: 아, 지금은
1: 마음이
3: 아끼고
1: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3: 상대한테 아끼지 않고 네. 이런 건가요?
1: 한판 승부에서 토론하게 되면 이제 예, 좀 격렬한 토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상당히 뼈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예. 논쟁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노변호사님.
0: 사실은 정치인들이 저런 사람들이 정치인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테이블에서 정말
1: 웃으면서
0: 얘기하고 또 뒤로는 사실은 서로 약간의 이렇게
1: 네,
0: 주먹도 조금 네. 날리고 이런 건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당원들이든 뭐 이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쪽에 휩쓸러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주대를 가지고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내가 평가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저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하자면 또 만약에 저분들이 다른 입장이면 또 서로 반대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그것이 꼭 어느 한 사람이 저렇게 말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평생 저런 말만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다라고
1: 예.
0: 생각을 하고 결국 이거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이번에 뽑는 거지만 당대표를 뽑는 것에 무슨 의미를 가졌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번에 당대표는 결과론적으로는 2028년도 총선을 좌지우지하고 결국 이게 2030년까지 넘어가는 건데
1: 예.
0: 검찰개혁이 지금 이제 한창 거의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 검찰개혁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시행이 10월달 넘어서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검사들이 정말 협조를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정말로 국민들에게 많이 혼동스럽고 많이 힘든 상황이 벌어질 텐데
1: 예.
0: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혼란은 누구 책임이냐. 근데 이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게 2028년도 총선을 앞두고 책임론으로 불거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1: 예.
0: 그러면 지금 두 번 연속 민주당을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의원들을 많이 다수당으로 만들어줬지만 2028년도 총선 때는 분명히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때 그 혼란은 결국 그 책임은 모두 다 민주당이 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혼란은 실제 이 제도가 잘 됐건 잘못됐건 상관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어서 그렇게 되면 결국엔 다수당이 여당이 아닌 야당이 돼버릴 가능성이 매우 커요. 여소야대가 돼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얼굴 보고 치르는 게 이번 선거였다면 2028년도는 다음 정권과 연결되어 있는 이 여당 당대표를 가지고서 총선을 치르는 건데
1: 예.
0: 결국 이게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당대표가 되든 그 힘 짐을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데 2028년도에 그래가지고 결국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조금 다른 쪽으로 신경을 써야지 하면서 만약에 여소야대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정권은 교체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도 아니고 저분들 지금 말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고 저 사람이 절대 안 바뀌어?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다.
1: 여소야대 우려까지 말씀 주셨는데
2: 얘기해요죠?
1: 예.
2: 정청래, 김민석 이 두 분이 좋은 말만 했잖아요. 그 뒤에 하지 않은 말을 제가 아하, 해드릴게요.
1: 판독기.
2: 정청래. 서로 좋아하고 서로 친합니다. 가로 열고 말로만 그런 거 아시죠? 가로 닫고. 김민석. 정 대표님하고는 평소 워낙 가까워서
1: 예.
2: 가로 열고
1: 예.
2: 마음이 없는 말 하려니 힘드네요. 가로 닫고. 이런 속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 예.
2: 기본적으로 이 두 분이 예. 이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나요. 물론 우리 한판 승부에서 그 부분만 따가지고 아주 잘 따가지고 이제 들려주신 것 같은데 김민석 총리는 정부 여당 함께 가야 된다. 그게 나다. 대통령과 호흡 맞출 수 있는 사람 누구냐.
1: 국장석.
2: 네, 그 얘기한 거고 정청래 대표는 국회의원 눈치 보지 말라고 딱 그냥 규정해버리잖아요.
1: 국회의원 눈치 보지 말라.
8: 네. K라디오.

0: 국회의원 다수는 김민석 뭐 총리 편을 들겠지만
1: 의심 네. 의원들의 마음, 당원들의 마음 당심, 의심과 당심에서
0: 그렇죠.
1: 의원들의 마음은 뭐 김민석일 수도 있다.
0: 그런데 하지만 권리당원 동지 여러분, 나를 도와달라, 나를 찍어달라, 내가 1인 1표 하지 않았느냐.
1: 아하.
0: 그래서 와, 이게 명확하게 이 프레임이 되네요. 이 발언에서.
1: 어허. 자, 이런 건 이제 논쟁도 있었어요. 송영길 전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도 참석 못했다. 아,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허위 사실이다. 100% 사과해라. 또 정청래 의원이 반박한 SNS 글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소위 노무현 8이라는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장례식까지 안 온 사람이 무슨 저렇게 존경하는 것처럼 행동하냐라는 해석이 가능한 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이 논쟁은 어떻게 보시지? 과거신 기자?
2: 그러니까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정청래 전 대표가 처음에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이 국제도서전에 달려간 것도 그렇고
1: 네.
2: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친노와 친문의 그 상징자분이 있는 계승자가 본인이다. 근데 김민석 총리 아니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이제 각을 세우려고 하자 지금 뭐 대통령과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예정이 되어 있고
1: 네.
2: 또 지금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 차원에서 송영길 전 대표도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전 대표 그렇게까지 친노 친문 그런 사람 아닌데라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아마 저걸 꺼내고 온 거겠죠. 근데 다만 예.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뭔가 착오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좀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나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당시에 보도도 그렇고 방명록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해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당시에 조문을 안 갔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과열되다 보니까
1: 네.
2: 이런 것까지 다시 끄집어져가지고 회자되는 예. 뭐 정쟁 소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 뭐 이튿날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3: 5월 24일에 갔다고. 네. 2009년 5월 24일.
0: 한민수 비서실장이 해명을
1: 네.
0: 해놨던데 네. 제가 내일 송영길 대표 저 인터뷰하니까
1: 예.
0: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1: 요즘 그 중요한 인터뷰는 뉴스 명당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니에요. 한판 승부가 최고죠. 네,
1: 저희는 오직 세 분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메가 프로젝트 보고의 평가 좀 잠깐 해볼까요? 잠깐 전해주시죠.
2: 네.
1: 어떤 내용이었는지.
2: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1: 예.
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석을 했고 반도체, 피지컬 AI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3대 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1: 예.
2: 이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을 바탕으로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가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했던 건 서남권에 대한 반도체 신규 투자였습니다. 용인과 평택 중심 설비가 한계하다라고 있기 때문에
1: 예.
2: 서남권의 대규모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1: 예.
2: 기업의 손실이나 위험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 균형 발전과 기업의 거점 수요가 일치한 결과고 앞으로 직할 담당관도 두어서 직접 이 프로젝트 챙기겠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1: 예, 짧게 노무현 사님 평가해 주시면.
3: 너무 다행이고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그동안에 호남이 매우 소외되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정말 이 요건이나 조건이 다 맞아서 기업도 원하고 또 정부 시책하고도 맞아서 호남에 이렇게 대규모 반도체 기업 이 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고 너무 좋고
1: 예.
3: 또 호남에만 가는 게 아니고 뭐 구미에는 뭐 경북에는 뭐 울산에는 뭐 다 여러 가지 충청권에는 뭐 이게 다 나눠가지고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거 아닙니까?
1: 예.
3: 이러면은 정말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그 큰 이슈가 결국에는 이제 다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매우 정말 되기만 하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좀 꼭 돼야 된다.
1: 예.
3: 이거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뭐 반대하려고 하거나 뭐 기업에 팔을 비틀었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1: 예, 한판 승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이제 또 야당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또 먼저 하겠습니다. 축구. 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결국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주말 내내 사실은 총 9가지 경우의 수였는데 X표를 하면서 안 됐네. 스페인 하나만 딱 됐어요. 9개의 경우의 중에 하나만 해서 결국 탈락했어요.
2: 네, 맞습니다. 빙고가 안 됐습니다.
1: 9개
2: 중 3개가 하면 됐는데
1: 예.
2: 희망 고문 끝에 결국 이번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1: 예.
2: 1승 2패 승점 3점으로 조 3위에 머물렀고요. 사실상 32강에 오르지 못했다는 것은 예년으로 비교하면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이런 지적이
1: 예, 그러니까. 예.
2: 있는 상황이고요.
1: 예.
2: 한국 축구가 이렇게 월드컵 조별 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이었습니다.
1: 대통령도 SNS에 메시지를 남겼는데 황당하다는 표현까지 썼던 것 같아요.
2: 네, 예.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라고 썼습니다.
1: 예.
2: 그러면서 이번 탈락은 조직과 인사의 실패라 규정을 했고요.
1: 예.
2: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라고 했고 이 어처구니 없는 일로 국민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매우 송구하다라면서 문체부의 탈락 원인 분석과 재활방 대책을 꼼꼼하게 챙기라 이렇게 주문했다고 합니다.
1: 예, 자, 홍명보 감독 결국 사퇴했습니다. 아, 그런데 또 사퇴하는 과정에서 기자들 앞에 또 태도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고 이어갑니다.
4: 안녕하세요. 먼저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주시고 언제나 대표팀을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판단의 기준만큼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셨던 결과를 끝내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은 모두 감독인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희 팀을 향해서 도와주신 분들 항상 잊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저 홍명보 이제 전 감독이죠.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는데 뭐랄까요? 이게 또 어떤 32강 탈락의 납품이나 뭐 이런 게 좀 전혀 좀 안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설명해 주시죠.
1: 네, 그러다 보니까 사퇴 발표 방식과 태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입장문만 읽은 뒤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지 않고 회견장을 빠져나갔고 특히나 퇴장 과정에서 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머니에 손을 놓은 채 나가는 장면이 중계화면 그대로 잡히면서
0: 네.
1: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0: 네.
1: 본인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언제나 한국 축구였다고 했지만 여론은 굉장히 싸늘한 편입니다.
0: 자, 두 분도 저 사고 어떻게 보셨는지.
2: 사실 저는 축구를 예. 잘 몰라요. 예. 저는 스포츠를 전혀 모르는데 스포츠를 모르는 제가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못했나? 사실은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0: 예.
2: 저는 32강 못 올라갈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FIFA 25위라고 내가 들었고
0: 예.
2: 그 옛날에 2002년도에 내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그때 월드컵이 있어가지고 그때 떨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인데
0: 아, 월드컵 때문에 사실 달라.
2: 그때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0: 아.
2: 근데 어쨌든 뭐 그건 이제 농담으로 한 말인데 저는 사실 이번에 최소한 32강은 가겠지 이랬거든요. 32강은 옛날 진짜 말하자면 16강인데 이것까지 못하고 어떻게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떨어집니까? 그래서 저는 홍명보 감독에 대한 전혀 개인적인 생각이 없었었는데
0: 예.
2: 저분이 왜 저렇게 욕을 먹냐 이제 드디어 알았다.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0: 자, 장 소장님 저건 사과 맞습니까?
3: 사과 아니죠. 저거는 약 올리는 것이 아닌가.
0: 약 올린다?
3: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참...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홍명보 감독이 내일 새벽 4시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0: 아, 새벽 4시군요.
3: 그렇죠. 내일 공항에 나가야 되나.
0: 가서.
3: 계란이라도 좀 사갖고 나가야 되나.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어떠한 태도 이런 것들은 네. 본 마음 이런 것들은 억양에서 나타나고 표정에서 나타나고.
0: 그렇죠.
3: 그런 거 아니겠어요?
0: 예.
3: 그럼 저 억양 봐보세요. 처음에. 안녕하세요. 와, 이거는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 올린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뭐냐면
0: 예.
3: 제일 끝에 말이 뭐예요? 잘 살겠습니다.
0: 아.
3: 우리는 이 축구 때문에 정말 화가 나가지고 며칠 동안 정말 이게 안절부절도 못하고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우리 선수들 어떡하나 너무 막 그런 상황인데 본인 잘 살겠대요.
0: 요거 애드립이에요. 요거 원고에 없는 거고 이제 원고 다 읽은 다음에 그리고 하면서 이제 함께 해줬던 대기한 함께 해줬던 기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애드립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 항상 잊자고 잘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3: 잘 살겠대.
0: 잘 살겠다.
3: 그러니까 자. 이거는 어떻게 저같이 삐뚤어진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예. 연봉이 뭐 한 25억이다 아니면 37억이다 뭐 예.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나는 뭐, 아니, 그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코치진들까지 다 이렇게 하는 거라서.
2: 나는 4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3: 뭐, 세금 떼고 뭐 하고 하면은 뭐, 그 정도일 수도 있겠지만, 팀 연봉이 이제 네. 그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0: 네.
3: 정확한 건 안 밝히니까 모르는데, 나는 뭐 돈 챙길 거 다 챙겼고, 먹고 살 거 다 있으니까, 비판하든 말든, 나는 그냥 난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 느껴져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고,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우리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네. 자기 본인 사퇴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끝나면.
0: 네.
3: 그거를 저는 이 홍명보 감독한테 축구협회 회장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0: 네.
3: 이번에 그냥 자연빵으로 안전하게 네. 무조건 16강 간다라고 많은 전망이 있었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3: 우리가 뭐 그냥 멕시코 정도한테 지거나 비기거나 하고 나머지 체코랑 남아공은
0: 쉽게.
3: 우리가 뭐 쉽게 이긴다. 그런 전망이 많았죠.
0: 2승 1무 예상했다가.
3: 그러면은 이제 홍명보가 16강 가고 뭐 잘해서 또 캐나다 같은 팀하고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또 8강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차기 축구협회장으로 딱 물려주고 예, 네, 본인은 물러나고 자기 계보가 다 축구협회를 계속 지배하고 이런 큰 그림과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번에 그냥 깨져버린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에이 나 이번에 그냥 저 해가지고 축구협회장 하려고 그랬는데 에이 못해내냐 에이 화가 난다 이러고 그냥 휙 나가버린 거 아닌가. 저거는 정말 회장의 태도가 아니다.
2: 근데 그거는 너무 그 사람을 악의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라고요?
3: 아니 그럼 저 좋은 사람이라고 보여요 지금 저 보고?
2: 그런데 저는 홍명보 감독이 뭔가 할 말이 있는 나도 할 말이 많아 나도 화가 많이 났어.
0: 안고 간다.
2: 이런 식의 조금 그거는 읽었거든요.
0: 예.
2: 근데 그렇게까지 홍명호 감독이 나쁜 사람일까?
3: 아니, 그러니까 저 장면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지시냐고요. 저게.
2: 아니, 저, 그 장면은 좀 의아하게 느껴지긴
3: 아니, 기자분들이 얼마 저도 고생했어요. 그럼 일문일답 하면서.
0: 질문도 안 받고 나가고.
3: 그러니까.
2: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화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3: 그럼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저기서 하면 되잖아요. 그럼 누가 뭐 방해했다든지, 누가 뭘 못하겠다라든지, 네. 선수들이 뭐 태업을 했다라든지.
2: 아유, 그런 말을 할 수 없지. 저,
3: 그래요?
2: 아니,
3: 저렇게 나가는 게 맞냐고요.
2: 안 맞다고요.
3: 화가 난다고요.
2: 안 맞다고요. 알겠어요. 네.
0: 예, 한판 승부는 원팀입니다. 그죠? 자, 축구 얘기 여기까지 하고,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 또 공개 설전이 이어졌는데 오늘은 어떤 분들이 말씀하셨는지.
1: 네, 사실 뭐 할 때마다 공개 설전인데요.
0: 예예. 예.
1: 오늘도 장동윤 대표 거취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다시 장동윤 대표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0: 예.
1: 우리 지도부가 원팀을 이끌 상황인지 의문이다라면서 당이 정말 원팀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장동윤 대표 내려와야 한다라고 했고요.
0: 예.
1: 민주당이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간 점과 비교를 하면서 국민의힘도 총선을 준비할 새 지도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 김민수 최고위원 당원이 뽑은 당대표를 공개 모욕하는 것 말고 한 일이 뭐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맞받아쳤고요. 조광한 최고위원도 아전인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0: 예, 장동욱 대표인데 사퇴 거부 의사가 분명한 것 같아요. 조건부 사퇴론 관련 보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뭐 특검 이게 수용되면 나 자리에 연연 안 한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어 그것도 아니다.
1: 네.
0: 사퇴 없다.
1: 맞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이랑 법사위원장 문제 해결을 전제로 조건부 사퇴설이 오늘 한국일보 보도통에 나왔었습니다.
0: 예.
1: 그러자 바로 본인 SNS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면서 반박을 한 건데요.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라면서 실제 본인이 비공개 최고위 때 한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0: 예.
1: 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최고위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든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라는 거였고요. 최고위원 중 사퇴할 사람은 이 자리에서 사퇴하시라. 그런다. 아무도 사퇴하지 않았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0: 예. 자, 오늘 최고위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또 격앙된 발언을 했었는데 그 장면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4: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참 싫어합니다. 근데 이 한마디를 안 하면 일방적인 발언들이 언론에 나가기 때문에 한마디 부득이 더 하는 겁니다. 우재준 최고 이 공개석상에서 국민들 다 보는데 우리 당의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님을 공개 모욕하는 것 빼고 한 일이 특별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지방선거 끝나고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나오는 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자기 할 일을 뭘 했다는 겁니까? 여기 지금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구분하라고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본인들 그렇게 책임감 강하다고 사퇴 사퇴 얘기했으면 사퇴하세요. 이상입니다.
0: 네, 지금 옆에서 김재현 최고가 이게 머리를 딱 감싸지면서 굉장히 지금 아, 이 상황이 힘들다라는 제스처를 취한 장면이 화면으로 나갔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들어오셔서 화면을 확인하시면 되고 거의 뭐 이거는 그렇죠? 이제 언쟁을 넘어서 그 말싸움 그 이상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자, 장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3: 하여튼 창피해요. 저런 모습, 저런 수준의 사람들이 국민의힘 최고 지도부를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 할 수 있는 거는 버티기밖에 없잖아요. 그냥 많은 의원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대표로서의 권위라든지 리더십 인정을 안 하는데 본인들이 그냥 고집을 부리면서 우기는 거잖아요.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국민들 앞에 저러면 안 돼요. 김민수 최고 어디 이렇게 막 손가락으로 책상 치고 억양 높이고 그냥 하면서 혀를 차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 국민들 보기에 참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0: 예?
3: 저분들은 이제 악 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우리 여기서 그만두면은 우린 정치 생명 끝이다. 우리 다음번에 활로를 찾아놓고 만들어놓고 그만두더라도 그만두거나 쫓겨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을 겁니다.
0: 예.
3: 한동안 아니면 상당히 오랫동안 국민의힘이 좀 저러한 분란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은데 김재원 최고의 모습이 결국에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얘네들 도저히 안 되겠네. 아우 창피해라. 진짜 고개를 들 수가 없네.
0: 네.
3: 이런 생각을 저런 화면을 보면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나 다른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생각해서 야 이거 정말 저 장동의 체제에 더 이상 좀 지탱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0: 비공개 전환됐을 때는 더 고성이 나왔다고 하는데 자, 노 변호사님.
2: 김민수 최고도 그렇고 오재준 최고도 그렇고 실제 실전에서는 뛰어보지 않은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이제 관련해가지고
0: 아 그래도
2: 오재준 의원은 뭐 의원. 비례니까 뭐 그런 건데
3: 아, 대구예요. 대구 아니에요.
2: 아 대구예요. 근데 어쨌든 두 분이 그렇게 정치를 오래 한 게 아니잖아요. 아,
0: 그렇죠. 네.
2: 근데 이분들이 마치 엄청나게 오래 한 사람들이 아. 싸우는 듯이 싸우는 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두 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정치 더 이상 못해. 사실 이제 오재준 최고는 그러지 않겠지. 그 여기서 지금 정치 못해 이거는 이제 김민수 최고에게 하는 말이겠죠.
0: 그렇죠. 네. 네.
2: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날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죠. 사실은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이 모습은 그렇게까지 썩 멋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0: 예, 저는 멋있지 않았다.
2: 예, 저는 진짜 멋있지 않았었었고 그다음에 예. 제가 예전에 그분이 진짜 뭐 완전히 정치적인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실권을 잡기 전에 예. 방송 인터뷰를 만나고 저희 고정으로 출연한 아, 사람이었는데 예, 예, 예. 그때도 보고 그랬었을 때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 확실히 이제 정치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개파도 내지는 내가 누구랑 같이 편을 먹어야지 어떻게 잘 되는구나 이거를 알고 어떤 힘을 가져본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제 변질될 수밖에 없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진짜 본격적으로 다시 복당돼서 들어오면. 예. 또 완벽하게 또 더 정말로 복잡해지겠구나 좀 기대가 됩니다.
3: 결국에는 정정식 원내대표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중진 의원들도 만나고 있고 여러 초재선 의원들도 만나면서 당내 분위기나 의견을 좀 취합 중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신동욱, 김재원이 두 분만 설득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정정식 최고위원의 메시지와 행보에 좀 관심을 갖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지금 국민의힘 징계를 위한 윤리위를 다음 달 6일, 7월 6일에 예고한 상황인데 이제 장동혁 당대표가 한동훈파를 얘기를 했잖아요. 뭐 누가 징계한다는 얘기, 징계된다는 얘기.
1: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한동훈 의원의 선거를 도왔던 친한계 인사, 예를 들면 저번에 이제 치킨 같이 먹었던 그런 네. 분들이
0: 사진 찍고 예,
1: 해당 네. 행위로 이제 했기 때문에 아. 이제 윤리위에 올라간 셈이 매우 크고 그리고 이제 대한가 미래 소속으로서 당대표 사퇴를 해서 요구했던 뭐 김재석, 김용태 이런 의원들도 징계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죠.
0: 아, 현역은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인데 그분들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 근데 뭐 지금 사실 어차피 확 밀려있는 거 한두 명 더 이르나 뭐 하나 아. 개연성만 유지하면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리고 어차피 그 만약 그런 전선에서 뭐 이 사람들이 설마 민주당 편을 가겠어라는 안일함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장동욱 대표 입장에서는 기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장 대표가 지금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예. 굉장히 올림픽 공원을 가면서 계속 힘을 얻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갔다 왔고 바로 주말에도 오늘 기자 오늘 저기 국회에서도 관련된 분들 국회로 불러가지고 간담회도 따로 하고 하면서 굉장히 높게 추켜세웠단 말이죠. 예.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의 지지가 확고히 있다고 하면은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되게 자신감 있게 나가는데 실제 원내 기류는 전혀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그렇게 누르면 누를수록 역풍이 더 강하게 불 텐데 그에 대한 대비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0: 자, 해당의 징계 1순위 일각에서는 진종호 의원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 장 소장님 예상해 주세요. 누가 1순위입니까?
3: 아니 근데 징계 못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징계 안건이 안 될 것 같고 뭐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뭐 북구갑에 집을 얻어놓고 뭐 지원 유세할 거다 뒤에서 조용히 한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우재준 뭐 박 배현진 이런 분들을 다 징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0: 박정훈
3: 이렇게. 예. 아 그걸 어떻게 징계해요? 또 갇혀본다면은 또 질 텐데. 그러니까 이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스스로 연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이 반복되면 계속 저도 말씀드리지만 예. 오늘이 진짜 장동이 안 되겠네. 그러한 확신만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0: 그리고 과거신 기자도 사퇴 가능성 없다.
1: 자진 사퇴 가능성은 없고요. 할 거면 이제 비대위를 통한 것도 뭐 무너뜨려야 되는 상황인 건데 저는 뭐 계속 얘기 나오는 소위 말하는 키맨이라는 분들이
0: 신동욱, 김재원
1: 네, 설득될 만한 정치력을 친한계가 발휘할 수 있을까 얘기는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0: 여기까지 자 천희와 영희 그리고 우유신이까지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0: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싱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케이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6: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드릴까요? 바다는 바라보는 맛, 강은 흘러가는 맛, 호수는 머무는 맛, 계곡은 풍덩 발부터 담그고 온몸으로 느끼는 맛이죠. 딱 이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참맛. 여름은 계곡이 제철입니다.

신나는 곡으로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미국도요, 계곡이 참 많은데 한국 같은 그런 느낌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 않나요? 예전 부모님이랑 같이 계곡에 가면 일단 사간 수박하고 참외부터 차가운 계곡물에 담가놓고 그 다음에 불 지펴서 소태 밥하고 그리고 상추와 고추 야채들 빡빡 씻어서 삼겹살 싸 먹었던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좀 지나서는 그런 계곡들 옆에 무허가 식당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명당 자리는 일명 자리세 같은 것을 받고 자기네 음식 반드시 사 먹어야 하는 텃세로 인해서 눈살 찌푸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샌 뭐 이런 광경도 절대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땐 그런 모습들이 너무 싫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 또한 추억이 됩니다. 벌써 6월도 끝자락에 와 있는데요. 1년 중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 빨리 가죠.

0: 오늘도 아마 이 두 시간이 빨리 가지 않을까 하는데요.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친절한 폴리스 또 우리 로이츠의 보험가니까 함께 알아보는 폴리스 스토리 이어지겠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오늘도 풍성한 음악과 가수의 뒷담화 들어보실 텐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화재, 엘리커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의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날씨 이야기. 유럽을 덮친 폭염이 서유럽에서 중동부 유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유럽 국가에서도 기온이 기상 관측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진 프랑스에서는 사망자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폭염으로 1만 5천 명에 달하는 온열 관련 사망자를 발생시킨 2003년보다 온도가 더 높게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했지만 초과 사망자 85%는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집계가 됐고요. 병원과 요양원, 가정 등 모든 장소에서 사망자가 늘었지만 특히 집에서 숨지는 경우가 4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지난 토요일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면서 고속도로 콘크리트 포장이 파손이 돼 도로가 폐쇄되는 등 교통시설이 타격을 입어 독일 철도에서는 불필요한 열차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체코도 지난 토요일 북부도시 독사니에서 40.8도가 기록이 되는 등 역대 가장 더운 날을 맞았습니다. 더위가 한층 수그러진 영국에서도 적색 경보보다 한 단계 낮은 황색 폭염 경보가 유지되고 있고 최근 사흘 연속 6월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또한 로마와 베네치아, 피렌체, 볼로냐, 밀라노 등 18개 지역에서 적색 폭염 경보를 유지했고 스위스 바젤에서는 기온이 38.8도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평소 무더운 여름과 거리가 먼 북유럽 국가들에게서도 이례적인 고온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덴마크 기상연구소는 호르후스 북쪽 외둠의 기온이 37도까지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1874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이 지역에서 기록이 된 가장 높은 기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 비가 내린 후 워싱턴 DC 지역은 날씨가 개면서 기온이 95도, 섭씨 35도까지 올라가겠으며 특히 DC 지역은 체감 온도가 10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주중에 이 지역의 고온 현상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비는 충분히 내렸지만 이 지역 전반에 걸친 광범위하고 심각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가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번 주 폭염을 앞두고 이러한 습한 날씨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기상청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가 증발되기 시작하면 공기 중 수분 함량이 증가하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이슬점이 높아져 습도가 높아지고 결국 체감 온도도 높아질 거라는 거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체감 온도가 105도, 섭씨 41도에서 45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기록적인 폭염을 예상하고 있는 국립기상청은 주중에 예상이 되는 열돔이 고기압을 가져와 지표면으로 공기를 압축시키고 이로 인해 공기가 가열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열돔 현상은 폭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주말까지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되거나 동률을 이룰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최고 기온 기록은 1901년에 세워진 102도, 섭씨 39도이며 현재 예보된 최고 기온은 섭씨 38도, 화씨 101도가 되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기록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폭염은 125년 만에 세워진 기록들을 경신할 수도 있는 장기간의 폭염이며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며칠 동안 더위를 식히고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2026년 여름 기온이 2025년의 기온을 넘어설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여름 초기에 섭씨 100도가 넘는 고온을 기록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더위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외출하는 사람들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그늘에 머물며 이웃과 반려동물의 안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밝은색의 헐렁한 옷을 입으라는 기상청의 조언도 있는데요. 밝은색은 직사광선 아래에서 자외선을 일부 반사해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연휴 주말까지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오늘 월요일은 장기 예보 중 가장 좋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은 80도대로 계절에 맞는 수준이고요. 아침 일찍 구름이 끼고 부분적으로 안개가 낄 수 있지만 오후에는 또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 되겠습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 시간에는 습도가 높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찾아올 폭염에 대비해서 오늘의 이 날씨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은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최저기온 66도, 바람은 남동풍으로 잔잔하겠고요. 다소 건조한 날씨 예상되는 가운데 딸기 보름달이 부분적으로 흩어진 구름 아래에서 밝게 빛나겠습니다. 절대 오늘 밤 놓치지 마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화요일 역시 부분적으로 흐리겠고요. 최고기온은 90도, 섭씨 32도, 바람은 남풍으로 가볍게 불겠고요. 고기압이 해상으로 이동하고 바람이 남풍으로 바뀌면서 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 오후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아래 습도 점차 높아지겠지만 강수 확률은 매우 낮겠습니다. 밤 최저기온은 71도, 섭씨 22도이고요. 휘영청, 밝은 보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95도에서 100도, 섭씨 38도로 극심한 폭염이 시작될 전망인데요. 바람 또한 따뜻한 남서풍으로 불겠고요. 열대성 습기가 유입되면서 체감온도는 102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자외선 지수도 올 들어 처음으로 10 정점을 찍었습니다. 아울러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기온이 100도 초반까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이웃이나 노인, 반려동물의 안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냉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극심한 폭염은 미국에서 날씨 관련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목요일은 수요일보다 더 기온 올라가 낮 최고 기온이 100도에서 107도, 섭씨 42도가 되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의 바람과 함께 자외선 지수는 수요일과 동일한 10으로 정점을 찍었고요. 체감온도 또한 112도, 섭씨 44도까지 오르겠다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는 수요일부터 7월 4일 연휴까지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 예상이 되고요. 오후 최고 기온은 90도 후반까지 치솟아 체감온도는 100도를 훌쩍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밤에도 기온은 70도에서 80도 초반에 머물며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기후 예측센터는 워싱턴 지역을 포함한 중부 대서양 연안 지역을 중간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며 이 지역에 위험한 폭염이 닥칠 가능성이

0: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아, 또 이 휴가철이고 또 우리 자녀들도 방학을 했고 우리 경찰관님들이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요즘이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시간 위에서 스튜디오에 직접 자리해 주시는 우리 로이츠의 보안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1: 네. 더운데 우리 저 학생들도 많이 돌아왔고, 네네. 예, 지금 우리 송영경 씨가 얘기한 것 같이 저희가 좀 바쁩니다.
0: 그러게요.
1: 학생들 돌아오면 예. 아무래도 일이 많아져요.
0: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타주로 여행도 가지만 네. 또 타주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또 여행도 오거든요.
1: 아, 그렇죠. 예, 아무래도 유동 인구가 많아지니까.
0: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이 워싱턴 DC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 백악관 구경하러 오시는 분, 국회의사당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 정말 예. 많습니다.
1: 여행객 특히 여름이 더 많죠.
0: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여행 시즌에 기분 좋게 여행을 갔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 왕왕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기가 아닌가 싶어요.
1: 사기는 아마 이거는 이게 뭐 갈수록 더 이렇게 지능적인 것 같아요. 예, 우리 그래서 경찰관들도 네.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지만 이 사기 치는 사람들은요. 그 머리로 딴 데 썼으면 아마 박사기 받았을 것 같아.
0: 희한하게 그런 머리는 또 없더라니까요.
1: 글쎄 말입니다. 예. 예, 근데 이 제가 전에도 왜 우리 송은경 씨한테 얘기했지만 이 사기 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 저기는 굉장히 친절하다는 거.
0: 아.
1: 나한테 너무너무 친절하다는 거. 근데 이게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이걸 알아요.
0: 네.
1: 이게 왜 나한테
0: 갑자기?
1: 예. 그러면은 이제 경계를 하지만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0: 또 같은 교인끼리
1: 예 너무 좋은 거야.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도 알아주고 내 자식도 뭘 알아주는 내 마음을
0: 네네네.
1: 이 사람은 너무 잘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푹 빠져버리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이게 나중에 사단이 나는 거죠.
0: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참 크고 작은 그런 자잘한 사고들이 참 많아요.
1: 예, 많죠. 글쎄, 그러면 안 되는데,
0: 네.
1: 예, 이게 그런 같은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서
0: 네네.
1: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은데, 이거를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0: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이란 말이죠, 사실은.
1: 아, 그렇죠.
0: 예, 이제
1: 돈이 제일 문제죠.
0: 돈을 빌려줬는데, 네. 이제 제때 못 받으면 네. 화가 나죠.
1: 그렇죠. 이러면 싸우면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래서 왜 내 돈을 안 줘? 왜 약속을 안 지켜?
1: 네.
0: 이제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뭐, 내뱉째, 뭐,
1: 맞아요.
0: 네. 그렇게 되는 경우.
1: 네 맘대로 해.
0: 뭐, 예, 예.
1: 법대로 해.
0: 맞아요. 네. 그런데 법대로 하면 좋은데 우리 네. 한국 분들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1: 법보다 왜 주먹이 먼저 나가죠?
0: 그렇죠. 그리고 뭐 주먹도 주먹이지만 이제 뭐 욕설도 하고
1: 그렇죠.
0: 겁박도 하고
1: 맞아요.
0: 그렇게 하다 보면은 대래 돈을 뜯긴 분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1: 그렇죠. 돈 빌려준 사람이 자기의 그런 템퍼를 저길 못해서
0: 네.
1: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더 가해자가 돼가지고 이게 형사 처벌이 될 수 있거든.
0: 와.
1: 돈 빌려주고 이거는 민사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왜냐하면 내가 믿고 붙은 거니까.
0: 예.
1: 이게 이제 너 나 돈 안 갚어? 그랬다가 주먹질 한번 했다.
0: 네.
1: 이거는 폭행죄로 들어가니까 형사로 들어가거든요.
0: 그럼 매일 전화하고 막 이렇게 겁박.
1: 그것도 범죄에 들어갑니다.
0: 아하.
1: 예, 그게 이제 아주 나쁜 거죠.
0: 한국은 그런 게 좀 통했거든요. 예. 예전에.
1: 근데 돈을 빌린 사람,
0: 네.
1: 이미 어떤 이런 사람들이 또 이 사기꾼들이 너무 잘하는 게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일부러 슬슬 긁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끔 자기한테
0: 그 페이스에 말려들면 안 되네요.
1: 그렇죠. 뭐랄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이 선한 사람이 되든지
0: 네네.
1: 뭐 정말 말하자면 뭐 하느님이 되든지 예수님이 되든지 부처님이 되든지 이래야지 이게 화난다고 거기다 대고 막 정말 욕설하고 때리고
0: 감정적으로 대하면 예. 안 되는 거죠.
1: 왜냐하면 이 내가 돈을 빌린 사람은 안 갚은 건 나쁘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이용을 하거든요. 당신 우리 집에 와? 나 그러면 경찰 불러. 트레스패싱으로.
0: 대래.
1: 이러면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억울해서 저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0: 그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네요.
1: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 돈 빌려줬을 때 뭐 영수증 받았습니까?
0: 아유,
1: 계약서 받았습니까?
0: 없지.
1: 없죠. 다 구두예요.
0: 그럼요. 특히 했더라고요. 뭐 1, 2천 불 정도?
1: 네.
0: 뭐 이런 거는 그냥
1: 그러니까요. 그래서
0: 뭐 심지어는 몇만 불도 그냥 주시는 거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그런 돈 빌려주실 거 있으면 저한테 먼저 주세요. 저는 확실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말 농담으로도 하지만 예, 몇천 불 뭐 이런 거는 그냥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제가 오래전에 저기는 한 몇십만 불까지 빌려주신 분들도 계세요.
0: 이야. 네. 간도 크다. 네. 그 가정 어떻게 파탄 안 났어요?
1: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하고 뭐 의가 상하는 거는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네. 이 일 때문에 가정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가정 문제가 그 폭력이 돼가고
0: 내 와이프가 네. 내 남편이 나와 상 그렇죠 상관없이 네. 이렇게 믿고 빌려줬는데
1: 그렇죠.
0: 그렇게 되면
1: 거기다가 또 제가 하나 아는 거는 자기 아들 이름을 해서 빌려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크레딧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아들도 자기가 몰랐던 거야.
0: 아 어떻게 하면 좋아?
1: 그래서 나중에 알아가고 엄마하고 난리가 난 격도 있습니다.
0: 세상에.
1: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믿는 거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기 치시는 분들은 첫째 너무 친절해.
0: 너무 친절해.
1: 그리고 내 자식이 안 해주고 내 남편 내 와이프가 안 해주는 거를 이분은 너무 잘해줘. 헌신적으로 잘해.
0: 아우, 더군다나 헌신까지.
1: 그러니까요. 근데 요게 이 처음부터 막 돈을 몇만 불 달라질 않아요. 한 100불, 몇백 불 이랬다가 잘 갚아.
0: 네.
1: 아, 이자도 막 쳐주고 막 이래서
0: 잘 갚아. 사죠, 막.
1: 그렇죠. 나가면 뭐 자기가 다 계산하고 네네. 뭐 골프비도 자기가 다 내.
0: 아유, 너무 좋아.
1: 너무 요게 한 뭐 며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 두 달, 1년 막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믿게 되거든요.
0: 그럼요.
1: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0: 약속도 잘 지키고.
1: 그렇죠. 그다음부터 이제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0: 갑자기 뭐 한 달 뒤에 돈이 들어올 건데 지금 갑자기
1: 그렇죠.
0: 아, 그러니까 일단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 금전 거래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아니 내가 그냥 주고 그냥 너 안 갚는 거를 전제해서 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하고 안 좋은 것까지
0: 예. 돈 잃고 사람 잃고
1: 그렇죠. 예, 둘 다 잃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는 친할수록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0: 그게 제일
1: 만약에 거래를 한다면 그냥 주세요. 나 안 갚아도 돼.
0: 아니, 못 줘. 못 줘.
1: 안 갚아도 돼. 그냥 너 써. 뭐, 이럴 거면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 친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런 분 내 주위에 좀 많았으면 좋겠네.
1: 아, 그래요? 아, 내 주위에는 없나?
0: 그거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유령 렌트가 있다, 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그게 영어 기사로 봐갖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1: 예, 그게 라우든 카운티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0: 그쵸, 그쵸.
1: 예, 근데 그게 리얼터가 아닌데, 리얼터를 사칭을 해서 이런 인터넷에다가 네. 이제 집 렌트를 올린 거예요.
0: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1: 근데 그게 이제 여기 그 로컬에 사는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다른 주,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이제 여기로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0: 아.
1: 이게 이제 가갖고 그 사람들이 보고 이 집 괜찮네. 예, 그러고서는 보고 이제 뭐
0: 단기 채팅을 하든
1: 그렇죠
0: 있고,
1: 그렇죠.
0: 예.
1: 뭐 채팅을 하든 아니면 이메일을 주고받든 그 네네. 사람하고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이제 리얼터인지 알고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너무 좋으니까
0: 네네.
1: 그러니까 이제 디파짓을 걸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이 집이 빨리 나가야 되니까 내가 이제 살아야 되니까 내가 퍼스트 렌트를 먼저 내는 거죠.
0: 네.
1: 렌트비를. 근데 막상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0: 와.
1: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피해자가 꽤 많은 피해자가 나왔어요. 몇십 명이 나왔는데 지금 그래서 그 가해자
0: 네?
1: 지금 그 여자는 저희 그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요.
0: 야 진짜 간도 크네요.
1: 그러니까요. 근데 이해가 안 가요. 그 자기가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건지 이게 분명히 나중이라도 그게 터질 텐데
0: 그렇죠.
1: 왜 그렇게 간 큰 행동을 했는지.
0: 예. 예. 근데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듯이
1: 아, 그렇죠.
0: 그런 걸 많이 찾는 분들이 있으니까
1: 맞아요.
0: 사기꾼들이 극성을 부리는 건데
1: 맞아요.
0: 자 이참에 혹시 뭐 다른 나라나 타주에 뭐 단기 뭐 체류를 하시거나 타주로 이주하기 위해서 렌트를 일단 인터넷으로 구하시는 분들
1: 예.
0: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1: 예.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사람이 정말 그 회사에 소속이 돼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동산에 회사 소속이 돼 있는 사람인지
0: 그걸 알아봐야
1: 예. 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미국에서 알지다시피 부동산 에이전시들이 전부 다 뭐 저기가 있잖아요.
0: 자, 그러니까 라이센스 번호도
1: 라이센스가 있고
0: 다 있습니다.
1: 그다음에
0: 예.
1: 그 뭐라 하자면 브로커 밑에서 일하는
0: 예,
1: 그 회사가 있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럼 거기에 먼저 알아보는 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신분이 우선은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0: 예, 예.
1: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조금 아까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안 알아봤다는 거죠.
0: 그렇죠. 예. 야, 근데 이거는 같은 미국 내라면 그게 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이게 다른 나라일 경우.
1: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아볼 수는 있어요. 요즘에 챗GPT 잘 됐지 않습니까? 다 알려주더라고요.
0: 아, 예, 예, 예.
1: 그러니까 부동산이 정말로 이렇게 합법적으로 있는 데인지
0: 네네.
1: 거기에 지금 제일 CEO가 누군지 그러면 그쪽에 연락을 해보고
0: 네네.
1: 이런 사람이 거기 일하느냐
0: 네네.
1: 물어볼 수 있잖아요.
0: 그리고 무조건 돈부터 달라면은 이것도
1: 그거는,
0: 조금 조심해야
1: 그거는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절대 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0: 내가 다음 달에 이제 갈 거다.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우리 가족끼리 보낼 거다.
1: 네.
0: 그런데 뭐 두 달 디파짓을 달래는 거 혹시 모르니까
1: 안 됩니다.
0: 안 되는군요.
1: 예, 돈으로 먼저 얘기하는 거는 거의 사기에
2: 가깝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지금 에어비앤비 같은 거 많이 다른 주에 가면은 왜
0: 에어비앤비도요. 사기 많아요.
1: 사기라고 할 수 없는 게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예. 네, 왜냐면 그게 기술이거든. 사진장 찍는 것도. 그리고 와서 보니까 완전히 달라.
0: 아니, 보기에 실제로 제가 네. 2년 전인가 플로리다에 골프 여행을 갔는데 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너무 깨끗하고 넓고 근데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네. 그래서 잽싸게 이제 했죠. 네. 가서 봤더니 세상에 학고방인 거야.
1: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사람은 에어비앤비라는 그 회사에다가 나중에 다시 못 올려요. 그러니까 리뷰를 안 좋게 넣으면
0: 안 좋게 넣었죠.
1: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넣으면 그 사람은 못 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될 수 있으면 정말 잘 해야지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에어비앤비도 정말 대충 보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항상 에어비앤비는 리뷰가 있어요.
0: 있습니다.
1: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지 네네네. 그걸 꼭 읽어보세요.
0: 우리 로이츠의 보안관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1: 네.
0: 미리 예방하자 맞아요.
1: 예. 예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0: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1: 예.
0: 읽기 전에
1: 그렇죠.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0: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거 이거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요.
1: 아 그럼요. 간단한데 귀찮아서 안 해요.
0: 맞아요.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 아닌가
1: 예,
0: 싶습니다.
1: 예 맞습니다.
0: 자 오늘도 친절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 알려주신 우리 로이츠 보안관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3: 이생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4: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5: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4: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5: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의 모습을 넣은 한정판 미국 여권 디자인을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정판 여권 디자인을 공개하면서 환영합니다. 하지만 똑바로 행동하세요 라는 문구를 덧붙였는데요. 공개된 여권의 첫 페이지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그의 엄숙한 표정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페이지에는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는 건국의 아버지들의 삽화가 실렸는데 건국의 아버지들은 미국 독립선언서 및 헌법 제정에 참여한 인물들로 미국 건국의 주역으로 꼽힙니다. 해당 여권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추진하는 아메리카 250 기념 행사의 일환입니다. 한정판으로 제작이 된 이 여권은 올 여름부터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국무부 관계자는 새 디자인의 여권은 발급 시작 후 신청하는 모든 미국 시민이 받을 수 있다면서 재고가 있는 한 계속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권을 공개하면서 적은 경고 문구는 미국이 최근 입국 심사를 강화한 것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이 개최되면서 관광객 수가 급증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관광객 및 비이민자들에게 미국의 법률과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1: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인은 미 국민들을 존중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네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대통령을 존중하죠. 안 그래요?
0: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베네수엘라 지진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귀국 지원을 요청했지만 미 당국자들이 만류했다고 합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마차도의 요청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말하면서 또 한 관리자는 마차도의 요청을 정치적인 쇼라고도 지적했는데요.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24일 두 차례 강진이 발생해 적어도 1,400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은 구조대와 의료 지원을 위한 미국 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지진 피해자 수색과 복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마차도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베네수엘라를 탈출했고 그 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차도는 지난 1월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귀국을 희망해왔지만 백악관은 마차도의 귀국 의지를 존중한다면서도 가까운 시일 내 베네수엘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하네요.
1: 아, 이니 노벨 평화상 트럼프한테 준다고 했던 그니 아니오. 이, 내 그때 무엇이 있겠다 싶었는데 요런 꽁꽁이가 있었네. 에라이.
0: 미국 텍사스에서 한 목장에서 탈출한 기린이 2주 동안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대규모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텍사스 힐 컨트리에 있는 한 목장에서 3살박이 기린이 탈출한 뒤 자취를 감췄다고 하는데요. 목장 주인은 우리를 탈출한 기린이 다른 기린들이 평소에 가지 않았던 목장 내 외진 방목지로 들어간 뒤 실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헬리콥터를 동원해 약 3천 헥타르 규모의 목장을 수색하고 기린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5천 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는데요. 하지만 기린을 봤다는 신고가 몇 차례 접수됐음에도 아직까지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기린이 사라진 곳은 인구 약 2,700명의 시골 지역으로 수색 범위 대부분이 험준한 산림지대인 만큼 사람과 마주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텍사스 힐 컨트리 일대는 미국에서도 동물 사육 목장이 밀집한 곳으로 과거 홍수 등으로 인해 물소, 원숭이, 얼룩말 등이 실종된 사례는 있었으나 기린이 행방이 묘연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린이 당분간 야생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이 지역에는 기린이 먹을 수 있는 나뭇잎과 초목이 풍부하고 다른 동물들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낮아 생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1: 아니 우리 인간들이 언제부터 야생동물 걱정꼬정하고 살았대요. 정이 많은겨 인간에게 학이 질린겨. 아이 그리고 두 발 달린 짐승이 어디 못 가겠냐고요. 우리 인간한테 해나 안 끼치면 좋겠네.
0: 하루에 담배를 20개에서 40개 피씩 피는 영국 여성이 100번째 생일을 맞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베이싱스토크에 거주하고 있는 마가릿 햄이라는 여성은 지난 토요일 100번째 생일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현재에도 흡연을 이어가고 있지만 집행이를 짚고 혼자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손녀는 할머니가 수많은 건강 경고를 받고도 평생 담배를 끊은 적이 없다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몸을 타고났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도 진한 홍차에 우유를 넣어서 마시거나 마멀레이드에 버러를 거의 2.5cm 두께로 발라서 먹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중인데 다만 담배와 달리 술은 거의 마시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26년생으로 영국 여성 보조 공군에 18세의 나이로 입대해 2년 동안 복무했고 전역 후 가정을 꾸렸으며 어느덧 100세가 돼 매일 집에 방문하는 손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매주 일요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흡연은 일반적으로 폐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고령의 나이까지 흡연을 이어갈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다만 이 여성은 스스로 거동을 하면서 꾸준히 활동량을 유지하고 있고 가족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삶의 자세와 사회적 교류 그리고 금주 등 일부 식습관이 그녀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1: 타고난 체질은 아무도 못 이기지요. 누가 이기겠쇼. 죽기 직전까정 피고 마시는 사람들 의외로 있더라니까. 괜히 옆에서 냄새 맡다 죽는 사람만 재수 없는겨. 도대체 냄새나고 지저분한 담배는 왜들 그렇게 피는지 모르겠어. 당체 마음에 안 들어.
0: 이탈리아의 남녀 분리 해변에서 구역을 침범한 여성이 자신을 향한 지적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난투극을 벌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트리에스테에 위치한 남녀 분리 해변에서 지난 20일 한 여성이 규칙을 깨고 남자친구가 있는 남성 전용 해변 구역으로 들어갔다가 몸싸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해변은 현지에서 페도친이라는 애칭으로 주로 불리며 1900년대 초 조성이 된 장소입니다. 페도친은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남녀 분리 해변으로 약 2.7m의 벽으로 구역을 나눴는데 규정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은 각자의 구역에서 자유롭게 일광욕을 즐기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남녀가 함께 어울리려면 부표가 있는 곳까지 수영에 나가 물속에서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페도치는 100년 넘게 이 규정을 지키면서 운영이 됐지만 밀라노에서 온 커플 관광객이 이를 어기면서 갈등이 벌어진 것인데요. 남자친구가 있는 구역으로 넘어간 관광객 여성은 남성 구역에서 일광욕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듣고 당신들은 성차별주의자이며 중세시대에 살고 있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문제를 제기한 해변 이용객은 50대 여성으로 장애가 있는 아들을 남편과 함께 화장실로 데려가기 위해 잠시 남성 구역을 방문한 상태였는데 관광객 여성은 이 이용객에게 손을 든 채 위협하고 폭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남성들은 실제 몸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두 여성을 진정시켰으며 관광객 여성과 남차 친구는 페도친을 떠나면서 해변 입장료 약 3달러에 해당하는 환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이미 자체 규칙이 있는 장소에 왜 자신의 규칙을 강요하느냐, 어리석고 오만한 행동이다. 오래된 전통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커플 행동을 비판했다고 하네요.
1: 아이고, 방귀 낀 놈이 썩난다고 말이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아이, 100년 이상 된 규칙이며 룰을, 아이, 지가 뭔디 너미 땅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했어. 이런 종자들 트럼프한테 걸리면 콩물도 없을 텐데 말이오. 꼴랑 산불 가지고 유세는 이랜.

중국 베이징의 초고층 빌딩에 소형 항공기가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항공기 잔해와 건물 파편이 도로로 떨어지면서 시민들이 긴급 대피했지만 정확한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소셜미디어에 공개가 된 영상에는 건물 외벽이 파손이 되고 항공기 꼬리로 추정이 되는 부품 등 잔해가 수십 층 높이에서 도로로 떨어지는 모습이 담겼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파편을 피해 급히 대피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중신타워는 중국 국영 금융기업인 중신그룹 본사가 입주한 베이징 최고층 빌딩으로 사고 당시에는 퇴근 시간대여서 주변 도로가 차량으로 붐비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국은 현재까지 정확한 부상자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조종사의 신원과 행방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사진에는 소형 경비행기로 추정이 되는 항공기 잔해가 담겼으며 해당 항공기는 지역 비행훈련 업체로 등록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 측은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고 직후 현장에는 대규모 경찰 병력이 투입이 돼 인근 도로를 통제했다고 합니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큰 폭발음과 함께 건물 외벽에서 불길이 치솟았으며 건물 아래에는 불에 탄 항공기 잔해가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2018년 완공이 된 이 중신타워는 베이징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중국 중앙 TV 본사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고 이후 건물 주변 접근을 통제했으며 현장에는 시민 수백 명이 모여 사고 현장을 지켜봤는데 현재 이 사고와 관련이 된 게시물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삭제되거나 검색이 제한이 되는 등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쪽팔리고 쪽팔리죠. 이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는 믿을 것이 못디야. 아이 오죽하면 잘 믿지 못하는 사람 보고 아이 중국 너 반스 입었냐고는 말도 나왔을까?

간단한 월드컵 소식입니다. 글로벌 스포츠 연봉을 추정해 발표하는 급여 분석 매체 셀러리 리스크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연봉을 약 38억 원으로 추정을 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자료가 사실이라면 기존에 알려졌던 20억 원 수준을 크게 웃도는 액수입니다. 셀러리 리스크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48개국 감독들의 연봉 추정 순위를 공개했는데 자료에 따르면 홍 감독은 216만 유로로 48개국 지도자 중 16위에 이름을 올렸고 당초 알려졌던 20억 원을 크게 웃돌고 있는 수치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일본의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모리아스 감독의 연봉 순위는 전체의 29위로 알려졌는데 전체 연봉 1위는 브라질을 이끌고 있는 이탈리아 출신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으로 950만 유로 약 167억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연봉이 낮은 감독은 2006 독일 월드컵에서 한국 지휘봉을 잡았던 딕 아드보카트 퀴라소 감독인데요. 9만 6천 유로로 약 1억 7천만 원입니다. 셀러리 리스크는 연봉 순위는 공개된 계약서나 발표 신뢰할 만한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했다고 설명을 하면서 기본 연봉만 포함한 액수로 성과 보너스, 기타 비용, 인센티브 등은 포함하지 않은 액수라고 하네요. 아이고, 1억도 아까우니 한테 얼마? 38억? 환장 억었네. 2026 북중미 월드컵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참패한 한국 국가대표팀을 향한 팬들의 불만이 확산한 가운데 한 편의점이 출입문에 홍명보는 출입 금지라고 쓰인 안내 문구를 내걸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문구가 표기된 것은 생활용품 등 할인 판매 시 안내 문구로 활용을 하기 위해 점포별로 준비한 양식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실제 점주가 부착한 것인지 방문객이 장난으로 붙인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출입 금지가 아니라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 저 매장 어딘지 알려달라. 돈줄 내러 간다. 사장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러겠냐 등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국내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노노 명보, 전국 홍명보 동명이인 비상 등 패러디 댓글이 뒤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FIFA 랭킹 61위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대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0대1로 무너진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포장할 수 없는 최악의 졸전이었습니다. 자력으로 32강 진출을 확정짓지 못하고 남의 나라 바짓가랑이를 붙잡게 된 것은 전적으로 홍명보호의 뼈아픈 실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밥상을 걷어 찼다고 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탄식이 절로 나오며 이건 짜증을 넘어 참담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실력도 없던 한국 축구를 이제는 하늘마저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한국 축구가 32강 마지노선에 탑승하기 위해 기댈 수 있었던 경우의 수는 총 9개로 타구장 경기들 중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것인데요. 48개국으로 확대된 이번 대회 시스템상 9개의 주사위 중 단 3개만 우리의 바람대로 떨어져도 한국은 32강 산소 호흡기를 달 수 있었는데 통계 매체들이 한국의 생존 확률을 90% 가까이 짚었던 것도 이토록 널널한 경우의 수가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축구 팬들을 조롱하는 듯한 지독한 수의 연속이었습니다. 현재까지 9개의 경우의 수 중 한국의 간절한 기도대로 적중한 경기는 스페인의 우루과이전 1대0 승리 단 하나뿐으로 나머지 8경기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한국의 목통을 조이는 방향으로만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콰도르가 독일을 잡는 대이변이 터지고 무조건 승패가 갈려야 했던 일본과 스웨덴, 호주와 파라과이전은 야속하게도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세네갈은 이라크를 5대0으로 융단 폭격하며 골 득실을 갉아먹었고 이란은 이집트와 비기며 기어이 한국을 8위 턱걸이로 밀어내더니 믿었던 가나마저 크로아티아에 역전패를 당했으며 알제리와 오스트리아는 가장 나오지 말아야 할
무승부까지 나왔습니다. 동전 던지기를 해서 8번 연속 뒷면만 나올 확률, 그 기막히고 끔찍한 불운이 하필 벼랑 끝에 몰린 한국 축구에게 일어난 것인데요. 물론 우리 스스로 못해서 떨어진 주제에 누굴 탓하느냐라고 하겠지만 네, 맞는 말입니다. 누굴 탓할 자격조차 잃어버린 졸전이었으나 하지만 최소한의 기적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8개의 주사위 중 7개를 철저하게 빗나가게 만든 이 잔인한 우주의 기운 앞에서는 깊은 허탈감과 짜증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실력도 잃고 운마저 잃어버린 대한민국 축구, 5천만 국민의 가슴을 새까맣게 태워버린 2026 북중미 월드컵의 끝자락은 축구의 신마저 철저히 등을 돌린 가장 참담하고 비참한 기억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참패를 하고 선수들이 안 믿긴 처음이오. 이 내 애지가 나면 감독 욕 안 하는디. 이 진짜 삐빠빠룰라 시상에 있는 욕은 다 해주고 싶네. 이 누군지 아시죠? 아이고 홍씨도 싫어질라 그래.

실제로 예전에 이 축구 경기가 정말 졸전이었고 그리고 진짜 참패했을 때도 이 감독들이 대부분 경질되잖아요. 그때도 저는 경질되는 감독들을 볼 때 아, 저건 좀 너무하지 않나. 좀 더 두고 봐주지. 그렇다고 저렇게 바로 경질을 하나?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정말 많이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물러나는 그 뒷모습도 어쩜 그렇게 얄미웠는지 아, 저 정말 진짜 너무 좋아했거든요. 진짜 좋아했는데 너무 실망스럽고 뭐라고 참 방송에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너무나도 할 이야기가 많고 두고두고 역사의 회자가 될 그런 월드컵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잘 싸웠습니다. 선수들 이렇게 졌지만 안 미운 적 처음인 것 같아요. 자, 라라랜드 일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바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그리고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어요.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조건 우리 세무엘님께서 가끔가다 한 번씩 참여를 해주시는데 오늘 2부 첫 곡으로 당첨이 되셨습니다. 박상철입니다. 네, 정답자 티켓 아주 잘 받으셨다고 해주셨네요. 예, 저도 감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어유, 월요일 첫날부터 무시무시합니다. 삶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감사하며 기도하신다고 하신 우리 복별님. 어느덧 무덥고 습한 여름이 왔네요. 무더위를 이기자 억센 힘. 예전 한국에서 어떤 음료 광고가 생각나네요. 예전처럼 더우면 등목 한번 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되었지만 그 시절 더위를 이기던 추억을 생각하며 한자 올려봅니다. 무더위를 이기자. 축구의 불씨를 살리자. 살리긴 개뿔 다 죽었쇼. 천상 또 4년 뒤를 봐야 될 텐데 정말

진짜 일부 끝에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될 그런 월드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듣고 싶은 곡은요. 예전에 젊은 한국인들의 애창곡이죠. 아유, 여름이면 뭐 어김없이 노래 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시작인가요? CCR이 부릅니다. 프라우드 메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글. 은경씨 벌써 또 한 주의 시작이네요. 월요일 좋은 글귀와 시 같이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한 주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어제의 걱정보다 오늘의 희망을 더 크게 품으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멈추지 않는 걸음이 결국 원하는 곳에 닿게 합니다. 월요일은 부담이 아니라 또 한 번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월요일에 어울리는 짧은 시 한 편도 보내주셨어요. 제목은 새로운 시작. 아침 햇살이 창문을 두드리면 지난 걱정은 바람에 보내고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담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작은 노력이 내일의 큰 기쁨으로 피어날 테니까요.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고요. 가수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고요.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퀴즈 보내주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늘고 계세요. 이러다가 매일매일 퀴즈를 내드려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럼 너무 좋겠죠.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 맛보실 수 있는 곳 리김밥에서 리김밥 드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어요.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하오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어떤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말씀드리면 정답을 다 말씀드리는 거가 돼서 오늘은 그냥 음악만 듣는 걸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카톡을 통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지 워너비의 곡입니다. 아리랑.

월드컵 얘기 안 꺼내고 싶지만 이모저모 또 재밌는 이야기도 있어서 한 두 꼭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축구 전설 리오넬 메시 아시죠? 이 메시를 기리기 위해 고국 아르헨티나에 세워진 동상을 두고 뒷모습이 민망하다는 반응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소도시 쿠트랄코에 높이 약 26m 규모의 메시 동상이 세워졌는데 이 동상은 지금까지 제작된 메시 동상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상 속 메시는 무릎을 꿇은 채 2022 국제축구연맹 월드컵 우승 당시의 월드컵 트로피 모형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면에서 본 동상은 그래도 비교적 무난한 모습이지만 뒤쪽에서 바라본 모습은 특이하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시 동상을 여러 각도에서 담은 게시물은 12시간 만에 조회수 800만 회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동상을 뒤쪽에서 보면 민망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한 누리꾼은 동상 제작자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팬인 것 같다는 농담을 던질 정도로 동상의 후방 모습은 민망하게 그지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메시 동상의 위치를 옮기거나 적어도 동상 앞에 놓인 월드컵 트로피의 위치를 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도 나왔는데 메시가 이 동상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가 조국을 향해 보인 애정을 감안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이러나 궁금하신 분들 지금 당장 메시 동상 뒷모습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과거 유력한 한국 축구 대표팀 사령탑 후보로 거론이 됐던 제시 마치 캐나다 감독이 한국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나은 팀이었다며 32강전 상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인터뷰를 한 것이 뒤늦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감독은 남아공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을 앞두고 당연한 경기는 없다며 마음을 다 잡았다고 하는데 남아공은 한국이 속한 A조에서 1승 1무 1패를 거두며 2위로 사상 처음으로 토너먼트에 올랐습니다. 특히 한국과 마지막 경기에서 극적인 1대 0 승리를 거둬 감격을 맛보았는데 마치 감독은 많은 이들이 한국과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이 경기를 지배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어 남아공은 매우 피지컬했고 운동 능력이 뛰어났다. 수비도 잘 됐고 현재 자신들이 하는 축구에 대한 믿음이 큰 팀이었다고 했고요. 한국이 더 나은 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경기가 끝날 무렵에는 남아공이 그 결과를 스스로 얻었다. 그들이 더 나았다며 32강전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공격수인 제이콥도 한국 쪽으로 배팅이 우세했지만 남아공은 골을 넣었고 수비도 잘했다. 훌륭한 투지도 보여줬다며 우리가 그들과 32강전을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 무언가 잘하는 게 없다면 월드컵 조별리그를 2위로 마칠 순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대회 직전 한국의 국제연맹 FIFA 랭킹은 25위였고요. 남아공은 60위였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세계적인 선수를 보유한 한국이 남아공에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한국으로선 정말 비기기만 해도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충격은 더욱더 큽니다. 한편 마치 감독은 지난 2024년 홍명보 감독이 다시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될 때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감독이라고 하네요.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안 돼서 이런 악평을 했나 싶기도 하지만 듣고 보면 구구절절 틀린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 우려했던 일이 더 처참하게 당하고 보니까 우라통이 터집니다. 우리도 이런데 우리 태극 선수들은 오죽할까요? 자, 우리 뽀들현도님이 글을 일찌감치 올려주셨어요. 24년 전 오늘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월드컵 열기로 온 나라가 뜨거웠죠. 오늘이 바로 제2 연평해전 승전 24주년입니다. 적의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들의 자리에서 목숨 바쳐 NLL을 지키다 서해의 별이 된 제2 연평해전 6명의 영웅들.
정장 고 윤영하 소령, 조타장 고 한상국 상사, 사수 고 조천형 상사, 고 황도현 중사, 고 서후원 중사, 의무병 고 박동혁 병장과 참전 장병의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임형주의 불멸의 혼 신청해 주셨네요.

0: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1: 밤을 거리며
0: 매주 이 시간 우리에게 흘러간 가요와 그 가수의 뒷담화를 아주 재미나게 풀어주고 계시는 우리의 수지씨 오늘도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2: 나왔습니다.
0: 아이고,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네.
3: 자, 오늘은 어떤 가수와 어떤 뒷담화를 해주실지 또 기대가 되네요.
2: 네, 오늘은요. 네. 그래요, 말을 해봐요. 누군지 아시죠?
3: 양수경.
2: 맞습니다.
3: 네.
2: 네, 양수경 씨는 1965년 출생했고 1988년 데뷔를 했어요. 서울 연촌 초등학교를 거쳐 상계여자중학교 또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예술전문대학 영화과를 졸업했어요. 1988년 1집을 발매하며 가수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1988년 1집 바라볼 수 없는 그대가 히트하고 후속곡인 그대는 양수경의 대표곡인 1989년집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3: 아, 참 좋은 노래죠. 비 오면 뭐 어김없이 선곡이 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2: 네. 역시 크게 히트하며 이상은 이지연과 함께 데뷔부터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을 대표하는 여가수로 발돋움할 수 있었어요. 1989년에는 이지연과 함께 MBC 10대 가수상 본상을 받으며 스타의 자리를 이어갔어요. 1990년에는 일본 활동을 시작하면서 국내 활동이 저조했으나 그 일본에서 그 일본 드라마 주제가가 데뷔곡인데 오리콘 탑 100에 무려 26조나
3: 와.
2: 차트인을 하는 인기를 얻어 그해 일본 레코드 대상의 최우수 가요곡 신인상을 받는 등 20개 이상의 방송국에서 연말 가요 시상식 신인상을 수상하며 국외 인지도도 높아졌어요. 1990년 말 국내에서 3집 앨범을 발표해 대박 히트를 치면서 한국에서도 인기를 이어가고 국외 활동도 병행했어요. 이후 92년까지 강수지, 김한선 함께 여가수 인기를 놓고 경쟁을 펼치며 여가수 탑 자리를 지켰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강수진 그닥 노래 잘하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뭐 강수지만 그래요. 이지연이나 뭐 김한선이나 다 그냥 도찐 게 애찐이지 뭐.
2: 그냥 뭐 동요 부르는 식 같아가지고. 88년에서 90년 사이에 데뷔한 수많은 신인 가수들이 1집 또는 2집까지만 히트를 하고 부진했던 반면 양수경은 90년대에도 유일하게 살아남아 스타 자리를 지켰으며 1집에서 5집까지 활동곡마다 실패 없이 모두 크게 히트하며 히트 제조기로 불리기도 했어요. 여가수로는 드물게 화장품 광고도 찍었대요.
3: 워낙에 네. 이뻐요.
2: 음반 판매, 미모, 가창력, 히트곡 인기 수상 경력까지 겸비한 실력파로 인정받았어요.
3: 네.
2: 여기서 우리 그대는

0: 그대는 이 노래도 참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1: 히트곡으로는 쉴 수도 없이 많은 곡이 있는데 네. 바라볼 수 없는 그대,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당신은 어디 있나요? 이별의 끝은 어딘가요? 뭐 사랑은 차가운 유혹 등이 무수히 많아요. 1998년 1월에 신분이 짙은 가수 선배 전영록과의 결혼 소식이 신문 1면에 크게 실리는 스캔들로 난리가 났었어요. 당시 전영록은 이혼한 지 1년이 지났고 이 둘은 신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고 냉큼 대서특필을 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터졌어요.
0: 맞아요. 그때 한때 뭐 많이 난리 났었어요. 근데 사실 아니거든요. 예.
1: 당연히 당사자들은 황당한 반응을 보였고 양수경은 그저 전용록을 열렬한 팬이고 그를 롤모델로 삼으며 가수의 꿈을 갖게 해준 것이고 또 전용록은 그런 그녀를 상당히 아끼며 자신의 곡을 준 것뿐이라고 해명을 했어요. 결국 스캔들 해명을 위해 7살 연상 음반 제작자이자 소속사 대표인 예당 컴퍼니 회장인 전두섭 씨와 결혼 소식을 알리고 결혼을 올리며 일단락되었지만 당시 최고 연예 기획사 대표와 여가수의 결혼 소식인 만큼 이 또한 장안의 화제였어요. 당시 연애하던 관계이긴 했지만 결혼까지는 생각 안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 5년 만에 아들을 낳고 남편을 내조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가수 활동을 중단한 지 20년 만인 2016년 7월으로 KBS2TV 불후의 명곡에서 전설로 출연해서 지상파 방송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무래도 20년 만에 무대여서인지 일부 시작하면서 사랑 창밖에 빗물 같아요를 부르다 반가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한 관객과 눈을 마주치고서 감정이 북받쳐 잠시 울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음 달인 8월에는 KBS 1TV 콘서트 7080에서 그녀의 단독 컴백쇼를 이례적인 1시간 풀타임 형식으로 편성해서 방영하여 화제가 되었어요. 양수경의 남편인 예당 컴퍼니 테라리소스의 변두섭 대표이사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회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향년 54세, 당시 예당 측은 사인을 과로사로 발표했지만 각종 언론에서 자살의 정황을 보도하자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밝히며 고인의 명예를 지켜드리고자 했다고 말한 바 있었어요. 네. 이거는 네. 우리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0: 아유, 그런 얘기가 재밌죠. 모시가 좀 나올 것 같은데.
1: 우리 친구가 신호가 배우라서 극적으로 좀 발이 멀은 애인데 여기 사는데 한국을 나갔는데 카페를 갔어요. 옛날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 양수경이가 아들을 데리고 그 카페에 친구를 만나러 나왔는 거 보더래요.
0: 오, 그러니까 놀러 갔는데 거기서 본 거군요. 양수경 씨하고 양수경 씨 아들하고.
1: 딱 보자마자 악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 조그만 남자 아이 얼굴에서
0: 예예.
1: 전영록 씨 얼굴이 보이더래요. 내 딸도 동시에 엄마 제 얼굴에서 전영록이 얼굴이 보여 그러더래요.
0: 어머, 아유 그 아들 좀 보고 싶네.
1: 아유 글쎄 말이야. 근데 어릴 때였었거든요 그때가.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할까나 말거나 하다가
0: 요새는 말 진짜 조심해야 돼요.
1: 그러게 말이요.
0: 그러니까 이게 우리끼리만 얘기지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본 사람의 오피니언이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본 건 아니니까.
0: 근데 너무너무 똑같았다.
1: 여기서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아이고, 들어보죠. 네.

0: 이 노래가 또 한때 제 18번이었잖아요, 또.
1: 아유, 양수경 노래가 저랑 딱 맞더라고요.
0: 처음엔 양수경 씨를 굉장히 부러워했었어요. 왜냐하면 실은 저도 전영록 굉장한 팬이었거든요.
1: 저도 꿈이 가수였는데 저보다 먼저 전영록이한테 곡을 받아가지고 가수로 그냥 성공을 하는데 아유 진짜. 그래서 한동안 잠깐 부러웠었어요. 착한데요.
2: 이것이 싸가지 없네. 이것이 싸가지 없어.
1: 아유 내가 이래서 수지 씨를 좋아하자네.
2: 양수경은 2017년 본인의 재산을 제로라고 밝힌 바 있는데 사별한 전남편 고 변두섭 씨가 그 남긴 막대한 상속 채무로 인해 문화일보 인터뷰 등을 통해 알려진 사실은 남편이 사망한 후 양수경은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것을 우려해서 한정 승인이라는 것을 신청을 했대요. 한정 승인이라는 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제도래요. 그리고 양수경은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남은 개인 재산은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언급을 했어요.
0: 아유, 받아도 현찬을 판국에.
2: 근데요, 제가 볼 적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뻐요, 굉장히.
0: 아, 양수경 씨 이쁘죠. 예.
2: 새로운 신임 대표 이사로 선임한다고 공고하며 발빠른 재정비에 나섰어요. 바로 그 다음 날에 변두섭 대표의 아내 양수경, 그때 당시에 46살이었대요. 신임 대표 이사를 도와 전반에 나서 고인의 그 사업체를 수습할 것이라는 골자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어요. 장례식의 모습을 드러낸 양수경은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 넋을 잃은 상태였어요. 많은 히트곡을 만들며 인기를 끌던 가수 양수경이 변 대표와 결혼한 것은 이제 98년 기획사 사장과 소속 가수의 만남이었거든요. 그 뒤 양수경은 연애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하와이에 머물며 자녀를 키웠어요. 여기서 당신은 어디 있나요? 그래.

0: 아유, 갑자기 그 대사가 생각이 나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그 드라마 아시죠? 아유, 나쁜 놈의 시기.
1: 아유, 근데 46세 이렇게 혼자 됐으니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양수경은 그 고 변두석 회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친아들 변준호 군과 2009년 먼저 세상을 떠난 여동생의 두 자녀. 조카요. 조카를 입양해서 아유. 일남 이녀의 다둥이 어머니로 수라에 두고 있어요.
0: 착하다니까. 예.
1: 양수경은 집안이 어려워 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수를 꿈꾸게 되었는데 이후 친구를 따라서 KBS 신인 무대 오디션에 참여했다가 친구는 떨어지고 자신만 합격하게 되면서 극적으로 데뷔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사회를 그때 누가 했냐면 그 콩나물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위키리 씨 있죠?
0: 아, 위키리. 한국 이름이 아마 이한필 씨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1: 이 사람이 위키리잖아요.
0: 네.
1: 그 사람이 사회를 받고 심사위원 중에는 연기자 송재호 씨가 있었어요.
0: 알죠.
1: 제가 그때 당시에 그 프로를 봤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송재호 씨가 양수경을 보고 인물이 좋아서 연기자를 해도 좋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쓸데없는 게 들어있슈 머리에. 예, 5번에 걸쳐 시험을 봤는데 5번째 노래가 그때 그 사람, 그 당시에 심수봉의 모창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김은국도 함께 참가했었어요. 김은국도 그때 이제 픽업이 된 거예요.
0: 네네.
1: 생선 장사를 하던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했던 그녀는 가수가 가장 아름답고 품이 있으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연습하면서 가수의 길을 준비했대요.
0: 아. 이 양수경 씨도 노력을 많이 했네요.
1: 그렇죠. 여기서 사랑은 차가운 유혹.

0: 사랑은 차가운 유혹. 아우, 이 노래도 엄청 인기 많았었어요.
1: 그 양수경은 2009년 작고한 여동생의 두 자녀를 입양해서 16년 동안 친자식처럼 키워왔으며 최근 첫째 딸 채영양을 이제 2025년 봄에 결혼을 시켰어요. 당시 조선의 사랑꾼 방송을 통해 딸을 시집 보내는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과 눈물을 공개해서 많은 이들의 감동을 자아냈어요. 그 양수경의 여동생이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세상을 떠났대요.
0: 왜 그랬을까? 젊은
1: 몰라요. 애를 둘을 놔두고
0: 세상에
1: 사망하기 몇 시간 전에
0: 예.
1: 전화 통화를 시도를 했으나 받지를 않아서 비극을 막지 못했던 그 당시 오랫동안 심각한 공황 장애를 겪었다고 방송을 통해 고백을 한 바 있어요.
0: 아하.
1: 네,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러니까는 양수경이 전화만 받아서 어떻게 했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는데.
0: 글쎄 말해요.
1: 그로 인해서 갔다는 거를 생각하니까 공황장애를 겪었나 봐요.
0: 아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1992년 젊은 나이에 림프셈암, 임파선암을 진단받았어, 양수경이. 그래서 투병을 했으나 식습관 개선과 자연 치유 등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고 완치됐다고 하네요.
0: 글쎄, 전혀 몰랐는데요. 그런 사실은.
1: 네.
0: 또.
1: 그렇죠. 양수경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예요. 마지막 곡은
0: 네?
1: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0: 왜 이 곡 안 나오나 했어요. 네, 끝곡으로 준비를 하셨군요.
1: 네.
0: 자,
1: 네네.
0: 오늘도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양수경의 노래, 그리고 양수경의 또 지나온 과거 아주 잘 들었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기약을 하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세리는 물론 애난다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1: Q&A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주택을 구입하신 손님에게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부엌에 백스플래시를 하고 싶다고 의견을 물어오셨어요. 예쁘게 공사를 마치고 한 달이 지나 또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카운터탑을 요즘 유행하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하셔서 역시 공사를 잘 마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몇 주가 지난 후에는 페인트와 조명을 하신다고 합니다. 집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우선 권하기는 이사 들어가신 집에서 해야 할 것들을 모두 적어보는 것입니다. 리스트를 쭉 나열한 후에 시간적으로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 보시고 계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과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도 구별해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리서치가 당연히 필요한데 간혹 본인만의 독특한 취향을 고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본인의 만족이 최우선이지만 또 언젠가는 팔아야 하는 집이라면 한 번쯤 생각을 더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는 페인트라든가 타일 등은 개인 취향을 따를 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변경이나 큰 돈이 들어가는 공사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운홈에 작은 방 두 개가 필요 없다고 벽을 터서 방을 크게 만든다든가 패밀리 룸을 넓힌다고 서재를 없애기도 하고 부엌을 크게 하려고 선룸을 없애고 하는 일들입니다. 집의 구조, 동네 분위기, 리셀 밸류, 최근 유행 등을 고려하시고 집을 가장 많이 보고 다니는 리얼터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업체에서 견적을 오면 디자인 컨설팅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참조하시면서 아이디어를 수정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견적은 반드시 여러 군데에서 받은 후에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주변의 소개나 잘 아는 분들과 일을 하는 경우일지라도 다른 곳의 견적은 받아보고 비교하셔서 가격, 서비스, 사용하는 자재들의 차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님의 경우처럼 각각의 공사마다 전기 따로, 플러머 따로, 페인트, 바닥 따로따로 할 수도 있지만 제네럴 컨트랙터를 고용하셔서 모든 공사를 한 업체에게 맡기는 경우 절약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작던 크던 어떤 공사이든지 라이선스와 보험을 가진 회사인지는 꼭 확인하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계절에 따라 이득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덱 or 페리오 혹은 큰 나무를 잘라야 하는 아웃사이드 일의 경우에는 찬바람이 부는 늦가을이나 초겨울쯤에 가격이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일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지붕이나 사이딩 같은 경우는 소유하신 보험회사에 클레임해서 바꿀 수 있기도 합니다. 헤어 데미지와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손상을 입었을 때를 위하여 보험이 있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카운티 퍼밋이나 속해 있는 HOA의 어프로블이 꼭 필요한지도 챙겨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집을 거래해 주셨던 리얼터에게 자문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리얼터는 주택을 거래하는 전문가입니다. 사고 파는 일 외에도 집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프로페셔널한 에이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

헤이 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선거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는 일부 주의 제도에 대해서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콜로라도주 연방 하원의원 민주당 2비 선거에서 20대 이민자 출신 민주사회주의 성향 후보가 15선 현역 의원을 앞서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독립기관 인사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인사는 예외로 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임시보호지위를 받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등 합법적 체류 자격을 신청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진 캐럴이 제기한 성추행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심리하지 않기로 하면서 하급심에 500만 달러 배상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와 퀸즈 일대에서 마사지 업소를 가장해 성매매와 불법 마사지 영업을 벌이고 100만 달러 이상의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뉴욕시에서 차일드케어 보조 프로그램 CCAP를 이용하는 가정은 앞으로 2년 동안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착륙하던 제트블루 여객기가 비행 중인 드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중반부터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미 북동부 지역에 강력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가 가뭄 비상사태 선언 시 포토맥강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헤이 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는 일부 주의 제도에 대해서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편 투표 유권자 성향은 대체로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연방대법원은 29일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주 우편 투표 관련법에 대해 지난 2024년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현행 미시시피 주법은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는 선거일 이후 5 근무일 안에 도착할 경우 유효표로 집계합니다. 미시시피를 비롯한 14개 주와 워싱턴 DC가 이처럼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경우 일정 기간 유예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10여 개 주는 군인과 해외 거주자에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는 연방 공직 선거일을 11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로 규정한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자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결과라고 CNN 방송과 뉴욕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에 부정선거 소지가 있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유권자 신분 검사 강화 법안 처리를 의회에 촉구하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 예비선거 개표가 우편 투표 집계를 기다리다 늦어지는 점을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등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는 쪽에 섰다는 점에서 출생시민권법 판결 등 대법원의 다른 쟁점 사건에 대한 판결이 주목됩니다. 당초 언론에선 보수 우위인 대법관 성향을 고려해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이 같은 예상을 뒤집은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24년 총선에서 75만 장이 넘는 우편 투표 용지가 선거일 전 소인이 찍혀 발송돼 선거일 직후 유예기간 내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오늘 연방 대법원에서 유권자의 권리와 관련해 엄청난 패배가 있었다고 실망감을 보이면서 이 판결 때문에 자신이 촉구하는 유권자 아이디 법안, 일명 세이브 법안 처리가 중요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유권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유권자는 시민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예외인 경우가 아니면 우편 투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세이브 법안의 요건에 대해 정치인이든 아니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은 이번 주 하원을 소집해 세이브 법안이 상원에서 과반 의석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예산 조정 절차에 포함해 처리하겠다고 전날 예고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연방대법원이 정부 내 독립기관 소속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29일 민주당 추천 인사였던 레베카 켈리 슬로터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해임한 데 대해서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독립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부정행위나 근무 태만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책 적 입장차를 이유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한 1935년의 판례가 뒤집힌 셈입니다. 이에 따라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 대통령의 공직자 해임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 원자력 규제위원회 등 행정부 산하에 있지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통제를 받지는 않는 20여 개 독립기관에 이번 판결의 여파가 미칠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결을 크게 반겼습니다.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1930년대부터 미 대통령들이 추구해온 결정

0: 이라며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해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 중에 하나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적이고 전례 없는 승소를 한 현직 대통령이 된 것은 정말 큰 영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해임에는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9명 중에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쿡 이사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쿡 이사에게 해명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이사직을 일단 지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이 해임 결정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연준의 독립성에 손을 대려던 트럼프 대통령을 저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이 임시보호 지위를 받은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등 합법적 체류 자격을 신청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임시보호 지위 관련 판결 이후 이민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1: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임시보호 지위를 받은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신청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28일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과의 인터뷰에서 영구적 지위로 체류하기 위한 서류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실제로 항공권과 약 $2,100를 제공해 정착을 돕겠지만 임시보호지위는 이름 그대로 영구적 지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수십만 명 규모의 이민자 보호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 해당 결정으로 약 35만 명의 IT 출신과 6천 명의 시리아 출신 이민자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부는 전쟁이나 재난 등으로 본국 귀환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임시로 합법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 보호 지위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IT에는 2010년 대지진 이후 시리아에는 2012년 내전 이후 임시보호지위 체제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해당 보호조치가 종료될 경우 이미 세관단속국에 의한 구금 또는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수년간 미국에서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구축해온 수십만 명의 삶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공화당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지사 마이크 드와인은 IT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결정을 실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내 임시보호지위 수혜자는 총 17개국 출신의 약 170만 명으로 이번 조치가 다른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드리스콜 딸기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루수박개당 5불99, 체리펀즈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7: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7: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8: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ollar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0: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1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13: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14: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3: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4: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15: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와 퀸즈 일대에서 마사지 업소를 가장해 성매매와 불법 마사지 영업을 벌이고 100만 달러 이상의 범죄의 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10명의 피고인과 법인 4곳을 기업 부패와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6: 뉴욕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 검찰이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까지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서폭 카운티와 퀸즈 일대 마사지 업소 4곳을 거점으로 한 성매매와 불법 마사지 영업을 벌인 혐의로 10명의 관련자와 법인 4곳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플러싱에 거주하는 59세 샤오란 공은 헌팅턴 지역의 마사지 업소 3곳 그리고 퀸즈 플러싱의 192 푸트 스파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합법적인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 조직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직은 잠복 수사 과정에서 현금을 대가로 성매매를 제한하고 무면허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 과정에서 음성 도청 장치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피고인들은 뉴욕주 노동국에 허위 고용 등록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남성 피고인 한 명은 조직 자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여성 종업원들을 업소로 수송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거래 내역을 숨기기 위해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유도했으며 조직이 100만 달러 이상의 불법 수익을 올린 뒤 이를 주택담보대출 상환과 투자 계좌 등에 사용하면서 자금 세탁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은 은행 예금과 부동산 두 채를 동결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과 금괴 등 추가적인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주범인 공 샤오란을 비롯한 7명은 기업 부패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8년 4개월에서 2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돼 최고 1년 4개월에서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9일 그리고 2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레이먼드 티어니 서폭 카운티 검사장은 합법적인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와 자금 세탁으로 100만 달러 이상의 범죄 수익을 올린 정교한 범죄 조직을 적발했다며 지역사회의 암적인 존재이자 피해를 주고 있는 불법 조직을 계속 해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15: 연방대법원이 29일 자신이 패소한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원고인 패션 칼럼니스트 이진 캐럴에게 500만 달러를 배상토록 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을 맹비난하며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패소한 성추행 민사재판 사건에 대한 상고 요청을 기각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대법원 결정에는 사유가 적시되지 않았으며 공개된 반대 의견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23년 5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성추행 민사소송에서 원고인 캐럴에게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습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머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법원은 5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2심 법원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를 요청했습니다.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별도의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2024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에게 위자료 8,33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지난해 9월 2심 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 대한 상고도 대법원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중대한 타격이라며 1990년대 중반 백화점 탈의실에서 캐럴을 성추행했다는 배심원 평결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그의 법적 노력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놀랍게도 연방 대법원이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여성이 제기한 가짜 사건을 재검토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나를 겨냥한 이 정치적인 사법의 무기화 또 법적 공격 특히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주장에 맞서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사실상 미국과 미국이 지향하는 모든 가치에 대한 사건이며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에게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는 나를 부당하게 잡아넣기 위해 수십 년 전 사건에까지 소급 적용되는 법을 아주 잠깐의 기간 동안 만들어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에 올여름 첫 폭염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온이 화씨 100도, 38도 안팎까지 오르고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최고 110도, 섭씨 43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6: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중반부터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북동부 지역에 강력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실제 기온이 100도, 섭씨 38도를 넘나들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105도에서 110도, 섭씨 40도 안팎에서 최대 43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이 멕시코만 연안에 형성된 고기압이 북동부 지역까지 확장하면서 발생한 열돔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열돔은 강한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지표면 가까이에 가두면서 강한 햇볕과 함께 폭염을 장기간 동안 지속시키는 기상현상을 의미합니다. 뉴저지 대부분 지역에는 이미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으며 기상당국은 앞으로 경보 대상 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허슨밸리, 뉴저지 동북부 지역은 7월 1일 수요일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 익스트림 힛 와치, 폭염 감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연속 100도를 넘기며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7월 4일 토요일 독립기념일 연휴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최고 기온이 98도, 일요일에는 94도로 차츰 내려가겠지만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온은 월요일 비 소식과 함께 90도로 내려가며 수그러들겠습니다. 보건 당국은 폭염 기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통풍이 잘 되는 밝은 색상 옷을 착용하며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그늘에서 종종 휴식을 취해야 하며 무리한 신체 활동을 자제하는 등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15: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장애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습한 날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87도, 섭씨 31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조금 흐린 날씨 이어집니다. 밤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 예상됩니다. 흐리고 덥겠습니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뉴욕시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며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나타냅니다.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조금 흐린 날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밤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92도, 섭씨 33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흐리고 덥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폭염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현재 대체로 화창한 날씨 보이며 기온은 89도, 섭씨 32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뉴욕과 워싱턴 일원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 플레이세이즈팍 타운의회가 미터 파킹 운영시간 단축 시범 프로그램을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운 내 모든 미터 파킹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유료로 운영됐지만 타운 정부는 경기 침체, 이민 단속 여파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운영 종료 시간을 오후 6시로 앞당기는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당초 이 조치는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타운 의회가 효과를 고려해 9월 말까지 연장키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의 산하 세종역사연구소가 지난 27일 플러싱에서 창립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사회와 조선족 사회인사 등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소는 한인과 조선족 차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알리고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역사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립식에서는 이밀빈 소장의 환영사, 이명석 뉴욕 한인회장의 축사 등에 이어서 임 소장이 안중근 의사와 이토 히로부미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소는 첫 사업으로 광복절인 8월 15일 한국 역사 능력 시험 평가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부와 성인부로 나누어 실시되며 우수 참가자에게는 최대 $2,000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앞으로는 정기 역사 강연, 교육 세미나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17-471-4553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가 오는 7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메릴랜드주 엘리코시티에서 순회영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번 순회영사는 메릴랜드 한인회관에서 진행되며 워싱턴 DC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동포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처리 가능한 업무는 재외 국민 등록,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여권 신청, 공증 및 영사 확인, 국적 상실 신고, 국적 이탈 신고 등입니다. 업무별 필요 서류와 수수료는 서로 다름으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민원은 원본 서류를 지참한 뒤에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업무별 구비 서류,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 202-939-5653 또는 메릴랜드 한인회 410-772-5393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이젠 이퀄 하우징 랜드.
6: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7: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6: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7: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6: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7: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6: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9: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0: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9: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부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5: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6: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5: 703-354-1950 703-354-1950
7: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8: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프로농구 NBA 우승을 차지한 뉴욕 닉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뉴욕시가 선수들의 이름을 딴 임시 거리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뉴욕시는 선수들의 등번호와 일치하는 거리에 한 달 동안 선수 이름과 기존 도로명을 함께 표기하며 시민들과 함께 우승을 기념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9: 조란맘 단위 뉴욕시장은 뉴욕 닉스의 NBA 우승을 기념해 맨해튼 주요 도로 18곳에 선수들의 이름을 딴 임시 공동 도로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도로명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기존 표지판과 함께 선수들의 이름과 등번호가 새겨진 임시 표지판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임시 표지판은 약 한 달 동안만 유지됩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우승은 농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불리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뉴욕이 무엇을 이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임시 프로젝트는 닉스 선수들의 등번호와 일치하는 스트릿 번호를 활용해 선수들의 이름을 딴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 세븐트 에비뉴와 사우스 웨스트 11스트릿 거리는 등번호 11번인 주장 제일런 브런슨의 이름을 딴 제일런 브런슨 웨이 넘버 11이라고 표기됩니다. 세븐트 에비뉴 웨스트 32스트릿의 경우에는 등번호 32인 팔 앤터니 타운 넘버 32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세븐트 에비뉴 웨스트 23스트릿은 등번호 23번인 미첼 로빈슨 넘버 23 거리로 기존의 거리명과 공동 표기됩니다. 뉴욕시는 이번 임시 거리 명명이 NBA 우승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동시에 뉴욕 시민들의 화합과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10: 뉴욕시에서 차일드 케어 보조 프로그램 CCAP를 이용하는 가정은 앞으로 2년 동안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캐피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25일 뉴욕시에 특별 유예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현행 보육 바우처 지급 기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 이용 가정도 지원이 줄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대상은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부모들입니다. 파타임 근로자는 물론이고 교대 근무자와 야간, 주말 근무자도 기존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유예 조치는 보육 지원 축소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최근 뉴욕주가 차일드케어 보조 프로그램 운영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일부 가정의 지원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뉴욕주의 제도는 부모의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보육 지원 시간을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팬데믹 이후 출퇴근과 이동 시간, 근무 일정이 자주 바뀌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해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에 파타임 근로자나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부모들은 보육 지원 시간이 감소하고 일부는 기존 보육시설을 계속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보육단체와 시민단체는 지원이 줄어들면 부모들이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직장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자주 옮기게 되면서 안정적인 돌봄과 교육 환경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특별 유예를 통해서 당분간 이런 혼란을 막게 됐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된 만큼 보육단체들은 시간제와 교대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제트블루 여객기가 비행 중 드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나흘 전에도 뉴저지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여객기에서 드론이 목격돼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연방항공청이 잇따른 드론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9: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29일 월요일 오전 7시 15분쯤 라스베거스를 출발해 뉴욕 JFK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트블루 여객기 조종사는 착륙을 위해 공항으로 하강하던 중 약 3,000피트 상공에서 드론과 충돌한 것 같다고 관제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안전하게 착륙했으며 승객들 역시 안전하게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제트블루는 사고 이후 항공기를 정밀 점검한 결과 기체 손상이나 드론과 실제로 충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과 나흘 전인 지난 금요일 뉴저지 뉴워크 리버티 국제공항으로 접근하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여객기 조종사가 드론을 발견했다고 보고한 데 이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항공교통관제 교신 기록에는 첫 번째 여객기의 신고 직후 또 다른 항공기 조종사도 오른쪽 약 1마일 지점에서 드론을 목격했다고 관제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연방항공청은 매달 미 공항 인근에서 100건이 넘는 드론 목격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공항 주변이나 항공기 근처에서 드론을 비행시키는 행위는 항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연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10: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가 가뭄 비상사태 지정 시에 포토맥강을 제외해달라고 주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지역 식수원인 포토맥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광역 식수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11: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가 가뭄 비상사태 선언 시 포토맥강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버지니아 주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의회는 28일 제프 맥케이 카운티 의장이 에비겔 스펜버거 주지사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내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카운티 측은 현재 주 전역이 가뭄 경보 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북부 버지니아 지역은 중간 수준의 가뭄에서 일부 지역은 심각한 가뭄 상태까지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가뭄 모니터에 따르면 버지니아 대부분 지역은 가뭄 경보 상태이며 북부 버지니아 일부 지역은 심각한 가뭄 단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인구 220만 명 이상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핵심 수원인 포토맥강의 수위가 최근 역사적인 저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가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물 사용 제한이 확대돼 주민과 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제프 맥케이 의장은 카운티 의회에서 포토맥강 유량은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에 근접해 있으며 기후 예측 센터도 올 여름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페어팩스 워터의 요청에 따라 포토맥강을 주 전체 가뭄 비상사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백만 주민과 기업이 불필요한 불편을 겪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2: Potomac River flows remain near record level lows and the Climate Prediction Center shows drought persisting through this summer. To avoid unnecessary hardship for millions of Northern Virginia residents and businesses.
11: 지역 수자원 전문가들도 포토맥강이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북부 지역 등 광역 수도권의 핵심 식수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토맥강은 수백만 명의 식수를 담당하는 주요 수원이라며 이번 요청은 강 수량을 기반으로 한 물 사용 제한이 지역 경제와 생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페어팩스 카운티는 수도권 지역 지자체들이 지난 수십 년간 공동으로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해왔다며 단일 기준의 일괄적인 가뭄 비상 조치는 기존 협력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 수도권 지역협의회는 이미 이달 초 가뭄 주의보를 발령하고 물 절약 권고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권고안에는 샤워 시간 5분 이내로 줄이기, 양치 면도 시 물 잠그기, 세탁과 씻기는 가득 찼을 때만 사용하기, 누수 점검 및 수리, 잔디 및 조경 물 사용 폐소화, 호스 대신 빗자루 사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관계자들은 현재 가뭄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강 유량 회복과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는 가정과 기업 모두에서 지속적인 절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10: 진보 성향이 강한 콜로라도주에서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정계 경험이 없는 20대 이민자 출신 민주사회주의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9일 제1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변호사 출신 멜라 키로스가 15선 하원의원인 다이애나 디겟과 연방 하원의원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 베테랑과 신의 대결이지만 여론조사 등 각종 지표에서 는 키로스가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코커스에서 키로스는 67%의 득표율로 무난히 예비 경선 출마 자격을 얻었지만 디겟은 33%로 필수 요건인 30%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이달 11일에서 15일 아메리칸 프라이어티스 저스티스 데모크레츠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키로스가 41%의 지지를 얻었고 디겟은 3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8: 키로스는 유년기 시절 에티오피아에서 콜로라도 덴버로 이민했으며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민주당 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민주사회주의자 진영 인사라는 점입니다. 민주사회주의자 진영을 이끄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이미 키로스를 우리 의회에 필요한 대담한 리더라며 공식 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노동자와 세입자 권리, 부의 재분배 정책 등을 강하게 옹호하는 강경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최근 선거에서 연전 연승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뉴욕에서 30대 인도계 미국인 조란 맘다니가 당선되면서 민주사회주의자 진영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후 북서부 최대 도시인 시애틀에서도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여성 정치 신인 케이티 윌슨이 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프라이머리가 이어지며 이 같은 민주사회주의자 진영의 득세는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워싱턴 DC 시장 민주당 후보로 역시나 민주사회주의자인 제니스 루이스 조지가 뽑혔습니다. 워싱턴 DC는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11월 중간선거 본선 승리도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간 콜로라도에서도 온건한 성향의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당선돼 왔습니다. 콜로라도 예비선거는 오는 30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증시입니다. 인공지능 AI 관련주 고평가 우려에 지난주 약세 흐름을 보였던 뉴욕 증시가 오늘은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59% 오른 52,182.74의 거래를 마쳤으며 사상 처음으로 5만 2천선을 돌파해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8% 오른 7,440.4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07% 오른 25,820.1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상 증시였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뉴욕은 수요일에서 토요일, 워싱턴은 수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폭염이 예상됩니다. 폭염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브닝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제작에는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7월 1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0일 화요일 아침부터 7월 1일 수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지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용화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헬스 섹션에서는요. 얼마 전에 한국의 서울대병원과 이대서울병원 연구진이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릴 위험도가 높아지는지, 그렇다면 어떤 고기를 먹느냐가 영향이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라이프 섹션에서는 누군가에게는 낡은 유물로,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국가의 자부심으로 여겨지는 영국 왕실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릴게요. 가족들과 외식을 할 때 메뉴를 고르다 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기인데요. 오늘 저녁은 삼겹살을 먹을까? 주말인데 곱창에 소주 한잔 할까? 하다가도 나이가 들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던데, 아니 암 위험도 높아진다던데 하고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한국의 연구진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기를 단순히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보다 어떤 종류의 고기를 먹느냐가 특정 암 사망 위험과 서로 다른 연관성을 보였다라는 내용인데요. 서울대병원하고 이대서울병원 공동연구팀이 한국인 유전체 역학 조사 사업에 참여한 성인 약 14만 7천 명을 아주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서 육류 섭취 그리고 암 사망률의 관계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연구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해외 연구에서는 붉은 고기나 가공육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할 경우에 일부 암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전체 육류

0: 를 가장 많이 섭취한 남성 그룹이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위암 사망 위험률이 약 52%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이것이 붉은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연구는 관찰 연구인 만큼 원인과 결과를 직접 증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가능한 설명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육류 섭취 방식 그리고 생활 습관의 차이를 제시를 했습니다. 서구권에서는 햄이나 베이컨처럼 가공육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신선한 육류를 구워 먹는 경우가 많고요. 생활 습관이나 건강검진 참여율 같은 이런 여러 요인들이 함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가공육은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을 좀 많이 섭취한 남성에게서는 직장암 사망 위험이 약 2.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가공육을 대장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분류한 기존의 연구들과도 방향성이 아주 비슷하게 나타난 거죠. 여성한테서는 내장육 섭취와 관련한 결과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연구에서는 곱창이나 막창, 간 이런 내장육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한 여성에게서 유방암 사망 위험은 약 2.57배, 췌장암 사망 위험은 약 1.8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연관성은 60세 이상이거나 체질량 제수가 비교적 낮은 여성에게서 더 뚜렷하게 관찰이 됐는데요. 참 반전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연구진은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부 내장육에는 일반 살코기보다 비소, 카드뮴, 납 이런 중금속이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노출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연구진이 제시한 가설 가운데 한 가지고요. 이번 연구만으로 그 원인이 직접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고기를 무조건 피하거나 또 반대로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종류의 고기를 얼마나 균형 있게 섭취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육, 내장육 이런 것들은 과도하게 섭취하기보다는 적절한 양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신선한 식재료와 채소를 함께 곁들인 균형 잡힌 식단이 건강을 지키는 데 무엇보다 도움이 됩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장기 추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요. 관찰 연구인 만큼 생활 습관이나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특정 식품 하나보다 전체적인 식단의 균형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오늘 첫 소식은 LPGA 투어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소식입니다. 대회 첫날인 1라운드 당시 유혜란의 성적표는 1오버파 73타 공동 70이라는 참담한 출발이었습니다. 당시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가던 선수는 9언더파 63타의 경이적인 코스 레코드를 써내려간 윤이나였습니다. 선두와의 격차는 무려 10타 차로 이 시점에서 유혜란의 역전 우승을 점친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빙데이로 불리는 3라운드부터 유혜란이 무서운 샷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정교한 컴퓨터 아이언샷을 바탕으로 타수를 사정없이 줄여나간 유혜란은 마침내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3개를 묶어 2타 차를 더 줄였습니다. 이로써 최종합계 13원 더파로 단독 선두에 올라서며 1964년 웨스턴 오픈에서 캐럴만이 기록했던 메이저 대회

0: 4수차 역전 우승 타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승부처에서의 고도의 마인드 컨트롤과 클러치 퍼팅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선두 경쟁을 벌이던 캐나다의 강호 브룩 핸더슨이 13번 홀에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보기를 범하며 무너지는 사이 유에라는 냉정하게 파세이브를 이어가며 한치 흔들림도 없는 뚝심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18번 홀에서 챔피언 파퍼트가 홀컵에 들어가는 순간 동료들의 축하 샴페인 세례가 그린 위를 하얗게 수놓았습니다. 유에라는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오직 자신의 샷과 캐디를 믿고 스스로의 스윙 메커니즘에 집중했던 것이 기적적인 대역전의 원동력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 여성 골프의 압도적인 뎁스를 증명한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한 윤희나는 최종 합계 11언더파 277타로 데뷔 2년 만에 최고의 메이저 성적을 경신하며 차세대 에이스로서의 면모를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김세훈과 김아림이 최종 합계 6언더파 282타로 공동 8위에 합류하며 대한민국 선수 4명이 탑10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는 시즌 3연속 메이저 정복을 노리던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르다마저 공동 8위로 밀어낸 결과로 한국 여자 골프가 다시 한번 세계 최강의 위상을 공고히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미네소타 그린위에서의 영광스러운 표와는 정반대로 48개국 체제로 확대 개편되어 역사상 32강 본선 토너먼트 진출이 가장 수월했다고 여겨졌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단 한 차례의 토너먼트조차 밟지 못하고 조별리그에서 충격적으로 탈락했습니다. 1차전 체코를 상대로 거둔 2대1 역전승의 희망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이후 멕시코와 남아공에 연달아 패배를 당하며 1승 2패 A조 3위라는 처참한 성적으로 몰락했습니다. 조 3위 12개 팀 중 상위 8개 팀에게 주어지는 와일드카드 기회마저 9개의 경우의 수가 있었지만 결과에 차례로 빗나가며 최종 34위로 대회를 허망하게 마감했습니다. 이번 파국은 전술적 경직성과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가 초라한 인재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가동한 수비적인 백스리 전술은 현대축구의 하프스피스 공략과 유기적인 트랜지션을 완전히 봉쇄당하는 족쇄가 됐으며 의미 없는 점유율만 만드는 백패스의 무한반복은 페널티박스 내 공격 숫자의 부족을 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승부처였던 남아공전에서 핵심 공격 자원인 손흥민과 플레이메이커 이재성을 선발 명단에서 제외하는 전술적 오판을 내렸고 이는 패배를 자초하는 결정적인 악수가 됐습니다. 지나치게 현지 고지대 적응에만 편향되었던 훈련 스케줄 또한 선수단의 생체 리듬과 컨디션 조절 실패를 야기하며 그라운드 위에서의 기동력 저하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회 종료 후의 풍경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사포판 치바스 바엘베르데에서 진행된 자진 사퇴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이 보여준 태도는 축구팬들의 거센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패배에 대한 어떠한 전술적 원인 분석이나 복귀 없이 단 2분 분량의 일방적인 사퇴 입장문만 읽어내려간 뒤 취재진의 질의응답을 완전히 거부한 채 그대로 퇴장했습니다. 더욱이 바지주머니에 손을 찔러놓는 무성의한 자세와 취재진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 부적절한 태도가 그대로 중계 카메라에 노출되면서 사퇴의 최소한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공항 엿 투척 사건보다 더 악화된 민심 속에서 대표팀은 2006년 이후 최초로 별도의 공항 입국 행사조차 갖지 못하고 뿔뿔이 해산하는 불명예스러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파국은 단순한 대표팀 감독의 경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감독선임 당시 문체부 감사를 통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의 권한남용과 불공정한 면접 절차가 세상에 드러났고 법원마저 정몽규 회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개입에 대해 정부 중징계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사령탑을 물색하는 전력강화위원회의 앞길 역시 가시밭길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파산으로 국내 지도자 카드는 완전히 명분을 상실했으며 차기 감독은 무조건 합리적이고 정교한 현대축구 트렌드를 장착한 유럽형 외국인 감독으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데 여론의 뜻이 모이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파울로 벤투 감독이 보여주었던 장기적인 빌더 축구 메커니즘을 다시 세워야만 망가진 전술적 뼈대를 재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인 난관은 2027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막하는 AFC 아시안컵이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간적 한계에 있습니다. 새 회장 선출과 협회 집행부 구성에 오랜 시간이 지체될 경우 새로 부임하는 외국인 감독은 공식 평가전을 고작 한두 경기만 치른 상태에서 곧바로 메이저 대회에 던져지는 끔찍한 일정을 맞이해야 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사익과 무능으로 얼룩진 카르텔을 철저히 해체하고 스포츠과학과 선진행정 거버넌스를 이식하는 근본적 쇄신에 나서지 못한다면 한국 축구의 암흑기는 걷잡을 수 없이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의 이성훈이었습니다.
1: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과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서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같은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세요. 한양에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에서는 양복 전 품목 최초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유니온 여성복 매장에서는 최대 75% 할인,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 이불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 올여름 최고의 쇼핑 기회,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 오이 파운드당 3불 99, 에어박 2불 99, 체리자두 파운드당 2불 99, 제스프리 골든키위 싱글박스 24불 99. 롯데저가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3: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3: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6: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7: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6: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7: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6: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7: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6: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9: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여러분은 지금 6월 29일 월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영국 왕실인데요. 영국 왕실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화려한 왕관, 그리고 버킹엄 궁전, 영화나 드라마 속의 우아한 모습들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그런데 또 뉴스를 보다 보면 한편에서는 세금으로 유지되는 낡은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영국의 국가 브랜드를 대표하는 중요한 상징이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과연 영국 왕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브닝 매거진 라이프 섹션에서는 화려한 이미지 뒤에 있는 영국 왕실의 재정 구조, 국민 여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재정 이야기입니다. 영국 왕실은요, 전적으로 세금으로만 운영되는 조직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모든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조직도 아닙니다. 왕실 운영비의 핵심은요, Sovereign Grant라고 불리는 정부 지원 예산입니다. 이 정부 지원 예산은요, 영국 국왕이 국가 원수로서 수행하는 공식 업무, 그리고 왕궁 유지, 관리 이런 것들에 사용이 됩니다. Sovereign Grant의 규모는요, Crown Estate의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Crown Estate 수익이 무엇이냐? 이것은 영국 왕실이 소유한 런던의 중심가에 있는 빌딩들, 그리고 해상풍력발전소 같은 곳에서 나오는 천문학적인 임대 수입을 말합니다. 하지만요, 이 임대 수입이 나온다고 해도 이 돈이 왕실 지갑으로 바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전액이 영국의 정부 창고, 그러니까 영국의 재무부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 지원 예산인 소버드 그랜트의 지급 규모는요, 이런 크라운 에스테이트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산정이 되고요. 정부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조정이 된 다음에 왕실에 지급이 되게 됩니다. 또 왕실에는 이 밖에도 랭커스터 공령, 그리고 콘월 공령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있는데요. 랭커스터 공령이 무엇이냐? 이것은 국왕의 개인 비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399년부터 영국 국왕에게 대대로 승계되어 온 영지와 자산입니다. 현재 소유주는 찰스 3세 국왕이고요. 이 랭커스터 공령은 영국 전역에 퍼져 있는 수만 에이커의 농지, 또 유서 깊은 성들, 그리고 런던 중심가의 값비싼 상업용 부동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년 수천 달러의 사적 임대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입은요, 크라운 에스테이트 수입과는 달리 정부의 감사를 받지 않는 국왕의 순수 사유 재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부 지원 예산, 즉 소버린 그랜트로 충당할 수 없는 다른 왕실 가족들의 품위 유지비를 주거나 왕실 소유 건물을 수리하는 데, 이런 국왕이 좀 사적으로 쓰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적 임대 수입입니다. 또 콘월 공령은요, 왕위 계승 서열 1위, 그러니까 왕세자에게 자동으로 물려지는 영지와 자산입니다. 랭커스터 공령은 국왕에게, 그리고 코널 공령은 왕위 계승 서열 1위에게 이렇게 물려지는 자산인데요. 현재 소유주는 찰스 3세의 장남인 윌리엄 왕세자입니다. 영국 남서부의 코널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토지, 해안가, 주거용 주택, 그리고 유기농 식품 브랜드와 같은 상업적인 비즈니스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매년 수천만 달러의 막대한 사업, 그리고 임대 수입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온 수익은 왕세자 가족, 이 윌리엄 왕세자와 케이트 밀드리턴 왕세자 비의 공공활동비라던가 기서실의 운영비라던가 또 개인적인 생활비로 쓰입니다. 공식 왕세자는 이 코널 공령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따로 민생지원금 성격의 지원금,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 영국 왕실은 정부 지원금에 토지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까지 함께 바탕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독특한 재정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금 지원인 소워드 그랜트가 줄어들더라도 영국 왕실이 끄떡없이 탄탄한 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진짜 비결은 바로 이 두 가지의 공룡에서 나오는 독립적인 사유재산 수입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영국 왕실을 바라보는 영국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기에는 세대별로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여론조사기관인 유고브의 조사에서는 고령층일수록 왕실에 대한 지지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2세 시대를 오랫동안 경험한 세대는 왕실을 영국의 전통 그리고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젊은 세대로 갈수록 왕실에 대해서 보다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데요. 생활비가 오르고 경제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왕실 유지 비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여론조사들을 보면은요, 전체적으로는 왕실을 유지하는데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는 많은 경우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물론 세대별로 시각 차이는 있지만 왕실이 영국 사회에서 갖는 상징성 그리고 외교적인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도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영국 왕실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최근 영국 왕실이 보여주고 있는 방향은 슬림화라는 표현으로 자주 설명이 되곤 합니다. 찰스 3세 국왕은 즉위를 하기 전부터 왕실의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구성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혀왔고요. 즉위한 다음에도 이런 방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 규모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맞는 현대적인 군주제를 지향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요, 영국 왕실이 국가 브랜드의 중요한 상징이라는 점입니다. 국빈 방문이라던가 왕실 행사 또 대관식 같은 이런 국가적 이벤트는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영국의 문화와 관광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그 경제적 효과를 둘러싸고는 다양한 분석이 또 존재를 하지만요, 왕실이 영국의 국제적 이미지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국민들 사이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결국 현대의 영국 왕실은 과거처럼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는 군주라기보다는 영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국가 이미지를 상징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시대 변화에 맞춰서 조직을 조정하고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을 왕실은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국 왕실의 재정 구조, 국민 여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영국 왕실은 오랜 전통을 가진 군주제지만 동시에 현대사회의 기준에 맞춰서 변화와 적응을 요구받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왕실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지금 모두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영국 왕실이 단순한 왕족 가족을 넘어서서 영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국가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 가운데 하나라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낡은 유물로, 누군가에게는 국가의 자부심으로 다가오는 왕실, 영국 왕실이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찰스 3세가 얼마나 더 현대적이고 투명한 왕실을 만들어가느냐에 달려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왕실도 우리 일상 속의 기업이나 조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한편으로는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사실을 왕실 스스로가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영국의 왕실 소식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오늘 이브닝 매거진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연합뉴스 TV를 통해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의 새 역사가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도체,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삼각축을 활용해 초격차 산업강국 대도약을 위해 임기 끝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는데요.
2: 이재용, 최태원 두 회장의 한껏 허리를 숙이며 결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건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을 위한 첨단 기술 경쟁력 확보였습니다.
4: 반도체,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입니다. 이를 하나로 묶어서 속도감 있게 한국형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합니다.
3: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의 표시먹기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균형발전과 새로운 인공지능 반도체 거점의 수요가 일치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4: 기업들에게 손실과 위험을 강요하면서 국가적 필요를 관철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손해보지 않고 또 나은 전망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대대적으로 투여하는 일이 바로 정부가 할 일입니다.
3: 이 대통령은 용단을 한 이재용, 최태원 두 회장에게 90도 인사를 하며 감사를 표했고 나란히 손을 맞잡고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진정한 국가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주 문제, 특히 교육 여건 조성에도 힘쓸 것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원스톱 행정 절차 등 정부 지원을 끝까지 챙길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4: 제가 특별히 하나 약속을 드린다면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접 직할 담당관을 두고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가뭄 등 용수 부족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설도 일축했습니다. 정부는 다중수원으로 할 것이고 100만 톤 이상은 공급이 가능하다고 계산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업 팔비틀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판단에 따라 호남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며 정부가 하라고 해서 기업이 할 수 있었으면 윤석열 정부도 열심히 해야지 그랬었나라고 일갈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첨단산업 투자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 이어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의 제2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2: 기존 투자까지 포함하면 양사의 투자 규모는 4,700조 원이 넘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5: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 나란히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달아 단상에 선 두 총수는 이례적으로 직접 첨단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 등 서남권에 각각 2기씩 총 4기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게 골자로 투자 규모는 800조 원입니다.
6: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 81조 원 규모의 HBM 패키징 거점으론 충청권을 지목했는데 천안과 온양 등에 신규 팹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또 피지컬 AI는 경북 구미, 배터리는 경남 울산, 그리고 바이오 사업은 인천 송도에 각각 투자를 이어갑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이번 투자에 기존 평택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포함하면 삼성의 전체 첨단산업 투자 규모는 2,655조 원에 달합니다. 이재용 회장에 이어 발표에 나선 최태원 회장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 원,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약 1,100조 원을 각각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특히 메모리 수요 대응을 위해 2045년 완공 예정인 용인 클러스터 구축을 12년 앞당기고 서남권에 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남권에 약 400조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5: AI 데이터 센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지능시장 구축을 목표로 연평균 100조 원 이상의 국내 투자를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각종 공방 속에서도 두 총수의 화답으로 선안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봉계도에 오르면서 정부는 핵심 인프라 구축과 인허가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1: 민간의 초대형 투자에 화답해 정부도 총력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2: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를 연결해 비수도권을 아우르는 미래 산업의 3대 축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정부가 주도하는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은 반도체와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묶는 삼각축의 전국 확장입니다. 먼저 선안권 일대에 800조 원을 투입해 반도체 칩을 만드는 핵심 단계인 전공정, 반도체 팹 4기를 짓고 충청권에는 81조 원을 투입해 후공정 패키징 거점을 마련합니다. 여기에 동남 대경권의 소부장 공급망까지 연계해 유기적인 생산 벨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8: 현재 수도권 단일 거점만으로는 폭발하는 반도체 수요 대응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 피지컬 AI 등 AI 양산 체계를 위한 원스톱 지원도 시작됩니다. 세만근과 대경권을 중심으로 로봇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R&D와 인력 양성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AI 데이터 센터가 전체 550조 원을 들여 동해와 세종, 울산에 들어섭니다.
9: 2029년까지 8.4기가와트에 해당되는 550조 원의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35년까지 10기가와트의 AI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지어서
3: 정부 부처도 전폭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기후부는 가용 발전원을 총동원해 대규모 용수와 전력 공급이 차질 없도록 하는 한편 데이터 센터 전용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역시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10: 지방에 가면 공항이 멀다, 물류가 불편하다. 바로 그 걱정 정부가 해결하겠습니다. 출퇴근과 생활권은 30분, 수출입 물류권은 1시간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3: 정부는 민간 투자와 각 부처가 협력해 내놓은 청사진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연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둘러싼 정치권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2: 여당은 초당적 지원이 필요한 국가 대개 사업이라며 엄호했고 야당은 관치경제 선전포고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11: 민주당은 미래 성장 동력과 대기업들의 명운이 걸린 국가 대개라며 메가 프로젝트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어 한국형 AI 산업혁명의 문이 열린 만큼 국회도 입법으로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면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12: 국민의힘의 주장은 무지의 소치이자 악질적인 발목잡기입니다. 악질적인 흑색선전에 관용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11: 야당의 공세에는 철진한 지역주의, 매국행위라고 쏘아붙이며 이 대통령 엄호에 나섰습니다.
10: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대 사안을 정치 공세 도구로 삼는 21세기판 매국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11: 국민의힘은 이번 발표에서 국민이 본 것은 정략과 꼼수로 오염된 관치 경제 선전포고라고 깎아내렸습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 지도라고 말했습니다. 공장의 입지가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임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입니다.
11: 또 용수, 전력 등 문제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인프라 검증은 발표에서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충청 TK 광역단체장과 의원들이 연쇄 회견에 나서는 등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13: 명백한 지역차별, 지역홀대이자 국가산업정책의 합리성과 공공성, 투명성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11: 특히 경기권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과 공동회견을 열어 국가전략산업을 민주당 전당대회 경품으로 삼았다고 합공을 폈고 유승민 전 의원도 국론을 분열시키는 막가파식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적통 논쟁으로까지 번지며 일찌감치 과열되는 모습입니다.
2: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정 전 대표는 허위 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등졌다며 정 전 대표의 적통론에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14: 정청래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어요. 아마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려고.
3: 정 전 대표는 즉각 100% 허위 사실이라면서 송 의원을 향해 사과하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15: 본인이 허위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과하시겠죠. 제가 중국에 있었습니다. 유학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도착해서 집에도 안 가고 바로 봉하마을에 갔습니다.
3: 앞서 정 전 대표는 노사모 출신임을 강조해왔는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주장으로 인한 내분, 이른바 후단협의 핵심 인물이란 점에서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박지원 의원까지 공방에 가세해 김 총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영입해 정치권에 입문했다는 점에서 더 적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6: 제가 볼 때는 더 적통은 김민석 총리예요. 32살에 연금과에서 국회의원 시켰고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경제 비서실장.
3: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행보를 비판하며 꺼낸 이른바 증축, 재건축론을 둘러싼 노선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재건축을 넘어 재개발도 있다고 강조했고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 대통령의 설계도는 증축일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김 총리가 5월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처리하자고 당에 제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제 와서 당이 거부했다는 식의 주장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당권 주자들이 전직 대통령들까지 소환하며 적통 논쟁을 벌이는 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0: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1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8: 드리스콜 딸기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유수박해당 5불99, 체리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7: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9: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유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2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1: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내홍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최고위 회의에서 고성이 오간 가운데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움직임도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23: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선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날선 공방이 또다시 생중계됐습니다. 친한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지도부가 원팀을 말했지만 기억나는 건 징계밖에 없다며 장 대표의 사퇴를 공개 촉구했는데
24: 구성원들이 다 적으로 보이면 저는 리더를 그만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장 대표님 내려오셔야 합니다.
23: 당권파도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스스로 품격을 떨어뜨리는 짓이라고 맞섰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우체국위원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4: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구분하라고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데 사퇴 얘기했으면 사퇴하세요.
23: 논란의 중심에 선 장 대표는 정면 돌파 의지를 재차 굳혔습니다. 장 대표는 누가 어떤 발언을 하든 사퇴하지 않는다. 사퇴할 사람은 이 자리에서 사퇴하라는 최고위 비공개 발언을 직접 공개하며 사퇴 거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가운데 당 윤리위를 앞세운 징계 정국이 가시화되며 내홍은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강명구 조직부총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당직자와 친한계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징계를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윤리위는 내달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전후로 접수된 징계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징계 대상자로 거론된 친한계 진종호 의원은 권력 야욕으로 당 분열을 일으키는 세력이야말로 보수재건의 방해꾼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장 대표가 불참하며 당내 갈등은 공개 확산하진 않았습니다. 장 대표가 사퇴 불가 의사를 거듭 밝힌 가운데 당내 일각에선 지도부 행보에 무대응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1: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지 못하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포기하겠다며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국회 공전을 지켜볼 수 없다며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마치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을 두 차례 나오긴 채 법사위원장 자리만 달라고 하고 있다며 비상대기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5: 국민의힘의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가 있으면 법사위원장 달라는 말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6월 내에 반드시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완료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3: 끝내 협상이 불발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올지에 대해선 지도부의 결정을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협상이 아닌 협박이라 날을 세우며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 배분 포기도 불사하겠다는 벼랑 끝 전술로 맞섰습니다.
6: 조정식 의장과 민주당은 상임위원 명단부터 내라고 압박해 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협상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협상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강제 상임위 배정의 목적은 공소 취소를 위한 법사위원장 사수 아니냐며 규탄 대회까지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 당론 추진 결정에 환영한다면서도 특검 추천권은 야당이 줘야 한다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1: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이 국회 몫으로 넘어간 가운데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106개 조항에 이르는 전면 개정법안이 발의됐습니다.
2: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더해 기소권도 견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7: 민주당 김용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지난 26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세를 수사 주체에서 아예 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직접 보안수사권은 지우고 요구권만 남겼는데 법조계가 요구해온 정권송치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눈길을 끄는 건 보안수사권 폐지를 넘어 검사의 기소권까지 정조준한 대목입니다. 각 지방법원 아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외부 위원들로 꾸려진 공소심의회를 두는 겁니다. 부정부패, 금융범죄 등 주요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가 적정했는지를 따지고 나아가 기소 여부까지 직접 심의 의결하게 했습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한 사건도 심의회가 기소하라고 의결하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대신 재판에 넘기겠습니다. 반대로 심의회가 기소하지 말라고 하면 검사는 결정적인 새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손을 댈 수 없는데 심의회는 심의 대상 사건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의 독점적인 기소권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인데 발의 단계에서부터 법조계 내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복잡한 법률 판단이 필요한 중대 사건의 기소까지 외부 위원들 손에 맡기는 건 무리란 겁니다.
8: 일반 민간인이잖아요. 법리가 복잡한 사건을 기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냐. 그 정치적 판단에 안 흔들릴 리가 없고요.
9: 법안은 법무부와 행안부 등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 심사를 받게 됩니다. 아직 발의 단계에 여당의 당론은 아니지만 검찰 안에선 이미 답을 정해놓은 절차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10: 72년에 형사사법 액트를 손보는 입법인 만큼 충분한 숙의 없이 속도전으로 흐른다면 그 부담이 제도 전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11뉴스TV 방준혁입니다.
1: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12: 대검의 계엄 가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13: 지난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2차 집행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른 새벽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과 직접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25: 불법 영장에 불법 체포, 거기에 대해서 군사보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습니다.
13: 2차 종합특검은 이들이 공개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집행을 반대한 걸 체포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6: 체포 방해 행위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추가 입건하였습니다.
13: 특검은 이들에게 30일로 출석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먼저 입건된 나경원 의원도 출석 대신 서면 답변서 제출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받진 못했습니다. 수사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의원들에 대한 강제 소환은 무리인 만큼 자발적 출석이나 서면 답변을 기다릴 방침인데 협조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특검은 대검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한 문건과 증언을 확보했다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27: 포고령 아래 비상계엄하의 재판 관할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해 놓은 문건입니다.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등은 어떻게 될지 논의하였다라는 대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13: 특검은 이를 토대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의 가담 및 동조 여부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특검은 국정원의 계엄 가담 여부도 수사 중인데 4차 조사를 마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선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 시도 없이 다음 절차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
1: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강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교유착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어제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이브닝 매거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 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유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요즘 명동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 우유예요. 어릴 적 목욕탕에서 나오면서 마시던 그 소박한 맛이 세계인을 사로잡았다니 정말 신기하고 뿌듯하죠.

늘 곁에 있어서 평범하게만 느꼈던 것들이 새삼 반짝이면서 진가를 드러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 곳곳에도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그 숨은 행복, 저와 같이 하나씩 찾아보시죠. 바나나 우유 같은 2시간 출발합니다.

박승화의 가요속으로 오늘 첫 곡 김종서 주머니 속의 행복이었습니다. 바나나 우유를 외국 관광객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요새. 뭐 우리도 워낙 좋아하는 그런 맛이지만 박종철 씨 바나나 말고 바나나라고 해야 더 맛있는 듯해요. 짜장면처럼요. 그러네요. 자장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짜장면. 그 생각이 나는데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우유. 어우, 박종철 씨의 이야기가 확 와닿네요. 네, 맞습니다. 김미영 씨, 우리 아가 이제 3살인데요. 어느 날 우연히 바나나 우유를 마셔보더니 그때부터 반짝 외출해서 편의점이나 마트만 보이면 바나나 우유, 아유 바나나, 바나나 우유 사달라고 아주 세상 난리입니다. 야, 이 달달하고 참 맛있는 맛이죠. 우리 아가가 바나나 우유에 눈을 떴군요. 그래요, 바나나 우유처럼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시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잘 들어오셨습니다.

쉬운 가사죠. 담다디 담다디 멜로디와 함께 저절로 흥얼흥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준선 씨가 신청하신 이상은의 담다디.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도 역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최정임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9509번으로 오늘 날씨에 딱 맞아떨어지는 시원한 노래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담다디 바다에 누워 조금 시원해지셨습니까? 3669번으로도요 역시 오늘 날씨를 이야기해 주시네요. 살벌하게 더워요. 이석강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부활 네버엔딩 스토리.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드리스콜 딸기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유수박해당 5불99, 체리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0: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피부 고민 이제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보드 인증 피부과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으로 과하지 않고 꼭 필요한 치료만 제공합니다. 여드름, 색소, 피부 질환부터 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까지 찾아오기 편리한 위치에 있으며 파킹도 무료. 피부의 근본부터 케어해 일상을 바꿔보세요. 놀스 피부과 718-400-3376.
3: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박승화의 가요속으로 2부 첫 곡 최진희 씨의 물보라였습니다. 전정희 씨가 신청하셨네요. 아, 물보라 시원하게 맞는 그런 물보라였으면 아, 얼마나 좋을까. 오늘 날이 더워서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아이스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어요. 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은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요. 신청곡도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유흥도 씨.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김종배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77년 전북 무주군에 있는 무주종합고등학교 농업과에 입학한 김종배입니다. 저와 종배는 1학년 때 만나서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친하게 지낸 절친입니다. 학창시절 김종배는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쳐서 오락시간이나 소풍 갔을 때 항상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종배 덕분에 학창시절 내내 즐거웠죠. 졸업하고 나서 연락이 끊겼는데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종배야, 어디 살고 있니? 듣고 있으면, 연락 주면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찾아갈게.

신청하신 노래 활주로의 탈춤이었습니다. 배철수 씨 활주로. 아, 그때 그 목소리네요. 1977년 전북 무주군에 있는 무주종합고등학교 농업과에 입학하신 김종배 씨. 혹시 라디오 듣고 계시면 샵93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셨네요. 유흥도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 보내드리고요. 132번째 만남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9390으로 사연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가요 속으로 들으면서 신나게 세차했습니다. 이런 게 이열치열 아닙니까? 개운! 시원하네요. 뒷번호 2000번으로 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 좀 어떻게 보면 엄두를 못 낼 수도 있는 건데, 야, 그걸 그냥 해내셨네요. 그러고 나서 생겨난 이런 개운, 시원. 잘하셨습니다. 예. 자, 가요 속으로 계속해서 노래 띄워드리죠. 977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이승재, 아득히 먼 곳.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7월 1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0일 화요일 아침부터 7월 1일 수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팰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팰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21번째 페이지. 월드컵 문어는커녕 세발낙지 등극에도 처참히 실패한 비운의 예언가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제가 왜 일부러 틀렸냐 하면 세발낙지가 발 세개 낙지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3: 무슨 상관이에요 틀린 거랑.
4: 왜? 네. 아, 그래서 세발낙지가 한 번 더 언급되기 위해서.
3: 오늘의 주제는 이번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본선 무대를 밟고 우리와 달리 조 2위로 깔끔하게 32강 진출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일명 드록신, 아프리카 역사상 최고의 스트라이커 디디에 드록바의 나라 코트디부아르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썸문답에서 성킴 씨도 드록바에 대한 팬심을 어필하신 적이 있는데요.
4: 네.
3: 이 드록바가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전쟁을 멈춘 축구 영웅, 뭐 검은 예수 이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라고 하던데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4: 드록바는 드록신이라고 부르고 첼시의 역사는 거의 다 드록바의 역사죠.
3: 드록신은 사실 우리나라 팬들이 부르는
4: 우리 아그타. 예. 나 영국에서 드록신이라고 하면 이해 못하죠. 드록신? What is that? 이 되겠죠.
3: 그렇죠. 그렇죠.
4: 근데 첼시의 역사는 거의 뭐 드록바와 함께 했고 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프리미어리그
3: 예.
4: 박지성 선수 안녕하세요. 박지성 선수 박지성이요. 암요 에너지 전에는 프리미어리그를 우리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3: 많이 볼 기회도 없었고
4: 예. 볼 기회도 없었고 보통 새벽에 하니까
3: 네.
4: 그 박지성 선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프리미어리그에 이제 입덕을 하셨는데
3: 네.
4: 입덕을 하신 후에 갑자기 드록바! 드록바!
3: 그렇지 그렇지.
4: 그것 때문에 맨체스터에서 첼시로 갈아타신 분들이
3: 첼시 팬들 엄청 생겼죠.
4: 맞습니다.
3: 그때 맨유의 대항마는 첼시 정도였기 때문에
4: 예. 솔직히 말해가지고 2007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모스크바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 우리 퍼거슨 감독의 네. 맨체스터와
3: 네.
4: 그다음에 첼시가 붙은 최고의 경기였는데 아, 거기 많은 분들이 열광하셨죠.
3: 그런데 자국에서 왜 이렇게 영웅시 되는 거예요? 단순히 축구를 잘해서만은 아니잖아요.
4: 드록바가 그 일단은 프랑스에서 아, 그 클럽 활동을 했지만 네. 영국에서 활동했지만 국적은 코트디부아르입니다. 아, 이중 국적이요. 프랑스와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라는 서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3: 네.
4: 거기서 6살까지 살다가 이제 프랑스로 건너 이민을 갔는데 왜 우리가 지금 검은 예수라고 부르고 그 드록바를 이제 평화의 축구 전도사라고 부르냐?
3: 네.
4: 2006년도 독일 월드컵 때 드록바가 굉장히 큰 결단을 해요.
3: 어허.
4: 두 가지 초이스가 있었어요. 국가대표를 어디로 가냐? 자기가 몸담고 있던 제2의 고향인 프랑스 국가대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자기 출생지이자 모국인 코트디부아르의 국가대표가 될 것인지 어디 가실래요?
3: 제가 드록바라면?
4: 드록바라면?
3: 드록바라면? 저는 한국으로 귀화하겠습니다.
4: 한국으로 귀화하겠습니다. 예, 예. 아, 그렇죠.
3: 박지성 선수 패스 받고 예. 골 넣어야죠.
4: 그런데 당시 그러니까
3: 프랑스에서도 귀화를 당연히 제의할 만큼의 실력은 그 담보가 된 거고.
4: 그렇죠.
3: 예, 예, 예.
4: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프랑스는 이미 탑 클래스였고 코트디부아르는 월드컵 본선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국가였거든요. 예. 그렇지만 드록바는 코트디부아르를 선택합니다.
3: 태어난 조국을.
4: 그렇죠. 그리고 태어난 조국도 조국이지만 당시 그 당시에 조국인 코트디부아르가 반쪽으로 나뉘어가지고 내전 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내전 중인 조국 코트디부아르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우리 조국을 이끌고 국가대표팀을 본선 무대에 올리자.
3: 아.
4: 그러면 분열된 국가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참가한 거거든요.
3: 월드컵 본선에 코트디부아르를 진출시키자.
4: 그리고 결국에는 본선에 진출을 시켰습니다. 진출을 시키자.